0: 넌풍선밖에 못 터뜨려.
1: 어?
0: 난 공중 360도 회전 발차기로 수박도 터뜨려. 지난번에 내가 발차기로 터뜨린 수박이 저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서 그 달나라에 살고 있는 토끼들이 나한테 수박 잘 먹겠다고 문자 왔더라. 야.
1: 어? 나 수박 한 통 한 번에 다 먹는다. 대단하지?
0: 아, 너 수박 한 번에 한 통밖에 못 먹어?
1: 어?
0: 나 한 번에 수박 10통도 먹어. 참외는 난 100개씩 먹고 호두는 내가 몇 다발을 먹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딸기를 먹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있는 딸기가 죄다 독이 났거든. 도대체 그 크가 누구길래 이렇게 잘 먹냐며 사람들이 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우리 집 앞에 줄을 섰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느라 정말 혼났다.
1: 뭐야 크크, 자기 자랑을 왜 저렇게 많이 해.
0: 근데 내가 태권도만 잘하고 먹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달리기도 짱 잘하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기 시합했을 때
1: 나도 달리기 잘하거든. 나 예전에 나영이랑 효진이랑 달리기 했을 때
0: 자랑아, 내 자랑 아직 안 끝났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듯이 앞했을 때 내가 1등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릴 적부터 다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농구선수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모델 하라고 하고.
1: 크크 자랑, 저는 못 참겠어.
0: 자랑아, 어디 가? 같이 가자, 친구야!
1: 제발, 그만 따라와!
0: 자랑아, 왜 도망가? 우리 서로 자랑 들어주기로 했잖아!
1: 그치만, 너 내 얘기 듣지도 않고, 자꾸 네 자랑만 계속 하잖아! 그거 계속 듣는 거, 얼마나 힘든데!
0: 헐,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랑아! 너도 친구들한테 이 자랑만 계속 하잖아.
1: 내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2: 그러고 보니 내가 친구들한테 내 자랑만 계속했을 때 친구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1: 미안해 친구들아.
0: 아니 미안해할 필요 없고. 아, 내 자랑을 좀 더 하자면 난 너보다 키도 크고 배도 크고 머리도 크다. 크다.
1: 그만, 그만, 제발 그만 도와주세요.
0: 아따 크크. 끝. 지긋지긋한 딩동댕 삼총사.
3: 너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어린이를 붙들고 네 자랑을 해?
0: 하. 잘나라 땅이 잘났다고 자랑 좀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니들한테도 똑같이 해주지. 자랑 공격!
4: 난 정말 잘생겼다.
5: 이렇게 멋진 악당은 세상에 없으니까.
4: 귀엽네.
5: 내 말도 멋있지.
4: 고수염은 세계를
5: 흥도 있는데 너희는 없어.
4: 난 정말 잘생겼다.
6: 더 이상을 못 듣겠다.
0: 뭐야?
7: 지금이야. 딩딩.
1: 딩동.
6: 딩딩.
0: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 하지. 나 순간이도 제법 잘해. 둘, 셋, 뿅.
7: 우리가 또 해냈다.
1: 예.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7: 자랑아, 자랑할 게 있을 때 자랑하는 건 아주 멋진 거야.
3: 맞아.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계속하다간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1: 꼭 기억할게.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6: 천만에

0: 대장총사!
1: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0: 응! 응!
4: 응!
0: 대장총사!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0: 해서 생긴 일 2.
1: 맛있다.
0: 루피, 너도 먹어봐.
2: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0: 응? 이게 뭐야?
2: 돌로 변했어요.
3: 붉은 숲으로 가.
4: 붉은 숲 크랑?
3: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2: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5: 막춤버섯아.

0: 어디 있는지 알아?
1: 알지?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문제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0: 네? 뭐라고?
1: 아,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같이 가.
1: 크랑크랑. 다 왔어. 저기야. 그럼 난 간다.
0: 잘 가.
1: 크랑크랑.
2: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0: 우릴 알아.
1: 크랑.
2: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0: 뭐든지.
1: 크랑.
2: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1: 크랑.
2: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1: 뭐야.
0: 진정해.
2: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0: 맞아.
1: 크랑.
2: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0: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2: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0: 대단해.
1: 크랑.
2: 내가 좀 그렇지.
0: 고마워. 가자, 크롱.
1: 크랑크랑.
2: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1: 크랑크랑.
0: 알았어.
2: 그럼 잘 가.
0: 안녕.
1: 크랑.
3: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0: 정말 다 붉은색이네.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이거 꽃괴물 같아.
1: 크랑. 크랑.

0: 크랑, 크랑.
1: 괜찮아.
0: 크랑.
1: 옹달샘을 찾으면 다시 커질 거야.
0: 크랑, 크랑.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그럼
1: 뭐 하는 짓이야?
2: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3: 샘물이 필요해.
0: 그럼
1: 그렇다면
2: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3: 보물?
1: 뭐야?
2: 설마 없어? 에휴.
0: 그럼
3: 빨리 줘.
1: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2: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3: 어떡하지?
1: 뭐야?
2: 이건 쿠키?
1: 맛있어.
4: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0: 그럼
6: 야, 가져가.
0: 로지
7: 돌아왔어.
8: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9: 로디, 크롱, 마법약을 찾았구나.
10: 역시 로디야.
11: 크롱도 대단한데?
5: 정말 고마워.
10: 크랑.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11: 이제부터 하면 되지.
10: 뭐?
11: 맞아, 아직 안 늦었어.
12: 어서 하자.
10: 좋아.
8: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세상을 고쳐라.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3: 2, 1, 발사! 이륙!
0: 우와!
4: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5: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6: 여러분, 모두 피해요! 키라빈도 출동 준비!
7: 기가본 준비 완료!
6: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7: 나만 믿어!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8: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9: 뭐?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 세웠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3: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4: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3: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3: 한기 할머니.
6: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3: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안녕하세요.
4: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3: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1: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우와, 조종이 안 되잖아! 포부 살려!
4: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2: 저기 온다!
8: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야 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키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후보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거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고맙구나 기가 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 밀도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1: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2: 포부!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3: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1: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화성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미있는 지리 공부를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리를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은 심하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온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0: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 굉장히 네. 설레는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창에 구글어스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구글어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이 이제 구글어스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파란색 어스 탐색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0: 네.
1: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0: 그러면 나왔다.
1: 이 지구 본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0: 아니요. 어디 숨겨져 있죠?
1: 네, 우주에서 위성들이 찍은 지구의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수많은 사진들을 분석해서 이 안개와 구름을 삭제하고
0: 이야.
1: 이 맑고 선명한 이 지구를 보여주는 거죠.
0: 오, 그래서 저희는 좀 깨끗해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0: 네.
1: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렇다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0: 사막 같은데?
1: 사막 같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분명히 이 방향이 헷갈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지금
1: 그럴 때는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나침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주면 이 빨간색 바늘이 위를 향하면서 네, 우리가 아는 정북향으로 고정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검색 기능도 한번 써볼 건데요.

0: 네.
1: 혹시 성범 씨 최근에 간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0: 해외로 따지면 저는 삿포로 다녀왔습니다.
1: 삿포로 좋습니다. 삿포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삿포로.
0: 근데 겨울에만 가가지고 이 계절에 또 어떻게 생겼는지.
1: 아 좋습니다. 여기가 삿포로에 혹시 유명한 명소 같은 게 있을까요?
0: 오르골당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1: 오르골당.
0: 네. 오타루 오르골당. 한 2, 3층짜리 건물 전체가 각가지 오르골로 다 채워졌어요.
1: 와,
0: 굉장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1: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오르골 당인가 봐요.
0: 맞습니다.
1: 제가 더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2D 평면인 상태인데요. 네. 제가 오른쪽 아래 3D 버튼 누르면 오 바로 네 여행을 갔던 기분이 들겠죠.
0: 네.
1: 네 그래서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더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0: 아.
1: 오른쪽 아래 이 스트리트 뷰 아이콘 사람 모양,
0: 사람 모양
1: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랑 파란색 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0: 네.
1: 이 중에서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해주세요.
0: 슝.
1: 슝. 그러면
0: 안녕하세요.
1: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AI가 만든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그 사진 속에 들어와서 이 생생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1: 어 그런가요?
0: 겨울에 가면 이제 네. 눈이 좀 많이 쌓여 있긴 한데 네. 와 기억이 납니다.
1: 아 네 너무 재밌죠.
0: 네네. 네.
1: 이렇게 세계 곳곳을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0: 네.
1: 파란 선을 클릭하면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라고 하죠.
0: 네네.
1: 네, 그 로드뷰처럼 이렇게 쑥쑥 다니면서 방구석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0: 오.
1: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글 어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은 모두 다 익혀봤어요.
0: 네네.
1: 그럼 이제부터는 여행 지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출발해보시죠.
1: 위에 있는 이 구글 어스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어스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여기서 신규 새 지도를 클릭합니다.
0: 새 지도.
1: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0: 네.
1: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여행지를 손모 씨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0: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런던에 몇 개월 있었는데 한번 네. 런던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런던 여행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런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할 거예요.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너는 10년차 베테랑 영국 가이드야 라고 임무를 줬고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고 있어. 런던의 역사적인 명소, 맛집,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동선을 짜줘. 초등학생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이 각 장소에 숨겨진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알려줘 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0: 과연 어떤 곳이 나올지.
1: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Welcome to London 이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코스는 런던 탑을 알려주고 있네요. 네, 여기는 천년 된 진짜 성이래요. 탑이라기보다는 성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려주고요. 두 번째 코스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코스는 포피스 피시앤칩스입니다. 싸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0: 필요했었다. 네,
1: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에 튀김을 싸서
0: 역사적인 음식이네요, 네, 그러면.
1: 맞아요. 이 눈물겨운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0: 와, 이거는 한번 가봐야죠.
1: 그쵸. 축구장 잔디 밑에 인조잔디가 숨겨져 있대요.
0: 우와.
1: 그래서 천년잔디가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0: 에?
1: 이게 무슨 소리죠?
0: 아 이게 세트가 바뀌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무대장 진짜 네. 이게 와 대박이다.
1: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저 이해가 안 갈 때 네. 재미나이한테는 그냥 이해 안 되면
0: 물어보면 되죠.
1: 추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경기장 구조가 이해가 안 가.
0: 이해가 안 가.
1: 쉽게 설명해줘. 자 그러면 이 서랍장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잔디가 서랍처럼 쏙 들어가면서
0: 그렇겠네요.
1: 새로운 인조 잔디가 나타난다고
0: 야,
1: 합니다.
0: 신기하다.
1: 네, 그러면 이 재미나이가 알려준 이 코스대로
0: 네.
1: 우리 구글 어스 위에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런던 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의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저장되었고요.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네네. 이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아, 지금은 바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목록에 런던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온 김에 한번 3D로 한번 살펴볼까요?
0: 좋아요.
1: 와, 되게 아까 재민아이가 설명한 것처럼 네. 탑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궁전 같기도 하고
0: 생겼어,
1: 네, 그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포피스 BCN 칩스입니다. 네, 이번에도 프로젝트의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0: 좋아요.
1: 네, 그리고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0: 설명.
1: 설명은 아까 우리 재민아이가 알려준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BCN 칩스를 신문지에 싸서 먹었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포피스 식당이 추가되었고요.
0: 네.
1: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적은 설명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사진 대신에 우리만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보이실 거예요.
0: 네.
1: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직관하며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이거 가서 우와. 찍은 거 아닌가요?
0: 우와.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무슨 인생사진처럼 나왔는데요. 이 멋있게 나온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구글 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근사한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0: 아, 놀러가면 저렇게 놀 거다.
1: 네, 이렇게. 놀 거다. 네,
0: 계획을 세우는 거죠.
1: 맞습니다. 자, 경로를 표시할 때는요. 위쪽에 경로 또는 다각형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갈 경로를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동 경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간단한 이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네.
1: 네, 위쪽에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런던 탑이고요.
0: 네.
1: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포피스 피시앤칩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프로젝트 메인 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여기에 구경할 거예요.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0: 박수.
1: 와. 또 구글 어스에도 재밌는 명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0: 그럼 이렇게 AI로 여러분들만의 더 넓은 세상을 한번 탐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1: 안녕.

0: 해? 방문!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1: 아빠만 믿으라고!
2: 어플! 어?
0: 얘들아!
2: 웬 미역을?
1: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1: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3: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0: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신호도 만들었지.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1: 오른쪽 눈은? 아, 멈춰!
0: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1: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0: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멈춰는 오른쪽!
3: 왼쪽! 실패 확률 100%.
4: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피쉬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숫자가 됐더라. 어서 가자.
1: 왜 아빠?
2: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3: 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0: 자,
2: 어머나.
0: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2: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1: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3: 헷갈리지만 알았다.
1: 좋았어.
3: 이건 무슨 비밀 시간인데?

0: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1: 안녕.
2: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
1: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2: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3: 저분이 우리 아빠야.
2: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루 해쳐 치우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
3: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
2: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걸까?
4: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0: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5: 사상 최고의 마술사.
0: 어머나 세상에.
5: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0: 신기하다. 저도요. 저도 해주세요.
5: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줘마.
3: 아이고. 전 괜찮아요.
6: 그래 그래.
1: 인정하지.
3: 배가 아파서 잠시.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 걸.
7: 잠깐. 쉐도우 퍼블.
2: 거풀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0: 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1: 아, 몰라. 대처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2: 실망이구나, 버플.
0: 배야!
2: 너 때문에 숨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이리 나! 버플아! 너는, 넌 누구냐?
1: 왜 아빠가 둘이 됐지?
3: 괜찮아? 좀 전에 캐처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0: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2: 내가 진짜.
4: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로피쉬야.
0: 서둘러야겠어. 바블 타임.
1: 바블 바블.

0: 링크의 펑글!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펑글!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네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오호! 예스!
0: 일로!
2: 퍼플!
0: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1: 어? 어서 피하거라! 시연! 거미 내 딸을!
3: 그때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0: 그래! 얘들아!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퍼플
0: 준비됐어요.
3: 네, 다시 봤어요.
0: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4: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5: 어?
0: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0: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2: 어머.

0: 너무 긴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1: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 어,
0: 잠깐만.
1: 지지.
0: 어생지, 안녕.
2: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려.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버렸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저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던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0: 아빠 어딨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1: 암흑 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 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1: 맞아, 암흑 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대야.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1: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나는 헛소리 못하게. 찍찍 마봐! 찍찍!
3: 조그마! 조그마 날 꺼내! 날 꺼내줘서!
0: 조그마
3: 꺼내줘!
0: 안될래?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다.
4: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 왕.
5: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 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6: 신기!

0: 잘 됐어, 핑키.
1: 근데 한몽기 쌤이 여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만 끼셨지?
2: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0: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3: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0: 제 친하게 지내자.
1: 왜 저래? 동생한테 화만 내면서.
3: 넌 나를 화나게.
0: 핑키야.
1: 아, 만지지 마. 핑키가 네 강아지야?
0: 그럼 언니 강아지야?
1: 너도 만지지 말라고.
0: 아, 싫다고. 아!
4: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0: 이번도 잠옷인데요?
4: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3: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0: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아빠!
4: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잠깐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0: 핑키도 언니랑 밥 먹으러 가자.
4: 어?

0: 이걸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지금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네, 조그마님.
2: 좋았어. 그럼 가자.
3: 가자.
2: 지구로.

0: 여긴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0: 있어서 지킬 수 있어. 봉기민이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0: 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왔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3: 아주머니는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하영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0: 어 맞아.
3: 마해 알림 작업
4: 넷! 조명님!

0: 회장?
1: 저 원래 이런 강아지야. 다들 안으로 뛰어.
0: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2: 너희들 맞 좀 봐라. 약속 들어.
3: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양포석금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3: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4: 응.
3: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1: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3: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4: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1: 얘들아.
5: 푹 주무세요.
6: 대장님 되죠?
7: 아, 그래요.

0: 번개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은 남아있는건 유규?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너 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5: 뭐지? 학당들 정말 다 갔나?
7: 까꿍!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8: 사나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5: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0: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1: 아버지.
0: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2: 네, 조금만님.
3: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4: 희마,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5: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6: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 더 필요해.
5: 두 사랑이 이게 진짜.
7: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왕.
5: 목소리 같은데?
8: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9: 이제 암흑보석은
10: 우리까지.
5: 안돼. 제발.
11: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던 고양이 쫓아내.
12: 알았지?

0: 튀어 나온 거지?
1: 세라나 너 괜찮아?
0: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흑 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이지.

0: 아, 어쩌지?
1: 이게 뭐야?
2: 우리 머리만 보이잖아.
3: 머리 둥둥 귀신이다.
4: 난 귀신 싫어.
5: 얘들아, 다 같이
0: 보석 내놔.

0: 무구석 반죽.
1: 어머, 진짜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암흑보석.
2: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날 꺼내줘!
3: 네, 번개대장님.
4: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3: 예? 둘 다요?
4: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3: 이런데...

0: 희망! 노희망! 아니, 대체 어딜 간 거야?
1: 여보세요?
2: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2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3: 드디어 암흑보석인 모든 모양꾼.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4: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준. 와!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0: 최고십니다.
5: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4: 반쪽.
5: 나머지 반쪽도
1: 안 돼! 어? 절대 안 돼!
5: 어? 저 꼬맹이가?

0: 정신 차리시지요.
1: 아, 맞다. 나 끌고 있어. 노사랑! 언니, 최고!
2: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침반!
3: 시끄러워.
4: 잘 잡는 또 뭐야?

0: 슈퍼 그녀 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자.
2: 동재배?
0: 왔군.
1: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멍게네, 나 아무 부서워.
4: 그만 울어, 노사랑.
5: 어우, 시끄러워. 어우,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6: 나도지.
1: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0: 누구세요?
1: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0: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2: 에?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1: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2: 있어.
3: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1: 왜?
3: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4: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3: 죽고 싶냐?
2: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고맙지.
1: 차단했거든 어차피.
2: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3: 응.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 데 없나 여쭤도 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2: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1: 요점만 말해 고하나.
3: 엄마한텐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2: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3: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치다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떨어진 그런 아줌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1: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2: 뭐,
3: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두리가 지켜준 덕분에.
1: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2: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3: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2: 응?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1: 내 양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2: 아, 왜 없어?
3: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양말에서 1,000원, 언니 양말에서 2,000원 거...
2: 아이고, 서유리 깼다. 끊는다, 언니.
3: 야, 고아나! 야!
0: 아, 너 두고 간 짐 정리하다가 있길래 꽃다발 조그만 거라도 들려보낼걸. 에이, 나도 참, 짐 정리하다 보니까 둘이 네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 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1: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0: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1: 가져갈게요.
0: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시원하게 먹으려면 냉동실에다가
1: 넣어. 아니, 일단 식사하시고.
0: 아이, 보자기 어디 갔어. 아,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1: 근데요,
0: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써온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1: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아,
0: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1: 내 정보도 틀리고 돈까지 틀려.
5: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1: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3: 조아 직원을 울렸잖아.
0: 엄마가 뭐 실수했어?
1: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0: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1: 엄마, 응?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0: 둘이야, 그래도 반찬은 가져... 갔네?
5: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 흔든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3: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6: 오, 역시 회사원.
1: 소은아, 아, 잠들었네.
6: 어차피 버릴 거면서. 어?
7: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손혜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1: 우리 손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4: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엄마.
8: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9: 소은아, 뭐해?
10: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1: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쓰래? 그러다 화상이라도.
10: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6: 간다 해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9: 사과 완벽하게 하는 법. 네, 나갑니다.
1: 어?
9: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 갑이잖아.
1: 저희 아들이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9: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1: 어머나.
5: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1: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5: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1: 소은아,
10: 거기 서은.
1: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거기서
5: 싫어!
1: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5: 그만 쫓아오시라고요.
1: 지금 관절 젊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5: 볼부리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1: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9: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5: 그게 무슨...
9: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 업계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5: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9: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5: 실속 한호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9: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5: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9: 있는... 업무 공유면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5: 에?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 열려?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과 사별한 두 분께서 도토리 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 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9: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5: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옥길쌤께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9: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11: 엄마야, 그게 뭐고? 끝내준대.
9: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12: 됐다, 마!
13: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5: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9: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0: 분명 앞뒤를 연결해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차가 오늘 고장날 게 뭐야.
1: 이번 역은 토리고 개역, 토리고 개역입니다.
0: 좀 내리겠습니다.
1: 오른쪽입니다.
0: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고두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2: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0: 안녕하세요, 마태조 회장님.
2: 자군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3: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로 쭉이요.
3: 감사합니다.
0: 참.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4: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4: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4: 저쪽이에요, 아가씨.
0: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4: 예?
0: 팔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4: 무슨 아니에요.
0: 팔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4: 이건
0: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5: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4: 고맙습니다.
0: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추궁을.
5: 네, 참 똑똑타. 근데 머리 혼자 사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살펴가 있어. 봤지요? 별일 없지요?
0: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5: 어허! 그만하라니까.
0: 네.
2: 오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5: 아이고, 우리 소은총각 왔나? 한 달은 못 본 것 같네.
2: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조리 회원님도 잘 지내셔.
5: 에베 왔다 어서 타자.
0: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5: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2: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5: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은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0: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5: 둘이 회원님이요?
0: 이래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2: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0: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PPT니까 관련 정보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도 의심 없이 답해줄 겁니다. 잘 활용해봅시다.
2: 네, 부장님. 아, 참, 근데 부장님, 아까 오길쌤과는 무슨 일이셨어요? 분위기가 좀.
0: 별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뭐, 원래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딱히 귀염성도 없고 앞뒤 딱딱 맞는지 따져대는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아깐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그렇다 살짝 억울해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2: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옷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0: 에?
2: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0: 안 속상해.
2: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0: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2: 부장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괜찮습니다, 소은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옥길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5: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들 다들 환영해 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 주라.
6: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7: 저거. 내

0: 여이가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리마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웅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1: 어떻는겨, 두리회 언니. 고칠 게 좀 보이는겨.
2: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울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두리,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3: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1: 아이, 송총각! 조용히 해봐라.
2: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1: 정보잖아!
0: 저는 성약이 있어서 이만.
2: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1: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2: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이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1: 큰일 납니다. 이거 만든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4: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2: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딱 하룻밤만 세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1: 아이고, 늙은이들 저승사자 인사시킬 일 있나. 우리 나이 돼봐라. 초저녁만 돼도 기절이다, 기절.
2: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죠.
5: 커피도 왔어요.
2: 좋은데요? 현재 활동 중인 회원들 목소리를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옥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처음 들으셨던 수업이 뭔가요?
1: 뭐? 그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
2: 강사의 회원의 자치회 회장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이야기라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1: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5: 오킬쌤!
1: 됐나?
5: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6: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 쌤 두 번이나 불렀는데.
1: 요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취미다.
6: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1: 아이고, 뭘, 이게 뭔 공부라고.
6: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0: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7: 그러게.
0: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1: 뭐예요?
5: 네, 선생님.
6: 오길쌤 저렇게 주눅 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2: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6: 네, 부장님.
2: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1: 소은 총각, 배 안 고프나?
2: 혼자 잠든 거지?
1: 소은 총각이랑 같이 더 있어.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바빠가 먼저 갑니다.
2: 그러고 보니 오늘이
0: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업! 벌써 아홉시라고!
2: 역시 일단 아무 줄에라도 서야겠어요. 빨리빨리!
5: 부장님.
2: 아, 왜요?
5: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2: 그렇네요.
8: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9: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8: 아, 곤란한데.
2: 저분은...
8: 그럼 불러주세요.
2: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6: 네?
2: 전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6: 갑자기요?
8: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9: 실력.
8: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 여기.
8: 아, 그 수업은 줄 안 서셔도 돼요. 저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한 층만 내려가세요. 거기 강의실 앞에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9: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빠져버렸네.
2: 역시 팔을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대체 목적이 뭐야, 당신?
1: 잘했다, 진짜. 실제로 잘 왔어요. 어,
2: 성인 문예교실?
9: 자, 이건 입학 선물이에요. 교재랑 학용품 세트니까 수업 시작할 때 꼭 가져오세요.
2: 고맙습니다, 선생님.
9: 우리 문예교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2: 아, 그게...
1: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2: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1: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 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아니겠나?
7: 여기 한글도 가르쳐주나 보다.
10: 아, 요새도 문맹이 있어?
7: 그럼, 우리 시부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1: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9: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공이 구른다.
11: 공이 구른다.
9: 어떻게 굴러요?
1: 해굴. 듣기 좋지요? 꼭 을라들 노랫소리 안 같은겨.
2: 네.
1: 내는 가끔 속 시끄러울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예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그래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2: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1: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래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12: 어,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제나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나는 이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너무 재밌어.
1: 나도.
0: 오늘은 뭐 해볼까? 어? 르네상스? 뭐지? 사람 이름인가?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르네상스.
1: 오, 형아 빨리 해보자.
0: 그래?
2: 왜 10만 생각했을까?
1: 시간을 달린 르네상스.

0: 조각 보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야?
1: 근데 얘들은 누구야?
0: 나도 모르지.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2: 안녕하세요. 전 영길이고요.
3: 전 승환이에요.
2: 근데 누구세요?
0: 우린 화가들인데.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난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뿐이고.
2: 아,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3: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진짜?
4: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맞죠?
0: 잘 던져.
2: 자. 오, 마라톤!
3: 진짜 많이 간다!
0: 진짜!
4: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왜 신만 생각했을까? 왜 인간은 생각하지 않았지? 왜? Why? 신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유럽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근데 르네상스가 뭐예요?
0: 아, 르네상스란 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야.
2: 오? 옛날로 왜 돌아가요?
0: 혹시 그 십자군 전쟁 알아?
2: 알아요.
0: 아유, 알아서 천만 다행이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전까지 유럽은 거의 천년 동안 교회에서는 신만 생각하라고 했어.
2: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딴 생각하면 지옥!
0: 안 그럼 천국을 못 간다고 했지. 그래서 신이 생활의 중심이었어.
6: 천국 가야 돼.
7: 하느님 말씀을 널리 퍼뜨려야지.
8: 죄 짓지 말자.
0: 그림도 음악도 다 신에 대한 것뿐이었지.
2: 신이 원하신다!
9: 신이 원하신다!
0: 그러다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들떠도 안 봤던 이슬람의 발달된 문화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
3: 우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난다고.
10: 그놈의 후춧가루, 후춧가루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아, 여보!
0: 특히 상인들이 많았던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는
11: 전쟁이 나면 돈 좀 벌겠네.
0: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진 거야.
12: 이번에 집을 새로 지어야겠어. 으리으리하게.
13: 집을 짓기만 하면 뭐해요. 집을 예쁘게 꾸며야지.
3: 화가들한테 돈 주고 그림 그려오라 해요.
12: 우리가 있는 게 뭐야.
14: 돈 아니야.
15: No. 유행에 참 떨어지는 소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 정도는 딱 갖다 둬야죠.
12: 네? 고대 그리스 로마?
0: 이렇게 부자들이 집을 꾸미면서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 시대 유물들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됐지.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중심지여서 유물들이 많았거든.
11: 그때 멋있지?
3: 이 멋진 건 어디서 났대?
11: 아니, 그 집 주려고 땅 파는데 뒷마당에 있더라고.
3: 좋겠네. 근육 좀 봐봐.
0: 그동안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고 신이나 신을 생각하는 마음만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3: 이 돌로 만들었는데 이 옷의 주름까지 아름다니까.
10: 저 얘기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
0: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11: 왜 신만 생각했을까? 왜 인간은 생각하지 않았지? 왜? Why?
0: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

0: 사상도 연구하고
1: 인간의 모습도 그릴 거야. 사람의 감정도 표현해야지.
2: 그래, 이제부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거야.
0: 이렇게 인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된 거지.
3: 아, 정답!
4: 무엇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될까요?
3: 인간!
4: 정답! 맞습니다! 예! 천년 동안 신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간을 새롭게 보면서 그림, 조각과 같은 예술은 물론 철학, 과학, 문학 같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5: 근데 어떻게 바뀌었단 거지?
0: 그림만 봐도 확 달라진 게 보일걸?
5: 네?
0: 중세 때는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림이어서 평면으로 그렸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것처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원근법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지.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천장이 뚫려있다고 생각했다니까. 오.
4: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6: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0: 잘해.
3: 잘 굴려. 이야.
6: 오, 일곱 칸.
5: 와, 많이 나.
4: 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몸만 표현한다고 조각이 아니지. 그 안에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 르네상스 문화의 여러 분야 중에서 미술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미술의 3대 거장은 누구일까요?
5: 응? 3대 거장?
0: 응. 르네상스 시대 때 어마어마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말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제자 때부터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7: 레오나르도, 내가 그리라고 했던 천사는 다 그렸나?
8: 네, 스승님.
7: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어디? 이런 정령 레오나르도 네가 그렸다고?
8: 예.
7: 저 천사의 표정을 봐. 저 한올 하늘 살아있는 머리카락. 오색 혀를 봐. 아주 살아있어.
0: 스승까지 감탄하게 할 정도였어. 레오나르도는 경계선을 뭉개서 그리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 표정과 동작이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그린 거로 유명하지. 벽화인 최후의 만찬이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한마디로 대단하셨지. 그리고 또 한 분은
9: 미켈란젤로.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모든 조각상을 따라해서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야 한다.
1: 예, 대공전아.
9: 내 후원은 아낌없이 해줄게.
0: 피렌체를 다스리던 로렌초 메디치가 실력을 알아보고 아낌없이 후원했던 미켈란젤로. 이분도 어마어마하셨어.
1: 사람의 아름다운 몸만 표현한다고 조각이 아니지. 그 안에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
0: 그 딱딱한 대리석이 이분 손에 들어가면 그냥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피에타 같은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조각만 잘하냐? 설계면 설계, 그림이면 그림, 못하는 게 없었지.
7: 어머, 저 높은 천장에 그림을 그리다니.
0: 천지가 막 창조되는 그런 느낌이야. 정말 최고였어. 그런데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 두 분이 없었다면 이분도 없었지. 바로 라파엘로야.
10: 피렌체로 오길 잘했어. 훌륭한 두 선배님들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내 걸로 만들 거야.
0: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두 선배를 존경했던 라파엘로는 두 사람의 장점을 흡수해 매우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고 바티칸 성당의 벽화와 천정화 그리고 성당의 설계까지 이분도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지.
9: 라파엘로, 너 덕분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10: 감사합니다, 교황성아.
0: 특히 원근법을 아주 잘 살리고 르네상스의 정신이 잘 표현된 아테네 학당도 그렸는데.
8: 어, 저기 플라톤 좀 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 아니야?
11: 오, 맞네. 어머, 여기 이 사람은 딱 봐도 미켈란젤로인데?
8: 오, 저기 라파엘로. 오.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네?
12: 와, 진짜 르네상스의 자랑이 다 들어있네.
7: 그러네.
0: 두 선배를 무척 존경했던 라파엘로 덕분에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한 그림에 담기게 됐지.
13: 아, 정답!
4: 르네상스 미술 3대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13: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4: 정답입니다! 200년 정도 진행된 르네상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그림을 그렸던 이 세 사람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렌체에서 꽃피운 르네상스는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4: 끝났어요.
15: 애들 안녕.
16: 얘들 잘 있어. 너희들 아니었으면 나 못 간다. 빨리.
4: 네, 오늘 어땠나요?
13: 재밌었어요.
4: 예,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르네상스 진짜 멋지다.
13: 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
17: 영기라, 승환아, 내려와. 밥 먹게.
13: 빨리 가자. 내가 먼저 가.
15: 성아, 같이 가. 성아, 같이 가.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까 보니까 그 사람 있던데?
1: 누구?
0: 누구더라?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1: 어? 르네상스에 나왔던 그 사람?
0: 맞아.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보자.
1: 좋아.
2: 레오나르도 최고! 최고! 최고!
0: 시간을 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 1499년.
3: 더 이상은 못 참아. 가서 스포르차 대공한테 알려야겠어.
4: 그래. 3년이 뭐야, 3년이.
3: 빨리 가서 알리자고.
0: 으이씨.

0: 포르차군 가던 길이었는데 여기가 어디야? 아니 너희들은 누구니?
1: 안녕하세요. 저 영길이고요.
2: 전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을 달려?
0: 아유,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2: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1: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진짜?
2: 네.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주사위.
3: 야! 우와, 아우컨!
2: 우와! 신기하죠?
1: 오버리가 쏙파리가
0: 엄청 신기하다.
2: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림이 완성됐다고?
1: 네.
2: 나 그동안 많이 참은 거 알고 있지? 그림 안 좋기만 해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 벽에 이 그림을 그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후대 많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5: 우와, 대단한 그림인가 보다.
6: 그지 그지. 그 대단한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이야.
7: 안녕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2: 오, 레오나르도. 뭐든 잘한다면서?
7: 예.
2: 내가 도와주겠네. 내가 적극 후원할 테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7: 감사합니다.
6: 서른 살 때 밀라노의 스포르차 공작을 만나서 후원을 받게 돼. 후원을 받는 동안 그림도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7: 하늘은 왜 파랄까? 물은 왜 소용돌이칠까?
6: 자연의 현상을 알아내는 연구도 하면서 지냈어. 그러다 스포르차 대국한테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 벽에 큰 벽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게 되는데.
7: 아니 뭐야? 왜 며칠째 벽만 보고 서 있어?
8: 원래 레오나르도가 그림은 잘 그리는데 성실하지가 않대.
6: 그래. 그림은 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보는 사람은 그냥 답답했지.
7: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면 안 그리고 말지. 난 새롭게 그릴 거야. 그래. 일렬로 앉혀볼까?
6: 그랬어. 레오나르도는 새로운 벽화를 그리기로 마음 먹었던 거야. 그리고는 가끔 어딘가를 갔다 오기도 했는데.
7: 아니, 그림 그리다 말고 또 어디를 가?
8: 병원에 가서 시체 해부를 한대.
7: 아니, 그림 그리다 말고 시체 해부를 왜 해?
6: 사실 레오나르도는 그림 속 주인공들의 동작과 움직임을 잘 그리기 위해 인체 해부까지 하며 연구했지. 그러니 그림이 빨리 완성될 리가 있나.
7: 더 이상은 못 참아. 스포르차 대공한테 가서 알려야겠어.
8: 그래, 선물이 뭐야 선물이.
7: 빨리 가서 알리자고.
6: 화가 나서 그만 스포르차 대공한테 이러고 말았지.
2: 뭐? 그림은 안 그리고 놀러만 다닌다고?
7: 예! 맨날 그림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서 그리는 척만 하고 있다니까요.
2: 이런 레오나르도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6: 스포르차 대공이 화를 냈다고 해도.
9: 스승님, 스포르차 대공님이 그림 빨리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안 그럼 가만 안 둔다고.
7: 그림은 빨리 그리는 것보다 완벽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물감 섞어.
6: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3년 반이나 흘러간 거야.
2: 그림이 완성됐다고?
1: 네.
2: 나 그동안 많이 참은 거 알고 있지? 그림 안 좋기만 해봐.
7: 가시죠.
6: 근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던 거야.

0: 이런 최후의 만찬은 처음이야.
1: 레오나르도 전에도 최후의 만찬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 보통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같이 있고 배반한 유다는 따로 그렸었어. 또 성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와 제자들 머리에 후광도 그렸는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는 후광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0: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지.
1: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의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들어있었어.
0: 와, 레오나르도 최고! 최고. 완전 최고! 최고! 최고!
2: 최고! 최고! 최고. 최고.
3: 정답! 과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최후의 만찬! 정답 맞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은 한 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새로운 방식을 그림에 도입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후에 다른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많이 간다.
3: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이번엔 제가 던져 볼게요.
1: 잘해요.
4: 일곱 칸.
5: 많이 간다.
1: 많이 간다.
3: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이후 르네상스의 거장이 되는데요. 이 나라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레오나르도가 르네상스 미술에 영향을 끼친 나라는?
6: 왕한테 후원을 받아요?
7: 그래. 이 당시에는 군사와 땅이 많아야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 이 문화가 발전에 진정한 강국이었지.
1: 그럼 그럼. 그래서 메디치와 스포르차도 예술가들한테 후원을 했던 거야. 그렇게 발달된 르네상스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했고 부자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1515년에 프랑스의 새로운 왕 프랑수아 1세가 피렌체로 쳐들어왔지.
8: 프랑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1: 뭐? 프랑스 왕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8: 좋아.
1: 레오 10세는 피렌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로마와 피렌체는 꼭 지켜야 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8: 프랑스 왕이랑 협상하는 것이요.
1: 협상? 협상은 뭐 그냥 막 해줄 것 같아?
8: 아니 그게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1: 어? 프랑스에게까지 소문이 났어. 오호호호, 잘 됐네. 레오나르도 여기 있잖아.
8: 네?
1: 그랬어. 마침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교황청에서 수학과 과학을 연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레오 10세는 프랑스와 1세와 협상하는데 레오나르도도 데리고 갔지. 그럼 이제 로마 피렌체는 안전한 겁니다.
9: 그럼요. 우리 레오나르도도 있는데 지켜드려야죠. 프랑스에서도 아주 유명하다오.
10: 고맙습니다, 페어.
9: 저기 레오나르도, 우리 프랑스에 와서 지내시오. 오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해줄 테니.
10: 네?
9: 이런 거장을 옆에 두고만 있어도 우리 프랑스 왕국의 위상이 달라질 텐데.
1: 프랑스와 1세는 르네상스의 상징이면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레오나르도를 데려가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 다음 해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레오나르도는 프랑스로 가서 살기로 해.
8: 아, 스승님 완전 좋아요.
10: 그래 그래.
9: 아이고 드디어 오셨어. 고맙소. 뭐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지내시오.
10: 감사합니다.
9: 그리고 내가 승전 기념 성을 짓고 싶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알고만 있으시라고.
10: 예, 알고만 있겠습니다.
1: 이렇게 프랑스 왕국에 있으면서 레오나르도는 프랑스와 1세가 르네상스 양식의 성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성

0: 되면서 프랑스의 르네상스 미술이 꽃 피우게 도움을 주지.
1: 아, 정답! 레오나르도가 르네상스 미술에 영향을 끼친 나라는 프랑스! 정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여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탐을 냈다고 하죠. 특히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모나리자를 프랑스에 있는 동안 완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오, 문제 열렸다. 열렸다. 가자, 얘들아.
3: 나 지금 다리 쪄서 못 일어나겠어.
2: 아이, 진짜. 가자, 일어나. 아이, 진짜.
1: 네,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1: 예,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레오나르도가 프랑스까지 르네상스 영향을 주다니.
5: 알면 알수록 세계사 재밌다.
6: 맞아.
7: 얘들아, 오늘은 치킨이다. 얼른 내려와라.
2: 오! 나 먼저, 내가 먼저 갈 거야.
0: 내가 먼저 갈 거야. 형아, 같이 가. 아, 또 먼저 가네. 같이 가. 에이,
8: 달리고 달리고.

0: 아니 빨리 와. 오늘은 누구 할까? 찾아보자. 어? 엘리자베스 1세? 어느 나라 왕이지?
1: 아이 해보면 되지.
0: 좋아.
2: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1: 시간을 달리는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 1588년
3: 에스파니아 함선이 나타났습니다. 태학께 빨리 알려야 합니다.
4: 방금 전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이건 또 무슨 난리야?
5: 그러니까요. 여긴 어디지?
3: 니들은 또 누구야?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준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7: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8: 시간?
1: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6: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8: Really?
7: 네, 리얼리 정말입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7: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야, 먼저.
3: 야! 우와, 11!
4: 우와, 진짜 많이 나왔다.
7: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귀족들이야 힘이 세지면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왕권 다툼이나 하겠지.
1: 자, 잉글랜드의 두 번째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왕이 되면서 무엇을 강화하기 시작했을까요?
2: 강화? 그게 무슨 말이지?
3: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지.
2: 아,
0: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봐. 엘리자베스 1세 여왕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 잉글랜드에서는 11년 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탄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지.
4: 아니, 전 여왕은 가톨릭, 이번 여왕은 잉글랜드 국교. 아, 왕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 떨어야 돼?
5: 우리만 죽어나겠지. 아우, 무서워, 진짜.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었지만 더 이상 종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해야겠어. 엘리자베스 1세는 다른 종교인들을 탄압하지 않았어. 그리고
6: 대하, 에스파냐 대사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7: 에스파냐?
8: 폐하, 저희 펠리페 2세께서 청혼을 하셨습니다.
0: 25살의 왕위에 오른 여왕에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 청혼을 해왔지만 모두 거절했는데
7: 난 다음 일정이 바빠서 이만.
0: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 황제의 청혼을 거절한 건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
9: 대에스파냐 제국의 황제인 내가 가난한 잉글랜드의 여왕 따위와 결혼해 주려고 했는데 감히 거절을 해.
0: 거절을! 그랬어. 당시 잉글랜드는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였고 에스파냐 제국은 유럽 최고의 강국이었지.
10: 백성들은 폐하께서 결혼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7: 여왕인 내가 결혼을 해서 에스파냐가 잉글랜드를 집어삼켜도 좋은가?
6: 그래도 폐하,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7: 짐은 우리 잉글랜드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네.
0: 이렇게 여왕인 자신이 결혼을 하면 잉글랜드에 불리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6: 멋있어.
0: 그러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들을 고루 썼는데.
8: 아니, 그 귀족도 아닌 젠틀이 따위를 국무 대신에 임명하고 외무 대신에 임명하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9: 그러니까요. 그게 다 우리 귀족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불만인가?
9: 아니요.
0: 왕이 당연히 능력 있는 자를 써야지.
11: 차라리 내가 훈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0: 그건 귀족의 힘을 누르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했어. 그리고 또
6: 저 같은 젠틀이 출신이 외무 대신이라 그런가 봅니다.
0: 귀족들이야 힘이 세지면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왕권 다툼이나 하겠지.
6: 그런데 폐하, 무슨 일로 절 부르셨사옵니까?
0: 아, 자네가 그 비밀 첩보부대를 만들게.
6: 예?
0: 난 나라 안에 있는 수상한 일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잉글랜드에 대해 어떤 일을 꾸미는지도 다 알아야겠네. 비밀 첩보부대를 만들어 나라 안팎으로부터
9: 왜들 이러는 것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6: 반역을 하려던 증거가 다 나왔어. 끌고 가.
11: 아닙니다. 저, 나리.
0: 잉글랜드와 왕위를 보호하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
1: 아, 정답! 엘리자베스 1세가 강화하려 했던 것은
12: 왕의 권한!
1: 네, 정답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한편 귀족의 힘을 누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습니다.
3: 여왕이라서 왕위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1: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이번엔 제가 잘해.
0: 이야!
1: 여섯 칸!
13: 거의 다 왔다.
1: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더 이상은 못 참아. 가서 전해. 내가 아주 많이, 많이 화가 났다고.
1: 1588년

0: 잉글랜드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에스파냐에 무엇을 물리치며 해상 강국으로 도약을 하게 될까요?
1: 어? 에스파냐에 뭘 물리쳤지?
2: 저때 말이야. 에스파냐가 해상을 꽉 잡고 있었거든.
3: 근데 우리 잉글랜드는 너무 가난해서 군사도 없고.
2: 그런데 잉글랜드 해적 드레이크가 에스파냐 왕실 배를 노략질한 일이 생긴 거야.
4: 뭐? 잉글랜드 해적이 우리 왕실의 배를 약탈했다고?
2: 이때 드레이크가 약탈한 보물은 잉글랜드가 1년에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았지. 그리고도 계속 에스파냐의 배를 약탈하니까.
4: 뭐? 또 약탈당했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가서 전해. 내가 아주 많이, 많이 화가 났다고. 그 해적놈을 처벌하라고!
2: 에스파냐의 황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항의를 했지만.
5: 프랜시스 드레이크, 그대를
6: 남작에 봉하노라.
1: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 오히려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에게 기사 자기를 주기까지 한 거야. 그러다가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4: 뭐? 가톨릭교도인 여왕을 죽였다고? 그렇다면 같은 가톨릭 국가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잉글랜드를 가져와야겠어. 무적 함대를 모두 모아라. 잉글랜드와 전쟁이다!
2: 예, 에스파냐의 황제는 이 일을 구실 삼아 잉글랜드와 전쟁을 일으킨 거야. 드디어 1588년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수많은 보병과 130척의 함선을 이끌고 잉글랜드로 향했어. 드디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 앞바다에 도착했고 엘리자베스 1세는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
5: 충성스런 백성들이여, 저 에스파냐의 함포 소리가 들리는가? 난 여자이지만 국왕의 심장을 가졌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2: 이때 엘리자베스 1세는 해적이었던 드레이크를 부제독으로 임명했어. 그렇게 바다에서 두 나라의 함선이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전투를 해온 에스파냐의 함대들이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해오자 잉글랜드의 군사들이 당황을 했어.
7: 절에서 무적 함대라고 하는구나.
1: 당황하지 말고 어서 대포를 쏴라! 네.
5: 쏴라!
1: 쉬지 말고 공격해라!
2: 당황한 건 에스파냐 군도 마찬가지였어.
7: 왜 피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쏘는 거지?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2: 그렇지. 엘리자베스 1세는 전쟁 전에 1시간에 한 번 쏠 수 있는 에스파냐의 청동대포 대신 빠르게 여러 발 쏠 수 있는 주철대포를 만들게 했지.
7: 얘들아, 우리 대포를 안 죽었어!
2: 그렇게 3일간의 전투가 끝나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칼레 가까이에 도착해 정박했을 때였어. 잉글랜드 근처의 바람과 바닷물의 흐름을 잘 알았던 드레이크는 작전을 하나 실행하기로 하지.
1: 바람도 바닷물도 다 에스파냐 함대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군. 사람이 타지 않아도 화공선이 알아서 하겠어. 얘들아, 준비해!
7: 예! 네.
2: 그날 밤 화약을 설치한 화공선을 띄어 보냈던 거야.
7: 뭐야? 온다!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 닫지를 울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물에 타는 끝장이야! 아주 끌어!
2: 화공선을 보고 놀란 에스파냐 군들은 우왕좌왕하며 전열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화공선에 놀라 흩어져버린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더 이상 무적 함대가 아니었던 거야. 이 해전이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 하나인 칼레 해전이야.

0: 이렇게 칼레 해전에서 에스파네의 무적 함대를 물리친 잉글랜드는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지.
1: 아, 정답! 잉글랜드는 에스파냐에 무엇을 물리쳐 해상 강국이 될까요?
2: 무적 함대!
1: 네, 정답입니다! 예! 이 일로 유럽을 호령하던 에스파냐는 약해지고 잉글랜드는 해상 강국이 되며 점점 더 발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끝났다.
4: 안녕.
3: 안녕.
0: 레이디 퍼스트.
3: 어, 같이 가요.
0: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땠나요?
0: 재밌었어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0: 쭉쭉.
5: 와, 왕권도 강화하고 무적함대도 물리치고
0: 엘리자베스 1세 대단해요.
3: 영기라, 승환아, 어서 내려와. 붕어빵 먹자.
0: 붕어빵. 내가 먼저 가야지.
5: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0: 나는 왜 제가 좋을까?
1: 야, 뭐 보냐? 혹시 쟤? 박지음이 예쁘긴 하지. 인기 진짜 많더라. 중학교 형 아들도 쟤 보러 온대.
0: 어? 그게 누군데?
1: 어? 너 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난 쟤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제일 귀엽...
1: 아, 누군데?
0: 저기 안경 쓰네.
1: 안경? 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세요?
0: 그러게, 나는 왜 쟤가 좋을까?
2: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3: 맞아, 사춘기 때 되면은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4: 사랑 호르몬 같은 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인 것 같아. 청춘의 시기랄까?
5: 나는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짝 호감? 있는...
6: 그게 그거 아니야?
5: 아, 그렇긴 한데 살짝 다르지.
3: 근데 호감의 기준이 뭐야?
5: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
7: 예전에 살짝 다쳤을 때 막 보건실로 가게 해준 그런 애면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 루통 까먹은 거 챙겨주던가.

0: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이 없었어.
1: 충격적이겠지만 여친이 있습니다.
2: 와. 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
3: 거기에서.
1: 제가 2학년 때 같이 놀다가 좀 끌리게 돼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 3년 반.
4: 처음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끌렸어?
5: 제일 친한 친구?
6: 초등학생은 그 사귈 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4: 근데 얘는 3년?
0: 나도.
1: 엄청 막 매일 약속 잡고 매일 놀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7: 아니, 친한 남자는 있는데 그거 고백했을 때 받아줬어.
1: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7: 아니, 나 지금 너무 현타.
8: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뭐 사귀는 거 아니고 친해. 같이 친했다가 서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내가 전학을 갔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있었어.
1: 와, 그 정도면은
0: 우연이네.
6: 운명인 거지, 운명.
1: 운명인 거지, 운명.
6: 다들 유치원 때부터가 뭔가 다 핑크퐁이네.
0: 형은 없어? 형은 없어?
6: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1: 얼굴도 잘생기시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7: 이거 고백을 받아봤다던가.
0: 아니야. 형은.
6: 최근에 있긴 한데.
0: 형은.
6: 스토리. 갑자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상담 같은 것도 해줬지. 근데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가지고 찾았어.
9: 나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7: 나는 얘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1: 감정이 다 색깔별로 나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8: 나는 뭔가 서로 사연이 있어. 뭔가 엄청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0: 그것도 친해지려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8: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딱 맞지.
0: 친해지기가 1단계, 2단계가 사귀는 거, 3단계가 사랑하는 거 이거일 것 같아, 난. 그냥 너무 간단해.
6: 사귀는 중에서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같아.
7: 맞죠.
0: 네, 형은 친해져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1: 솔직히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친해져서 사귀는 그런 느낌으로.
7: 근데 나는 사귀는 거랑 그 서로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때 사귀는 게 정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사귀면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0: 없어.
6: 있지.
7: 그럼 어디부터 놀래?
6: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들이대기도 하고 너무 막 엄청 좋아하면은 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인생에 뭐라 해야 돼?
7: 바뀌어?
6: 어쨌든 인생이 그게 바뀌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8: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백을 하고 차여 보는 게 또 내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말을 안 하면
1: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만 남겨두고 진실로는 꺼내지 않는 게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모든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6: 근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7: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감정은 뭐야?
1: 그건 설렘인 거지.
0: 근데 일단 한번 맘먹고 하면은 뭔가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현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차이면은 그것도 경험이고 그 일단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6: 연애를 하잖아. 이득이 뭐야?
0: 이득?
7: 이득은 뭐야?
6: 나에게 그 현실적 그런 가치가 있나?
0: 있지.
8: 인생의 경험.
6: 뭔데 말해봐.
8: 인생의 경험.
7: 그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내게 남는 거지.
9: 응. 그리고 막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막 지켜줄 수도 있고 편 먹어줄 수도 있고.
6: 나는 이미 친구들이 그래 줘가지고 상관없는.
0: 늦어.
1: 그럼 형은 언제부터?

0: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1: 그래도 빨라도 중학교는 가야지.
2: 형 사춘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이 긴장했네.
3: 그냥 좀
2: 당황했어 이번에.
3: 착하고.
2: 다음은 망설이기. 그 뒤에는 손가락 흔들기.
3: 그냥 좀 착하면 될 것 같은.
2: 많이 불안하지 형.
4: 너부터 얘기해보자.
3: 그래 너부터 얘기해라. 생송이다.
5: 우와
2: 우와 누구야?
0: 하드.
3: 누구세요?
0: 우와.
3: 우와.
0: 우와.
3: 우와 세 개 달려 있다. 써.
2: 너도 세 개 달려.
3: 감사합니다.
4: 누구한테 줄 거야?
0: 엄마, 저희 엄마한테 딱 촬영 끝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프로포즈.
3: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줄 거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 나도 예서리처럼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이렇게 줄 거야.
1: 난 내가 가질 거야.
3: 냄새가 좋은데?
2: 아니 근데 이거 키우는 법 있어요? 키우는 법이 좋은데
3: 물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

0: 넌 어느 별에서 왔어?
1: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이래요.
2: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놈아.
0: 와, 하하리, 빨리 와. 같이 놀자.
3: 정세연,
0: 빨리 와.
4: 송지혜.
3: 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랬잖아. 그 배 안 맞게 뭐니?
5: 너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왜 제가 싫을까?
6: 주제가 뭘까?
7: 그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메인 주제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쟤는 왜 내가 싫을까잖아.
6: 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싫어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7: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얘기는 그 히틀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 왜? 아직 몰라.
6: 히틀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난 봐.
8: 근데 히틀러가 뭐?
6: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코스튬 입는 아저씨.
7: 독일의 나치군.
6: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모르지. 그 탱크 있잖아.
8: 세계 3차 대전은 들어봤는데.
6: 3차 세계 대전? 1차랑 2차까지만 있어.
8: 아 그래? 없어요. 네,
7: 전 정말
6: 있는데.
8: 우리 반에 약간 외국인인데 수업 시간을 돌아다니고 막 그런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싫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막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0: 더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싫음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1: 나는 사람들은 다르면 싫고 비슷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모든 인간들은.
2: 모든은
3: 아니야.
2: 싫어하는 사람 있어?
1: 저요? 없어요. 마음이 넓은 친구네.
2: 마음이
1: 착한 친구네.
2: 그래. 싫음이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보통 그 애가 싫어.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걔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서 걔가 그런 아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1: 아, 타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난 타협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4: 나도 죽어도 안 해. 나도 죽어도 안 해.
1: 나는 딱히 장애인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90%를 하고 10%를 못해. 근데 우리도 90% 잘하고 10% 못해. 난다 똑같아.
5: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 근데 그 이유가 나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1: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거를 전부, 가치관 같은 거 1, 2선과 2선 있잖아. 2선과 2선을 완전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2선들을 최대한 겹치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
2: 나는 싫어하는 게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위협적으로 구는지,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5: 정당화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이 중에 다섯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1: 근데 나는 싫어하는 마음도 막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쟤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안 돼. 내가 저지를 때 나온 그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지만,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다. 이거지.
6: 그것 때문에 나는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외국인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애국심 있잖아. 우리는 다 애국심 있잖아. 사람들은
5: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지
2: 맞아.
1: 자기한테 해가 될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5: 맞아.
6: 장애인 선생님이 저거 뭐야?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저한테 따져 물어봐야겠어. 잠깐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니, 뭔데 우리한테 놀지 말이라 놀아야. 솔직히
2: 근데
1: 나도 쟤랑 놀고 싶은데.
2: 엄마잖아.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인 우리를 다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하는 말인데.
10: 내 친구의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려웠어. 내 친구의 어머니가 야, 너 걔랑 놀지 마. 그렇게 가난한 애랑 노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기 친구를 비판하는데.
5: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왜그 친구랑 놀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쭤볼 것 같아.
10: 근데
5: 가난한 게왜 노는 것과 관련이 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거야.
1: 아니요.
5: 아니라고 생각해. 아, 근데 나는 잠깐 사회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맞는

0: 법을 적용시킬 거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주차구역을 또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 아니야.
1: 근데 솔직히 끼리끼리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특수 학교 교사가 말했는데 그 특수 반 애들이 다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진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2: 그럼 강요하겠다는 거야?
1: 당연히 해야지.
3: 나도 그럴 수도 있어.
1: 나도.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2: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3: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어?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4: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5: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0: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좋은 생각이야.
1: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2: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허가 바란다. 오버.
3: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팬케이크.
1: 저게 우주선이야?
2: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피해!
3: 모두 괜찮아요?
4: 난 괜찮아.
5: 나도.
6: 나도 괜찮아.
7: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2: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4: 안 돼! 내 팬케이크!
8: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7: 그게 가능해?
8: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4: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8: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9: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4: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8: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4: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8: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0: 자, 싹 폭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호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4: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다릴다.
5: 그래!
6: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포부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6: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4: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6: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7: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4: 나한테 맡겨.
2: 어, 아이고.
0: 이건 나.
2: 그만 약 올려.
6: 어리석긴.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과학의 맛이 어떠냐?
4: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든 변신.
8: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9: 레이봇 변신 완료.
6: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7: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6: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4: 레이, 루루!
6: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계란을 반사시켜서 도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빠짐없이 착륙장의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1: 우리한테 맞죠?
0: 루루, 맞춘다, 나.

0: 주사니.
1: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1: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1: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0: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3: 2, 1, 발사! 이륙! 우와!
4: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5: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6: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가빌더 출동 준비!
3: 기가본 준비 완료!
6: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7: 나만 믿어!
3: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8: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9: 뭐? 스키 잠깐만!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4: 한기 할머니!
6: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4: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개선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짐에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1: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부 살려!
4: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2: 저기 온다!
8: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키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몬, 변신 완료!

0: 아버지랑 차량은 다 말짱해.
1: 폭포는 아직 위험해. 레이, 폭포를 멈춰 세울 수 있어?
0: 나한테 맡겨.
1: 폭포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1: 후보,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2: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0: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강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화이팅!
3: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의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사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스무 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 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아, 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사람들이 나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 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 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0: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 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할때 행복하지? 내가 뭐할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0: 가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최고의 요리 비결이 소개하는 박영란의 최고의 한식 레시피. 한 끗 다른 비법이 담긴 보양식 한 그릇. 고소한 잣죽과 함께 먹는 잣죽 삼계탕부터 기본 재료로 건강하게 맛을 낸 새콤한 곁들이. 오래 보관해도 식감이 살아있는 아삭한 연근 피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선생님, 이 땀 뻘뻘 흘리는 더운 여름에, 이 여름에 특히 힘든 시기인데요.
2: 그렇죠.
1: 원기가 약할 때, 이 기가 허할 때, 입맛이 없을 때 삼계탕을 꼭 찾게 되거든요.
2: 그렇죠. 예.
1: 이 말복을 앞둔 잣죽 삼계탕.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삼계 닭이고요. 영계로.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오늘은 500g짜리 준비했습니다.
1: 네. 예.
2: 여기 이제 약재가 들어가거든요.
1: 네.
2: 황기 들어가고요. 엄나무 들어가고, 삼계탕이니까 이제 삼이 들어가죠. 그죠?
1: 예. 예.
2: 그 다음에 부재료로 이제 찹쌀 들어가고, 대추, 그 다음에 마늘.
1: 네.
2: 밤. 그러니까 마른 거 들어가도 되고, 오늘 저는 그냥, 젖은 밤.
1: 젖은 밤, 생밤.
2: 예, 생밤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파 있으면 되고요.
1: 네.
2: 오늘 이제.
1: 특히 오늘 특별히 네. 잣죽을 만들어주신다고.
2: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잣죽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잣죽을 삼계탕을 끓여서 잣죽을 같이 넣어서 먹는 그런 삼계탕입니다.
1: 아주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1: 더운 말복을 이겨내는데 으뜸인 잣죽 삼계탕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일단 이 연계를 보니까
2: 네네.
1: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계탕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2: 예.
1: 자, 오늘은 이 연계를 준비하셨다고요.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2: 이제 닭이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하셔야지 닭이 부드럽기 때문에 오늘 500g 정도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럼 일단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네, 손질 한번 해보도록
1: 그럴까요?
2: 할게요.
1: 네. 자. 이렇게 생닭을 사와도 저희가 손질할 부분이 이제 생기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날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고요.
1: 날개 끝쪽은 또 안 먹으니까, 그렇죠?
2: 이쪽은 이제 안 먹죠.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여기 꽁지?
1: 맞아요. 꼬리 부분에.
2: 여기에 기름이 많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렇게 벌려보면은 여기 기름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1: 네네.
2: 요거 떼어주시면 돼요.
1: 아, 요것도 깔끔하게. 예. 사실 삼계탕 이 국물이 좀 깔끔하고 담백하면 좋잖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뼈 있는 부분.
2: 안에
1: 그렇죠?
2: 보면 이제 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안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씻어주시면 돼요.
1: 요 정도 크기의 닭이 딱 그냥 한 끼에 먹기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2: 예. 너무 크면 또 남기게 되니까는.
1: 맞아요.
2: 그래서 보통 이제 500에서 600짜리를 많이 쓰는데 500g 하면 그냥 성인 한 명 그냥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 사실 뭐 이 과정에서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0: 확실히 네.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깔끔하고 잡내가 없어져요.
0: 그러게요. 네. 지금 이렇게 헹궜는데도 네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1: 씻었는데 또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 그러게요.
1: 네. 네.
0: 자.
1: 손질을 했고.
0: 네.
1: 손질하고 이제 닭은 손질했는데
0: 네?
1: 이걸 끓일 때 이제 네. 국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이제 물 대신에 황기하고 엄나무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0: 황기탕 끓이실 건가요?
1: 네, 끓일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이걸 먼저 올려놓을까요?
0: 그럴까요?
1: 네네.
0: 자, 그럼 여기서 도마 위에서 이걸 먼저 넣고 한번
1: 네.
0: 끓여볼게요. 물은 네. 얼마큼 하면 될까요?
1: 물은 좀 넉넉히 준비하시면 되고 한 4리터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50분 정도 끓일 거기 때문에 물이 좀 넉넉해야지 돼요.
0: 네.
1: 예, 그래서 물에다가 엄나무를 먼저 넣겠습니다.
0: 이제 엄나무를?
1: 네, 엄나무.
0: 예.
1: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쪽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2쪽?
1: 엄나무,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기.
0: 저는 처음 봐요, 선생님.
1: 예. 이거 황기는
0: 예.
1: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럴 때 되게 좋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만 올려서 이제 50분 끓기 시작하면 50분을 끓이시면 아주 누르스름하게 이제 약재 물이 나오거든요.
0: 오, 예. 자 그럼 한번
1: 네.
0: 한번 맛있는 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불을 켠 상태에서. 불세기는 어느 정도 할까요, 선생님?
1: 처음에 끓기 시작하기 전에는 센 불로 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주시면 돼요.
0: 네, 이렇게 해서 한 네. 50분 정도
1: 네.
0: 끓이면 된다는 거죠?
1: 네, 네.
0: 끓이는 동안
1: 네.
0: 그럼 이제 닭 배 안에 네. 채워봐야겠죠?
1: 네,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닭에다가
0: 네.
1: 지금 이제 인삼하고 이제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재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내용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처음에 넣을 때는 삼을 먼저 넣어주세요.
0: 삼을?
1: 삼을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0: 이 삼계탕에 꼭 삼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1: 네, 그렇죠. 삼이 꼭 들어가죠.
0: 예.
1: 예. 그 다음에 이제 밤을,
0: 예.
1: 밤을, 생밤 오늘은
0: 맞아요.
1: 이제 세 개 정도 넣고요.
0: 근데 이 말린 밤을 또 헌밀이라고 네. 또 하죠.
1: 네네네.
0: 그게, 그걸 갖고 계신 분은 이걸
1: 그걸
0: 불려서.
1: 넣으셔도 돼요. 불려서 넣으시면 네. 돼요. 불려서 넣으시면 되고, 얘는 그냥 넣으면 되고요.
0: 예.
1: 그 다음에 대추도 이제 세 개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찹쌀을 넣는데,
0: 예.
1: 찹쌀을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잘 안 익어요.
0: 예. 아, 이게. 맞아요. 오래
1: 네.
0: 걸려요.
1: 네, 잘 안 익으니까는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죠. 이제 너무 꽉꽉 누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한 세 번 정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 정도?
1: 네.
0: 세 번 정도 넣는 게 그냥 또 한 끼 먹기 적당한 정도.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밥을 더 넣고 싶으면 나중에 국물에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오늘
0: 네?
1: 같은 경우는 이제 잣죽이 들어가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죽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그만 넣으셔도 되죠.
0: 그죠? 네.
1: 이만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은 생, 이렇게 이제 그냥 찹쌀 불린 걸 넣었는데
0: 네.
1: 이거를 이제 쪄서 찹쌀을 쪄서 넣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하실 때는
0: 네.
1: 찹쌀을 쪄서 이 뱃속에 넣으면 좋아요.
0: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1: 네네.
0: 좀 줄어들 것 같고
1: 네네.
0: 닭 크기에 따라서 넣는 네네. 양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0: 네. 네. 이거 잘 이제 오므려야 되는데.
1: 네, 오므려야 되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0: 네.
1: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옛날에는 묶고 막 이렇게 했는데
0: 맞아요.
1: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다리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가볍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이 부분.
0: 네.
1: 여기 이제 힘이 저기 좋은 분들은 이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뚫어지는데
0: 예.
1: 우리는 뭐 이제 칼로 하도록 할게요.
0: 네, 칼로 네, 칼로
1: 칼로 이렇게 예. 여기를 칼로 이렇게 이제
0: 아마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화면 네네. 보고 하시면
1: 예, 예,
0: 되고요.
1: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칼로도 좀 칼집을 내주시고
0: 아, 이렇게 해서 다리를 꼬아주네요.
1: 여기다 그냥 꼬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0: 빠지지 않게끔.
1: 예.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죠.
0: 그러게요.
1: 예, 예.
0: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1: 네.
0: 닭이 준비가 됐어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밑국물이 잘 끓고 있거든요.
1: 네, 네.
0: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닭을 네. 한번 넣어봐야 될 텐데.
1: 네.
0: 자. 자, 50분 전 저희 끓여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1: 예.
0: 우와. 아주 진하게 우러나는데 이 향이 네. 굉장히 좋아요.
1: 그죠, 예. 그러니까는 당귀라든가 이런
0: 예.
1: 한약재가 들어가면 한약 그 냄새가 많이 나갖고 어린이들은 싫어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도 엄청 냄새 안 나니까 한약 냄새가 안 나니까는
0: 네?
1: 그렇지만 효능은 좋고
0: 이 자극적이지 않고 향이 근데 구수하면서도 그렇죠.
1: 네.
0: 오.
1: 그래서 막 이렇게 피로 회복.
0: 네.
1: 그다음에 원기도 회복해주고 그다음에 간에 되게 좋아 이게 이 엄나무 같은 게 특히
0: 이 여름철에 좋겠네요 또.
1: 네네네.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0: 네. 네. 자 한번 이걸 건져내 볼까요
1: 네.
0: 그러면?
1: 건져내고
0: 네.
1: 저기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거를
0: 네.
1: 일단 이제 그냥 안치세요.
0: 아 바로.
1: 네. 70분.

0: 자, 그럼 이 위에다가 저희가 네. 이제 우린 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1: 아, 네, 우린 물을.
0: 예.
1: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끓이는 시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예. 미리 충분히 우려놓는 게 좋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전날 물에다, 찬물에다 담가놨다가 만드는 날 그냥 끓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저 좋은 효능이 더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0: 네, 그럼 네. 제가 한번 부어드릴까요?
1: 네네, 거기다 부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1: 넉넉하게.
0: 얼마큼 부을까요?
1: 넉넉히 이만큼 넣어주세요.
0: 자,
1: 네.
0: 자 닭들이 예, 잠길 정도.
1: 그렇죠. 예,
0: 이 정도 예. 괜찮나요?
1: 네네네. 이 정도
0: 살짝만 괜찮죠. 살짝만 다리가 조금 올라온 정도로만.
1: 예, 이렇게 자, 해가지고 이제 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1: 아, 이거는 이제 50분 정도 이것도 끓여주시고요.
0: 네.
1: 좀 육질이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50분 안 끓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부드럽게 이제 삼계탕을 드시고 싶으면 50분 끓이시면 딱 좋습니다.
0: 선생님 그러면 닭이 맛있게 익는 동안 저는 잣죽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1: 예예. 예. 이제 맵쌀을 먼저 갈아야지 되고 맵쌀에다가 네. 그다음 맵쌀을 이제 끓여서 죽을 만들다가 그다음에 잣을 넣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맵쌀 불린 맵쌀을
0: 네.
1: 동량의 물을 넣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불리는 건 어느 정도 불려주면 될까요?
1: 불리는 건 한 30분 정도 불리시면 되고요.
0: 30분 정도.
1: 네, 30분 정도.
0: 자,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예.
0: 아니 사실은 저도
1: 네.
0: 물론 삼계탕도 그렇고 근데 뭐 음식을 먹고 나서 항상 이 죽이 땡길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샤브샤브 먹고 나서도 저는 죽 꼭 먹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오늘도 이 삼계탕 먹고 나서 이 잣죽까지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네.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밥을 그러니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또 좀 예. 전분이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이제 든든하고 잘 먹었다 이런
0: 맞아요,
1: 느낌이
0: 맞아요.
1: 들잖아요. 지금 이제 쌀 불린 쌀하고
0: 네?
1: 이제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세요.
0: 동량의 물을 넣으시고
1: 예, 물 넣고 이걸 이제 갈아주세요.
0: 아 잣은 안 넣고 예,
1: 따로 이제 같이 넣으면은 분해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쌀 따로 갈고 그다음에 잣 네. 따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네.
0: 이거 곱게 갈면 되나요?
1: 네, 곱게 갈아주세요.
0: 네.
1: 여기다 따라주세요.
0: 곱게 네. 갈렸어요, 선생님.
1: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거칠게 갈으셔도 되고요.
0: 네.
1: 오늘은 이제 곱게 이제 저희가 갈았고요.
0: 네.
1: 이거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0: 네.
1: 이제 잣을 갈도록 할게요.
0: 네,
1: 잣도 이제 여기다 넣으시고요.
0: 네.
1: 잣 동량으로 이제 그게 반 컵이거든요.
0: 네.
1: 반 컵에 물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0: 이렇게 똑같이 동량으로.
1: 네. 예.
0: 근데
1: 거기다 조금 저 이렇게 예.
0: 조금
1: 예.
0: 덜
1: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이제 갈아주세요.
0: 네.
1: 네.
0: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따로 가는 이유가
1: 분리되기 때문에.
0: 분리되기 때문에.
1: 네, 여기 지방이 들어있으니까는
0: 네.
1: 이렇게 같이 끓이다 보면은 같이 하면 분리돼서 이제
0: 네.
1: 따로따로 갈아줄 수 있는 거예요.
0: 자, 선생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넣는 게 아니라
0: 네.
1: 이제 따로 요거를 먼저 끓인 다음에 이제 넣는 거예요.
0: 오, 알겠습니다.
1: 네. 얘를 먼저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얼른 저어주셔야 돼.
0: 이렇게 하나 얼마나 저어주시면 될까요?
1: 얘가 이제 농도가 이제 되직해질 거거든요.
0: 네네.
1: 예, 지금 되직해지고 막 있어요. 예.
0: 네.
1: 예.
0: 선생님,
1: 네.
0: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네. 되직해졌어요. 농도가 났는데요.
1: 네.
0: 지금 아까 물을 붓고 한 몇 분 정도 저희가 끓인 거죠, 이렇게?
1: 이제 끓게 한 7분 뭐 이 정도는 끓이셔야 되고요.
0: 네.
1: 요거는 이제 죽이어도 밥하는 것처럼 끓으면은 불을 줄여갖고 좀 뜸을 들이는 것처럼 좀 한 1분 정도는 또 그냥 또 놔두셔야 돼요.
0: 네, 지금 예. 약불로 하고
1: 네.
0: 있고요.
1: 예. 끓으면 이제 얘를 불을 끄세요.
0: 아, 예, 이제 끕니다.
1: 불을 끄시고,
0: 네.
1: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막, 죽이 끓고 있을 때, 센 불에 끓고 있을 때, 잣갈은 걸 누우면 얘가 다 금방 다 퍼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불을 끄고 이제 조금씩 얘를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0: 아, 그럴까요? 네. 한 번에 다 끼얹는 게 아니네요.
1: 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좀 되직하잖아요, 이것도 그죠?
0: 네.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0: 자, 이제 어떻게 있을까요?
1: 천천히 섞어주시면
0: 네. 근데 선생님,
1: 예.
0: 저도 잣죽을 아직 못 먹어봤는데
1: 네.
0: 잣죽의
1: 네.
0: 맛은 어떤지
1: 네.
0: 선생님 드셔보셨으니까.
1: 아, 뭐. 너무 고소하고
0: 예.
1: 먹고 나면 입안에 막 그 향이 예.
0: 그리고 저 무엇보다 속이 예.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1: 예.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너무 잘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섞어서 불 제가 이제 약하게 해놨어요.
0: 자 이렇게 저희 또 잣죽이
1: 네. 네.
0: 완성이,
1: 완성이 됐고요.
0: 옆에는
1: 네.
0: 또 맛있는
1: 네.
0: 삼계탕이
1: 예, 아이고.
0: 우와,
1: 네.
0: 잘 익었어요.
1: 그래서 네.
0: 50분 정도 저희가
1: 네.
0: 끓였는데
1: 예.
0: 완벽하게 익은 거죠.
1: 네. 이렇게 이제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이제
0: 네.
1: 핏물이 안 나오면은
0: 네.
1: 이렇게 핏물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쏙 들어가.

0: 거잖아요.
1: 네.
0: 예. 그럼 이제 다 익은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예. 예.
1: 자,
0: 예.
1: 그럼 한번 옮겨서 담아볼까요,
0: 네.
1: 이제?
0: 담아볼게요. 네. 네. 담아보겠습니다.
1: 네. 이야. 아주 한 마리가 그냥 튼튼하게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맛있는 약재에서 우려낸 국물을 이렇게 넣었는데 국물이 얼마나 깔끔하고 담백할까요, 선생님? 깊은 맛이 나면서.
0: 아주 저기 깔끔하지 시원하고. 아,
1: 그러게요, 그러게요.
0: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이제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국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잣죽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1: 와, 이것도 새롭네, 그렇죠?
0: 이거 한번 드시면은 막 잊지 못할 맛이에요.
1: 아, 그러게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죽은 뭐 이제 넉넉하게 더 넣으시고 싶으면 더 넣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1: 야.
0: 그래서 이걸 이제 드실 때 이제 싹 풀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를 조금 이제 올려주시고요.
1: 아직 국물이 진한 게.
0: 여기다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후추 넣고.
1: 네.
0: 이제 드시면 되죠. 네.
1: 어,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잣죽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잣죽 삼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달걀 날개 끝부분과 꽁지 부분을 제거하고 내장과 기름도 제거한 뒤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과 엄나무, 황기를 넣어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황기와 엄나무는 전날 찬물에 담가놓고 끓이면 진한 맛이 더 잘 우러나와요. 닭 뱃속에 수삼, 밤, 마늘, 대추, 불린 찹쌀을 넣고 닭다리에 칼집을 넣어 다리를 꼬아주세요. 냄비에 닭을 넣은 뒤 끓인 밑국물을 붓고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는 동안 믹서에 불린 맵쌀과 물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에 잣과 물도 따로 곱게 갈아줍니다. 잣과 맵쌀을 같이 갈면 잣기름이 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갈아주는 게 좋아요. 냄비에 간 맵쌀을 넣고 저어가며 끓이다가 간 잣을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닭을 넣고 삼계탕 국물을 담은 뒤 잣죽을 담고 송송 썬 대파를 올리면 잣죽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연근은 조림 대신 새콤달콤한 피클로 만들면 밥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동글동글 한 입에 쏙 즐길 수 있는 연근 피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연근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매실을 같이 넣어서 이제 피클을 만들 거거든요.
1: 네네.
0: 레몬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강, 그다음에 향긋한 깻잎이 들어갈 거예요.
1: 네.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고
0: 네네.
1: 선생님 보통 우리가 이 피클을 만들 때 물을 사용하는데
0: 네네.
1: 선생님은 조금 특별한 물을 사용하신다고요?
0: 네네. 제가 다시마 우린 물을
1: 네.
0: 감칠맛이 최고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음식 할 때 이게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거기에 또 이건 뭐죠, 선생님?
0: 이거는 피클 만들 때 들어가는
1: 네.
0: 이제 향신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하고요.
1: 네.
0: 여기는 이제 뭐 겨자씨도 들어가고 통후추,
1: 네.
0: 뭐 정향, 뭐 계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1: 네.
0: 독특한 향이 나면서 아주 뒤끝이 깔끔한 이런 피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없을 때는
1: 네.
0: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 피클링 스파이스가 없을 때는 그냥 통후추하고 월계수잎 요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네. 자, 비주얼은 물론 맛까지 상큼해서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연근 피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네. 그러면 이제 연근을
1: 네.
0: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연근이 이제 요즘 이제 햇 연근이 막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제 보통 조림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약간 도톰하게 썰는데요.
1: 네.
0: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피클 할 때는 너무 두껍지 않게 얄팍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1: 저도 연근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0: 네.
1: 이렇게 연근 피클은 진짜 찾아먹게 되더라고요.
0: 예.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1: 예.
0: 썰어서 이제 데치도록
1: 네.
0: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이 많이 나와요 이게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전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다 전분이 좀 빠지면
1: 네.
0: 이걸 이제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한번
0: 네.
1: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0: 데치면 이제 떫은 맛이 나거든요 얘가요.
1: 예.
0: 떫은 맛도 제거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근에 전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0: 그래서 이걸 그냥 담그면 굉장히 뭐 뻣뻣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분을 한번 익혀주는 거죠. 살짝 익혀주면은 아주 부드럽게
1: 예?
0: 연근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1: 저희가 끓는 물에 지금 넣었죠.
0: 네네.
1: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0: 식초거든요. 식초를 예.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오, 식초를 그래. 넣으면 조금 달라지나요? 네.
0: 식초를 넣어야 떫은 맛이 더 없어져요.
1: 아, 네. 연근 특유의 그 약간 떫은 맛이 있긴 한데
0: 네.
1: 그걸 식초가 이제 잡아준다는 거죠?
0: 네. 그것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깨끗한, 예. 깨끗한 이런 색깔로 되거든요.
1: 예.
0: 여기서 너무 많이 익혀주지는 않고요. 겉에 있는 전분이 그냥 응고된다, 이렇게 이제 익는다 요 정도까지만 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넣은 후에 한 30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길어야 1분 내로 이제 하시면 돼요.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찬물에다가
1: 예.
0: 이렇게 이제 헹궈주세요.
1: 자, 한번 헹궈볼게요.
0: 네.
1: 자, 장아찌 네. 절인 물이 중요하듯이.
0: 네네네. 네, 네.
1: 자,
0: 네.
1: 오늘 특별한 재료를 준비하셨는데 다시국물 준비하셨어요.
0: 네. 이제 다시마 네. 저기 밑국물
1: 네.
0: 준비했고요. 요거 넣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설탕 넣고요.
1: 네.
0: 설탕 넣고
1: 요거 이제 불 끈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0: 이제 불 제가 이제 올릴 거예요.
1: 살짝 올리면서 네.
0: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는데 요, 네.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될 수 있으면
1: 네.
0: 천일염 굵은 소금 네.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0: 네. 그럼 금방 녹거든요.
1: 네.
0: 예. 이렇게 녹으면 이제 끓으면
1: 네.
0: 끓으면 식초 넣고 네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끓으면
1: 네.
0: 끓으면 이제 식초를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1: 어느 정도 끓었을 때
0: 네.
1: 넣어주시고
0: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 네. 끓기 시작하면은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월계수잎도 이제 같이 넣어주세요.
1: 네.
0: 월계수잎을 넣어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렇게 꺼주세요.
1: 네.
0: 네. 끄고 한김 나가면 뜨거울 때 버실 거예요.
1: 아, 한김 나가면?
0: 네, 그럼.
1: 자, 이렇게 이제 네. 끓었고요.
0: 네.
1: 자,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0: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물기가 빠졌잖아요.
1: 네.
0: 이제 통에다 담으세요.
1: 아,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연근 썰기만 했죠, 저희가. 한번 데치고.
0: 맞아요.
1: 식초 네. 넣고.
0: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네. 레몬 이제 이렇게 한 개
1: 중간중간.
0: 네, 깻잎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
1: 매실도 넣어볼게요. 예.
0: 요거는 3년 된 매실이거든요.
1: 아~
0: 예. 그런데도 아삭아삭해요.
1: 어. 이 아삭아삭한 거 중요해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번 넣고
1: 네.
0: 나머지를 좀 넣게 넣어 주세요.
1: 네. 아까처럼.
0: 네. 레몬도 넣어 주시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생강 있었잖아요. 생강도 같이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깻잎 넣어 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매실.
1: 매실. 이 중간중간 또 매실 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겠어요, 선생님.
0: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활용도가 되게 많아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0: 네, 단초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부어볼까요, 그럼?
0: 네, 네.
1: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 붓는 이유는 뭐예요? 네.
0: 뜨거울 때 부면은 이렇게 채소에는 이렇게 무르게 하는 효소가 들어 있어요.
1: 네,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넣어주면 그 무르게 하는 효소가 활성을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버주는 거예요.
1: 오히려 더 아삭하겠네요.
0: 네, 이게 이제 다 식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예. 시원한데 냉장고에다가 보관하. 다가 드시면 되고요.
1: 네?
0: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바로 오늘부터 드셔도 돼요. 오늘부터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아마 석 달까지도 세 달 뭐 이렇게까지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는
1: 네?
0: 만드실 때 넉넉히 만드시면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 용기는 뜨거운 걸 넣어도 되는 용기이기 때문에 이제 네? 여기다가 이제 한 거고요.
1: 네, 용기 잘 선택하시고
0: 이제 미리 이제
1: 만들어 놓으신.
0: 네네.
1: 자, 한번 열어볼게요.
0: 네.
1: 자, 와.
0: 지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예. 똑같이 이렇게 담궜어도 지금 물이 조금 이 정도 안 잠겼잖아요.
1: 예.
0: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다 잠겨 이게.
1: 아, 그러게요.
0: 네.
1: 물도 좀 덜 생기고 그리고 선생님.
0: 네.
1: 그리고 색깔이 갈변하지도 않고
0: 네.
1: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살아 있어요, 이게 아삭아삭해요. 예.
1: 야. 아니 색깔도 약간 누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전혀 아니네요, 선생님. 네.
0: 변하지 않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실하고 같이 드시면 좋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오, 되게 기존에 먹던 피클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피클 같은 거는
1: 예.
0: 신맛이 들어가잖아요. 시고 달콤하고 그렇기
1: 아, 네.
0: 때문에 많이 짜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1: 간을 네.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된다.
0: 네, 네, 네.
1: 이 더운 여름에 네. 아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시원하게 이제 차갑게 해야 맛있죠.
1: 그렇죠?
0: 예, 예.
1: 네, 이렇게 새콤달콤 맛있는 연근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2: 연근 피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근을 얄팍하게 썬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연근과 식초를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다시마 물, 설탕, 소금을 넣어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 식초, 피클링 스파이스, 월계수 잎을 넣고 끓으면 불을 꺼줍니다. 밀폐용기에 연근, 레몬, 깻잎, 매실 절임, 생강을 켜켜이 쌓은 뒤 끓인 단촛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연근 피클이 완성됩니다. 시골 밥상이 떠오르는 박영란의 구수하고 정겨운 반찬 레시피. 익숙한 재료들의 색다른 만남. 호박과 김치의 조합이 만들어낸 밥도둑 반찬. 구수한 된장 양념에 자글자글 졸여 침샘 자극하는 호박 된장 지짐이부터 기력 회복엔 이만한 반찬이 없다. 더덕으로 만드는 장아찌 반찬.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더덕 장아찌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 요리는 네. 뜨거워도 차가워도 맛있는 좋은 반찬이라고 들었는데요.
3: 네.
1: 이 호박 된장 지짐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3: 네. 둥근 호박을 오늘 준비했고요.
1: 네.
3: 요즘 이렇게 맛있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둥근 호박.
1: 어. 자, 둥근 호박 준비됐고요. 네. 이건 뭔가요, 선생님?
3: 이거는 이제 뭐 디포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넙대기라고 하기도 하고 밴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1: 들어봤어요.
3: 네네. 예, 국물 맛으로 아주 훌륭한 거.
1: 네.
3: 예, 이거 같이 넣을 거고요.
1: 네.
3: 그다음 고추하고 그다음 양파 들어가고.
1: 네.
3: 오늘은 주인이 호박이고.
1: 네.
3: 그다음에 이제 김치가 이제 받쳐줄 거예요.
1: 서브가 네. 또 김치고요.
3: 네. 예.
1: 선생님, 이 호박에 어울리는 된장 양념.
3: 네네.
1: 아무래도 이 양념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3: 네네.
1: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또?
3: 그래서 이제 다시마 이제 우린물이 꼭 들어가고요.
1: 네.
3: 그다음에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이 같이 들어가요.
1: 네.
3: 그러니까 장이 들어가는 음식은 장이 한 가지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파마늘 뭐 이제 생강 이런 것도 고춧가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예.
3: 같이 양념해가지고 이제 뭉근하게 끓이는 반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기대가 되는데요.
3: 네. 네.
1: 이 된장 양념에 짭조름하게 졸여서 갓 지은 밥 위에 올려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3: 네.
1: 자,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3: 네,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3: 네.
1: 자, 저는 이 둥근 호박을
3: 네.
1: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3: 아, 그러셨어요?
1: 너무 신기한데.
3: 네. 네.
1: 요거는 지금이 제철인가요?
3: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또 가을에도 요런 호박이 나와요. 그럼 또 가을에 나오는 호박은 또 맛이 조금 달라요.
1: 맞아요, 맞아요.
3: 네, 네, 네.
1: 뭐 호박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먹으면 또 제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3: 그렇죠.
1: 이 둥근 호박은.
3: 네. 이거 이제 손질하는데요. 저기 조그맣게 썰지 않고 저는 큼직큼직하게 할 거거든요.
1: 네.
3: 네. 그래서 이렇게 끝에만 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1: 네.
3: 예. 길이로 한번 네.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을 잘라주시고요.
1: 네.
3: 안에를 씨가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있잖아요.
1: 예.
3: 씨를 조금만 이제 파주세요. 이거를. 네네네.
1: 손가락으로
3: 네네. 이걸 할까요? 예.
1: 이 둥근 호박의 특징이 뭘까요?
3: 둥근 호박은 이제 단맛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과육이
1: 네?
3: 이 과육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뭐 이런 맛이 또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제 두 개 정도 할 거기 때문에
1: 네.
3: 이렇게만 잘라주세요.
1: 네.
3: 이렇게 잘라주셔.
1: 이렇게.
3: 예예.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네.
3: 네.
1: 자
3: 네.
1: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양념까지 다 만든 후에 저희가
3: 네.
1: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된장하고
1: 네.
3: 예, 된장. 된장이 들어가고.
1: 들어가고요.
3: 네. 이제 간장이 들어가죠. 요런 데 들어가는 간장은 이제 국간장이 들어가야지 돼요.
1: 네.
3: 국간장. 그다음에
1: 그렇고.
3: 이제 예. 고추 장 넣고요.
1: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네. 재료 소개하실 때 네네. 이 장은 한 가지 장 말고 두 가지 장이 섞여야 맛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유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3: 그러니까 이제 장이 된장만 넣으면 된장 맛만 나잖아요.
1: 맞아요.
3: 예, 근데 또 간장의 맛은 또 짠맛이어도 간장의 그 특유한 그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조금 맛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이 섞여지면 훨씬 맛있는
1: 맞아요, 맞아요. 깊어지죠, 네.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고추장을 좋아해서 고추장만 넣었다가 너무 촉촉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3: 아, 예, 예.
1: 근데 확실히 된장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도 더하고.
3: 네, 맞습니다.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춧가루.
1: 네.
3: 고춧가루 들어가고. 식용유.
1: 네, 식용유. 어? 근데 선생님 양념에 식용유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네.
3: 식용유가 들어가면은 양념도 골고루 잘 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일 때 타지 예. 않고 오. 더 중요한 거는 예. 재료를 더 부드럽게 해줘요.
1: 아, 식용유가? 네. 맞아. 그래서 반죽에도 막 식용유 넣고 막 그러잖아요.
3: 그렇죠, 예.
1: 윤기도 나고요, 그렇죠?
3: 그렇죠, 윤기도 나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참기름도 지금 넣었고요.
1: 예.
3: 예, 그래서 참기름도 이제 저기 우리가 식용유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죠?
1: 네.
3: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마, 그 우린물을 조금만 여기다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 확실히 다시마 우린물 이렇게 들어가면 네. 양념이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3: 그럼요. 그러니까는 음식은 뭐 어디 엄청난 데서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작은 데서 맛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도.
1: 예, 네, 맞아요.
3: 네. 이렇게 하고요.
1: 자, 이렇게 네. 모든 손질과 양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박 된장 지짐을 만들러 가볼까요?
3: 네.
1: 어, 준비가 다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선생님.
3: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네. 이제 김치를 먼저 여기다 이제 깔아줄 거고요.
1: 네.
3: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래 저기 묵거나 이래서 맛이 없는 김치 같은 경우는 한번 씻어낸다 그랬잖아요.
1: 네.
3: 씻어내고는 요 양념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김치가 맛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혔죠?
1: 네.
3: 그럼 이 된장 양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1: 아. 묻히듯이.
3: 네네.
1: 어, 아예 이렇게 묻혀주시네요.
3: 여기다가 이제 발라주는 거죠.
1: 아, 그렇죠.
3: 예, 예, 이렇게.
1: 이러면 맛도 잘 배겠어요, 선생님.
3: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시간이 좀 뭉근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1: 맞아요.
3: 예, 그래야지 맛있어요, 이게. 하나 해보실까요?
1: 네.
3: 예, 예.
1: 해볼게요. 예. 저도 워낙에 애호박을 좋아해가지고.
3: 네.
1: 이 애호박의 맛을 좋아하는데 달큰하면서도 포근하고 뭐 이런 맛을 좋아하는데 이 둥근 호박도 이렇게 해서 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3: 애호박도 그냥 4등분 해가지고
1: 예.
3: 4등분 해갖고 이거 하는 것처럼 하셔도 돼요. 애호박도.
1: 애호박도요.
3: 예, 크게 잘라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1: 밴댕이를?
3: 네.
1: 아,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역할 잘해주고 감칠맛 내게 예. 해주는데 예. 왜 밴댕이는 왜 안 좋을 때 많이 사용해요? 아, 밴댕이 소갈딱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3: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예, 국물, 하여튼 국물 맛으로는 예. 아주 훌륭한 게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국물을 여기다 이제 버주시면 되는데요. 위에다가 또 그냥 부면 이게 양념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1: 네.
3: 옆에도 이렇게 버주세요.
1: 조심히.
3: 네. 주시고요. 이렇게 보주시고 이제 끓으면 이제 끓으면 거의 됐을 때는 이제 홍고추하고 그다음 청고추하고 저기 양파
1: 예.
3: 올리시면 되거든요.
1: 자, 지금은 후에
3: 예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 돼요.
1: 가볼까요?
3: 예.
1: 자 한번 또
3: 네. 올려서 뚜껑을 닫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 자, 재료를 다 올린 후에. 얼마 정도 어떤 불세기로 하면 될까요?
3: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센 불에다가 하면 이제 끓기 시작할 거잖아요. 끓잖아요.
1: 네.
3: 그럼 그때 이제 불을 이제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처음에는 불을 이제 좀 세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이제 중약불. 예. 그래서 30분 정도를 뭉근하게 끓이시면 돼요.
1: 30분 정도.
3: 네,
1: 네. 뭉근하게 한번 네. 끓여 볼까요?
3: 네, 네.
1: 선생님, 네. 저희가 30분 동안 약간 뭉근하게 네, 네. 한번 이렇게 조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지금 향이 구수하면서도 이 감칠맛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3: 그냥 냄새로만도 너무 맛있는 게 느껴지죠?
1: 예.
3: 네.
1: 한번 열어볼까요?
3: 한번 열어볼까요? 네.
1: 자.
3: 네.
1: 와.
3: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우와. 하면 지금 이제 양파랑
1: 예.
3: 이제 고추를 넣으시면 돼요.
1: 와, 선생님.
3: 네.
1: 아, 저도 이런 지짐이 같은 거 예.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네. 확실히 된장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밴댕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향이 정말 감칠맛이 예. 엄청나요.
3: 예. 그러니까 이제 밴댕이가 없을 때는 굵은 국물 멸치 있잖아요.
1: 예.
3: 그거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밴댕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요. 또 아주 호박이 예. 이렇게 형태도 있으면서 또 먹으면 단맛도 있고 구수한 예. 맛도 있고 뚜껑 닫고 예. 이제 양파가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이제 끓이시면 끝입니다.
1: 야 선생님 예. 진짜로 네. 된장 들어서 구수한 향도 나고 그다음에 그 김치의 그 향도 나는 것 같아요.
3: 예.
1: 그 새콤한 향, 김치의 그 향도 나고

0: 양념이 쏙 빼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이렇게 하면 이제 김치도 맛있고.
0: 예.
1: 호박도
0: 맛있고.
1: 예.
0: 된댕이도 맛있고.
1: 예. 예. 진짜 호박이 정말 맛있어요, 이게.
0: 어, 그러겠죠. 예. 아, 정말 군침 도네요, 선생님.
1: 그래서 양 많을 때는 시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아요.
0: 넉넉하게 가지시고, 네. 시간도.
1: 네. 그래서 우리 음식은 이렇게 좀 음식도 다 이렇게 한참 시간이, 네.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요.
0: 그렇죠.
1: 예, 끓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야 맛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네. 이렇게 두고 두셔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양념해서 올려놓으면 좀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0: 네.
1: 예. 그럼 이제 식구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죠?
0: 그래요. 자, 예. 굉장히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호박 된장튀김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호박 된장 지짐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둥근 호박을 길게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된장, 국간장,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식용유, 참기름, 다시마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에 식용유를 넣으면 양념도 잘 섞이고 재료가 부드러워져요. 냄비에 속 털어낸 김치를 넣고 둥근 호박에 양념을 발라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밴댕이를 올리고 다시마 물을 부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채썬 양파, 어슷썬 풋고추, 홍고추를 올려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호박 된장 지짐이가 완성됩니다.
0: 입맛 없을 때 꺼내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원기 충전 더덕장아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더덕 필요하고요.
0: 네.
1: 그다음 이제 고추장. 그다음에 이제 통깨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기본 양념이 들어가는데,
0: 네.
1: 오늘 이제 포인트가 고추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갑니다.
0: 이게 뭔가요?
1: 멸치, 굵은 멸치 가루가 아니고, 예. 다진 거.
0: 오.
1: 그래서 이걸과 같이 들어가면은 아주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더덕장아찌가 만들어집니다.
0: 네. 선생님, 고추장이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1: 네.
0: 이렇게 양을 많이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1: 고추장이 넉넉히 들어가야 우에 이제 우거지도 안 지고 간이 잘 배이기 때문에 넉넉히 고추장이 오늘 들어갑니다.
0: 네. 자, 고추장 양념을 매콤 달콤하게 버무려주면 맛도 맛있지만 오래 보관이 가능한 거군요.
1: 네네.
0: 자, 그럼 보양 반찬 더덕장아찌 시작해볼게요. 야, 사실 선생님, 저는 이 더덕,
1: 네.
0: 명절 때나 이렇게 봤거든요.
1: 네.
0: 워낙 귀하고 또, 네. 맛도 좋잖아요.
1: 네, 네, 맛있죠.
0: 예. 자, 오늘 이렇게 더덕 준비하셨는데, 더덕, 네. 어떤 거 준비하신 거예요?
1: 더덕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깨끗이 물에다가 충분히 씻으셔야 돼요.
0: 예.
1: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나서는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0: 어, 껍질, 예. 벗긴 후에는?
1: 네네. 예. 얘를 이제 반 갈라가지고, 예.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0: 예.
1: 밀어줘야 되는데요.
0: 준비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먼저 가른 다음에,
0: 예.
1: 네, 가르고 수분이 이제 많은 거를, 예. 세게 누르면 막 다 으깨지겠죠?
0: 맞아요. 막, 예. 막 진물 나듯이 막.
1: 예. 그래서 천천히 눌러주셔야 돼요.
0: 천천히.
1: 네, 천천히 이렇게 지그시. 그냥 힘이 세서 또 막 이렇게 하면 다 부셔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한선이 이렇게 지그시.
0: 아, 지그시. 네,
1: 지그시. 밀어주시는 거예요.
0: 이 더덕 구이할 때도 똑같은 과정이죠, 지금이랑.
1: 네, 그렇죠.
0: 그렇죠, 과정은.
1: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구이할 때는 뭐 이렇게 장아찌 하는 것만큼 덜 밀어주셔도 돼요.
0: 아.
1: 이렇게 밀고 나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0: 아, 맞아요.
1: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더 밀어주세요.
0: 이렇게 보면은 약간, 네. 그 황태포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1: 아, 네. 장아찌는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야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어요.
0: 아, 장아찌이기, 네. 때문에.
1: 네. 그냥 이제 잘 수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 넣어야 돼요.
0: 맞아요.
1: 물르거나 쉬거나.
0: 예?
1: 예.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0: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제거하려면?
1: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밀었잖아요. 예? 밀으면 요걸 말려주셔야지 돼요.
0: 아, 채반에?
1: 네, 네, 말려주시는데.
0: 아, 기간은 얼마 정도?
1: 채반에 그냥 햇볕에 말리실 때는 한 이틀이면 되고.
0: 예?
1: 요즘은 가정용 그.
0: 건조기.
1: 건조기 많이, 예. 쓰잖아요.
0: 건조기 있잖아요.
1: 네. 그거는 한 60도에다 맞춰가지고 한 1시간 전후면 다 말라요.
0: 오. 예. 저희 장아찌이기 때문에 확실히.

0: 수분이 없어야 된다. 네네, 예.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네. 이틀 동안 말려놓은 게 있어요. 네네. 자연 건조한 거죠?
1: 네, 이렇게 이제 말린 걸 가지고 네. 이제 장아찌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0: 어, 네. 자, 이 다음은 또 제일 중요한 양념장을 예, 만들어 가야겠죠?
1: 양념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을.
0: 자, 양념은? 네.
1: 얘를 이제 한번 끓여줄 거예요.
0: 네.
1: 예. 보통 장아찌 같은 거 한국 그러면 그냥 하잖아요.
0: 네.
1: 양념 뭐 장이나 뭐 된장 그냥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이제 끓여줘요. 예. 끓여주는 거는 얘를 이제 더덕을 말렸어도 여기에 또 수분이 남아져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기에 양념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0: 예. 예. 예. 아무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1: 네. 좋은가요?
0: 아, 그럼요.
1: 고추장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예? 물엿이 들어가요.
0: 물엿이.
1: 물엿이 들어가고, 예. 물엿 들어가도 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조청을 많이 썼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이제 물엿이 조금 저장성이 조금 더 있어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물엿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들어가고.
0: 간장 들어가고.
1: 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도 들어가고.
0: 네, 그쵸.
1: 설탕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의 고춧가루 역할은 수분을 얘가 더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0: 맞아요, 고춧가루 네. 그런 역할을 하죠. 네.
1: 그다음에 아까 이제 멸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 멸치는 분쇄한 게 들어가면 가루로 낸 게 들어가면은 이 장아찌가 텁텁해져요.
0: 아~
1: 예, 그래서 굵은 국물용 멸치를 네. 칼로 그냥 굵게 다지시면 돼요, 이거는. 예, 다져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쇄한 거 말고 굵게 네. 다진 거, 네. 그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0: 네.
1: 이걸 이제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0: 가볼까요? 네. 이 더덕 요리할 때는, 물론 네. 장아찌지만
1: 네네.
0: 항상 양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양념. 더덕도 맛있지만 네. 양념이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1: 네. 오늘 요거 해가지고 이제 장아찌로 이제 저장했다 드셔도 되고 오늘 요 양념 한 걸 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조금 두르고
0: 네네.
1: 구워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0: 더덕구이 되는 거예요?
1: 네, 예, 예.
0: 오, 이 양념장 네. 저희가 또 이제 한번 끓여주고 있는데 네.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1: 네네.
0: 거고.
1: 네.
0: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여기서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바글바글 끓으면 제가 이제 불을 끌 거예요. 이제 아직은 안
0: 끓죠?
1: 네, 네, 예, 예, 예.
0: 불 세기는 지금 중불인가요?
1: 네, 네, 지금 중간 불로 하시면
0: 중간
1: 됩니다.
0: 불.
1: 지금 이제 불이 세고요. 예, 조금
0: 예. 하지 않게.
1: 네, 네. 네.
0: 선생님 네. 그러면은 네. 이 양념장은 뜨거운 채로 그대로 사용하나요?
1: 아니요, 식혀서. 예.
0: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식혀 놓은 양념장이 있는데.
1: 네.
0: 근데 이거는 왜 식혀서? 올리는 거예요?
1: 이거는 이제 무칠 때 네. 만약에 뜨거운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익은 듯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0: 오.
1: 예, 그러니까는 조직이 이렇게 단단하고
0: 네?
1: 질기고 쇠고 그런 거는 이제 뜨거울 때 붓는데요.
0: 네.
1: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거는 예, 식혀서
0: 네. 연근과 달리 그렇죠.
1: 네네,
0: 연근은
1: 네.
0: 뜨거울 때 저희가
1: 네네.
0: 넣었거든요.
1: 네.
0: 단촛물을.
1: 네.
0: 네, 오늘은
1: 식혀서
0: 넣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서 이제 불을 껐어야지.
0: 네.
1: 예, 그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묻혀
1: 볼게요. 예.
0: 자, 일단 이걸 올려놓고.
1: 네. 네.
0: 손으로 묻히나요, 선생님?
1: 저기로 해야죠. 네.
0: 장갑으로.
1: 네, 장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빡빡하잖아요, 그죠?
0: 네. 네.
1: 주시고요.
0: 네, 묻힐 때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1: 지금은 뻑뻑하잖아요.
0: 맞아요.
1: 뻑뻑한데 이제 여기 더덕에서 다시 이제 수분이 촉촉히 또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촉촉해질 거예요.
0: 네.
1: 끝까지 골고루 이제 버무리시면 되고요. 버무려갖고 이제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0: 네.
1: 이제 보관하시면 되죠. 예.
0: 근데 선생님 저는
1: 네.
0: 궁금했던 게
1: 네.
0: 더덕 저도 정말 좋아하고 하는데
1: 네, 예.
0: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더덕하고 네. 도라지
1: 네, 네, 예.
0: 뭐가 뭔지 구별이 네. 잘 안 되더라고요.
1: 예, 예, 예. 그러죠.
0: 어떻게 다른지 예.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1: 예. 그러니까는 겉표면을 보면은 더덕은 조금 이렇게 골이 막 깊어요. 이렇게.
0: 아,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도라지는 매끈하죠.
0: 맞아요. 그런 게 깊지 않죠.
1: 네. 그다음에 하얀 즙이
0: 예.
1: 더덕은 많이 나오는데 도라지가 덜 나오죠.
0: 그쵸.
1: 예. 그래서 이제 통깨를 안 넣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하시고요.
0: 네.
1: 만약에 이제 바로 먹을 거다 그러면 지금 통깨를 넣으시면 돼요.
0: 식사할 그런데, 때.
1: 네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저장할 거다 그러면 통깨를
0: 네.
1: 이제 오늘은 예, 오늘은 넣도록 할게요.
0: 네. 다 넣어요?
1: 네. 반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0: 이건 뭐 조물조물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뭐 너무 세게만 아니라면.
1: 네. 이렇게 이제 수분이 이제 촉촉히 나와서 이렇게 좀 또 더 아까보다 촉촉해졌어요, 그죠?
0: 네. 아까 되게 빡빡해 보였는데. 네.
1: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하시면 되고요. 용기에다 그건 뭐 필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이제 용기에다 담으시면 돼요. 저장하면.
0: 네. 최고의 밥 반찬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이렇게 이제 하시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에다가 보통은 저장할 때는 이거보다 이제 많은 양을 하죠, 그죠?
0: 네. 예,
1: 위에다가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올려주셔요.
0: 자, 어떤 걸 네. 올릴까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자, 이제 저희 저장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은 더덕 장아찌입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고추장으로 덮어주면. 네. 저장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숙성도 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해놓으면 위에 곰팡이가 생겨요.
0: 네.
1: 왜냐하면 재료에 말리긴 했지만 수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꺼내서 드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숙성시키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요?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드셔도 되고요. 네. 이제 한 뭐 2개월 네. 예, 이렇게 두고 드시면 되고 이제 더 오랫동안 이제 수분을 많이 제거하시면은 네. 6개월 뭐 이렇게 저장 가능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완성국수 한번 옮겨서 네네. 먹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거 간 만들고 실온에서 얼마나 보관해야 되나요?
1: 이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냉장고 보관하셔야
0: 돼요. 아, 바로 냉장 보관이에요?
1: 네, 냉장고로 가셔야 돼요. 예, 예. 제가 옛날에 김치통으로 이걸 하나 담갔어요.
0: 네.
1: 예, 근데 막 가격도 더덕이 한 30만 원어치 됐어요.
0: 예.
1: 그런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거 지금 밀고 막 이러는 게 막 수고스럽잖아요.
0: 예, 예.
1: 나중에 3개월이 돼갖고 제가 꺼냈어요.
0: 네?
1: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0: 아니, 온전히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맛있게.
1: 예, 예. 그런데, 물렀어요.
0: 왜요?
1: 예.
0: 왜 실패 사례를 이렇게
1: 예.
0: 또,
1: 예. 그게 왜 물렀냐면, 예. 아까 말렸잖아요.
0: 네?
1: 말릴 때 꾸덕꾸덕 말리는 게 꾸덕꾸덕을 얼만큼 말리는지 모른 거였죠.
0: 아, 그 상태를.
1: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수분이 제거가 덜 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건 말리고 요러는 거를 잘 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하시고 이제 통깨 조금 올려주시고, 예.
0: 정말 네. 약간 분위기 있네요,
1: 네.
0: 그렇죠?
1: 이런 네. 이런 거를 올려주는 거는 이 반찬은 이제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0: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더덕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더덕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더덕을 반 갈라 방망이로 평평하게 펴고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냄비에 고추장, 물엿, 진간장, 설탕, 고춧가루, 다진 멸치를 넣어 중불에 끓인 뒤 식혀줍니다. 더덕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린 뒤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용기에 더덕 장아찌를 담고 고추장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장아찌 위에 고추장을 발라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려주면 더덕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맛내기 노하우로 밥상에 풍성함을 더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고급스러운 한 그릇 솥밥. 소고기와 버섯의 향이 밥 아래 싹 스며들어 밥맛이 일품인 소고기 버섯 솥밥부터 가볍지만 맛있는 반찬이 먹고 싶을 때 휘리릭 무쳐먹는 겉절이. 새콤한 양념에 버무려 참나물의 향긋함이 돋보이는 참나물 겉절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담자 강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0: 네. 선생님. 이 솥밥 하면 밥알 하나하나에 맛이 들어 밥맛이 꿀맛인데요. 든든한 솥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쌀 필요하고요. 오늘은 표고버섯, 그 다음에 뭐 네. 새송이, 만가닥 버섯인데요.
0: 네.
1: 뭐 필요한 버섯은 뭐 있는 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0: 네. 자, 오늘도 이 다시마 우린물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버섯과 이 고기의 풍미를 살려줄 양념장도 한번 볼까요?
1: 네네. 양념은 이제 간장에다가 들기름 양념을 할 거예요.
0: 그래서 들기름.
1: 예, 들기름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고추 송송 썰어가지고 이 양념으로 이제 비벼 먹는 거예요. 네.
0: 이 양념장의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맛이 기가 막힌 소고기 버섯 솥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고기 버섯 솥밥 만들어 볼 텐데요.
1: 네.
0: 선생님 먼저 이 쌀을 불려 놓으셨다고요?
1: 네, 네. 쌀은 이제 30분 정도 불리시면 돼요. 밥할 때는 밥을 너무 불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게 다 불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0: 30분 예. 이렇게 네. 불린 네. 쌀이 준비돼 있고.
1: 네.
0: 자, 이 버섯 네. 저희가 세 가지 종류 준비해 봤어요.
1: 네.
0: 자, 어떤 거였죠?
1: 네, 지금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썰어 주세요. 네. 편편히 썰어 주세요.
0: 사실 솥밥도 맛있지만 네. 이 솥밥 위에 버섯 올라가면 너무 맛있거든요. 향도 좋고 그냥.
1: 그렇죠. 표고는 이제 향이 좋잖아요.
0: 예.
1: 예. 표고는 향이 좋고 또 새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질감이 좋잖아요.
0: 맞아요. 식감이
1: 예.
0: 좋아요.
1: 네. 예. 쫀득쫀득하고.
0: 네.
1: 예. 표고버섯 이렇게.
0: 자. 그리고 일단 선생님 버섯은 네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면서요.
1: 네. 항암작용도 하고
0: 네.
1: 영양이 엄청 많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0: 비타민도
1: 그렇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요. 예.
0: 아, 그리고 사시사철 저희가 이제 또 버섯을 그렇죠. 구할 수 있으니까.
1: 예. 옛날에는 버섯이 엄청 귀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귀했는데 요즘은 뭐 버섯 종류도 엄청 많아요.
0: 맞아요.
1: 예.
0: 혹시 집에 네. 뭐 갖고 있는 팽이버섯이 있다면 팽이버섯도 네. 넣어도 되는 건가요?
1: 네, 뭐 그런 거 같이 다 넣으셔도 돼요.
0: 오.
1: 예, 다른 버섯 넣으시면 되고.
0: 예.
1: 요즘은 이렇게 막 생물로 너무 막 마트에 가면 너무 막 버섯이 많아요. 옛날에는 네. 막 이렇게 버섯 나는 철에 막 다 네. 염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0: 아,
1: 소금에
0: 예전에.
1: 절여가지고 했는데
0: 예.
1: 요즘은 막 요거는 망가닥 버섯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요거는 조금 커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가르고
0: 예.
1: 나머지는 그냥 쓰셔도 되니까 밑둥만
0: 크면.
1: 잘라갖고 예예 이렇게 이제 밑둥만
0: 예.
1: 이제 한번 잘라내고 그냥 하시면 돼요.
0: 이 망가닥 버섯.
1: 네, 망가닥 버섯.
0: 그러면
1: 버섯 이제 손질이 됐고요.
0: 예.
1: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기 양념 해놓고
0: 네.
1: 요 밥을 한번 앉혀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네. 예.
0: 자, 고기 양념 해보겠습니다.
1: 오케이. 고기는 이제 소고기에다가 아주 기본 간만 그냥 하면 된다고
0: 네.
1: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기에다가
0: 네.
1: 일단 이제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간장 좀 들어가고요.
0: 간장 들어가고요.
1: 간장 그다음 맛술 들어가고요.
0: 네.
1: 맛술.
0: 이 과정에서
1: 네.
0: 혹시나 모를 누린내도 잡아주는 거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늘 그다음에
0: 네.
1: 연육 작용이 되라고 이제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0: 예.
1: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조물조물 묻혀서 재워놓아야 돼요. 이거를.
0: 오.
1: 네. 이제 잠깐 재워놨다가
0: 네.
1: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0: 한 몇 분 정도 재워주면 될까요?
1: 한 10분 이 정도만 재워놓으셔도 돼요.
0: 미리 이렇게 묻혀,
1: 네.
0: 미리 이렇게 담궈놓고,
1: 네.
0: 미리 이렇게 재워놓고,
1: 네네.
0: 다른 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이제 밑간 해놓고, 네, 간이 되는 동안 이제 다른 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네.
0: 아,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1: 네.
0: 우리 솥밥에
1: 네.
0: 고기가 또 올라가주니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버섯이
1: 네.
0: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는
1: 네.
0: 않지만
1: 맞습니다.
0: 더 더해질 것 같은데요, 네. 풍성하게.
1: 이게 저기 버섯하고
0: 네.
1: 고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0: 그러게요.
1: 네. 네.
0: 자,
1: 네. 이제 지금 보통 이제 밥을 하면
0: 네.
1: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예, 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불려졌잖아요.
0: 네.
1: 불려졌기 때문에 동량의 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버섯에 또 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밥 할 때보다 물을 좀 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네. 맞아요. 사실 솥밥은
1: 네.
0: 이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 쌀보다
1: 네.
0: 조금 적은 양.
1: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물이 아니고
0: 네?
1: 오늘은 이거 오늘도
0: 다시마
1: 예 우린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0: 됐습니다. 다시마 우린물
1: 네.
0: 확실히 달랐어요. 다시마 우린물 들어가니까 그냥
1: 네.
0: 맹물보다는
1: 네. 네. 이렇게 이제 넣으시고요.
0: 예.
1: 네. 버섯을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제 버섯을 표고버섯도 넣고
0: 네.
1: 네. 새송이도 넣고
0: 아예 처음 올릴 때부터
1: 네.
0: 같이 올리는 거죠?
1: 네, 같이 버섯만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0: 예.
1: 고기는 이제 한번 볶아가지고. 올릴 거예요. 뜸 들일 때 올리시면 돼요.
0: 뜸 들일 때.
1: 네. 같이 누면 안 될까 이제 생각하셨을 때
0: 그렇죠.
1: 있죠?
0: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1: 네, 예, 예.
0: 어떤 이유 때문에
1: 네,
0: 같이 안 넣으시는 거죠?
1: 밥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예, 예.
0: 좀 깔끔해야 되는데.
1: 예, 깔끔하지가 않아.
0: 느끼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1: 네, 네, 그렇죠.
0: 자, 일단 그래서, 버섯만 올린 상태입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자, 네. 숯밥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소고기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버섯하고 네. 밥만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얼마나
1: 이제 끓으면은 한 4분 정도.
0: 4분 정도.
1: 3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줄여서 이제 뜸을 들일 거야. 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뜸을 들이시면 되고요.
0: 예.
1: 뜸 들일 때 이제 고기를 올리죠.
0: 아, 소고기는 네. 뜸 들일 때 올라간다고
1: 네.
0: 합니다.
1: 네네.
0: 자, 솥밥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그러면 이 소고기를 한번.
1: 네.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볶아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재워뒀거든요. 15분 정도.
1: 네. 네. 팬을 이제 네. 좀 달구고. 달구고 이제 볶는데
0: 네.
1: 기름을 넣을까요? 뭘 넣을까요?
0: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솥밥이 들어가는 거라 네. 조금 담백하고 조금 예. 기름기가 덜해야 예. 되니까
1: 그래서
0: 기름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대로 네. 볶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1: 물을 조금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기름 대신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기름이다 생각하시고.
0: 오~ 네. 확실히 네. 기름을 두르고 할 때보다 깔끔하겠어요.
1: 예, 깔끔하고
0: 느끼하지 않고.
1: 네, 기름이 겉돌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도 기름이 있는데 또 기름으로 볶고 예.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물 넣고 그러면 이게 양념이 아주 골고루 잘 배어져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면은요. 예.
0: 촉촉하게.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네. 이게 솥밥에 네. 들어가는 소고기라 그런 거죠?
1: 예.
0: 자, 이렇게 물로.
1: 네, 그래서 고기는 뭐 더 큼직하게 쓰셔도 되고.
0: 네.
1: 예,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이제 고기는 써시면 돼요.
0: 선생님, 이 소고기는 네. 어느 정도 익힌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어느 정도 한 80%,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익은 다음에
0: 예.
1: 뜸 들을 때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0: 네. 네. 옆에서 이렇게 솥밥이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선생님, 이 솥밥이 굉장히 또 한 번 해놓으면
1: 네.
0: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양념장만 있어요.
1: 그렇죠. 양념장. 예. 뭐, 예.
0: 그냥 한 끼 뚝딱이에요.
1: 그렇죠.
0: 참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세 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1: 네.
0: 어떨 때는 뭐 저도 혼자 살 때 마찬가지였고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이제 미리 챙겨주시는 분들이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1: 많죠.
0: 맨날 어떤 네. 걸 챙겨 먹을까 네. 난 또 어떤 걸 먹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소박 하나면 그렇죠?
1: 솥밥 해놓고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 놓으셨다가
0: 예.
1: 솥밥 말고도 이제 다른 밥 드실 때 같이 비벼 드시면 너무 좋아요.
0: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네. 같은데, 진짜로 선생님,
1: 네.
0: 선생님 이제 물 붓고 했는데 아까는 물을 네. 흥분해 갖고 아니 어떻게 고기가 될까 싶었는데 물이 거의 다 증발하고 이제는.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버섯하고
0: 네.
1: 이제 고기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고 위에 이제 올라가는 고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름이 많지 않은 거 하시면 좋아요.
0: 기름이 많지 않은 부위를. 예,
1: 기름기가 적은 거, 뭐 홍두깨라든가,
0: 예.
1: 그다음에 뭐 우둔이라든가
0: 예.
1: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아요.
0: 그 기본적으로 이 소고기에 밑간이 예. 돼 있어서 그렇죠?
1: 네, 예, 그렇죠. 거의 이제 90% 정도는 익었잖아요.
0: 네.
1: 이거는 이제 밥 뜸들 때 놓도록 예. 하겠습니다.
0: 또 올려둘까요? 여기 둘까요?
1: 네. 네.
0: 완벽히 익히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90% 정도.
1: 예, 예. 너무 많이 익히면은
0: 예.
1: 질기거든요.
0: 맞아요.
1: 예. 조금 이 정도 조금 덜 익어도 괜찮고요. 예. 네.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이제 이렇게 막 끓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예, 예. 밥이 잘 끓었는데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아이고.
0: 야. 버섯 향이,
1: 향이 엄청 좋죠.
0: 예. 예.
1: 그럼 이제 여기다가
0: 예.
1: 이제 고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0: 될까요?
1: 예.
0: 이야.
1: 버섯 향이 엄청
0: 그러게요.
1: 좋죠. 예.
0: 이게 솥밥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올리시고요.
0: 90% 정도 익힌 네. 소고기입니다.
1: 네. 네. 그리고 쪽파 있잖아요.
0: 아까 썰어봤죠, 저희가
1: 네.
0: 썰어봤습니다, 여기.
1: 네. 쪽파를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세요.
0: 네.
1: 예. 이렇게 하고 이제. 5분 정도
0: 네.
1: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이제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 불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0: 네,
1: 5분 정도.
0: 5분 정도?
1: 네네. 기다리는 동안
0: 네.
1: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양념장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솥밥하고 함께 먹었을 때
1: 네.
0: 맛있는 게 이 양념장이거든요.
1: 네. 보통 이제 참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들기름을 좀 많이 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장에다가 간장. 네. 이쪽 간장 좀 넉넉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0: 네.
1: 홍고추. 홍고추가 아니죠.
0: 네. 풋고추.
1: 네, 네. 네,
0: 청고추.
1: 예.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갈 때는 홍고추 넣으시면 돼. 네. 왜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예. 설탕 조금 넣어 주시고요.
0: 네.
1: 설탕. 그다음에 마늘 넣어 주시고.
0: 네.
1: 마늘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맛술

0: 맛술.
1: 해주시고. 들기름 짠. 들기름. 이거 새로 짠 들기름이에요.
0: 아, 고소하겠네요. 선생님, 예. 이 양념장은 네.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다면서요.
1: 예, 예.
0: 또 어디에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1: 이거는 이제 밥 비벼 드시면 이제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가지 같은 거 쪄가지고 네? 이 양념을 쫙 뿌려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드셔도 돼요.
0: 김싸 먹을 예.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당연히. 예, 김싸 먹을 때도 좋고. 예.
0: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예. 자, 음료 담아 볼까요? 예.
1: 양념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0: 예.
1: 아이고. 맛있겠죠?
0: 네, 이제 밥만 완벽하게 뜸만 네, 들면 네. 빨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있는 솥밥.
1: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들기름을 가지고 네. 간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소고기 버섯 솥밥
1: 네. 다 됐나 볼까요? 네.
0: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오, 버섯향하고 소고기 향이 예, 합쳐지니까 예. 엄청나네요, 선생님. 자, 옮겨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야,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네. 아, 정말 푸짐하네요.
1: 네. 그래서 아래 위에 이제 골고루 섞어서 밥하고 버섯하고 네. 골고루 섞은 다음에 양념장 뿌려가지고 이제 비벼서 드시면 밥 중에 뭐 아주 훌륭한 밥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푸짐하고 맛있는 소고기 버섯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버섯 솥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편 썰고 만가닥버섯은 한입 크기로 찢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진간장, 맛술, 다진 마늘, 설탕을 넣고 버무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냄비에 불린 쌀, 다시마물,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만가닥버섯을 넣어 4분 정도 끓여주세요. 팬에 물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내줍니다. 냄비는 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익힌 뒤 소고기와 쪽파를 올려 5분 정도 뜸들여주세요. 이렇게 소고기는 따로 볶아서 뜸들일 때 넣어주면 담백하고 깔끔한 솥밥을 만들 수 있어요. 진간장, 다진 풋고추,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맛술,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소고기 버섯 솥밥이 완성됩니다.
0: 참 맛있는 참나물 겉절이. 여름에 이 가볍게 무쳐낸 나물 반찬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참나물 겉절이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참나물 들어가고요. 참나물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상큼한 사과하고 아, 예. 양파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리고 양념이 또 궁금한데요.
1: 네.
0: 양념에 액젓이 들어간다고요?
1: 네. 이제 겉절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침하면 간장만 넣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겉절이기 때문에 이제 젓갈이 들어가는데 젓갈은 뭐 멸치 액젓 넣으셔도 되고 저는 오늘 잡젓을 갖고 왔어요. 여러 가지 예. 생선을 가지고 담근 잡젓을 넣는데 그냥 일반 멸치전 드셔도 좋습니다.
0: 네.
1: 그렇게 약간 이제 상큼하게 이제 무치면 됩니다.
0: 네.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무더위에 치친 여름철 기운 넘치는 최고의 비타민 반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야, 진짜 저도 참나물 좋아하는데 참나물 겉절이 정말 기대가 네. 돼요. 오늘 참나물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참나물은 그냥 이제 연한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파리까지 네. 그냥 다 드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먹기 좋게 그냥 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냥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돼요.
0: 자, 근데 선생님, 네. 참나물이 네. 맛은 참 좋은데 네. 억센 부분이 가끔씩 네. 있어요.
1: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줄기가 좀 억세면 좀 잘라내시면 되는데 네. 오늘 뭐 이 정도는 그냥 드시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섬유질도 많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뭐 변비 뭐 이런 데 너무 좋죠. 그죠?
0: 맞아요. 맞아요.
1: 나물 중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그리고 굉장히 네. 입이 부드러워요, 선생님.
1: 네.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노지에서 나온 건 되게 억세거든요.
0: 예?
1: 향은 좋은데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재배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거는 그냥 거의 그냥 다 쓰시면 돼요.
0: 네. 그리고 비빔밥에 들어가서 네.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그렇죠. 이제 향이 이게

0: 엄청 좋잖아요.
1: 야, 그러니까 이름도 네. 얼마나 이렇게 맛있어 보여. 참 맛있는 참나물.
0: 네, 예? 맞아요.
1: 저도 참나물. 이제 참광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광이. 참 착한 광이.
2: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도 한번 썰어볼게요. 네.
0: 사과는 이제 하고 이제 봄 같은 데는 예. 봄에는 이제 지금 이게 참나물이잖아요. 네. 봄나물에도 이렇게 이제 사과 같은 거 같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0: 사과가 들어가는데 껍질째 그냥 다 쓰시고요.
1: 네.
0: 좀 도톰하게.
1: 도톰하게.
0: 도톰하게 좀 썰어주시고요.
1: 예. 아, 순간순간 이렇게 과일이 들어가면.
0: 네.
1: 이 맛도 그렇죠. 좋고 그렇죠.
0: 또 그거만 먹는 또 재미가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과를 준비했고요.
1: 여기다 같이 넣어놔도 되나요?
0: 네. 여기다 같이 넣으셔도 돼요.
1: 예. 아니, 늘 이렇게 먹는 재료들인데. 이렇게 또 조합을 새롭게 하면 네. 색다른 맛이 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파가 같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0: 양파는 이제 좋아하시면 양파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1: 네.
0: 양파 좀 맵잖아요.
1: 네.
0: 매우니까 조금 식초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좀 매운맛을 좀 빼주세요.
1: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신 네. 거구나.
0: 그래서 식초, 네. 네. 이렇게 식초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1: 아, 맞아요. 양파가 네. 들어가서 좋긴 한데 네. 이 양파가 생으로 들어가면 뭐 제가 네. 맛있게 먹는데 네. 그 다음날 가끔 배가 아플 때도 막 있고 그랬었어요.
0: 속 쓰리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0: 예. 이렇게 이제 담가서 물에다 좀 담가 놓으면
1: 네.
0: 매운맛이 확 완전히 빠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건 같이 생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1: 아, 예. 그래서 식초에. 예.
0: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돼요.
1: 자, 그러면 예. 담가 놓은 동안 저희가 예.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간장이 같이 들어가고요.
1: 네.
0: 간장도 들어가고, 이제 젓갈.
1: 젓갈 들어가고요.
0: 젓갈 들어가고.
1: 겉절이니까.
0: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들어가고.
1: 네.
0: 마늘. 이제 김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간장이 들어가는 거죠.
1: 오. 약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0: 네.
1: 무침과 겉절이의 약간 사이?
0: 그렇다고 보시면
1: 그쵸?
0: 되죠. 네.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1: 예.
0: 네. 그다음에 이제 새콤하게 먹기 위해서 이제 식초.
1: 그럼요.
0: 식초.
1: 이 여름 반찬에는 이 새콤한 네. 식초가 들어가면 더 좋은 것
0: 그렇죠.
1: 같더라고요.
0: 입맛이 확
1: 돌아요.
0: 돌으니까. 예, 예. 매실액을 좀 넣었어요.
1: 매실액을.
0: 매실액을 넣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통깨도 넣고. 통깨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참기름을.
1: 이런 겉절이 반찬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반찬은 고기 먹을 때 네. 고기 먹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저도 그냥 이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한 고기 먹거든요.
0: 지금 이렇게 하고 겉절이로도 드시고요.
1: 예.
0: 파채 있잖아요.
1: 예.
0: 파채 이거 묻혀 드셔도 좋아요.
1: 아, 이 양념장은
0: 네네.
1: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0: 이렇게 자. 이제 해놓고 이제
1: 예.
0: 양파를 네. 양파를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이 매운 거 잘 못
0: 네.
1: 드시는 분은 많거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저는 좋아하지만 속이 안 받을 때가 있어요.
0: 예. 이렇게 하면
1: 예?
0: 양파가 엄청 달아요.
1: 이렇게 하면 예. 자 물기를 착 털어주시고
0: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1: 예.
0: 그다음에 이런 거는 채소가 되게 가늘잖아요.
1: 맞아요.
0: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 손 열 때문에 얘가 금방 숨이 죽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묻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1: 제가 한번 옆에 젓가락을 준비해 왔는데.
0: 네, 이제 젓가락으로.
1: 예.
0: 살살 이렇게 거의 이제 드레싱처럼. 예, 예.
1: 드레싱처럼 샐러드처럼.
0: 네.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1: 맞아요. 참나물이 네. 이 약하니까 그렇죠.
0: 네, 네, 예.
1: 그래서 젓가락으로.
0: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1: 애기 다루듯이 그렇죠.
0: 네, 네.
1: 아 진짜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또 군침이 도는데.
0: 네.
1: 아니, 날씨가 더울 때는 진짜 뭐 이제 국도 안 땡길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반찬 해 먹기도 귀찮을 때 이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0: 예, 이게 상큼해가지고 지금 이게 식초가 아까 넉넉히 들어갔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엄청 상큼하거든요 이게요.
1: 예.
0: 그래서 밥이랑 드셔도
1: 예.
0: 뭐 충분하고도 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뭐 당연히 너무 뭐
1: 예.
0: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샐러드다 생각하고 드시면
1: 예.
0: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갖고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 버무리고 묻힐 때 너무 세게 하면 풋내가 예. 날 수도 있겠어요,
0: 예.
1: 그렇죠?
0: 살살 버무리시고.
1: 살살. 이 식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거는 먹을 때
1: 네.
0: 양념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1: 네.
0: 저 미리 묻혀놓으시면 안 돼요. 금방 숨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바로 버무려가지고
1: 때.
0: 예. 그때 하시면 돼요.
1: 이 참나물의 향과 또 식감도 좋지만 중간중간 씹히는 이 달콤한 사과 예? 그리고
0: 예.
1: 맵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양파까지
0: 네.
1: 약간 샐러드처럼 즐길 수 있는 겉절인

0: 같아요. 그렇죠?
1: 예, 가위도 같이 들어가고 예. 양파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0: 그러게요.
1: 요즘은 이제 막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입맛이 막 없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상큼한 거가 이제 어울리죠. 그쵸?
0: 그럼요, 그럼요. 예. 간단하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네.
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 선생님 참 맛있어 보입니다.
1: 예, 예, 참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예.
0: 자, 이렇게 해서 참 맛있는 참나물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참나물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나물을 한입 크기로 썰고 사과는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 식초물에 담가줍니다. 진간장, 잡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식초, 매실청,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파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손질한 채소에 양념장을 넣어 살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나물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요알못도 문제없이 척척 따라할 수 있는 박영란의 친절한 요리 레슨. 우리 집 식탁을 빛내주는 특별한 요리, 여름만두를 소개한다. 애호박과 버섯으로만 소를 만들어 맛이 깔끔한 애호박 만두부터 여름이면 밥상에 올라오는 제철 반찬,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끝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줄기조림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처음 찾던 광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0: 네. 선생님, 이 호박이 네. 집에 있으면 뭐 호박전도 만들어 먹고 호박찌개도 먹고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매일 해먹는 이 호박 요리가 비슷하다 싶은 와중에 이 애호박 만두 레시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떤 만두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예. 애호박 들어가고요.
0: 예.
1: 여기 이제 표고버섯,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0: 네.
1: 넣고 이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 음식은 네. 여름에 자주 해먹는 만두예요.
0: 오, 네.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할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들어가는 재료도 소 재료를 한번 볼게요.
1: 네네.
0: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1: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고기에다 이제 요 양념, 참기름, 통깨, 파마늘 넣고 해가지고 소 간을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만두 피에다가 싸면 돼요.
0: 네. 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초간장인 것 같아요. 만두 찍어 먹는.
1: 네네.
0: 이 양념도 살짝 소개해주실래요?
1: 네. 간장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식초 좀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홍고추, 청고추 다져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찍어 드시면 돼요.
0: 네. 자, 만두의 맛을 더해줄 것 같은데요. 이 애호박이 많이 나오는 제철이잖아요.
1: 네. 네네.
0: 지금 딱 먹기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애호박 만두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애호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1: 네.
0: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제철이죠.
1: 네, 네. 애호박은 그냥 이제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면은 기장이 짧잖아요.
0: 맞아요.
1: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써세요. 그냥. 예.
0: 선생님, 며칠 전에도 네. 저희가 둥근 호박 갖고 맛있게 요리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이 호박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자, 오늘 이 애호박, 이 애호박의 매력은 뭔가요, 선생님?
1: 애호박은 이제 수분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이게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뭐 먹으면 당연히 피부에도 좋고 네. 또 소화도 도와주고 또 섬유질도 이게 나름 꽤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뭐 변비에도 좋고
0: 네.
1: 그래서 여름 채소 중에 가장 단맛도 많으면서 이제 자주 식탁에 오르는 그런
0: 맞아요, 맞아요.
1: 채소가 되겠죠, 그죠? 예.
0: 자, 이건 이제 채를 네. 써주신 건가요?
1: 이 상태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예.
0: 이렇게 애호박 하나만 해도 네. 양이 꽤 돼요. 채를 썰게 되면.
1: 예. 이게 보통 한 300g 되거든요.
0: 네.
1: 호박 하나가 한 300g.

0: 그러니까 이제 궁에서 이제 이런 만두가 규화상이라는 만두가 있어요.
1: 예.
0: 이제 해삼을 닮았다 해가지고
1: 예.
0: 미만두 이렇게.

0: 이렇게 얘기하고 규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름에 많이 난 오이를 오늘처럼 이렇게 절여가지고 고기랑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규화상. 그거는 오이를 넣어가지고.
1: 오이를 넣어서.
0: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여주시면 되고요.
1: 네?
0: 절여주시는데 요거를 이제 소금을 굵은 소금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세요.
1: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0: 뿌려주시고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이는 거는
1: 네.
0: 이렇게 소금을 직접 누른 마른 소금법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염수법이라고 소금 물에다가
1: 맞아요,
0: 절이는
1: 맞아요.
0: 염수법이 있고 그러거든요.
1: 자, 오늘 어떻게
0: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마른 소금법으로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고
1: 예?
0: 물을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1: 살짝만.
0: 네,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1: 몇 분 정도
0: 절여주시면 되고요. 한 3분 정도?
1: 예,
0: 3분 정도 절여주시면 돼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요거 호박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1: 네.
0: 예, 절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표고버섯은 그냥 세장뜨기 해가지고
1: 네.
0: 예, 세장뜨기 해서 그냥 포를 떠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이 네. 말린 표고는 여러모로 네.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향도 훨씬 좋고요.
1: 예.
0: 맛도 있고 영양가도 뭐 비타민 D 같은 것도 훨씬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고기 없을 때는
0: 그렇죠.
1: 정말 만만한 게 이 표고버섯이에요.
0: 네, 맞아요. 소금하고 참기름.
1: 네. 근데 이 버섯에만 따로 네. 이렇게 빈 양념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예. 그러니까 호박하고 다 같이 섞어도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각자 재료에 뭐 맛을 따로 섞어도 나중에 소 만들 때 한꺼번에 섞긴 해도
1: 예.
0: 따로따로 해야 각자 그 재료의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1: 본연의 향을
0: 예,
1: 살리기
0: 예.
1: 위해서.
0: 예.
1: 그리고 또 여기는 에어박은 지금 소금으로 네. 밑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절이면서. 그렇죠?
0: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걔는 그냥 참기름으로 그냥.
1: 예. 조물조물.
0: 네.
1: 자, 한번 볶아볼까요, 이제? 일단은 만두소 재료가 간단해서 좋아요. 막 여러 가지 안 들어가도 되니까.
0: 네, 맞아요. 호박만 들어가면 되니까.
1: 예.
0: 참기름 좀 주세요. 네.
1: 자.
0: 참기름, 이제 팬 달궈가지고.
1: 네.
0: 팬 달구고.
1: 네.
0: 참기름을 두르고요.
1: 네,
0: 참기름 두르고.
1: 네.
0: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절인 다음 한 5분 정도 절인 후에 3분에서 5분 정도 절인 후에 물기 짜고
0: 저희는 이제 뭐 여름에는 이 만두를 많이 만들어 먹고요.
1: 에어복 만두.
0: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예. 만두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1: 예.
0: 그래서 왜 이게 밀가루가 1kg짜리 있고 3kg짜리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럼 3kg짜리를 한 10개는 만들어요.
1: 미리 만들어요.
0: 만두를 예, 그래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냉동시켜 가지고 냉동실에다 냉동시켜 가지고 비닐팩에다 이렇게 지퍼팩에다가
1: 네.
0: 30개씩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1: 저희 집에서도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0: 네.
1: 할머니가 그렇게
0: 네.
1: 하셔가지고 만두를 미리 만들어 드시고 이따금씩 먹고 싶을 때 저희
0: 그렇죠.
1: 드시고 싶을 때 또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0: 예.
1: 근데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될까요?
0: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볶아도 돼요.
1: 여기 한번 예. 볶아볼까요?
0: 볶아서 샥 식혀주세요.
1: 아, 좀 넓은 접시에 펼쳐서
0: 네. 네네.
1: 자,
0: 이제 펼쳐가지고
1: 예.
0: 아까보다도 조금 파래졌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0: 예. 이렇게 이제 식혀주시면 되고요.
1: 자, 예. 잠깐 놓겠습니다. 예.
0: 그다음에 네. 이제
1: 예. 그다음에 이제
0: 표고는 아까 이제 간 좀 했잖아요.
1: 그렇죠? 예.
0: 소금하고 참기름 조금 둘렀잖아요. 볶아주시면 돼요. 얘도.
1: 뭐 분명 뭐 볶는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는 되지만
0: 네.
1: 확실히 달라요. 그 네. 과정을 하면
0: 이렇게 이제 볶아가지고
1: 예.
0: 이제 식히도록 할게요.
1: 잠시만요. 예.
0: 자, 볶는 재료는
1: 예.
0: 식혀주시면 돼요.
1: 예. 이렇게 제가 넓게 펼쳤습니다.
0: 그래서
1: 이 다음 뭐 할까요?
0: 그다음 이제 양념
1: 장을
0: 만들.
1: 그럴까요?
0: 네네. 여기 이제 식으면 이제 소 양념을 할 거거든요.
1: 예.
0: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소가
0: 네.
1: 식는 동안 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0: 간장 들어가고요.
1: 네.
0: 간장.
1: 사실 초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0: 예, 그렇죠.
1: 약간 새콤달콤한, 새콤하면서, 그죠?
0: 예, 새콤해야지 또
1: 예.
0: 이제 많이 먹게 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입이 좀 개운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물이 좀 짜니까 물 좀
1: 네.
0: 들어가고요.
1: 물 좀 들어가고요. 예.

0: 그 다음에 고추 다진 거
1: 고추 넣고
0: 그 다음에 고추도 다지고
1: 그러니까 이 만두 초간장의 네. 맛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새콤한 맛이 항상 있어야 되고
0: 예. 식초를 새콤하는데 이게 너무 새콤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찍어 드시면 되죠. 그렇죠?
1: 예.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2: 자, 어른도 지금 만두소가 식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파마늘,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네. 그 다음에 파 다진 거 넣으시고. 네. 후춧가루 네. 좀 넣어주시고요. 간이 조금 싱겁다 하면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1: 이때 맛을 봐도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어차피 익혔으니까, 그렇죠?
0: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모든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보셔야 돼요.
1: 그렇죠.
0: 예, 간을 보셔야지.
1: 물론 레시피가 있지만 예, 예.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념이 뭐 이렇게 봐도 나물처럼 맛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그냥 다 띄워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또 오늘 만두를 만드니까 예. 애호박 만두.
0: 예. 이렇게 자. 이제 소를 만들어 놨고요.
1: 네. 예.
0: 만두를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네. 자, 어떻게 만두피를 빚어야지?
0: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손은 얼마큼 넣어야 돼요, 선생님?
0: 손은 이제.
1: 이 양을 딱 말씀해 주세요.
0: 예, 만두는 속을 많이 넣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터지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예. 어떻게 하면
0: 지금
1: 될지.
0: 이 정도 제가 넣었잖아요.
1: 예?
0: 넣는데.
1: 한 숟갈보다 좀 더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넉넉히 넣으시면 돼요. 만두는 그래서 속을 많이 넣는 거고 송편은 속을 많이 안 넣죠.
1: 아,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로 물이나 아니면 예? 계란 있을 땐 또 계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가장자리를.
0: 네, 가장자리를. 이게 뻣뻣하니까.
1: 예.
0: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만드는 밀가루로 이렇게 할 때는
1: 예?
0: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산 거는 이걸로 하셔야 돼.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꼭꼭 눌러주세요.
1: 가운데부터?
0: 예, 꼭꼭, 예. 오. 눌러주시고요. 예. 예쁘게 꼭꼭 눌러주세요.
1: 아니, 애호박 색깔이 네. 예쁜 색이라 그런지 이렇게 예. 뭔가 허전한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만두에 고기 안 들었으면 잘 안 먹었거든요, 저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렇지 않네요.
0: 아주 달착지근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꼭꼭 눌러서
1: 오, 예.
0: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쪄서 드셔도 돼요.
1: 오.
0: 이렇게 쪄서도 되고 요게 날개를
1: 예?
0: 이렇게. 약간 구부려 주세요.
1: 오, 맞아요.
0: 구부려 주시고
1: 이렇게 동그란 만두.
0: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여기를 꾹 눌러 주세요.
1: 우와. 네.
0: 그럼 이제 요런 만두가 됐죠.
1: 아니 만두가 너무 귀여워요 모양이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야 네. 사실은 오늘 이 애호박 만두는 식사로도 좋을 것 같고 야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렇게 드시면은 저기
1: 왜냐면
0: 가볍게 드실 수도 있고.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어느 때 제일 자주 드세요?
0: 저희는 그냥 이제 여름에 이제 주말에.
1: 주말에.
0: 네. 아까는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1: 예.
0: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1: 네.
0: 아까는 예. 이번에는 이렇게.
1: 자 여기서 한번
0: 이렇게.
1: 아, 또 다른 모양이네요,
0: 예,
1: 선생님 이거는.
0: 다른 모양이. 얘는
1: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0: 예.
1: 예?
0: 이렇게. 예.
2: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예, 또 만들어 주신
0: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예.
1: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놔볼까요?
0: 예.
1: 선생님 찐만두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만두국 좋아하세요?
0: 저는 이렇게 튄 거 좋아해요.
1: 예.
0: 이렇게 이제 치시고요. 이제 김이 오르는 찜기에다 두시고
1: 네.
0: 10분 정도 치시면 됩니다.
2: 한번 가볼까요?
0: 예.
1: 요즘은 이렇게 냄비 위에다가 할 수 있는 찜기도 팔더라고요.
0: 요즘은 막 간단하게 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 만들어갖고 얼른 10분이면 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이 오르면 이제 10분 찌시면
1: 네.
0: 만두가 다 완성이 됩니다.
1: 아, 맛있게 한번 네. 쪄볼까요?
0: 네.
1: 선생님 지금 김이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한번 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네.
1: 자, 맛있는 만두가 됐을지. 우와. 맛있게 아주 촉촉하게 쪄졌는데요.
0: 네네.
1: 자, 옮겨보겠습니다. 넣고. 아, 진짜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칼로리 걱정 안 해도 되고.
0: 이 만두는 맛있
1: 그러게요. 그쵸?
0: 다른 건 먹으면서 막 부담이.
1: 그래요, 맞아요.
0: 예, 예.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담, 아,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막 그러잖아요.
1: 아니,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자기 전에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0: 네.
1: 근데 이제 그럴 때, 야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 식사로도 먹어도 좋고.
0: 이렇게 담으시면 예. 되고. 그죠? 양념

0: 간장을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이게 호박이 달짝지근해가지고,
1: 네. 예.
0: 표고버섯도 이렇게 씹히고 그래가지고, 고기 안 넣어도 그냥 아쉽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예. 아이고, 이렇게. 자. 들었어.
1: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애호박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만두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을 어슬선 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물을 뿌려 3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표고버섯은 점여 썬 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재료에 각각 밑간을 해주면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살아요. 팬을 달군 뒤 참기름을 두르고 애호박을 볶아내주세요.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도 볶아내줍니다. 진간장, 설탕, 물, 다진 홍고추, 다진 풋고추,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볶은 애호박과 표고버섯을 섞은 뒤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 통깨,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꾹꾹 눌러 모양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 김 오른찜기에 애호박 만두를 넣고 10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애호박 만두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고구마 줄기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드라마에 이 고구마 줄기 김치가 나와서 열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 조림도 인기 폭발일 것 같은데요. 이 재료 한번 볼까요?
0: 예, 고구마 줄기 이게 껍질 벗겨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0: 요즘은 이게 껍질 벗기는 게 일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맞아요. 또 귀찮아서 안 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1: 예.
0: 요즘은 이렇게 데쳐가지고 또 파는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사다가 그냥 하시면 되죠.
1: 네. 예.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했고요.
0: 예. 예.
1: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0: 오늘 들기름하고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거든요.
1: 예.
0: 그래서 고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1: 네.
0: 이제 간장이 두 가지가 진간장하고 국간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1: 네.
0: 이제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뭉근하게 이것도 이제 졸여가지고
1: 네.
0: 이제 만드는 밥 반찬이 되겠습니다.
1: 네. 모두가 더위에 지쳐있는 여름 이럴 때 밑반찬 넉넉히 해두시면 안심되잖아요.
0: 그렇죠.
1: 든든한 반찬 고구마 줄기 조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껍질 벗겨서
0: 네네.
1: 파는 고구마 줄기 있더라고요.
0: 예, 예, 예.
1: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0: 예, 예.
1: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저희가 예. 깨끗하게 껍질 벗겨봤습니다.
0: 네, 이거를 이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바로 데쳐볼까요?
0: 네,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1: 예.
0: 이거를 넣고
1: 네.
0: 한 10분 정도
1: 10분 정도
0: 네, 10분 정도 부드럽게 이제 예. 데쳐주시면 되고요.
1: 사실 얼마 전에
0: 네.
1: 이제 고구마 줄기 이제 김치가 나와서
0: 네.
1: 이 고구마 줄기 음식에 대해서 뭐 되게 어색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많이들 드셔보시진 못했잖아요. 특히 이 조림은
0: 네.
1: 그래서 10분 정도 일단 조린 후에 아,
0: 네.
1: 10분 정도
0: 그냥 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 삶은
0: 돼요.
1: 삶은 후에
0: 네, 부드럽게 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예.
1: 자, 그럼 한번 고구마 줄기 10분 동안
0: 네.
1: 한번 볼게요.
0: 네.
1: 자, 가겠습니다.
0: 네. 10분 정도 이제 부드럽게 삶아졌죠?
1: 그리고 색이 더 푸릇해졌어요.
0: 예. 맞아요.
1: 자.
0: 부드러운 상태가 됐고, 지금 이제 건져서
1: 예.
0: 찬물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1: 볼까요?
0: 네.
1: 확실히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0: 예.
1: 제가 10분 동안 삶은 이유가.
0: 네. 부드럽게 이제 삶아졌고.
1: 예. 네. 바로 찬물에 넣은 후에
0: 예.
1: 찬물에 헹구고
0: 이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1: 네.
0: 물기를 빼도록 할게요.
1: 물기를 빼고 근데 선생님 이 고구마 줄기가
0: 예.
1: 몸에 좋죠?
0: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1: 예.
0: 예. 그래서 여름에 나는 채소 중에
1: 예.

0: 섬유질이 아마 제일 많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이 식이섬유가 많으면 네. 변비에도 좋다고 하고 그렇죠.
0: 네. 여기 지금 이제 진간장 들어갈 거고요.
1: 네, 들어가고 네.
0: 국간장 들어갈 거고요.
1: 네.
0: 국간장, 설탕. 여기 지금 네. 양이 조금 적어서 제가 설탕 양을 조금 적게 넣는 거예요.
1: 네. 네.
0: 마늘 반 들어가고. 예.
1: 저는 그냥 사실은 네. 이 그렇죠. 고구마 줄기에 네, 네. 예. 조림장을 넣고 그냥 졸일 줄 알았는데 예. 따로 재료에 예. 버무려 주신 이유가 뭔가요?
0: 예, 이렇게 이제 밑간을 모든 우리 한국 음식은
1: 예.
0: 간이 이렇게 좀 골고루 잘 배이게 해야지 되는.
1: 그럼요. 거기 그래야 맛있죠.
0: 그렇죠. 그래서 밑간을 조금씩 다 해야 음식이 각자 다 합쳐도 각자 밑간을 다 해야 그래야
1: 본연의 맛이 나오죠. 네, 예. 우리가 원했던.
0: 네. 우선 중요한 거 들기름.
1: 예. 들기름.
0: 예. 들기름을 넣어주시고요.
1: 이때 그때 뭐 조물조물 묻혀도 되죠?
0: 네네. 그래서 또 이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삶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삶은 상태로 지금
1: 그냥,
0: 예. 이렇게 양념이 된 거 이걸 또 드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0: 나물로.
1: 그냥, 맞아요. 흰밥에 네네. 올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맞습니다. 예.
1: 자,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는 조림처럼
0: 네.
1: 만들어 볼게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1: 예.
0: 그 다시마 밑국물 여기다 좀 네. 조금만 봐주세요.
1: 아,
0: 네, 반만 넣어주세요. 예,
1: 반만.
0: 예,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고 졸여주시면 돼.
1: 자, 이 다시마 우리는 지금 다 안 넣었나요, 선생님?
0: 예, 지금 이제 이게 양이 조금 적어가지고
1: 예.
0: 이게 적어서 제가
1: 아.
0: 원래 레시피대로 하면은
1: 예.
0: 고구마 줄기 500g이면 이거 다 들어가시면 딱 맞습니다.
1: 네, 양이 좀 불어서.
0: 예. 네.
1: 자, 여기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네. 거의 그냥 이렇게 조금
0: 예.
1: 잠길 정도, 그죠?
0: 예,
1: 살짝 잠길 정도.
0: 예. 지금 이제 깨 국물이 이렇게
1: 예,
0: 있죠.
1: 예.
0: 예. 그래서 국물을 이제 처음에 넣을 때 넉넉히 넣으셔야 돼요.
1: 예.
0: 너무 많은 것 같다 할 정도로 넉넉히 넣으시고요.
1: 예.
0: 그럼 지금 색깔이 이런, 여기 있는 국물 색깔은 이렇게 좀 붉으스름하지만,
1: 예.
0: 예, 이렇게 나잖아요. 얘가 이제 한참 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붉으스름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다 양념이 어우러져요. 예. 그래서 이제 졸이시면 먹음직스럽게 이제 졸여지는 거죠.
1: 맛있는 양념이 배면서.
0: 네, 양념이 배면서.
1: 아, 맛있게 졸여볼까요, 그럼?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네. 아까랑 달라요 비주얼이.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1: 진해졌어요.
0: 이렇게, 예. 하고 이제 간도 잘 배어 들었죠. 그렇죠?
1: 예예. 예. 예.
0: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깨 이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가루를
1: 예.
0: 이제 거의 졸여졌을 때 넣으셔야 돼요.
1: 거의 졸여졌을 때.
0: 예. 그래서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1: 아.
0: 예. 그래야 들깨 향이 그대로 사라져요.
1: 더욱더 고소함을.
0: 네.
1: 진하게 먹기 위해서
0: 네.
1: 고소한 맛을.
0: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 예.
0: 참기름.
1: 참기름. 네.
0: 대파. 버섯하게 한 거 하고 넣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 이제 제가 불을 끌 거예요.
1: 네. 자,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먹게 될 이 네. 고구마 줄기의 식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0: 식감이 지금 물컹하지는 않고요.
1: 예?
0: 씹히는 맛이 사각한데 아주 사각하지도 않고.
1: 근데 부드럽고.
0: 예. 부드러워요.
1: 아... 예, 예.
0: 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컹하지도 또 않고.
1: 그쵸, 그쵸.
0: 예.
1: 자, 직접 해 드셔보시면
0: 예.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자. 근데 진짜 향도 좋고. 여름철에 많이 나오니까 넉넉하게 구매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먹으신 별미.
0: 그렇죠. 예.
1: 향이 좋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무슨 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 예. 이게 밥 비벼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1: 아, 그러게요. 예. 아. 정말 촉촉하고 또 마지막에 들깨 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고소한 예. 향이 마지막에 아주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고구마 줄기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고구마 줄기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껍질 벗긴 고구마 줄기를 넣어 10분 정도 삶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삶은 고구마 줄기에 진간장, 국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고춧가루,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에 양념을 따로 하면 간이 잘 배어 더 맛있어요.

0: 들깨, 감자, 옹심이부터 김치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열무의 대변신. 이번엔 된장에 조물조물 무쳤다. 밥도둑의 신행 감자, 열무 된장 무침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기원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여름에 찬 음식만 먹으니까 가끔은 끈한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2: 그렇죠. 예.
1: 차가운 속을 달래줄 들깨, 감자, 옹심이 재료부터 볼까요?
2: 네. 감자 들어가고요.
1: 네.
2: 호박, 그 다음에 고추.
1: 네.
2: 들어가고요. 들깨가루 들어가고요.
1: 네, 이게 주재료고요.
2: 네.
1: 자, 그리고 이 오리지널 감자 옹심이를 맛볼 수 있겠는데요.
2: 네.
1: 선생님, 양념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갈지 궁금해요.
2: 뭐 애호박하고,
1: 예?
2: 그 다음에 이제 들깨가루. 들깨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 육수를,
1: 예,
2: 맛있게 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1: 오, 간단한 재료로 맛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2: 네.
1: 자, 짠득짠득 옹심이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깨 감자 옹심이 시작해 볼게요.
2: 네.
1: 자, 일단 오늘 주재료가,
2: 네,
1: 이 감자잖아요.
2: 네네.
1: 자, 이 감자를 옹심이로 만들어야 하는데,
2: 네,
1: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감자를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네, 강판에 갈아주세요. 예, 강판에 하나만 갈아볼까요?
1: 그럴까요?
2: 예.

0: 전들이 헛조로 할 때랑 네네. 강판이랑 할 때랑 뭐 다를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질감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강판에 하면 훨씬 곱거든요. 그 입자가.
0: 예.
1: 예, 예. 그래서
0: 한번 이제,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강판에 예. 직접 갈았습니다. 예. 저희가.
1: 예. 이렇게 갈아서? 갈아서 이제 준비를 예. 해놨고요.
0: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미리 갈아 놔봤는데요. 예. 섞어볼까요?
1: 네네, 이거 여기다 섞어 들어갈게요.
0: 이게 한 몇 개 분량이에요, 선생님?
1: 한 6개, 7개.
0: 6개, 7개. 자, 예. 주시고. 자, 이렇게 갈아봤습니다.
1: 예, 이렇게 갈면 네.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맞아요. 아무래도 감자에 요거를, 수분이 많으니까.
1: 네, 이거를 이제 짜야 돼요.
0: 아, 이거 짜는 거예요? 네,
1: 짜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자, 여러분, 감자 옹심이 만드는 과정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 근데 감자 옹심이가, 네. 이 옹심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투리예요?
1: 옹심, 예,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고요. 아. 새알을 의미하는.
0: 새알?
1: 네, 새알을 의미하는 강원도 예. 사투리. 이렇게 이제 꼭 짜주시면 되고요.
0: 예.
1: 짜주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 안에는 건더기가 남을 거고.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앙금이.
0: 예.
1: 앙금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요.
0: 아, 이 전분 물이 떨어지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여기는 네,
1: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0: 예?
1: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앙금만 따로 이제 가라앉으면 아. 그 앙금하고 요 건더기하고 같이 반죽을 해가지고
0: 예?
1: 이제 옹심이 끓이는 거예요.
0: 아, 근데 이거 얼마나 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1: 그러니까 이제 너무 꼭 짜면 이게 너무 단단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수분이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0: 어, 네. 이렇게 꽉 눌렀을 때 더 이상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네.
1: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게 부드러워요. 너무 꼭 짜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0: 아, 그러게요.
1: 네네.
0: 꾹 눌렀을 때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1: 그치,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0: 건더기가 남은 거죠.
1: 네, 건더기가 이제 나왔죠.
0: 예.
1: 네, 건더기가 이거 나왔고요.
0: 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내린 이 물이 가만히 두면 전분이 가라앉는다고요?
1: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이제 앙금이 조금 벌써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0: 어, 이렇게 하얗게.
1: 네네네.
0: 보이시나요?
1: 예.
0: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갈아놓은
1: 네.
0: 전분물이 있죠.
1: 네.
0: 감자 전분물이 있는데요. 조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아래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1: 네.
0: 이게 감자 전분이에요?
1: 네네. 이건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예.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물을 따라버리고 요 앙금을 쓸 거예요.
0: 아, 그럴까요?
1: 네네.
0: 자, 이거 물 한번 따라볼게요.
1: 네. 거기다 이제 따라보세요.
0: 한 몇 분 정도 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1: 어, 이게 이제 시원한 데 있으면은 금방 가라앉아요.
0: 예.
1: 예, 근데 좀 더운 데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0: 그래 가라앉았잖아요.
1: 예.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0: 예.
1: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0: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같이 여기다 놓고
1: 네.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0: 여기다 이걸 넣어주세요.
1: 예. 이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나온 건더기랑 네. 그다음에 그 내려온 물에서 감자 전분만 넣으면
0: 네.
1: 반죽을 하게 되면 이 네. 감자 옹심이가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네. 마른 전분을 섞어주셔도 돼요.
1: 아, 갖고 계신 마른 네. 전분은.
0: 네. 지금 이제 소금이 네. 소금이 여기 조금 굵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을 할 건데 이제 이게 굵으니까 제가 좀 갈을게요.
1: 네. 아, 이 반죽에 간을 해주시네요, 미리.
0: 간을 해줘야 돼.
1: 네,
0: 그래서 아까 소금이 굵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옹심이 처음에 뜻을 몰랐을 때는 그냥 네. 수제비랑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감자는 더 네. 쫀득쫀득하니까.
0: 네, 그렇죠.
1: 감자 전분하고
0: 감자, 예, 갈은 거하고 이제 섞어주는 거죠.
1: 예.
0: 예.
1: 이게 옹심이 반죽이고요, 그렇죠?
0: 네네.
1: 이 옹심이 맛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감자 옹심이?
0: 쫀득쫀득하고,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1: 맞아요. 예, 감자 부친 게만 먹어도 네. 뭔가 쫀득함이 다르잖아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많이 짜면 이게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너무 많이 짤 필요가 없고요.
1: 예.
0: 될 수 있으면 가루를 안 넣고 요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요거 지금 준비해놓고
1: 예?
0: 육수를 끓이도록 할게요.
1: 자, 한번 준비를 해놓고
0: 네,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자, 육수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0: 육수는 물에다가
1: 네.
0: 멸치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1: 멸치 육수요.
0: 멸치 육수는. 자, 이제 대파도 드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 저기, 다시마, 무, 그 다음에 표고버섯.
1: 네.
0: 멸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멸치. 멸치는 이제, 내장하고,
1: 네.
0: 머리, 대가리를 좀, 저기, 정리하시고.
1: 조금 예. 번거로우시더라도, 초반에 네. 그런 작업을 해두면, 좀
0: 네네.
1: 다음에 사용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끓이는데
1: 네.
0: 끓여서 8분 정도 끓이면 다시마는 건져내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 건져내고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1: 선생님 그러면 네. 밑국물이 끓는 동안
0: 네네.
1: 다른 재료도 한번 손질해 볼까요?
0: 예. 자. 애호박은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1: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하면서 네. 이 호박, 애호박, 네. 뭐 둥근 호박도
0: 네.
1: 나왔었죠.
0: 네. 이게 이제 호박이 지금 여름 제철 채소기 때문에
1: 네. 네,
0: 지금 이제 많이 드시면
1: 맞아요. 제철 채소를 네.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올 때도 신선하게 나올 때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1: 맞아요.
0: 제철에 나오는 게.
1: 사실은 오늘 들깨 감자 옹심이 저는 이제 대본 보면서 상상하기를 아 약간 수제비 같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은 맞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납작하게 하면 수제비처럼 되는 거지.
1: 아.
0: 이 반죽을 납작하게 누면은
1: 맞아요.
0: 예,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동그랗게 이제 해가지고
1: 새알처럼 그렇죠.
0: 네네 예 그렇게 들 거야.
1: 만약에 들어가는 채소 다른 걸 넣는다면은 뭐 예를 들면 수제비에 뭐 당근이나 버섯도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그럼 당근 버섯도 오늘
0: 그런 것도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는
1: 네.
0: 찬물에다가 얘를 한번 살짝
1: 헹궈서
0: 넣었다가 빼면 이제 씨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넣도록 할게요.
1: 좀 더 국물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0: 네네.
1: 네.
0: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지금 이제
1: 미국물 끓고 있나요?
0: 네, 다 끓었고요.
1: 네.
0: 이제 옹심이를 만들어 미리 이제 좀 만들을게요. 만들어서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네.
1: 수제비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떠서 넣는다고 하잖아요.
0: 네.
1: 이거는
0: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오, 한입 크기로.
0: 네.
1: 너무 동그랗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네, 좀 이제 못생겨도 괜찮고.
1: 두박스럽게. 네. 선생님도 이 감자 옹심이 자주 해 드셨어요?
0: 예, 아니 이거는 진짜 막 많이 해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1: 예, 예.
0: 여기다가 막 오늘은 이거만 넣잖아요.
1: 예?
0: 여기다 국수 같이 넣어서 아, 좋거든요.
1: 너무 맛있죠.
0: 예.
1: 그럼 막 취향에 따라서 오늘 이 감자 반죽 있잖아요.
0: 예.
1: 이 반죽을 좀 넓게 펴서 넣어도 되는 거죠?
0: 아, 그래도 돼요. 예,
1: 되고.
0: 그래도 되고요. 또 얘를 이제

0: 떡처럼 쪄서 먹기도 하고.
1: 어, 맞아요. 예.
0: 누트로 하겠습니다.
1: 자, 넣어볼까요? 예. 자, 하나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동동 떠오를 거예요.
1: 아, 이 어느 정도 익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0: 익으면. 그럼 이제 여기 익으면 이제 나머지 저기
1: 재료를
0: 호박하고 이제 그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어, 너무 좋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 해도 되고 알아서 올라와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자 무심히 하나씩 빚어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 감자 옹심이랑 에어박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호박하고 또 저기 감자하고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부드러운 거 있죠.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또 이 호박하고 감자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거 넣고 수제비 또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이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죠?
1: 네.
0: 예, 그럼 여기다 이제 호박을 넣어주세요.
1: 네. 호박 넣고서는 네.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0: 이거 호박이 호박 금방 익거든요.
1: 네.
0: 막 금방 익으니까. 홍고추하고
1: 홍고추까지 넣고
0: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 제가 궁금한 게 들깨가루 어디에 넣었지? 네.
0: 조금 이따 넣을 거예요 제가. 자. 그럼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1: 예? 네, 예. 자, 이 들깨가루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은 예. 후에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색깔 너무 예쁘죠?
1: 그러게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예. 그러니까 국물이 깔끔해서 네. 그렇죠?
0: 우선은 이제 호박만 익으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1: 지금요?
0: 네. 마늘 넣어주시고요.
1: 마늘 넣어주시고
0: 국간장 넣어주시고
1: 국간장 넣어주시고
0: 이제 부족한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해주시면 네. 돼요. 소금.
1: 아, 양념도 깔끔하네요 정말 선생님.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진한 맛으로. 네. 자, 그리고 옹심이가 감자 옹심이가 네.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0: 네.
1: 색깔도 아까랑 좀 다른 색이에요, 그렇죠? 좀 투명한 느낌 들면서
0: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호박이 거의 이제 익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한 1분만 제가 놔둘게요. 그리고 네. 나서 들깨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1: 아, 들깨가루가, 네. 들깨가루는 식탁에 내기 직전에 네, 네. 넣었네요.
0: 네. 그러니까는 다 그 들깨 향을 우리가 이제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1: 네.
0: 조금, 마지막에.
1: 마지막에.
0: 예. 네.
1: 자, 선생님하고 요리했을 때는 이 들깨가루 이제 고소함을 내주는 것들은 거의 마지막에 넣었던 것 같아요. 네.
0: 이렇게 거품이 떠오르면 이제 멸치가 들어가서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1: 네.
0: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 국물이 맛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걷어주시면 되고.
1: 걷어주시고.
0: 네, 들깨가루도 들어가겠습니다.
1: 들깨가루 넣겠습니다.
0: 네, 들깨는 이제 뭐 좋아하시면 넉넉히 두시고요. 네. 저는 한 이 정도도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들깨를 그냥 다 겉이 껍질 벗기지 않은 그 까만 들깨를 어, 네. 물을 넣고 쌀하고 같이 네. 갈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칼죽하게 농도가
1: 되직하게 예.
0: 예. 그럼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1: 원래
0: 갈아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예. 됐어요. 다 돼가지고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자, 위에는 거품 살짝 예. 건져주시고 이야 예. 국물은 굉장히 진하고
0: 예.
1: 고소할 것 같아요.
0: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잡으시고 예. 예. 와, 감자 옹심이 좀 보세요, 선생님.
0: 요.
1: 와, 얼마나 쫄깃쫄깃할까요, 선생님. 마지막에 들깨가루 들어가서 국물이 좀 더 진해졌어요. 그쵸?
0: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묽은 거보다는 약간 네. 또 요렇게 되는 게.
1: 와, 투박해서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냥 못생긴 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1: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면을 넣어서 먹어도, 그쵸?
0: 네, 면하고 같이,
1: 예.
0: 옹심이하고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많이 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메밀.
1: 네.
0: 메밀 국수를 같이.
1: 아. 네,
0: 그렇게 해서 하셔도 아주 훌륭하죠.
1: 아, 정말 국물이 탱탱하고 아주 고소할 것 같습니다. 진하고. 물론 여름철이지만 날씨가 덥긴 해요. 근데 실내에 있을 땐 저희가 추울 때도 있거든요.
0: 맞아요. 어때? 예.
1: 추울 때.
0: 그렇죠.
1: 이렇게 따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름에 너무 찬 음식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도 맛있는 옹심이가 만들어졌네요.
1: 네. 예. 자, 이렇게 따끈하고 맛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들깨 감자 옹심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판에 감자를 갈고 물기를 짜낸 뒤

0: 앙금을 분리해주세요. 감자는 강판에 갈아야 더 곱게 갈리고 쫀득해요. 간 감자에 분리한 앙금, 소금을 넣고 섞어 옹심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물, 대파, 다시마, 무, 표고버섯, 멸치를 넣고 8분 정도 끓여주세요. 애호박은 채 썰고 홍고추와 풋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반죽은 동그랗게 만들어 끓는 육수에 넣어주세요. 반죽이 떠오르면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1분 정도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황백지단을 올리면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됩니다.
1: 매번 김치로만 먹었던 열무, 오늘은 된장 양념에 버무려서 색다른 별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재료부터 볼까요?
2: 네. 열무, 연한 네. 열무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2: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된장,
1: 네.
2: 고추장, 깨.
1: 네.
2: 같이 넣고 이제 갈아가지고 된장 양념에다 이제 묻히는 거예요. 예, 예.
1: 자, 입맛을 훔쳐갈 밥도둑 반찬. 열무 된장 무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이렇게 열무를 준비하셨는데요.
2: 네.
1: 이 열무 손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2: 열무는 그냥 밑에 이제 뿌리는 이제 안 먹으니까 고기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1: 예.
2: 다듬어 가지고 이제 끓는 물에다가
1: 네.
2: 끓는 물에다가 이제 소금 좀 넣고 한 3분 정도, 3분에서 한 4분 정도 데쳤습니다.
1: 그래서 예. 데쳐서 찬물에 헹궈낸
2: 네.
1: 열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양이 이렇게 줄어요, 선생님.
2: 네.
1: 이렇게.
2: 예. 예. 많이 줄었죠.
1: 그렇죠. 예.
2: 네.
1: 그래서 이만큼 네. 양 준비한다고 해서 뭐 너무 많지 않나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데쳐낸 열무가 네. 여기 있고요.
2: 네.
1: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쓰시나요?
2: 네. 이렇게 열무나 아니면 얼갈이 같은 것도
1: 예.
2: 많이 묻혀서 드시거든요. 된장에다.
1: 네.
2: 그런데 이렇게 데쳐서 그냥 하시면 약간 씁쓸한 맛이 나기 때문에
1: 네.
2: 그 열무 같은 경우는 미리 삶거나 데친 다음에 찬물에다 좀 담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씁쓸한 맛이 빠지거든요.
1: 아,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기 제거하시면 되고요.
1: 네.
2: 물기를 너무 꼭 짜지 마시고
1: 네.
2: 그러니까 음식할 때 너무 꼭 짜면
1: 맞아요.
2: 수분이 너무 다 빠져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좀 그냥 썰어주세요.
1: 네.
2: 예. 벌써 그냥 소리만 해도 이제 부드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1: 맞아요. 네, 부드러우면서 네. 또 식감은 살아있고
2: 네.
1: 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열무 좋아하시는데
2: 네.
1: 오늘 열무 된장 무침
2: 네. 이렇게
1: 해서
2: 네, 이제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제
1: 네.
2: 양념을 섞어주시고 이거 깨를
1: 네.
2: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1: 네,
2: 핸드믹서에다가 한번 갈아 볼게요.
1: 볼게요.
2: 네. 이제 깨를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 놓고
1: 아까 저희 이제
2: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1: 예.
2: 그리고 이제 다시마 우림물을 넣으시고 된장 넣으시고
1: 네.
2: 네.
1: 다시마 우림물은
2: 네.
1: 정말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 네. 뭐 우리가 이제 밥할 때 반찬할
1: 예.
2: 때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2: 지금 이제 갈릴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해가지고
1: 네.
2: 양이 적으니까 안 갈리면
1: 이렇게 네.
2: 조금 이런 걸 조금 넣으세요.
1: 물을
2: 네.
1: 좀 넣으셔도
2: 네.
1: 되고요.
2: 네.
1: 육수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다시마 물 넣으셔도 되고 선생님 곱게 갈아요?
2: 예예예. 예, 예.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1: 그렇죠.
2: 예예. 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들었다. 선생님 고소한
2: 네.
1: 향 엄청난데요 지금
2: 네.
1: 고소한 향이.
2: 네. 그래서 이제 갈아서 쓰는 거예요.
1: 한번 이제 볼까요?
2: 네.
1: 자.
2: 그래도 많이 갈렸네요.
1: 어때요, 선생님?
2: 이제 더 곱게 갈을 수 있으면 더 곱게 갈면 좋아요.
1: 아, 네. 근데 선생님, 네. 이 고소한 향과 그 된장의
2: 네.
1: 고소한 향,
2: 네.
1: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장, 근데 매콤한 향 이런 것들이
2: 네.
1: 섞여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된장만 넣었을 때하고
1: 예.
2: 네, 그냥 또 양념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마늘을 넣어주세요.
1: 예.
2: 마늘도 넣어주시고, 마늘, 그다음에 파 다진 거.
1: 네.
2: 파 다진 거. 생강 조금 생강
1: 네.
2: 좀 넣어주시고요.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0: 참기름. 네. 참기름.
1: 지금 만든 이 고소한 양념장은 네, 네. 다른 나물 무침할 때 써도 되나요?
0: 예, 지금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예. 지금 나물 데쳐서 하는 나물 있잖아요. 예. 그런 나물 다 하시면 돼요.
1: 아, 진짜로? 네. 아, 향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집에 가서.
0: 이렇게 하시면은.
1: 네,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냥 통깨를 넣어서는 많이 먹었는데.
0: 많이 짜지 않고.
1: 예, 맞아요. 예,
0: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묻혀주시면 돼요.
1: 자, 네, 묻혀드릴게요. 네. 야, 또. 무침 간장 하나만 있으면 또 밥 한 모기 또 딱인데.
0: 이제 미리 이제 양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예. 그냥 두시고 조물조물 무치시면 돼요.
1: 아, 맛있겠어요, 선생님.
0: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1: 그러게요. 맨날 열무김치만 많이 먹었는데 이 열무를 또 무침으로 또 고소하고 구수하고 매콤하게.
0: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두시고요. 예? 나물로 두시고 요거를 국 끓이셔도 좋아.
1: 요거 해서. 네. 아, 맞아. 국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간을 좀 더 해야겠죠.
0: 그렇죠.
1: 사실 그리고 또 열무하니까 네. 그 보리밥.
0: 네네.
1: 보리밥 비빔밥. 네. 보리 비빔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밥에 이제 보리밥 아니어도 또 밥 비벼 먹으면.
1: 맞아요. 열무 네. 비빔밥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자, 완전 담아볼게요. 아, 정말 뚝딱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됐어요. 이 열무는 진짜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요 양념으로 쑥갓 같은 거 데쳐가지고 네. 이렇게 무쳐 드셔도 좋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이 열무는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맘때 꼭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열무 된장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열무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에 참깨, 다시마물, 된장, 고추장, 물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양념에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생강즙, 설탕,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열무에 양념을 넣어 무치다가 송송 썬 홍고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가성비 끝판왕 레시피를 대공개한다. 달걀로 만드는 일품 반찬부터 두부로 만드는 가성비 최고 요리까지 물가 상승으로 한숨 쉬는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가성비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가난과 빈곤, 질병에 시달리는 참 참담한 현실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건 우리 정부가 국민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를 대신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 후손분들도 돕는 지원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정상규 대표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0: 원래 한국 역사 독립운동사 전공자세요?
1: 원래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학부 때는 수학이랑 경제학이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0: 그 수학이랑 경제학 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아닙니다. 그럼요. 나이대가 완전 다르고요. 수학이랑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장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장교 복무 도중에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면서
0: 어디서 만나셨어요?
1: 군부대 안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중대 안에 있는 중대원이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요. 그 동생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중대장으로 갔기 때문에 면담을 해야 됐어요. 예, 예.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데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0: 왜요?
1: 이해가 안 되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러니까 왜요?
1: 할아버지가 이제 당시 무장투쟁 계열로 활동했던 의열단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실제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연금까지 다 박탈되는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안 되고 굉장히 좀 역사에서 좀 많이 좀 고통을 입으셨습니다. 집안 자체가. 과거에는 그런 걸 연좌제라고도 불렀었죠.
0: 아, 그러니까 의열단 활동하신 건 맞는데.
1: 네.
0: 그 후의 행적이 또 문제가 된 거군요.
1: 네.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 인해서 부모님이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면서 당시 이제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던 동생이었고
0: 네네.
1: 그거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고 기억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군복을 입고 있을 때였으니 그런 걸 좀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와 이런 스토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가
0: 그렇죠.
1: 궁금해졌고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국가보훈처와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서 전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분들 중에서 약 80% 이상이 기초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 독립유공자.

0: 바로 인정된 분들의 자녀분들이
1: 네, 70%가 넘습니다.
0: 아.
1: 그런 통계 수치를 확인하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왜
0: 네.
1: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고민을 했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핸드폰을 사용하니 내가 저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장교 신분이다 보니까 장교는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다 비영리만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비영리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쓰는 핸드폰이 있으니 비영리와 핸드폰을 연결해서 비영리 어떤 앱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이어졌고,
0: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어떤 이런 보훈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를 예우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군 생활 도중에 앱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0: 그 앱을 개발한 게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게몇 년도예요?
1: 2015년도입니다.
0: 2015년.
1: 네.
0: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해 잊혀진 영웅들을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진과 양력 같은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앱을 설치를 해놨을 때, 여기는 아무런 광고도 없는 완전히 비영리 공익앱인데, 이 앱을 설치해 놓았을 때내 핸드폰에 그 독립운동가분이 돌아가신 서거일에 핸드폰에 문자 알람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앱을 설치해 놓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문자 알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0: 알겠어요.
1: 오늘이 이분의 서거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0: 네.
1: 앱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0: 그래서 2015년에 처음 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던가요?
1: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충격적인
0: 그래요?
1: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 참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니, 현역 장교가 우리의 과거의 독립군, 선배 군인을 기리는 이런 최신 ICT 기반의 무슨 핸드폰 앱을 만들었다. 차라리 이거를 정훈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자. 국가관과 관련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K방송국에 이제 다큐멘터리 광복절 특집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처음 들어보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제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이분을 독립운동가 앱에 업데이트하고 올리는 그거를 이제 방송을 찍었어요. 그때 그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가 시청률이 거의 한7% 가까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시청률 7%가 작은 건
0: 아유,
1: 아니잖아요.
0: 높은 거죠.
1: 근데 7%딱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그날 저녁과 다음날 제 이메일에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0: 그렇겠죠.
1: 전국에서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도,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이 앱에 넣어달라. 그걸 보면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이런 앱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80대 어떤 할머니분들은 손녀한테 부탁을 해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0: 그렇죠.
1: 저한테 또 연락을 취하고, 그런 걸 받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때는, 그리고 이분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만큼은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0: 알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우선 맨 처음에 그 앱을 개발했을 때그 앱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몇분 정도가 거기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1: 처음에는 이제 160여 명
0: 그
1: 정도로 시작을
0: 160명은
1: 했습니다.
0: 어떻게 찾았어요, 그럼?
1: 160여 명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걸
0: 있죠,
1: 선정합니다.
0: 있죠.
1: 근데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분들은 다 교과서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정도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안 바뀌니 지금 거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만 거의 계속 반복돼서, 실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약만 7천 명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한 20명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수명도 모릅니다, 사실은.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분들을 그러면 내가 유명한 분들을 제외하고 유명한 분들을 제가 또 알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적으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나온 분들을 먼저 내가 알려보자.
0: 그럼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정부가 발표하는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된 분?

0: 분들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160여 명을 처음 알리기 시작했다.
1: 네,
0: 그
1: 그게
0: 얘기죠, 그럼.
1: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0: 그렇죠.
1: 이제 독립유공자와 훈장을 받지 못하신 독립운동가 분들까지도 이제 제보가 다
0: 알겠습니다.
1: 오게 된 겁니다.
0: 그런데 아무튼 초반에 그렇게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표창까지 하고 이략 TV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어온 제보,
1: 네.
0: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전공자도 아닌데.
1: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건 내가 만나보자 해서 주말마다 KTX 열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만이처럼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2017년도에 나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이 또 이달의 책, 화제의 책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0: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도 올리고
1: 네.
0: 책으로도 펴내고
1: 네.
0: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모두 몇 분이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까?
1: 총 620여 명 정도까지가 지금 확장이 되었고요. 예,
0: 620명.
1: 그 중에 한 100여 명분이 이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620명에는 기존의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많죠.
1: 네, 맞습니다. 훨씬 많죠.
0: 훨씬 많죠.
1: 네.
0: 인정받은 분도 있지만 널리 안 알려진 분도 일부 포함되고,
1: 네.
0: 그다음에 620명 한분한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주세요. 이분 훈장 주세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보는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한참 활발하게 하던 때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인터뷰부터 강연 그리고
0: 그렇죠.
1: 방송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인물들을 제가 소개하고 이분들에 대한 좀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좀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결국 이제 훈장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한
0: 네.
1: 620여 명 정도 지금까지 했습니다.
0: 네.

0: 한국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새롭게 발굴해낸 분 가운데 우선 오늘 좀 몇몇 분 소개해 주실 만한 분 있습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분들 특히.
1: 기억에 남는
0: 예.
1: 좀 인연은 독립 유공자죠. 이제는 홍재하 선생님.
0: 홍재하 선생.
1: 네, 그리고 이제 신홍균 선생님과 이제 윤세주 선생님 이렇게 세분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0: 한분한분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홍재하 선생.
1: 홍재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도 물론 있겠지만 국외에서 이제 독립운동도
0: 아니,
1: 있잖아요.
0: 많죠.
1: 근데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북해 근처에 무르만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무르만스크는 1년 내내 거의 영하 20, 30도인 매우 추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 대전 때 연합군의 시체를 치우는 굳은 정말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때 번그 돈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던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0: 야.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 힘든 곳에서도 독립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근데 당시 그곳에서 약간 한인 마을의 한인회장 같은 분이 이제 홍재하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그런 힘든 일들을 잘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또 표창을 받아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이 이들을 영하 구남도 있잖아요. 그처럼 실제 구남도로 강제징용으로 다 송환을 시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제 가지 않고 저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근면했는데 우리 가면 다 죽는.

0: 한다.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에 있는 파리위원회에 있던 이제 독립운동가 황기환 선생님에게 SOS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있던 200명이 이제 프랑스, 쉬프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1: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0: 네, 영국 에든버러 항을 건너서 이제 결국 프랑스 쉬프까지 가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200명이 다 이주가 허용이 돼서 왔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도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있으면서 이 200명에서 갑자기 3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1: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0: 나머지는 결국 다 군함도로 끌려가시고 전부
1: 아이고.
0: 다 이름조차 못 남기고 다 현장에서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그 30명이 프랑스 한인 1세대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프랑스로 온 유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또 이제 M모 방송국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을 그때가 이제 2019년도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실제 나가서 러시아, 중국, 유럽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저희 한인 동포 후손분들을 국내로 초대하는 그런 어떤 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홍지하 선생님이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작가분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이 방송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이 홍지하 선생님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 그리고 홍지하 선생님이 독립유공자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1: 그렇죠.
0: 그 방송 이후에 결국 건국훈장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1: 네.
0: 이제 가족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1: 그 후손분들은 프랑스에서 쭉 사셨던 거예요.
0: 네.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화를 신청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1: 예.
0: 이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불렀다고 하면서 뜻도 모릅니다. 근데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근데 자신의 꿈은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 이런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방송을
1: 그러네요.
0: 통해서 그게 또 홍재하 선생님이었습니다.
1: 두 번째가 아까 신홍균 선생. 이분은 또 어떤 스토리입니까?
0: 신홍균 선생님은 제가 또그 발굴을 하다가 어떤 한의사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역사학계에서 독립군 3대 대첩이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도 만들어졌지만 봉우동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있고요.
1: 유명하죠?
0: 그리고 대전자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1: 그건 처음 들어봐요.
0: 그렇죠. 그래서 요세 개가 이제 3대 대첩인데요. 그 대전자 전투 그리고 이 청산리 전투, 봉우동 전투는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우동에서 싸웠던 분들이 또 청산리에서 많이 싸우셨고 또 그분들이 또 대전자에서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편제나 이런 걸 보면 좀 인물들이 겹칩니다. 근데 이 대전자 전투에는 그전 전투에서 없었던 군인이 나타납니다. 군의관이 등장한 거예요.
1: 군의관.
0: 군의관이요. 그러니까 의사가 독립군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의사가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에서 당시에 그 근대 의학을 배운 의사가 군의관으로 이렇게 활동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봤더니만 한의사인 게 밝혀지면서 한의사가 독립군 3대 대첩에서 활약을 했다고 누구지? 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왜 깊이 들어갔냐? 그분이 훈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 그럼 이분은 잊혀진 영웅이다. 이분을 알려야겠다. 그분의 성함이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신흘 혹은 신굴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역사학회에서 어떤 옆에 앉은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도 한의사였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아버지하고 작은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하면서 대화를 듣는데 뭔가 이상하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대화를 할수록. 점점 제가 아는 분하고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이름이 신을이나 신굴이 아니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신홍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이상하다 해서 점점 더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동일 인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결국 신홍균이라는 분이 독립운동할 때 이명, 가명을 신을과
1: 가명도.
0: 신굴로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 자료가 일본하고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결국 다시 이제 또 독립유공자로 이제 훈장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1: 한의사 군의관이다. 참
0: 네.
1: 독특하네요, 그것도.
0: 네.
1: 아까 또 윤세주 선생.
0: 윤세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국사학과, 역사학계에서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분들은 윤세주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1: 왜요?
0: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실제로 이분에 대한 어떤 뭐 기리는 행사 같은 게 없는데 놀랍게도 중국 현지에서 그 현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0: 위패를 모시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대체 누구길래, 대체 이분이 뭘 했길래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그럴까? 이제 1930년도에 한중 연합 작전으로 일본하고 이제 저희 독립군들과 중국의 독립군들이 같이 이렇게 전쟁을 치른 횟수가 많았었는데요. 당시 이 윤세주라는 분께서 동료들을 살리면서 본인이 퇴각로를 만들면서 너희는 살으라고 자신이 앞에서 결사대처럼 싸웠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윤세주 장군의 희생으로 중국의 총사령관부터 수많은 정치 고위 공직자들이 살아남아요.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덩샤오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말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김구 선생님부터 신채호 선생 그 정도 인물,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가진 인물들이 그때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1: 근데 이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0: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알겠습니다. 치르고 이러면서 이슈가 되는데 제가 이분을 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중대장으로 있다가 제가 중위 계급을 달고 제가 수원에 있는 전투 비행단의 곳으로 와서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윤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사님이 아니신데. 근데 이 윤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한참 이런 인물들을 발굴할 때여서 그냥 편하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형 혹시 형하고 성이 같은데 되게 멋있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근데 관이 같은 거예요. 같은 윤 씨고. 그래서 근데 내가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뭐 들었던 내용 뭐 비슷한 것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누가 그런 말 해줬냐. 근데 알고 보니까 무장투쟁 계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좌익 계열로 몰려서 할머니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손자가 또 직업군인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평생 비밀로 하고 있던 내용을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결국 밝혀졌고 자신은 심지어 직업군인으로 살고 있는데 평생 동안 40 넘는 나이까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런 독립운동가인 것도 몰랐고 자신은 이름조차 몰랐던 분이 중국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 앞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1: 그러네요.
0: 너무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1: 정 대표님이 발굴하던 분하고 그 주변 그 인척 후손이 되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네요.
0: 정말 신기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무슨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건가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계속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새롭게 지금 소개받은 분들 아주 흥미로워서 몇 분 좀 더 아주 나이 어린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발굴하셨다고요?
0: 많은 분들이 안중근 이사의 하얼빈 의거는 압니다. 근데 그걸 과연 안중근 이사 혼자 했을까?
1: 아니죠.
0: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같이 현장에 있던 동지가 4명이나 있었고요. 그 4명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은 17살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유동아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 이사의 하얼빈 의거를 알지만 그때 함께 재판을 받았던 그 17살 고등학생 소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실제 이 소년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죽습니다.
1: 그렇죠.
0: 끝까지 독립운동가로 살다가 너무 불꽃같이 살다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할까? 네.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꽃다운 나이에 그런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이 때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인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굴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동화 선생 같은 17살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또 14살 소운명이라는 또 여성 독립운동가도 발굴이 되었고
1: 14살?
0: 14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주년 때 만세 운동을 했다가 붙잡혔었고 또 소운명의 언니인 소운숙 선생 역시 16세 그러니까 두 살 많은 언니죠. 그러니까 자매가 다 같이 독립을 하다 붙잡히고 그러니까 또 울산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가 분 중에는 이제 또 15살에 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청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보게 되는 것이 대체 10대와 20대와 30대 이런 어떤 연령층별로 독립운동이

0: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게 되거든요. 전체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훈장을 받으신 독립유공자분 중에서 30대 이하가 70%가 넘어요.
1: 그렇겠죠.
0: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당시의 청년 세대와 당시의 젊은이들이 이때 그 자유와 억압과 이 모든 것에 자신들이 모든 걸 걸었던 그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독립정신이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도 그 서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양반이나 특정한 나이대의 어른들이 했던 어떤 운동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수많은 제2의 제3의 정상교들이
1: 그렇죠.
0: 그들이 그렇게 뛰어들었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국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7,000명이지만 실제 3.1만세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7, 8명 중에 한 명꼴이거든요. 당시 한 집에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의 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1: 그렇죠.
0: 증거거든요. 그러면 1919년도만 해도 200만 명이면 1945년 해방까지는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왜 독립정신이, 왜 3.1정신 이런 것들이 왜 헌법에 들어가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관과 역사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여기서부터 좀 저는 시작된다고
1: 그
0: 생각합니다.
1: 독립운동가 기록된 분들 중에 30대 이하가 70% 말씀하셨으니까 독립운동가 기록된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이른바 고관대작 양반집 자손들은 별로 없죠?
0: 거의 한3% 미만, 거의 1에서 한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 그죠?
0: 그리고 양반, 그러니까 거의 중인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인과 천민 계급에 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 뭐,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 뭐 계급이라는 신분제가 철폐된 지는 좀 됐지만 그런 것이 완전히 문화적으로까지 사라지진 않은 때였으니 그걸 생각해 보면은 대다수는 저희와 같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시민, 일반 백성들의
1: 그렇죠.
0: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1: 그 외에도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발굴하셨죠?
0: 한 분은 상대적으로 좀 알려지신 분인데요. 그 이제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또 특정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연구하고 정말 많은 알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졌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윤희순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영화 암살에
1: 암살에.
0: 배우 전지현 씨가
1: 아, 그.
0: 그 윤희순 선생님이거든요.
1: 그럼 더
0: 그러니까
1: 이상 소개가 필요 없어요.
0: 그
1: 어떤
0: 유
1: 분인지 다 알아야지.
0: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윤희순 선생이냐 아니면 남자앤 선생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두 분이 좀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두 분을 좀 섞어서 모티브로 만든 건데 이 윤희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독립군으로 총을 들고 싸우셨던 분이기도 하고 독립의병가를 또 많이 만드셔서 굉장히 많은 또 당시에 대한 그 당시 제국과 어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청년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던 여성 어떤 어머니죠. 어머니고 여성 운동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분 떠오르는 분은 이제 안중근 선생의 동생이었던 그 안성여 선생님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 아, 동생분이 안성녀
0: 네,
1: 선생이에요.
0: 안성여 선생.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라는 분 때문에
1: 가려졌네요.
0: 가려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안중근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면의 한계랄까요? 역사 편찬의 한계가 모든 사람을 다 다룰 수는 없다
1: 그렇죠.
0: 보니까 이제 안성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묻혀 있는데 이분께서는 자신의 오빠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 그랬으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하얼빈과 이제 만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독립군들의 군복을 실제로 지어줬고 또 그때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상해 임정으로까지 보내는 이 일을 하다가 고초를 겪었던 인물이 또 안성여 선생이에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부에서 한 3년 정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하고 좀 알리는 그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너무나 많은 미발굴 유공자가 많고
1: 많죠.
0: 근데 왜 미발굴일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안 될까? 이게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시에 독립유공자를 지정하는 그 법에 약간 해석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0: 독립운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 나와요.
1: 그건 당연하죠.
0: 근데 그 뚜렷한 공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처럼 총을 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인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뚜렷한 공적이 돼요.
1: 예.
0: 근데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군복을 지어주고 밥을 지어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이거는
1: 아니죠.
0: 뭔가 인과성과 정량적인 수치로 뭔가를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뚜렷한 공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뚜렷한 공적이 무장투쟁과 관련된 의병이나 독립군, 그러니까 청산이나 봉오동전에서 총을 들었던 이런 사례는 뚜렷한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1: 네.
0: 그게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교육과 학교를 짓는다든지 외교적인 방법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 독립운동의 뚜렷한 공적으로 이걸 입증하는 것이 너무
1: 어렵다.
0: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료가 다 불탔습니다.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등지에서 자료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1: 그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가 1번이고, 그 다음 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0: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옥고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옥고 기준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수감이 되었는데 두달 있었다. 그럼 훈장 못 받는 겁니다.
1: 하하.
0: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여성들, 남성들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분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딸이었던 안맥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방송에 얘기할 때만 해도 훈장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방송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훈장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세달 기준에 걸려서 훈장을 못 받았고요. 당시에 임신 상태였는데 결국은 고문에 의해서 성고문을 받았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으로 두달 넘게 고문을 받아서 유산까지 되었는데 그세 달이라는 기준이 안 돼서 이분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1: 알겠습니다.
0: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좀 어떻게 보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 예.
0: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분들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이념, 사회적인 어떤 독립운동가분들이 다 대거 좀 훈장을 받게 되면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명예를 좀
1: 예.
0: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1: 그리고
0: 있었습니다.
1: 아무튼 공식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지금 우리 정부가 법과 제도상 그 후손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0: 선순위자 한 명에게는 실제로 연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는 독립유공자로서의 국가 혜택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취업할 때 공공기관과 공무원 이런 거에서 별도의 우대 채용, 특별 채용 제도가 다 현재 있는 상태고요.
1: 예.
0: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보낼 때 농어촌 자녀
1: 특별 전형.
0: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 그거 이상의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요. 대학을 가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을 할 때도 이런 형태의 어떤 지금 기업에서도 이제 지원을 할때 아예 그 보훈 대상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혹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다 그러면 별도의 가점이 있고 별도의 심사 기준이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되면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1: 예.
0: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마땅히 그래야 되는
0: 네.
1: 게 독립유공, 국가유공, 사실은 젊은 나이에 가정을 팽개치고 희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0: 네.
1: 마땅히 도와야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후손 지원 사업도 하신다고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세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사실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독지가라면 만약에 되게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는 못했고 제가 했던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글을 쓰고
1: 널리 알리는 거,
0: 널리 알리는
1: 그
0: 방송에
1: 발굴해서 알리는
0: 얘기하고
1: 거.
0: 그리고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왜냐면 실제 보훈처 보훈부에서요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할때
1: 네,
0: 거기 역사 교수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 당연하죠.
0: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기준이 학술 논문입니다. 이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친 어느
1: 예.
0: 정도 증명이 된 자료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그런 학술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죠.
1: 알리는 거,
0: 근데
1: 발굴하고 알리고.
0: 네, 근데 이

0: 그분들을 좀 무료로 치료해 달라. 근데
1: 예.
0: 이제 그쪽에서도 워낙 큰 병원이고 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제 정관을 개정을 해서
1: 인정받죠, 또.
0: 그분들을 돕는 이런 일을 이제 결국 몇년 동안 진행하면서
1: 네.
0: 제가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게 된 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또 보건 사업도 해보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도 해봤고 교육 사업도 해봤고 또 실제로 또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 이분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안내판 설치 사업도 해봤고 정부 부처 안에서 했던 거는 독립운동가 분들 집에 이제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가 이렇게 붙어
1: 명패.
0: 있습니다. 그런 명패 사업도 하게 됐었고
1: 네.
0: 이런 보험 관련된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어떤 형태의 게임이나 웹툰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이제 기능성 이제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성 콘텐츠의 심사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잘될수 있도록. 그래서 뭐 다음에 예전에 독립운동가 어떤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독립운동 관련된 역사 관련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심사나 자문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되게 혼자서 할수 없었던 일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쓰고 연구하는 건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거였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도 저희가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함께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1: 협업을 통해서
0: 협업을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재능의 어떤 총합으로 좀 계속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전국의 독립운동가 묘소 4,500여 곳에 안내판을 다셨다고.
0: 처음에는 이제 대전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500개를 다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대전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던 것이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그 안내판 제보를 받은 분들의 산재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묘소를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현충원에 안장이 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시죠. 근데 과연 모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다 현충원에 계실까요?
1: 아니죠.
0: 아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밖에 계십니다. 근데 현충원에 있으면 국가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벌초도 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밖에 있으면 후손이 끊기면 거긴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되게 을씨년스럽게 바뀝니다. 근데 그 을씨년스러운 봉분밖에 없는 그런 산재묘소가 전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당연히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여기 왜 봉분이 있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느꼈거든요. 최소한 현충원처럼 어떤 분의 묘소인지 정도에 대한 어떤 표지석이나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시범적으로 대전 지역에 시작을 했던 것인데 당시에 그 사업을 할때어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금도 모였고 이제 후손의 제보도 받았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확장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산재묘소의 어떤 후손들께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얻어야지만,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묘소의 안내판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가족의 동의를 얻으려면 유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보훈처에서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개인정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때 딱 막혀버린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와 관련된 이런 어떤 공익사업들은 정부를 껴서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1: 함께 할 수밖에 없죠.
0: 그래서
1: 정부와
0: 그러면서,
1: 지자체까지.
0: 예, 자연스럽게 이제 대전시와 대전보훈청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때 했던 것들이 결국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결국 전국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어떤
1: 알겠습니다.
0: 국립묘지 관련된 법안과 함께 확장이 된 사례입니다.
1: 그 10여 년 전에 군부대에서 우연히 만난 부하 병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부터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일약 그게 이제 전국적 스타덤에 오르면서 지금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각종 제보를 받고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등록 신청하고 뭐 하고 이 모든 게다 노고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 텐데
0: 네.
1: 누가 돈 주는 거 없잖아요.
0: 없습니다.
1: 그거 무슨 돈으로 하세요?
0: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앱의 회원 수가 거의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무런 광고를 싫지 않은 이유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광고를 넣어라. 그럼 광고 수익으로 앱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독립운동가란 앱에 유명한 무슨 학원 광고를 붙인다든지 이러면 이 얼마나 웃길까. 그러면서 내가 결국 그러면 또돈 벌려고 이런 앱을 만든 것처럼 보이고.

0: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비영리로 놔두고 내가 다른 쪽에서 영리로 돈을 벌면서 이쪽은 내가 그냥 흘려보내자. NGO로 놔두자. 그렇게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0: 그래서
1: 따로 생업이 있으시고.
0: 네, 계속 그래서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역사학 박사로서 강연을 하고 이제 글을 쓰고 뭐 방송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그
1: 예.
0: 돈을 버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1: 참 대단하십니다. 나에게 독립운동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0: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타협하는 것이 마치 사회생활이고 지혜라고 또 여기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신념과 양심과 자유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들도 두려웠을 거고 그들도 꿈이 있었을 텐데 또 그들도 아내가 있고 그들도 남편과 자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백 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빚진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이
1: 그럼요,
0: 납니다.
1: 그럼요.
0: 근데 오늘날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가를 그런 소중한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라고 요즘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런 시대일수록 저는 또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문학 중에서도 저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했고 그들이 물려주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1: 예.
0: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우리 모두가 빚진 심정입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정 대표 같은 분한테 빚진 심정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지속적으로 이런
1: 네.
0: 일들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정상규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해도 국가를 통해서 이런 일이 할
1: 그럼요.
0: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사명을 향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제 목표는 저란 사람이 없어도 이런 것이 보훈 문화가 하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은 높은 차원의 보훈 문화를 가진 나라야. 그런 나라를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사실.
0: 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처음에 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어찌 보면 우리 정상규 대표 같으신 분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더 탄탄히 공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3: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4: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거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4: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특히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4: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3: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4: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3: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4: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3: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엄마한테 장난치자고 콕콕콕콕.
1: 엄마랑 콕콕콕 놀이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4살 에스더.
0: 콕콕콕. 이게 뭐예요? 코예요, 코. 콕콕콕콕.
1: 태어난 지 두 달이 좀 넘은 동생 미나. 언니가 하는 게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하네요.
0: 하이파이브. 하이. 파이브. 하이.
1: 에스더에겐 든든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요. 오빠들 덕에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엄마, 엄마 혼자 가요?
3: 왜 이렇게? 빠빠이 할 줄 아네요.
4: 네, 빠빠이 할 줄 알아요. 말도 할 줄 아는데 기분 좋을 때.
1: 에스더의 몸에는 관이 세 개 연결돼 있습니다. 관을 통해 음식과 약을 주기 때문에 소독을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가슴에 있는 중심 정맥관이 가늘어져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4: 어디? 어디가 찢어졌어? 어, 미안해.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5: 너 방금 봐가지고.
1: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에스더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6: 어, 여보세요?
4: 네, 간호사님.
6: 네, 어머니.
4: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중심정맥관 있는 쪽 라인 있잖아요.
6: 네.
4: 거기가 벗겨졌거든요?
6: 아, 이게 한 겹이 찢어진 거구나.
4: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6: 이거 나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4: 진짜요?
6: 네. 아. 진짜로. 네, 와서 이거 바꿔야 돼요, 어머니.
4: 아, 그러면은.
6: 이거 해야 돼요.
1: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차로 5시간이 넘는 먼 거리. 언제 태어날지 몰라 여행 가방을 싸서 막내부터 여섯 식구가 총출동해야 하는데요. 과연 에스더는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7: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하루 중 20시간 몸에 연결된 간으로 영향을 받아야 오늘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로 4살 된 에스더는 희소병 때문에 무언가를 삼키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해맑게 웃어주는 어여쁜 아이인데요. 에스더의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 이른 새벽부터 어디론가 향하는 아빠 균민 씨.
8: 지금 셋째가 아파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벽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9: 하루에 한 번씩 이 고온 신문지를 보는데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1: 도시에서 마트 일을 하다 시골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 빨간 거 맞다.
9: 빨간 아 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요.
10: 일을 쭉 여기까지.
1: 밭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아빠. 일을

0: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와 일을 해도 무더위에 옷이 땀으로 금세 흠뻑 젖고 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어르신들도 에스던의 가족이 안쓰럽기만 하다는데요.
1: 그 얘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갖고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안쓰럽고 너무 두 부부가 고생하고 그리고 말이 그치 여기서부터 병원까지 그 애기들을 넷을 다 데리고 병원을 다녀요. 그냥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너무 힘들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짠해서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2: 보고 있으면은 참 안타까워요. 농같이 뭐 걸어댕기고 또 밥이나 먹고 입으로 먹어야 뭐 저 운동을 할 거인데 입으로 먹도 못하고 그렇게 저희도 뭐 물질적이나 풍부하면은 도와주고 그럴 거인데 저희들도 먹고 살 게 뻐덕이에요.
0: 셋째 에스더가 희소병 판정을 받으면서 부모 중 한 명은 에스더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에스더 병원비로 다 쓰고 병원비 때문에 이젠 생계조차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3: 에스더가 저 집에서 홈피엔이라고 가정간호를 지금 하고 있어서 관련된 그 약제 수액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이 비급여라서 의료용품 그리고 약제값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 300만 원은 한 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임대 아파트. 에스던의 여섯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올해 8살인 찬누리와 6살인 요셉, 4살인 에스더, 그리고 태어난 지 두 달이 좀 지난 막내 미나까지 모두 4남매인데요.
1: 쭈쭈쭈쭈쭈쭈. 아,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0: 막내 미나는 아픈 언니가 있는 걸 아는지 순둥입니다.
1: 지금 2개월, 이제 거의 3개월 된 것 같긴 해요. 한 80일 정도? 어디 보세요.
0: 4남매 중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셋째 에스더만 아픈데요.
1: 몸을 가누려고.
0: 에스더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1: 에스더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맹장 걸린 것도 내 잘못인 것 같고, 괜히 또 맹장 걸려서 애가 이렇게 됐나, 코로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나, 이제 모든 게 이제 조금 제 탓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에스더 볼 때마다 약간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미안하죠.
0: 몸이 아프고 힘들 텐데 엄마를 볼 때마다 늘 환하게 웃어주는 에스더. 에스더의 몸에는 여러 개의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체크해줘야 합니다.
1: 이거는 밥 먹는 기계고, 저거는 이제 중심장맥관이라고, 여기에 이제 에스더예요. 영양제가 다 들어가는 링거 타입의 기계예요.
2: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계속은 아니고 16시간 맞아요.
0: 엄마가 아픈 동생을 돌보는 동안 첫째 찬누리와 둘째 요셉이는

0: 가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합니다. 아직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지만 여동생이 아픈 뒤로 훌쩍 컸습니다.
1: 엑스는 어떤 동생이에요?
2: 아픈 동생.
1: 어디가 아파요?
2: 배.
1: 에스타 보면 어때요?
2: 귀여워요.
1: 에스타랑 잘 놀아줘요?
2: 네.
0: 에스터는 4살이지만 아직 분유를 먹고 있는데요.
2: 엄마, 분유 얼만큼 주려고 그렇게 많이 먹어요?
3: 응. 에스터가 그래도 많이 먹어야.
2: 네.
3: 얼른 먹지. 에스터 아프잖아. 먹고 있어? 엄마 줄게.
2: 네.
3: 자.
0: 에스터는 희소병 때문에 배에 있는 관을 이용해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4: MMIHS라고 거대방광 미세결장 장저하 증후군이라고 부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장이 엄청 작고 그리고 그 장 운동하는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육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0: 소변도 스스로 볼 수 없어 호스를 이용해서 빼줘야 하는데요.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에스터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 엄마가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1: 빼는 게 이렇게 시간이
4: 네, 좀 걸려요. 한 2, 30분? 좀 걸릴 때 한 40분도 걸려요.
0: 오빠들은 엄마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4: 안 돼, 아.
0: 목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도 해줘야 하는데요.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석션을 해주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4: 침이 이렇게 많이 고여있는데 그럼 어떡해.
0: 쉬지 않고 나오는 가래. 에스터 울음소리에 두 오빠가 방문을 열었는데요.
2: 냄새가 어디서?
4: 냄새가 나?
2: 네, 어디에서?
4: 아, 에스터 침냄새야, 침냄새.
0: 작은 배를 가로지른 선명한 수술 자국.
4: 아파, 아파, 살살할게. 네, 이건 수술 자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려우니까 얘가 여기 긁어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이게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끓더라고요. 잠깐만.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파. 아, 아파.
0: 아침에 이렇게 에스터 분유 주고 소변 빼고 석션에 소독까지 하고 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2: 빠빠이.
5: 누구랑 가요?
4: 빠빠이, 빠빠이 해주네.
2: 엄마, 엄마 혼자 가요?
5: 왜?
1: 빠빠이도 할 줄 아네요.
4: 네, 빠빠이 할 줄 알아요. 말도 할 줄 아는데 기분 좋을 때. 갑시다.
0: 에스터를 임신한 지 6주 되었을 때 엄마의 맹장이 터질 듯 부풀었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수술을 잘 견뎌주었는데요. 그런데 출산 후 태어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 가야 했습니다.
4: 이제 에스터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저희 둘은 이제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에스더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0: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전 세계

0: 대적으로 몇명 되지 않는 희소병 판정. 부부는 지금까지 눈물로 에스더를 키워왔습니다.
1: 근데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아파가지고 그때 중환자실 갈 때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제 어찌 보면 얘가 버텨내줘야 되는 거라 아이한테 기댈 수밖에 없을 때 이제 그때 좀 많이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0: 에스더의 환한 웃음에 희망을 되찾곤 합니다.

0: 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에스더 씻길 준비를 하는 아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어디? 어디 갔다 돌아갔어? 미안해.
2: 괜찮아?
1: 어?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2: 그러니까. 너 방금 가가지고.
1: 이 부분. 왜 이렇게 됐지? 안 돼서.
2: 방금 막 그래서.
3: 여보세요?
1: 네, 간호사님.
3: 네, 어머니.
1: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중심장맥관 있는 쪽 라인 있잖아요.
3: 네.
1: 거기가 벗겨졌거든요?
3: 이게 한 겹이 찢어진 거구나.
1: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 이거 나서 다시 잡아야 돼.
1: 진짜요?
3: 네. 아. 진짜로. 내가 와서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럼.
1: 아, 그러면은.
3: 이거 해야 돼요.
1: 여기가 지금 벗겨진 거예요, 여기.
2: 좀 얇아진 게 한 겹이 이제 뜯어진 거라고 하셔서.
1: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감염이, 못 쓴대요.
2: 감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세요. 맨날 가는데 오늘 터진 거 없는 거 같아.
1: 그니까.
2: 왜냐면은 잠글 때 확인하니까.
0: 감염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한 후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2: 저런 상황이면은 얘가 감염이 걸렸을 때는 이게 엄청 심하게 폐혈증까지 같이 와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새벽이고 언제든 바로
1: 출발해야 돼요.
2: 출발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요쪽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되면 생명과도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0: 지난해 감염 때문에 심정지까지 왔었던 에스더. 긴박한 상황에 부부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100일도 안 된 막내까지 총출동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4: 와, 소중하다. 귀여워, 진짜. 빠빠이.
5: 빠빠이 아니거든.
0: 여행가방 가득 의료용품을 싣고 빨리 가면 5시간, 길이 막히면 6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로 출발합니다. 워낙 드문 질환이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는데요. 부부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또래보다 더디긴 하지만 에스더가 조금씩 앉기도 하고 말도 하는 등 천천히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일단은 이제 지금은 먹는 거를 좀 소화를 많이 잘 해야 위하고 장하고 다시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화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입으로 먹는 게 소화가 잘 되면 하나 둘씩 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발달 같은 것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
0: 다음 날 아침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태일까요?
1: 안녕하세요, 에스더. 네, 에스더는 어제 응급실 통해서 왔는데 그 라인 찢어진 건 혹시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2: 어제.

0: 4시쯤에.
1: 네, 이번에 이거 수술하면은 수술장에서 제가 이거를 같이 새 걸로 교체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검진하고 같이 교체해드릴게요. 네.
2: 중심 정맥관이 손상돼서 수술 전까지는 팔에 꽂은 임시관으로 버텨야 합니다.
1: 에스더는 이제 MMIHS라고 해서 거대방광, 그 다음에 미세 결장, 그리고 장 운동, 연동 운동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증후군의 환자이고, 아직까지 이 질환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주사 치료라든지 수액을 연결하기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다 보호자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치료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환 자체도 어렵지만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고통도 전부 환자랑 이제 환자 가족이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아빠가 에스더를 간병하는 동안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봐야 해서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힘겨운 일상이지만 가족이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3: 그건 맡겨. 안 돼. 에스더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해. 우리 건강하게 힘내서 앞으로 또 열심히 밥 먹고 입으로 먹고 소화하고 건강하게 잘 크자.

아파하는 에스더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가슴 아팠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스더는 몸에 달린 관에 균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입니다. 시골집에서 서울의 큰 병원까지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데요. 시골이라 활동 지원사도 구하지 못해 엄마 아빠 중 한 사람은 늘 에스더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에스더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2월 14일 방송에서는 희소병, 웨스트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고은이와 그런 딸을 홀로 돌보고 있는 엄마 애숙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폐지와 옷을 주우며 고생하는 엄마 애숙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스더의 엄마 아빠는 에스더가 큰 탈 없이 지내온 일곱 달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에스더 가족에겐 너무나 감사한 하루라는데요. 에스더네 가족의 평온한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제가 여름 신곡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오기 전에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꿈캠프를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캠프를 위해서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노래 작사 작곡을 맡아주신 조원상 선배님과 샌드 루시입니다.
1: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2: 연희 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의 리더 같습니다.
3: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4: 드럼 치고 있는 신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0: 근데 진짜 펜트의 동캠프.
5: 보통 송캠프를 캠핑장에서 하나 이게?
0: 일단 캠프잖아요.
1: 근데 우리 곡 작업은 다 끝났잖아. 근데 무슨 송캠프를 다시 해? 이번 다시
0: 돌아보지. 곡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2: 아, 그럼요.
0: 송캠프 왜 왔을까요?
5: 노래 만들러.
1: 음악하러, 음악하러.
0: 아니에요.
1: 왜죠?
0: 저희 게임하러 왔습니다.
1: 평소 근데 송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예.
1: 그러니까 송캠프는 사실은 열몇 개가 있는 작업실에 다들 모여가지고 곡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0: 그거는 감옥 아니에요?
2: 감옥이 맞지.
0: 그 루시 선배님들 그 노래 엄청 많잖아요. 응. 그거 다 송캠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 그건 그냥 원상 캠프에서
0: 만들었어.
1: 응.
0: 그럼 반응이 보통 어떻던가요?
1: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굿, 좋다, 답장 없음.
0: 광희 선배님은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3: 내가 말이 많이 없어.
0: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3: 약간 연락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송캠프에서 뭐 하는지 알았고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 몸으로
6: 말해요!
1: 빠밤!
0: 대신에 좀 특별합니다.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1: 키가 엄청 크다. 앉아 계시면 안 돼. 무서워요.
5: 키가 엄청 크다.
0: 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댄스처럼 해주셔야 돼.
1: 근데 보통 몸으로 말해요를 댄스로 하나?
0: 보통이 아니니까요.
1: 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펭수도 춤 잘 춰요?
0: 저는 기본적으로 좀 댄스를 잘 하죠.
6: 웨이브 한번 보여줘.
1: 오.
0: 정확히 나눠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6: 오! 오! 오! 오! 오! 이거 우리 팀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0: 어, 누굽니까?
6: 형 해봐.
0: 아니야!
6: 머리, 목, 가슴, 고관절.
0: 오.
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0: 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0: 아, 이거예요.
6: 이거라니까.
0: 이거예요.
6: 뭐 하는 거야.
0: 뭐
4: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하는 거야.
6: 이거라니까.
0: 아.
2: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6: 야, 내가 한 번 더 아니잖아.
0: 오, 뭐야, 이거.
1: 해서. 미끄럼틀.
2: 춤으로 해야 되니까.
0: 오!
1: 오! 오! 햇살 가득!
2: 그렇지! 주님!
4: 주님!
2: 그렇게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야.
6: 햇살,
0: 햇살
6: 가득!
0: 하늘!
7: 햇살 가득!
0: 나왔거든요?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2: 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쓰려고 불렀어요 여기?
1: 그래도 갑자기 얼굴이 악덕해졌어.
0: 네, 들어가세요.
4: 뭐야?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하는 걸 잘해.
0: 오! 자, 보여주세요. 자, 댄스입니다, 댄스.
6: 나오면 안 될 것이 나온 것 같은데?
4: 우와, 이거.
0: 잠시만요.
2: 잠깐만. 나 뭘 들었네, 방금.
0: 말 안 한다면서요.
3: 내가 말이 많이 없어.
2: 들었는데?
0: 지금 말하고 있어요!
2: 도레미.
1: 미.
2: 미. 미. 미. 미. 미.
0: 댄스, 댄스! 댄스!

0: 맞춰.
1: 연, 연, 미연, 미연의.
2: 미연? 어?
0: 네?
1: 미연.
2: 저거 뭐야? 하네, 하하.
1: 미연하게. 아, 미련하게.
2: 아, 미련하게? 아,
3: 미련하게.
2: 오, 뭐야, 오. 오, 뭐, 오. 오, 좋은데?
1: 뭐가 좋다.
2: 뭐야, 이거? 뭐야, 뭐야?
3: 미련하게. 미련하게 버스 탔어.
1: 미련하게 버스.
3: 버.
2: 아, 미련하게 버.
1: 히. 버티기.
2: 야. 근데 이거 춤이야?
4: 미련하게.
1: 한숨 쉬는 거죠.
2: 힘내!
3: 그것도 안무야?
1: 기억, 기억. 뭐. 머리. 머리.
2: 응? 리모컨.
3: 손 딴당.
5: 머리 마광당까지 맞은 거야, 지금?
2: 살림 붙어.
1: 머리.
3: 뭔데 자꾸 저게.
2: 뭐야? 해봤지, 친구. 해봤지, 친구.
1: 론, 론, 론.
3: 머리 론.
2: 아, 론 하려고 해리포터를 한 거야?
1: 아, 이 세 개가 혹시 해리포터, 헤르미온의 론이야? 아, 이게? 아, 이게? 아.
3: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아.
2: 야, 돌고 돌아가는구나.
1: 알아.
3: 마음으론?
1: 마음으론 몰라.
2: 몰라.
6: 좀 맞춰봐, 그냥.
3: 머리는 아는데.
1: 마음은 몰라.
2: 글쎄,
3: 마음은 몰라.
2: 마음은 몰라.
7: 근데 좀 못 건졌는 게.
6: 너도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위기다.
2: 아우! 아우, 뭐 목적이 없었어, 이건.
3: 그러면 해명 한번 해주세요.
2: 어, 어떤 거요?
3: 아까 중간에 이건 쓸 수 있겠다 한 건 무슨 의미예요?
2: 이거 쓸 수 있어요.
1: 아.
2: 네.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일기 쓸 수 있겠다.
3: 일기를 쓰는구나?
2: 아. 왜 이렇게 또 댄스를 추면서 힘들겠냐?
3: 어.
2: 지금 배고프시죠?
1: 아, 예, 몸을 또 쓰니까 이게. 네.
2: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오. 다들 집 따러 가시죠!
3: 오케이. 진수성찬.
8: 아, 많이 무서웠네요. 배설하지는 음침.
2: 자, 선배님들 맛있게 썼어요.
3: 와. 네. 김밥이네.
6: 아니, 근데 혹시 펭귄들끼리는 네. 이게 되게 진수성찬인 거야?
2: 아!
6: 근데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쳤는데.
2: 어, 왜요?
3: 강이나 좀 참아봐.
6: 조금 참을까?
1: 일단 들어보자. 이유가 있겠지.
2: 제가 아까 진수성찬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김밥의 이름이 진수성찬 김밥입니다.
6: 아,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데.
3: 근데 이건 나도 못 참아.
2: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6: 그러면 펭수는 평생 이렇게만 먹어도 행복하겠네?
2: 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 질문 한 개당 50만 원.
2: 오, 비싸다.
3: 아니야, 물어봐.
2: 그 밴드 딱 이제 음악을 딱 하면은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좀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3: 내가 베이스 솔로를 하면서 멋있게 등장하는 씬이었어.
2: 네.
3: 근데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왔어.
2: 왜요?
3: 이제 베이스 볼륨을 내려놓은 거야.
6: 근데 베이스는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
2: 근데 보통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3: 다들 박수를 쳐.
2: 아, 들리는 것만이야.
3: 어, 다들 와, 멋있다 박수를 치는 거야.
2: 아, 나오고 있겠지, 소리가. 원래 안 들리니까.
3: 이제 또 우리 펭수도 데뷔를 하면은 아이돌이잖아?
2: 그쵸?
3: 아이돌 하면은 엔딩 포즈가 아주 필요하단 말이지. 아,
2: 어. 엔딩 포즈?
3: 어.
2: 그럼 선배님도 엔딩 포즈는 각자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3: 기본적으로 규칙은 있어.
2: 규칙이 뭡니까?
3: 숨을 헐떡여야 돼.
2: 아, 안 힘들더라도?
3: 보통 안 힘들긴 해, 근데.
2: 근데 광현 선배님.
6: 네.
2: 광현 선배님은 엔딩 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6: 그냥 나는 멍 때리고 있어, 그때. 뒤에 있어가지고 엔딩 포즈를 잘 안 줘.
3: 펭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려면.
2: 네.
3: 이 헤드셋을 한번 벗어.
2: 아, 한번 벗어 제낄까요, 이렇게?
1: 아, 타이부터 되는 거야?
3: 그리고 다이 쓰는데, 다이 쓰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정확하게 들어가다.
3: 앵콜.
2: 벗어 제낄게요.
1: 야,
2: 다시 또.
3: 우와.
2: 생략하겠습니다. 오. 제가 만약에 이 신곡으로 음악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어. 엔딩 포즈 이겁니다.

0: 49편 신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노래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기대도 좋아.
2: 극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5: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6: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서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자이언트 팽TV. Let's go, 도.
1: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티스트 왔습니다.
1: 아니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
0: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또 전설을 써보시죠. 또 어떤 레전드가 써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이 아래로 요정 취는 하루가
1: 하면서 앞으로 뉘욱 해봐봐요.
0: 내가 안 쓴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줘서. 햇살 파티 파티
1: 요 해만 갖다 붙여볼 수 있어요.
0: 이는 그년이 많이 오늘을 놓치자냐.
1: 완벽하다. 들어볼게요.
0: 로리스처럼 믿어질 수 있게. 펜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바나나랑 토마토 아주 맛있습니다.
3: 혹시 살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것만 먹어서?
0: 아 근데 제가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 마라탕 먹고 왔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곡 어떻게 들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합주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을 제가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흐름 따라가! 안녕. 자 여러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자 나와 조사! 조사!
4: 어?
0: 옵니다! 어? 이야, 저도 처음 보는데, 와.

0: 제 신곡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에 와주셨는데요.
1: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이미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0: 이야.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 펭수님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0: 어머.
1: 전시장 기다리세요.
2: 설마.
1: 자.
2: 설마.
1: 자.
0: 일심 동체?
1: 같은 저희 복장 입고 오늘 한번 신나게, 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같이 음악대가 돼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저? 아,
3: 잘 어울려요. 너무
0: 아,
3: 잘 어울려요.
0: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심 동체의 마음으로 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여기 한번 타보세요.
0: 네. 이야, 내가 이거 얼마나 타고 싶었다.
4: 역시는.
3: 나이스, 나이스.
0: 아우, 좋게.
3: 됐다. 괜찮았다.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1: 어, 좋은데?
3: 가자!
0: 여러분, 저 친구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당장 와. 가면 안 될까? 아싸!
1: 왔다, 나. 도가 왜 이렇게 안 나냐? 미치겠네?
3: 갑자기?
1: 도가 안 나와, 소리가.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싶은 게
1: 랭크 라이즈
0: 신구 후보가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은 저는 외디 영스트리트 라디오 하기 전에 지금 선민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펭수님이야, 펭수씨.
0: 펭수죠? 그냥 제가 선민님보다 한참 후배인걸요.
2: 아, 너무 귀엽다.
0: 아니, 이게 꿈이야, 펭수야. 야,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2: 아,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0: 그리고 네. 선민님도 신곡 나오시더라고요.
2: 어, 맞아요.
0: 8월 3일에?
2: 어,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서는 라이벌이네요.
2: 어, 라이벌이죠.
0: 방금 이 저 그 사이 뭐죠? 제가 아무리 선배지만 청춘 어란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화이팅.
2: 라이브도 화이팅.
0: 와, 선배님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펭하.
2: 맞습니다. 아니, 영세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됐네요.
2: 드디어요, 우리 펭수씨.
0: 네, 보고 싶었어요.
2: 저도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펭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노래 진짜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요.
0: 저도요.
2: 신곡 활동, 그 음방 있잖아요.
0: 네.
2: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본받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 꼭 들어주세요.
0: 선배님 갈게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음악방송 출연을 위해서 미스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세계 역할.
2: 무슨 역할?
0: 세계 역할.
3: 사전 녹화.
2: 사전 녹화.
0: 사전 녹화요. 야, 지금 다 저를 기다리시는 팬분들 같거든요. 역시 팬커야.

0: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팔로 팔로. 자, 우선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리허설을 해야 돼요. 지금 리허설 하기 전에 마사지부터 해야 됩니다. 카메라 마사지. 짜잔. 이러고 좀 있으면 김기자 이러고 있으면 한쪽에 붙이면 한쪽이 뜨고. 머리 들고 이렇게 스텝스텝스 정리 중입니다. 이렇게 머리 옆에. 자, 구린나루도. 구린나루도 보이시죠? 구린나루. 구린나루 잘 만들어주세요. 구린나루.
1: 스케줄 엄청 많은데 안 피곤해요?
0: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하다고 물어보면 나 시키지 말아도 되냐?
1: 네.
0: 이제 마스크도 깨! 우우! 샤방 샤방! 외모 체크는 됐고요. 무대 의상입니다. 오늘 혹시 낚시 스킬인가요? 감사! 아... 입에 쓰기 때문에 너무 입에 쓴 느낌 나요. 자! 오! 아, 이거 놀이터네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0: 감사의 영광이에요.
1: 저도요. 진짜 대박.
0: 형님 제 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오! 어때요?
2: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0: 이야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0: 자, 그럼 선배님 이따 뵙겠습니다. 어머,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와자! 이 하늘이 돋는다는 말 있죠? 제 첫 산옥에 무려 방지민 선배님께서 제 무대를 함께해 주시다니 이거. 나는 재수가 좋아. 정말 재수가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우리 팬분들 응원법 엄청 열심히 연습하셨대요.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1: 화이팅!

0: 좋아. 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3: 저희 리허설 했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기다려야지요 계속. 근데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원래 음악방송이 이렇게 좀 대기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또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챌린지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자,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다들 대기하시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눈 마주치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아이고, 선배 축하드립니다.
4: 아, 선배 축하드립니다.
5: 내가 어디서 자라 여기서 될 수 있게.
3: 저 챌린지 좀 도와주세요.
4: 오케이, 렛츠고.
3: 두 눈이,
4: 에이.
3: 마음이,
4: 마음이
3: 오늘을 놓치지 않아.
4: 그럼 안어.
3: 그리고 뭐죠?
4: 괜찮아, 나 영상 봤거든.
3: 진짜로?
6: 어.
3: 뭐야? 뭐야? 와, 이야.
4: 같이 한번 가보자고.
3: 좋아요, 좋아요.
4: 오케이.
3: 가자.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1: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데이식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데이식스 화이팅! 영탱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안녕.
2: 안녕. 놀입니다.

0: 좋아.
1: 펭수 우리 이제 들어가는데.
2: 오 드디어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영역 표시 제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0: 귀염둥이 펭수와 방행장이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 뱅!
1: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영케이 씨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0: 어서 오세요. 어머, 어디, 어.
2: 펭하!
0: 컴백 축하드립니다!
3: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이거 음악 방송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 오! 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 게 그 순식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장 퇴근하면 안 될 거!
0: 꼭 할 수 있게.
3: 다음 편!
4: 뺑하!
3: 뺑하!
4: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3: 다다모!
4: 쓸어 담아!
3: 다다모! 나도 멈춰줘!
4: 그만 담아!
3: 어, 그만 담아!
4: 모자를 파네? 야, 어때? 모자도 귀엽지?
3: 야!
4: 우와, 안경!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좋다! 야, 펭수야!
3: 어, 지금 제가 훔쳐온 분이나요?
4: 아, 이건 좀 멋있어!
5: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지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0: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어린 시절을 보낸 서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이들의 고향 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2: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집.
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튼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도성, 그중에서도 낙산성곽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4: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5: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네.
4: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1: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4: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4: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네,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 집.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4: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1: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일지 궁금해집니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6: 맞으셔서 감사해요.
4: 네. 4층? 총 4층인가요?
6: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3, 4층은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7: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추억이 있으세요?
6: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뭐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넓은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4: 여기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6: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왜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착착착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덮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1: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6: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히끗히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1: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4: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6: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1: 아, 네.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6: 다 오셨습니다.
4: 네.
6: 기대되네요.
4: 우와. 야, 여기 정말 딴 세상이네요.
1: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4: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6: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오자마다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1: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4: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6: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1: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6: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4: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쉬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6: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네.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1: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6: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비치 냉장고예요.
4: 아, 네.
6: 네. 네. 열어보시죠.
4: 열어볼까요?
6: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4: 엄청 네. 크네요.
1: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6: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

0: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1: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0: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1: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0: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2: 예.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3: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1: 이거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0: 산 시기가 다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네.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네.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네.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1: 학문도 되게 특이한데.
0: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3: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네.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my
2: life. Someone just like you.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3: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뭔가 하나를 네, 남기고 싶었군요.
2: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 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1: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 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0: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마치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3: 거 같아요.
2: 블랙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0: 올라가 볼까요?
1: 네.
0: 이야, 와.

0: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1: 계단부터 뭔가 신상잔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2: 여행 온 것 같지 않으세요?
0: 네네.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2: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네. 호텔을 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공공기관들을 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네.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0: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여기 층고가 그렇게 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1: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0: 여기 침대 바로 네. 옆에 벽이죠?
2: 네, 맞아요. 네. 네.
0: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2: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0: 오.
2: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0: 네.
2: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0: 네.
2: 너무 예뻐서
0: 네.
2: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0: 네.
2: 앉아서 한번 보시면.
0: 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타이밍에
2: 네.
0: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3: 음악 뭐 들어?
2: 밝은 분위기.
3: 밝고 잔잔한 브라질 음악?
2: 좋다. 딱인데?
3: 네.
1: 휴일에는 무조건 배짱이 모던데요. 모 백화점 콘텐츠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2: 맛있다, 그치?
3: 맛있어.
2: 딱 좋네.
3: 응?
2: 오늘 같은 날씨에.
3: 아, 예.
1: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뇨.
4: 어때요? 이 빨간 양옥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3: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어떤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2: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또
3: 강남 한번 강남 네. 한번 넘어갔다고 완전 눈이
2: 깜짝 놀랐어요.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 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네,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1: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미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0: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2: 맞아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네.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예, 예, 예. 예,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0: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네.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1: 누수 문제가 없도록 삼중으로 철저하게 방수 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 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5: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1: 햇빛도 듬뿍, 주인장의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2: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0: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그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화동 벽화말이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1: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0: 이런 골목도 있네요.
1: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0: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0: 여기군요.
1: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0: 나만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1: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6: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1: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분이시네요.
0: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6: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네.

0: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1: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2: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아내 구희선입니다.
0: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1: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0: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3: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0: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3: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0: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3: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은 좀 달라요.
0: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네.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1: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0: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4: 그래서 소름
0: 돋으네요.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의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3: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0: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 또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1: 아궁이에 구운 불을 대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0: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1: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은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2: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3: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2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4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2: 네네.
3: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2: 아, 네네.
3: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2: 네.
3: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1: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2: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3: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2: 네.
3: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2: 아, 저희랑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3: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1: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2: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네. 거잖아요.
1: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택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2: 예, 네,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3: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2: 네네네.
3: 그 정도. 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1: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놓았답니다.
0: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2: 맞아 맞아. 네.
0: 그래서 아일랜드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4: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5: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2: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5: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0: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1: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이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2: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3: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1: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3: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많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의 그 아틀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 남편분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2: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뺄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네. 기한이.
3: 쫓겨날 때가 돼서.
1: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4: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잘 보이는데.
5: 너무 좋죠.
4: 도움이 돼요?
5: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1: 아니 그런데 2층 도...

0: 목점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1: 보관해야 될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장난 아니에요.
3: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2: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면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4: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0: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의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2: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4: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0: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4: 와, 뷰가 엄청 좋네요.
2: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4: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4: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0: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3: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고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5: 그 AI와 같이 지은 집?
6: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7: 나는 행복이래요.
8: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9: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이 있었어요.
8: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0: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 한 책장 사이 손때 묻은 한 칸 바라지 못한 길 넘기면 돼.
2: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났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7: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8: 영어.
7: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8: 17점 수학.
7: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8: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7: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8: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7: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8: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7: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8: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7: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8: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7: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8: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7: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8: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8: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7: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0: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맥, 그중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군에 위치한 마락마을. 바로 저기가 아빠의 고향집입니다. 씩씩한 두 아들과 고모네 가족, 할머니, 삼촌까지 모두 10명의 대가족.
1: 아마거니, 아마거니.
2: 네.
1: 아마!
2: 아주? 아주?
1: 아우노 포르기스나.
2: 피시데이나 뭐?
1: 아우누나야. 서버이 밀레라 포르기스네, 버스누야.
0: 아이들이 훌쩍 자라는 동안 아빠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습니다. 열 식구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아빠 수감 씨 두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3: 이천 한 달 반 100개씩 엔장과 알을 한 주면은 우리나라에 가야 돼요.
0: 고민이 많은 요즘 가족 한번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견뎌온 아빠에겐 언제쯤 봄날이 올까요?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연간 900만 대 이상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동차의 심장이 잘 움직이도록 책임지는 회사. 이곳이 오늘의 아빠 수감 씨의 일터입니다.
4: 도서 확인하고, 예. 저기 지금 예. 확인하고.

0: 이물질이나 보고 이렇게만 하면 돼. 천천히 걸려, 천천히.
1: 품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곳. 입사한 지 3년이 다 됐다는데 재교육 중이신가요? 일이 영 손에 익지 않는 모습입니다.
2: 토플 라인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왔는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1: 자동차 엔진의 진동과 충격을 잡아주는 핵심 부품인 댐퍼 플리를 생산하는 공정.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 부품이 묵묵히 버텨줘야만 엔진도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해낸 끝에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된 아빠의 모습도 어쩐지 참 닮아있는 듯합니다.
0: 조금만 더.
1: 열심히 일했으니 먹어야죠. 삼시세끼를 함께하며 의지해온 네팔 형님인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사랍니다.
3: 다이아니 네팔 미대단에 와서 계획 거래라는 거 있던데. 다음으로 사는 거라는 분. 어렸을 때 뭐 좀일 한번 해야 되나? 안 돼, 잘 된다. 기전 되나, 거
1: 평소 말수가 적다는 수감 씨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3: 이제 봐도 줄로 가야 돼.
4: 그래, 잘 봐요.
1: 며칠 전 고향인 네팔을 다녀온 형님이 많이 부러운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한국에 와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 히말라야 절경이 아름다운 네팔의 두 번째 도시, 포카라! 기도를 드리러 종종 사원을 들른다는 수감 씨의 가족. 아내 레카 씨고요. 그리고 똘똘한 첫째 앙쿠스와 천방지축 둘째 시완입니다. 네팔 힌두 사원에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인 원숭이는 하누만 신을 의미하고요.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랍니다. 소원을 말해보렴.
5: 마마 라무 오사 마마 엘리 오사 마마 쿠시오
6: 부라고라기 제이 남로 구라루 막나 파우다 쿠시락서 야 먼디라 이석이 뻗치네 이모네 얼굴이 문저 쿠시락서
1: 엄마를 따라 네팔 전통식으로 곧잘 기도를 올리는 아이들. 연기는 예쁜 사람한테만 간단다.
6: 아니 바발레 뱃나만 나겠어.
1: 언제나 바라는 가족의 소원은 아빠를 만나는 걸 텐데요. 애타는 심정을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6: 마바가 그 타고 갔다 따라 올라야 돼. 가 벌써 올라.
7: 바보.
8: 아쟤.
6: 마바가 그 타고 갔다 벌써 올라. 코리아 갔다 벌써 올라.
8: 아쟤.
1: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올라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볼 뿐 쉽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는 첫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삶아떼며 지낸 시간은 고작 4년. 다시 없을 시간일 텐데 아빠 없이 산 세월도 3년이나 됩니다. 서로밖에 없어서인지 우애 좋은 형제.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공차기. 집 앞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9: 나 이상해서 뭐 이렇게 놀아만 했어?
4: 오, 근데 너 궁이 너무 커 보이는데?
9: 뭘 둘러와 있나?
1: 그럼 어디 한번 실력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깡은 보통이 아닌데. 이제 보니 3살 꼬마 시완의 매력은 허당끼네요. 숨가쁘게 공을 쫓는 형제 곁에 함께 공을 받아줄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 아우 아우 가자 하나.

0: 자, 이제 그만 놀 시간. 엄마 말 들어야지. 아니,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이 집은? 아빠의 한국행 3년 만에 벌써 집을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1: 아무래도 엄마, 마이머니, 슈네룸이요. 이거는 부부그룸어, 부부, 부사오, 아이사이사, 슈네룸이요.
0: 첫째 앙쿠스의 학교 입학식에 맞춰 고모와 조카들까지 함께 고향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과감히 터전을 옮긴 거랍니다.
2: 나니 바라띠리로 모시고 바라띠로자 띠로자 지점에 서버 있고 아버 가오마 이스쿨 람로 차이나 아버 바보고 바발리네 두이자나 바보래 람로 성어 보람 보내라네 이한리로 바보고 라이 보시오.
0: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아빠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공간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지을 뿐입니다.
3: Non-living things.
4: There are many things.
0: 지금은 앙쿠스의 영어 과외 시간. 아빠의 고생을 알기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보려는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더 잘하고 싶다며 앙쿠스가 직접 요청한 수업이거든요. 속 깊은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100점 만점인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네요.
2: 요미로 바보리 보아리라니 버스 먹어서 두개를 이스쿨마.
0: 우와 세상에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네요.
5: 와 자랑스러우시겠다.
2: 어머니래. 굿이 미로 바보리 람로 보리라서 이디 람로 거리라서 되게 굿이죠.
0: 운동으로 받은 상까지 대도시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만만치 않지만 이 말하면 최고의 선택인 듯 싶습니다. 멀리 있는 아빠도 피로가 싹 가시겠어요. 아유 기특한 녀석 참 잘했어요. 아들 덕분에 기운나는 아빠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향 음식 해먹는 날이래요.
6: 이거는 밋 마살라, 밋 고기. 고기 마살라요. 고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맛이 좋아요, 이거.
0: 오늘의 요리 당번은 아빠 수감 씨와 한국 생활 최고참 타파 씨. 메뉴는 그리운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치킨 커리와 네팔식 감자볶음입니다. 1단계는 손질한 재료 볶기. 가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었을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7: 기름 아닌데 이거 식초인데 이거.
8: 아니 지금 뭘 부신 거예요? 아우 힘들어.
7: 기름.
8: 이게 뭐였어요?
0: 아니 톡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기일전하여 다시 요리에 돌입하는데 식용유 양이 0? 이거 괜찮은 건가요?
9: 아, 우리 원래 댁에서 먹어요.
8: 아, 튀겨서 먹는 음식이에요? 식용유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0: 드디어 어설픈 두 남자의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숨겨둔 실력 발휘해야죠.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재현하는 이 시간, 아빠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조금 걱정되지만
7: 좋은 것 같아요.
0: 작은 실수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양념처럼 버무려진 저녁. 고향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한 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자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를 직접 한 아빠의 맛 평가는?
6: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8: 아니 맛있어야지 먹을만하면 어떡해요.
6: 먹을 수 있어요.
0: 고향 음식인데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0: 파이팅 그렇고 비자고 게 우대서 아부터 महिना पनि आइपुगेछ लास्ट कहिले हो रे
1: थप्ने कुरा त भयो तर अलि त्यो राम्रोसँग थाहा भएन
2: नथपिदिने त्यस्तो त हुन्न होला नि होइन दाइ
0: अब नथप्नु पनि सक्छ कम्पनीमा त्यस्तो हुन्छ
2: हो र
0: भाइ अब तिमीलाई के अब मानिलो अब तिमी त अब यहाँ अब हुन्छ होइन लगभग लगभग हुन्छ तर मानिलो अब तिमी भएन भने तिमी के गर्ने विचार छ त दे
3: 요즘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은 비자 현장. 조용한 성격에 소갈이 중인데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용기를 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3: 이 나인 비자로는 3년을 일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4: 그러면은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3: 당장의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4: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없어요. 11일까지.
3: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아빠는 무엇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4: 보이샤 네팔마다 छोराहरूको स्कुल फी अनि लत्ता कपडा खाना भइहाल्यो अनि पोखरामा बसेर पढ्छन् घर भाडा अनि गाउँमा चाहिँ त्यही घर खर्च त्यस्तैमा खर्च हुन्छ भा त पर्छ तर किनभने गर्नुपर्ने अवस्था छ त्यही भएर गर्नु पर्यो गाह्रो फिल भन्दा नि अब जेठो छोरो घरमा जिम्मेवारी अलिक धेरै छ
3: 한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가족은 고향집에 가는 길. 먼 거리 이동이라 휴게소에서 잠시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5: 아저씨 아이스크림 거 초티.
0: 가와요.
5: 나도 자리 참.
0: 어떻게 버리는 것이야?
5: 설마 진입했잖아.
0: 아?
6: 진입한데 우리?
5: 설마한테.
6: 설마한 진입했잖아, 우리.
0: 예, 설마한 집 거리 안 잤니? 아마라이 가데가 고타 가데라 쪽 라에 사래. 내일 석석 나가라.
6: 아주.
0: 이제 소화가 왜 그래라?
5: 맞아.
0: 아, 내 말을 안 나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라.
6: 라라.
5: Thank you.
0: 아, 라라.
6: 라라. Goodbye.
5: Bye.
0: 내 나라면서 감사.
3: 아빠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0: 아, 화장실도 좀 멀어서 아, 어머니 다리는 좀 다쳤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 어머니가 다쳐도 가볼 수 없어 속상한 수감 씨. 대신 손자들이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해발 2,000여 미터 산 중에 있는 저 집, 바로 척입니다. 다 왔나 싶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네요.
7: 비슷하래, 비슷하래.
5: 비슷하래.
7: 비슷하래, 산호. 지도 있네, 나 비슷하래.
3: 네팔에서는 아픈 분을 뵐 때 과일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5: 알리오가 되어야 진짜 올라게. 나와 진짜. 아버지.
3: 온 산 중에 선포를 하는구나.
8: 나마스테.
6: 나마스테.
8: 나. 나마스테.
5: 야라.
7: 누구나?
6: 아무나. 네, 누구지? 와마.
5: 누구라?
3: 6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이 허리 숙여 정중히 예의까지 갖추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울까요?
9: 호실라야사 아저네, 내 호실라야사 말라이. 나티 부아리, 내 베티라. 내가 루이단 나티. 내래 호실라야.
3: 레카 씨는 시어머니의 발부터 살핍니다.

0: बाबुरो को वहाँ बाबुरो को काम थियो तो डायरेक्ट डेरिशन गर्न गए गए गर्ने होला
1: 병원 가기도 힘든 첩첩산 중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금세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포카라 월세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 씨의 누나. 고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 요거 쉽지 않잖아요. 아홉 식구의 생계를 모두 짊어진 한 남자의 빈자리 때문인지 남겨진 가족들은 오히려 더 끈끈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빠 수감 씨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2: 아마 너거래 선제 오는 줄라 뭐번이야 선제 수. 아버 가옥가르마 아프나 캘거리라 스와스티고 캘거리라 감거니 올라 뭐야 내가 감거니 더위 이요. 아일레 이때 람로성가 쩔리라서 감.
1: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한국에 있는 아들의 땀물을 읽어낸 것임을 알기에 어머니 늘 아프고 미안한 마음일 겁니다.
2: 시모티 지울라니 데레 마야 데레 섬전하셔. 바차라이 스와스티고 칼 짓대 뵙네 아셔 뭐 다른 벌게 나오는지 아니 다른 뵈는지 아무 칼거니 올라 아무 칼거니 대래 마야 대래 섬나
1: 결국 오열하고 마는 아내 레카 씨. 내색하지 않았던 그리움 끝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간절했나 봅니다. 네팔과 한국 같은 달빛 아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빠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쉬기보다는 펜을 들었습니다.
3: 대구 십십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 시장에서 피자를 살 겁니다.
1: 비자 연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국어 공부.
3: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2단계부터, 2단계부터, 3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오면 포인트 좀 많이 줘요.
1: 이번 연장을 넘어 전문 취업 비자를 따는 것이 아빠의 목표라는데 가족의 미래를 더 단단히 지키고 싶다는 희망이 아빠를 더 노력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에 나선 레카 씨. 다친 발로 고생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며느리와 아빠 없이 커가는 손자들을 볼 때면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듯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아빠를 마음으로만 불러본 세월 3년. 함께 지낸 시간과 맞먹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남이 간절한 가족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0: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앙쿠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는지 내내 씩씩했던 아이가 쏟아내는 눈물이 더 짠하게 다가옵니다.
1: 알아!
0: 가족의 한국행 소식을 알 턱이 없는 아빠는 주말을 맞아 네팔 동료들과 배드민턴 삼매경입니다. 최고찬 선배인 타파 씨가 마련한 자리.
2: 동시들 비자 고민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또 수검 씨가 고민이 많아요.
0: 스트레스 상황인 동생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해소법입니다. 아우,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3: 건강도 좋아하고 좋고 우리 스틸트도 불러요.
0: 설레는 날 아침. 네팔의 가족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천 스카프 카다로 안전을 빌어주는 할머니. 생후 5개월에 헤어진 둘째는 아빠를 알아는 볼 수나 있을는지 걱정도 되지만 손자들이 아빠를 만난다 생각하니 기쁩니다. 가족의 축복 인사를 받으며 비탈진 산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도 카트만두까지는 차로 15시간이나 걸리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요? 그저 신이 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족은 아빠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경유지인 인도 델리. 비행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 가족. 쉽지 않죠. 반면
4: 아빠, 난 알아?
0: 오, 발음 좋은데?
4: 엄마, 내게 아빠 만나러 왔어요.
0: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이 신기한 아이들. 남다른 사용법 보여주고 그렇게 가족은 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야간을 번갈아 일해야 하는 공장에서 주간조는 언제나 아침 체조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짧지만 찌뿌둥한 아침잠도 깨우고 집중력도 끌어올려 하루를 움직일 힘이 되어줍니다. 반복 작업이 많은 공장일. 아빠의 무덤덤한 성격이 이럴 땐 장점이 되는 듯한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드디어 가족이 먼 하늘길을 날아 한국에 다다랐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 아유, 오시는 길이 되게 힘들었어요.
6: 가루도 대디에나 뭐 바보고 바와라이 뱃니 번에 버치 대디 가루 잡아야나.
4: 감사합니다.
0: 얼마나 좋으면 둘째 시완이는 덩실덩실 춤이 절로. 기쁨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첫째 앙쿠스가 나섭니다.
4: 안녕하세요. 충남보령 어떻게 가나요?
7: 충남보령? 충남보령은 철로 가는
6: 헬로.
7: 헬로 버스.
6: 헬로.
0: 버스 행선지가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 쉽게 색상으로 알려주신 것. 덕분에 한 번에 버스를 찾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8: 이쪽으로 돌아서 티켓 여기 매표기 있거든요. 매표로 보령차 매표 끊으신 다음에 요거 기다리시면 돼요.
0: 그런데?
6: 야? 꿈 말하나 해?
0: 예기치

0: 나는 난과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엄마도 태어나 처음 본 것.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난감하던 찰나? 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1: 중랑보령.
2: 중랑보령?
1: 네.
2: 알겠어요.
0: 앙쿠스의 정확한 발음 덕에 소통 완료. 엄마 뿌듯하시겠어요. 아이들은 유심히 지켜보며 호기심 충족과 지식 충전 중인데요. 얘들아, 신기할 때가 아니야. 5분 뒤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서두르자. 앉자마자 출발하는 버스. 보령까지는 3시간가량을 달려야 합니다.
3: 무할래, 무하고 언월 댁다케리 코스트 락산이 팀라이징.
1: 멀리 바바라이 댁다 내래 코시 락산. 바바라이 차플레이딘주.
0: 설렘도 잠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요, 좀 자둬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령시에 당도하면 가족은 아빠 회사가 있는 관창 일반 산업단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3시간 뒤, 여긴 어디? 보령시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빠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가족. 근데 아직 잠이 덜 깬 듯한데? 둘째 시완이 잠을 확 깨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요?
4: 야오. 다빠 먹어가.
0: 당황한 엄마, 무인점포라 계산을 키오스크에서 해야 하네요.
4: 야, 마사님 부재나 깎이겠네요.
0: 어쩌겠니. 엄마도 너무 사주고 싶지만 기계랑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4: 그잠, 요 아이스크림 뭐이라 함러? 그잠, 뭐라 함러?
1: 데라 함.
4: 그잠. 너잠 아이스크림 라함 아뭐 보샬리네 만지차이나 몰라 아이스크림 이라 하면서
0: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둘째 시완.
4: 보샤 보샤나 드려라.
0: 엄마와 신랑이 끝에 목표를 바꿨습니다.
4: 그래도 보샤
1: 쫄리려 그래.
0: 똘똘한 녀석. 제작진 이모야를 애교로 녹이는데 성공. 키오스크 익숙해지라고 바코드 찍어보는 경험도 하고 결국 아이스크림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아빠는 뒷전인 요 녀석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죠요?
4: 아저님 아주 늦게 빨리 하시네.
5: 엄마는 지금 빨리 아빠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1: 엄마 갈고 지도 다녀요. 뭐? 또 바바라 맥주.
0: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 보충해 보자고. 자, 다시 아이들의 아빠 찾아 산만리가 시작됩니다. 동생 말에 출동.
6: 안녕하세요.
0: 멋져.
6: 한국어 후고구 어떻게 가나요?
7: 어디 갔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0: 회사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어째 물어볼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운 동네. 가족 모두 지쳐갈 때쯤 갑자기 앙쿠스가 전력 질주합니다. 찾았다!
6: 안녕하세요.
0: 작전 변경!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면?
8: 한국 후쿠오카는 어떻게 가나요?
0: 오! 기대감 상승 중?
9: 이쪽에 집진 가시면은 아, 네. 버스를 잡아간다. 미려한 거 잠깐만요.
0: 모를 땐 여보!
9: 후쿠 그럼 관창공단 가는 데가 어디서 타지?
10: 관창공단?
9: 자기 산마차.
10: 산마차.
9: 네, 산마차.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10: 오늘 모셔다 드려요.
9: 이쪽으로.
0: 아내의 한마디에 잠시 생업을 멈추고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시겠답니다.

0: 너무 아름다운 부부상이네요.
1: 감사합니다.
2: 아유, 세상에. 조심히 가요.
0: 아이고, 보령 인심 살아있구먼요. 이 길을 걸었으면 좋기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왔습니다. 한국 아줌마 아저씨의 정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3: 아빠 잘 만나고 가. 재밌게 놀다 가.
1: 감사합니다.
0: 아유, 인사도 잘하고 예뻐요.
1: 감사합니다. 바이.
0: 아빠 회사까지는 이제 버스로 6코스만 남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오후 업무가 끝난 시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회사 앞마당은 사진 명당이라는데 무덤덤한 성격의 아빠도 예쁜 걸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4: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고 싶어서 지금 꽃사진 찍고 있어요. 애기들이 생각나요.
0: 통신이 불안한 시골집에 있을 아내에게 언제 닿을지 모를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회사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걸어가는 길만 잘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허, 여긴 사람도 하물며 차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수첩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 얼마나 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머!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봤답니다. 당당하게 스스럼 없이 경찰차로 다가가는 앙쿠스.
5: 청소년장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위험한데.
6: 감사합니다.
0: 좀 전에 요긴했던 한국어가 적힌 노트 등장. 마법이 펼쳐질까요?
5: 꼭부에 누구 만나러 가요?
0: 아빠 회사를 아시나 봅니다.
5: 이 저희가 경찰차로 아빠 있는데 찾아줄게요.
0: 긴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듯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나 할까요? 얘들아, 대한민국 경찰차 타보니까 어때?
1: 네, 고실한.
0: 이보다 안전할 순 없겠죠.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아빠 회사로 출발합니다. 네팔 산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5: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아빠 있는 곳에 거의 다 왔어요.
6: 봐봐요, 여기다. 여기 봐봐. 응?
0: 봐봐. 응. 아빠라는 말에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아이들.
1: 근데 봐봐서 깜고를 참다. 봐봐, 깜고를 참다.
0: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 행성지인 아빠 회사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7: 여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 대리인데 조심 차오니까. 차오니까 조심.
0: 인적 드문 낯선 길 위에서 마주친 뜻밖의 호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5: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
1: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0: 가족은 몇 번이고 인사를 합니다.
1: 바이바이.
0: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회사 관리자분은 입구까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1: 아빠 만나러 왔어.

0: 식당에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1: 네가 맛있으면
2: 식사가 끝나갈 무렵 뭔가 꺼내는 공장장님? 금일보?
0: 열어봐.
1: 예.
2: 한 장짜리 러브레터? 뭔가요?
1: 아, 비자가 연장했네요.
0: 연장 비자야.
1: 예.
0: 소감하고 더 예. 길게 하고 싶어. 가능해?
1: 예.
0: 오케이?
1: 예.
0: 그래, 우리
1: 고맙습니다.
0: 예, 네.
2: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 1년 10개월을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진짜 마음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너무 열심히
0: 나도 고생했고.
2: 하지만 가족 만날 날은 또 기약이 없으니 차마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나 봅니다. 걱정 말아요. 가족이 아빠 기숙사로 향하고 있거든요. 아빠 혼자 쓰는 방 안. 영상통화로만 봤던 곳을 마주하게 된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쓰던 물건을 만져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아빠 냄새를 찾기 바쁩니다.
3: 수아미 보는 책. 일기장이네. 일기장인가 뭔지 모르겠고.
2: 남편의 노력이 묻어있는 흔적들. 혼자 견뎌온 고달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익숙한 체취.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흐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4: 나 마음은 잡아. 나 마음은 잡아.
5: 어서. 아빠 바바의 사자이기네.
2: 그때 기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이르게 귀가한 아빠. 지금 가족들이 아빠 방에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아빠. 이대로 가족은 상봉하는 건가요? 어? 불 꺼진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연신 두리번거리는 수감씨.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한데요? 가족이 왔다 간 걸 눈치라도 챈 걸까요? 한참을 침대를 뚫어져라 본 이유는? 평소에 아빠는 이불과 베개,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위치가 달라진 거죠. 왜? 앙쿠스가 아빠 목베개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깜짝 만남 작전은 이렇습니다. 꼬마 신사 첫째가 아빠가 매일 문을 여는 장롱 안으로 몸을 숨기고 엄마는 꼬마 대장 둘째와 함께 회의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기로 한 것.
6: 불로 절하려고 한다니 싸는 절하려고 점이 나면 절이라 한다고 불로 절하려고 한다니 싸는 절하려고 대회라 하던 기원한다 내리고 싶은 자라 둘
5: 바바
7: 바바 그러니? 근데 바바 그러니 구시운 자 바바?
6: 응 아주르니가
2: 의심은 내려두고 씻을 준비를 하는 아빠 옷장으로 다가가는데 앙쿠스를 지나쳐 옆 칸문을 활짝? 와, 아빠 지금 밀당하는 거 아니죠? 바로 옆 칸에 아빠를 기다린 아들이 있다고요. 이대로 작전 실패? 이번에는 과연? 마침내 아들 발견.
1: 어디라고?
2: 꼬박 3년 만에 아들을 안아봅니다. 많이 크고 많이 무거워졌죠?
1: 갑자기

0: 갑자기 봤어요.
1: 너무도 똑 닮은 아빠와 아들.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인데 얼떨떨한 반응도 부전자전입니다.
2: 좋아요, 아들 보니까.
1: 기쁘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서 멍해진 거겠죠?
0: 가자, 와이.
3: 왜?
0: 거의. 거짓말하고, 야, 여름만.
3: 어인다라고.
0: 어인다라고? 거짓 하루.
1: 아내와 둘째가 있는 회의실로 향하여 얼마나 보고 싶으면 20kg이 넘는 첫째를 안고 한다름에 달려가 봅니다. 눈물은 삼키고 그리움은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0: 멋지게 보내셔. 응?
1: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0: 하셨지요?
3: 응? 응? 아니다, 안 해주는 거.
0: 누구냐고?
1: 둘째에게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라는 이름. 사랑하는 아내도 안아줘야죠.
0: 누나.
1: 기쁘니까 우는 겁니다.
0: 뭐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1: 서울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잠수함도 구경하고 귀한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마음껏 색칠하는 시간조차 아이들에겐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인데요. 바다가 없는 네팔에선 상상하기 힘든 늠름한 해군도 되어봅니다. 더 큰 꿈을 품길 바라며 직업 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상식을 배우고 운전면허증도 따보고
4: 자동차 운전면 와우 엉꿀
1: 전기차도 직접 몰았다니까요. 앙쿠스 완전 신났겠는데? 아빠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시완도 같이 해볼 차례. 형제가 함께 맞춤형 자동차 만들기 체험까지. 낯선 땅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겠죠?
5: 너무 좋아요. 가족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1: 다양한 체험으로 꽉 채운 하루. 아빠가 건넨 사랑과 꿈을 꾸게 해준 오늘을 아이들도 오래도록 추억하겠죠? 너무나 짧았던 8박 9일. 씩씩했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이별. 무너지지 않으려 엄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재회의 순간 기쁨의 눈물조차 아꼈던 무뚝뚝한 아빠도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에 속수무책입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아빠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에.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릿꼬릿.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운동화가 걸레짝이 돼도 뭐 그건 그냥 또 사면 돼. 괜찮아 현관 위에 귀한 문제 화분 깨도 뭐 그건 그냥 없어도 돼. 괜찮아.

0: 짜잔! 나는 아이반이야. 8살이야.
1: 어릴 때부터 항상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맨날 그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물장구 치고.
2: 빼빼 있어, 그치? 알반 곰돌이 어딨어?
3: 안 왔어.
4: 아, 기타! 고고!
0: 자요?
5: 아, 나 하실 살토.
0: 게?
5: 나 하실 살토.
0: 에이, 살토.
5: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0: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6: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7: But our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nd 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0: 아이반 이제 아이반한테 간다.
1: 탑승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반. 아,
0: 지금 밥해 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 아이반! 아이반!

0: 좋아. 아이바 빨리 와. 아이바 빨리 먹어. 아이바. 나 안 먹는다. 빨리 먹어. 안 뜨거워, 먹어. 이렇게 먹어, 이렇게 많이 먹어.
1: 우리야, 사과.
0: 굿모닝. 아이고, 참. 누구하고 잤다고 얘기 좀 해, 아이바. 빨리 와, 자기야, 빨리. 빨리 와세요. 할머니하고 자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자자. 뭐 할아버지는 저쪽만 가셨잖아.
2: 할머니랑 잤어.
1: 아, 할머니랑
2: 잤어. 애미야, 그거 된 거가 들리다.
0: 얼른 먹고, 얼른 먹고 가게. 학교 늦어.
3: 다니야, 얼른 선크림 바르고 신발 신어야지.
4: 옳지, 어구구구, 야. 빨리 가.
3: 아이반. 아이반, 얼른 선크림 발라.
2: 너.
0: 가자.
1: 들어가서 muy bien, 아이반.
4: 잘 갔다 와.
3: 안녕.
4: 잘 갔다
0: 와. 알겠습니다.
3: 다녀올게요.
4: 잘 갔다
3: 안녕. 좋은 하루 보내.
0: 엄마 빠이빠이 해야지.
3: 빠이빠이. 안녕. 우쭈쭈. 우리 되게 열심히 해, 알았지? 안녕. 가, 갈게. 얼른 가. 안녕.
0: 아우, 아가 잘 간다, 그치?
3: 회사 출근은 자주는 하진 않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마드리드랑 연결되는 그런 작은 기차가 있고 지하철로 한 세네 정거장 가면은 이제 회사에 도착해.
0: 수업. 응.
4: 오, 커피 한잔 먹자.
1: Let's see, translate. Vamos a ver. Hoy vamos a dar un paseo por Pozuelo. Un paseo por Pozuelo. Y también vamos a ir a un mercado antiguo.
5: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고대 시장에 갈 것입니다.

아, 시장도 간대.

0: 우리 차로 가는 건가?
1: 걸어서 가요.
0: 걸어서. 시장 가면 시장도 봐가지고 오려면 무겁지 않을까? 날씨가 뜨거운데 걸어가면 힘들겠다. 아, 카드가 돼야 되죠.
1: I think Hemi's mom doesn't like walking. I was initially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I was not sure what to show them nearby. Ahora vamos a ir a la casa de campo y vamos a dar un paseo y vamos a tomar un snack.
0: Yes. Okay. Yes. Yeah. Let's go.
2: Let's go.
0: 렛츠고.
2: 아이고 날씨 좋다.
1: 아 네.
2: 아이반하고 옛날 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험해 봐야지.
3: Antes no lo sé, tengo que probarlo antes.
2: 아이반을 자꾸 알바라고 하네.
3: 아, sigo viendo al kitsan.
1: 몰라요.
0: 아, 이 반 이렇게.
2: 알바. 아, 이 반.
3: Haz la mitad.
2: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안토니오 estaba bien.
2: 급할 때 이게 좋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0: 좀 내가.
1: 렛츠 고.
2: 어디로 가요?
0: 렛츠 고. 달리.
1: 예. 예. 오케이.

0: 너무 좋네, 여기 산책하기. 안토니오. 어? 촬영해줄게, 아빠랑 사.
1: 아, 사진?
0: 오케이. 어? 오.
1: 그렇지.
0: 좋아, 좋아, 굿. 아. 오케이, 잘 찍었나봐.
1: 오, 오, 너무 좋아. 아, 나이스.
0: 나이스.
1: 셀피? 그렇지. 에.
2: 오, 사진. 오.
1: 어, maybe.
0: 오케이. Okay.
1: Okay.
0: 아, 좋아요.
1: 아, 나이, 나이스. ¿Os apetece tomar un snack o bebida?
0: Okay.
1: Okay.
0: 이런데 앉지 뭐. 시원한데. 여기, 여기 시원한데 앉아.
1: Okay.
0: 안토니오랑 우리 셋이 오니까 또 재밌네. 내가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될 것 같아.
1: 어려워요.
0: 어려워요.
1: 영어.
0: 그러니까.
1: 어려워.
0: 네.
3: 앞으로 AI가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1: 예, 예.
0: AI가 다 해줄 거라고.
1: 아, 네, 네. It's frustrating sometimes that I feel that we could just say so many things to each other about our life and we can't. But you know, at least we got something using our phone translator. So at least, you know, we ge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gave some ideas to each other. So,
0: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이 안.

0: 통하니까 잘 안 돼도 마음속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1: 우리한테 덕분에 오늘 잘해준 거 아니에요?
2: 네. 안토니오가 이메일해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네?
0: 고마워.
3: 정말해요.
0: 다음에 아이반이랑 햄이랑 같이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4: 다음에 또 다 같이 와요.
0: 그래, 좋아, 좋아.
2: 귀염둥이 집에 왔어요?
5: 빨리 빨리 가리.
6: Vamos a preparar la nutria.
4: Sí, vamos a preparar esto por aquí.
2: Ahí van, o caray que, o lugar.

0: 아이고 기운이 안
1: 돼.
0: 아이고 쓰러지겠어.
2: 알반 할머니 수영복 어때요?
3: 샤워해.
2: 이번에 이제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수영복을 샀는데 너무 이상해서 가지고 못 입고 수영복이 좋은가 뜯어봐야지.
4: 저 옷이 무거운 것 같다. 검정 같다. 뜨겁게 검정이 어머니 일이야. 잘못 샀다. 잘못 샀어. 어이, 그래도.
2: 이렇게 입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4: 혜미가
2: 아이, 골랐어, 그냥.
4: 자기가 골랐어?
2: 혜미하고 둘이. 둘이 골랐어.
0: 다른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더니 이번에는 나는 산 줄도 몰랐어요. 근데 수영복이 왔다고 봤더니 이게 새까만 걸로 된 옷이요. 보니까 머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뭐 상가집 수영장 가냐고 무슨 그런 옷을 사고 그러냐고.
5: 아니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체 몸을 가리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아랍 무슬림 쪽의 수영복, 왜냐면 여기 나머지 수영복들은 다 파리랑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일단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게 저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
6: 그냥 편한 거.
2: 아니 그거보다 이게 낫다.
5: 엄마도 엄마 아빠도 갖다 줘? 수경?
0: 아이 필요 없어. 수경은 운동 달렸는데 그걸 왜 갖고 와?
3: 안돼요. 아구야.
7: 그래도 안 커. 문을 이쁘다.
3: 연합과 남편이 다.
7: 우와!
8: 이쁘다, 야!
7: 왜 그래?
8: 야, 알바, 잘 먹으려고 끌고 가.

0: 아니야. 저녁 다 됐어. 저녁밥 먹자.
1: 금방 했네. 빨리 했어.
2: 아, 네.
1: 저녁아. 어서 오세요. 금방 뚝딱 했어. 어, 손이 엄청 빠르다 그랬어, 내가.
3: 야채가 안 들어가서.
0: 야채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3: 자기가 넣는 거예요?
0: 양파랑
1: 양파
0: 그리고 케첩이랑 마요네즈
1: 여기 넣고 덮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3: 아니
1: 맛이 어때?
3: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이 정도는 엄마도 한다.
0: 엄마 한 다음에. 엄마 도전. 마이맘 챌린지.
3: 맛은 있네.
4: 계속 말로 베개지.
1: 소녀 맛있어.
4: 맛있어?
3: 맛있어.
4: 해피 해피.
5: And I've never made that many burgers, but I think the result was okay. I liked it. Pretty, I think it was pretty good.
3: 햄버거.
1: 잘 먹었습니다.
4: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3: 샌드위치가 낫지.
1: 하지 마.
6: 잘 먹고 왜 그래?
1: 왜 그래?
0: 맛있었어.
3: 잘 먹었습니다.
0: 주무세요.
1: 이것도 다 가져갈 거냐?
3: 빠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1: 무거운 걸 넣어야지.
0: 아, 이걸 먼저 밑에 깔고 얼음을?
3: 식혜 이렇게 가면 돼요.
0: 어, 도토리 묵 두 통 다 가져.
3: 두 통, 두 통 다 가져.
0: 오, 진짜? 감자죠?
3: 응, 감자죠. 탱탱하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아유, 이거 무겁겠다.
4: 도마? 이제 와라와, 호프피.
3: 짐이 많네. 짐이 많아. 안토니오 무거워서 가겠어? 이걸 누르면
4: 이거 마
1: 아이고 안전벨트 하셔. 안전벨트 출발.
4: 출발.
0: 이거 한글 학교 가는 길이잖아.
1: 안돼.
3: 아이바는 한글 학교에다 내려놓고 가자 우리.
0: 그럼요. 응. 아이바는 공부를 더 해야 돼. 한국말 잘 못하니까.
3: 잘못해서.
0: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고.

0: 할머니를 엄청 잘 쳐다보네. 얼마나 잘 그리려나.
1: 됐다.
0: 옳지 마.

0: 따따따따.
1: 오! 너 잘 그렸어. 오, 아, 할머니가 그림 사겠어. 아, 잘 그렸어.
2: 할아버지 모델 왔어, 그려봐.
0: 네.
2: 잘 그려.
0: 네.
2: 천천히 잘 그려.
0: 됐어.
2: 야, 할아버지 어디 천상보는 같이 그러나? 어? 야, 할머니 작아지고 새끼가 이제.
3: 할아버지 너무 통통하네.
2: 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쪘어?
1: 아빠, 일리 오세요, 할아버지.
4: El puesto de limonada 50 pilpo.
1: 돈 있나 보자.
5: No creo que nos haga falta dinero, de verdad.
6: Sí, sí, yo a él, espero que no. Yo a él siempre le pago.
7: Ah, un momento. Esa opción.
6: Es opción.
7: Opción, opción. Siéntate.
1: Ay, Antonio, ¿tú?
6: Ok,
1: ok. Tú lo gago ahí, ¿sí?
7: You need the money. Dinero. Amigo. And then... Este. Este abuelo coreano. Este. Don 많이 잘 팔고 싶은 말을 잘해야 돼. Explain your art. Speak out your art.
8: La arte de movilidad es cuando te quieres tirar por la central nuclear.
2: 또 한글로도 해줘야 돼.
7: 한국말로도 해줘야 돼, 한국말로도.
8: Wobbly life game. 누가 살까 싶은 사람.
7: 스페인 말로도?
8: ¿Quién quiere comprarlo?
9: 5 euros.
7: 5 euro? No. Es
2: 5 euro.
7: 어, 진짜? 너무 비싸. 5 euro? 5 euro? 스페인 말로
8: 먼저. 너가 워블리 라이프 에픽학스.
2: 한글로 도 해줘요.
7: 근데 그게 뭐야?
8: 엔게금 벨로.
2: 아이고. 띵꼬.
7: 너만
8: 스탠 띵꼬. 헤티아스.
10: 에스테.
7: 에스테. 에스테.
8: 에스테 se representa la skin.
10: Eso.
7: Mi
10: amor. Ah, gracias.
8: ¿Qué es? Es la mejor arte.
7: Dangerous.
1: Ivani, 아,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2: 나중에 커서 뭐 좋은 그 기억에 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지 뭐.
5: Madre mía.
8: Yes, 20.
7: 60 igual de euros.
2: 오,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요.
8: 하나 더 줄 수 있어.
1: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7: 이제 그 삼촌네 먹으러. 좀 근처야.
8: 여기 가야 돼.
2: 어디요?
8: 여기.
1: 어, 벌써 와 계시네?
6: Buenas vistas, el pueblo.
1: 오.
2: 이런 거 해먹는 대로 만들어 놨고. 이 저장고.
1: 와.
2: 아하. 좋아요.
6: No hay cueva, pero esto es más.
1: 와.
2: 없었대.

0: 뭘 안 나온다 그래. 일회용 양갑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잘라.
1: 사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0: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어.
1: 그냥 좀 맛만 본다는 그런 생각만.
0: 계란 지단 붙여놓은 거.
2: 김치는 매워서 안 되잖아.
0: 아, 조금만 나.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계란 지단 해놓은 거 있잖아. 김가루. 이걸 넣으면 되잖아.
1: 좋습니다. 예쁘네. 잘 나왔네. 네.
0: 이걸 너무 오래 했어. 세게 했어. 네. 하긴 잘 됐어. 되긴 잘 됐어.
3: ¿Dónde está la empanada?
4: Aquí.
3: Ah.
2: Ahí va, Nico.
0: Juan, camja John.
2: Camja John, ahí va, ahí va.
0: Sí. Ahora
2: aquí
0: mamá,
2: vamos a
0: hacer.
2: Oh, qué panito. Vamos. Y me convencieron. Maestra. No, que me van a
0: chutar. 이거 뭐 고기야?
2: 애기야.
0: 어쩐지 맛있네.
2: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3: 김치.
2: 맛있다.
0: 응? 맛있지, 그래도. 그래, 먹어보라, 그래.
2: 나 맛있어.
0: 할아버지 드셨나?
2: 응. 아, 드셨어. 불어, 또 불어.
3: Está bueno, está bueno.
2: 이제 감자전 그만 먹을 거야?
5: 아니, 먹을 거야?
2: 먹을 거야?
5: 네, 로나.
0: 감자전 맛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던데.
5: 감사합니다.
6: 아유, 감사하지 말고.
0: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미흡하게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난 그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잘 드시더라고.
1: 아,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자기 편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지.
2: 올 때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 Mucho trabajo para ellos venir también y estar con vosotros esta semana.
2: 아니요.
0: 너무 맛있어요.
1: 저도 muy, muy rico.
7: Encantados y contentos.
1: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다음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되게 뭉클하고 좋았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2: 우리가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이제 우리 있는 한 자주 보고 서로 만날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0: 하나, 둘, 셋. 노, 노스, 드레스. 드레스.
1: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2: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3: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4: 애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금지돼.
2: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5: 연이 잘 날려야 될 텐데.
6: 잘 날을 것 같아.
7: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8: 아이, 아이, 아이, 아이.
2: 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7: 아이만, 한국까지 날아가.
2: 안녕히 계세요.
7: 하늘 끝까지.
2: 예!
7: 할아버지도 날아간다.
3: 할아버지도 날린다.
7: 할머니 잡으러 간다. 할머니 잡으러 간다. 야, 야, 야, 야.
3: 잘한다, 안토니오.
9: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 DJ 오상진입니다. 이제 광복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잃기 싫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위해 수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누군가에겐 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에겐 나라를 되찾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나라를 되찾은 기쁨 뒤편에 그분들이 포기했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굴지의 사업가, 그리고 교육자로 유일무이한 삶을 살았던 닥터 온리원,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네 번의 임의를 했고, 한 번도 힘든 군사훈련을 세 번이나 견뎌냈고, 미국과 한국에서 업계 최정상급 기업을 두 번이나 창업했고, 한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죽어서도 조국에 기여하고 있는 이름 그대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하나뿐인 캐릭터죠. 오늘의 주인공 유일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기업가이자 교육자, 네,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인데요.
2: 유한양행 창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유일한 박사의 삶은 웹툰으로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0: 한 독립운동가가 설립한 회사가 드디어 10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존경받아온 기업답게 한국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업이 걸어온 한 세기를 축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0: 제일 기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면에 주목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 한국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격동기에 기업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경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 유일한. 방송 매체나 각종 평전, 위인전, 심지어는 도덕 교과서까지 유일한은 신화처럼 남아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화는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더욱 거칠고 복잡합니다. 유일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1: 1인이 투표한 걸 기준으로 해서
2: 또한 전환력을 가졌었고 어떤 의미가...
0: 역사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방대한 양의 사료를 추적했습니다. 많은 설화와 오류를 걷어내고 오로지 사료를 기반으로 오늘 사료에 없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기록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유일한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외딴 섬에서 미 육군 소속 정예 요원들이 소규모 비밀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미 육군 전략첩보국 OSS의 야전 훈련 부대입니다. OSS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A, 그러니까 미 중앙정보국이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죠. 이 부대는 사격, 비무장 전투, 파괴, 낙하산 침투 같은 훈련으로 인간 병기를 키우는 곳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막이 오릅니다. 이때까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미루던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을 시작합니다. OSS는 한반도의 공작원들을 침투시켜 미국의 공격 거점을 마련하는 대담한 극비 작전, 이른바 네포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동양인 요원 5명은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지형과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자 미군 특수요원으로 자원 입대해 직접 조국을 되찾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임무에 따라 5명 이내의 소규모 팀을 여러 개로 나눠 같은 조원이 아니면 서로를 모르도록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훈련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이 조는 서울 침투조인 아이넥 팀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기진맥진한 중년 남성이 눈에 띕니다. 당시의 극비 문서는 이 인물을 A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넥 팀, 암호명 A, 한국인, 올해 나이 50세, 신장 5피트 7인치, 체중 155파운드.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 미국 거주 한국인 중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 아이넥 팀의 임무는 인천 제불포만에 선발대로 상륙해서 한국과 미국의 무선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내 저항 조직을 편성하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업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었던 공작원 A였습니다. A는 한국의 중요 도시에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이후 전쟁 발발 직전 한국 내 여러 전략적 요충지와 만주, 일본 등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주요 직책에는 헌신적 애국자인 친인척과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을 선임했다. A는 이러한 위험이 해당 인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 인력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약 50년이 지나서 밝혀진 A라는

0: 소설의 정체는 유일함. 1940년대 초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43세.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지키는 길로 떠났습니다. 회사와 재산도 다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조국의 독립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1: 보통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게 제일 두려운 꿈이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군대 두 번 가는 꿈이죠. 그런데 이 중년 대원 유일한에겐 이번이 무려 세 번째 군 복무였습니다.
0: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20여 년 만에 고국에 정착한 33세의 사업가 유일한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으로 가득한 책을 출간합니다. 1928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한국인이 단행본으로 출간한 최초의 영어 원문의 문학서로 꼽힙니다. 그만큼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책이지요. 지금은 한국인이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약 130여 년 전 평양 사람의 생활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895년 1월 15일 평양에서 태어난 유일한. 어렸을 때의 이름은 유일형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중에 아버지는 형편이 되는 여느 조선 사람들처럼 군인들의 발길을 피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택한 이유는 약탈하는 군인들에게 시달릴 가능성이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그 시절에도 양측 군대가 가는 길에 있는 누구에게나 약탈과 고난을 안겨주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에 사는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 덕분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2: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었지만은 그 전쟁터는 조선 땅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가장 인명 혹은 물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조선이 되는 것이죠. 유일한의 경우는 1895년생이니까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 그리고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아마도 청일전쟁의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청일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유일한이 태어난 평양이라는 도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경북 예천 사람인 아버지 유기현은 사업의 뜻을 품고 평양에 와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3: 당시 평양은 한반도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었고 유일한의 아버지인 유기현은 평양 시장에서 좌파 도매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분위기를 본다면 유기현의 세상의 변화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응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청일전쟁이 터진 지 딱 10년 후인 1904년 한반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큰 전쟁이 발발합니다. 바로 러일전쟁입니다.
4: 러일전쟁은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양세력인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맞서게 한 대리전의 성격이 있습니다.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은 제물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리슨전투, 봉천전투까지 해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힙니다. 그다음에 한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강들과 외교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은 영일동맹,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양,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이죠. 최종적으로 열강들의 묵인 속에서 일본의 한반도 감독권이 확정되었습니다.
0: 결국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합니다. 을사늑약입니다. 남는 것은 그저 박물관의 종이 한 장이지만 한 인간의 운명은 나고 자란 나라의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이 유일한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0: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발빠르게 내다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일하는 미지의 세계 미국으로 향합니다. 어린아이를 부모도 없이 외국에 보낸다. 통신이 발달한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웬만한 정부에서 현행법으로 금지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죠. 맏아들이 가문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유일하는 멕시코로 떠날 예정이었던 박장현을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유일하는 언제 미국으로 떠났을까요? 한국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도서나 글에는 유일한이 9살 때 미국으로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나온 한국의 교과서에도 9살 때라고 써 있네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일한의 출입국 기록도 찾을 수 있을까요?
1: 보면 SS 코리아호를 타고 왔고 Sailing from 상하이,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1905년 9월 9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1905년 9월 27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솔자인 박장현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의 어렸을 때 이름 유일, 형을 유일행이라고 써 있네요. 1895년 1월생이니까 이게 1905년 9월 27일이면 10년 지나고 10년하고 8개월 지나서
2: 예, 그 정도 되는 거.
1: 왜 그렇게 9살에 미국에 갔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3: 이게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1927년에 거기에 별다른 근거 없이 9살에 미국에 건너갔다라고 보도합니다. 극적인 성공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9살의 스토리들이 더 많이 이제 번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선생의 일대기라든가 뭐 연구에서 보면 뭐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제 교정되고 있는 편인데 그 오류라든가 또는 비어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역사가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정확한 정보를 확장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특히 일대기에 관한 정보들은 특히 이제 몇 살이 갔느냐 뭐 이런 건 이 사람의 생년월일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면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대중적인 저서를 쓸 때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0: 유일한은 우선 인천에서 상하이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9월 9일 상하이에서 증기선 SS 코리아호를 타고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를 거쳐 9월 27일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배로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유일한은 LA와 콜로라도 덴버를 거쳐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에 정착합니다. 사람 키보다 큰 옥수수로 끝없이 광활한 들판. 옥수수 밭을 가로지르는 끝없이 긴 동서 횡단 철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네브라스카의 풍경입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미 대륙의 중앙부. 유일한이 그 넓은 미 대륙에서 하필 이 지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매체와 도서에서 아버지가 미국 중앙이 미국의 중심부이니 중부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유일한의 실제 육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4: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 서쪽은 그때 인종구별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인종구별이 있는데 그건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동양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서 이태리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갖다 또 자꾸 이제 구별을 갖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께서 지세학을 갖다가 예를 갖다가 꼭 미국 중간에 갖다 주셔 그 학대받는 데 가서 하라면 재미가 없겠으니까.
5: 유일한이 태어난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과 연관된 여러

0: 사람들, 특히 기독교 교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독립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유일한의 아버지의 그 멘트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가서 생활할 때에, 가령 윤치호가 에머리 대학에 유학을 합니다만은 그 유학에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도 유학을 갔는데도 인종차별 당한 것들을 일기 속에 적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렴풋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1: 유일한의 목소리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모두 느끼셨죠? 이 에피소드를 만든 건 유일한 아버지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한국인들이 국제정세에 완전히 무지했을 거라는 우리의 편견이었죠. 유일한이 중부 지역으로 온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창호, 이승만과 더불어 미주 독립운동의 3대 지도자 중 하나로 꼽히는 박용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박용만은 어린 유일한을 미국으로 데려온 박장현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2: 도산 안창호는 실력 양성론자고요. 이승만은 외교 및 교육운동의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박용만은 무장운동,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던 외교 독립 노선, 무장투쟁 노선, 그리고 실력 양성 노선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어떤 계열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만이 만든 소년봉 학교에서 자랐고,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1930, 40년대에는 안창호가 중심이 되었던 미주 국민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한쪽에 속하는 계열의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박용만은 1909년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세웁니다.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군사 학교입니다. 인근의 한인 농장에서 시작된 이 한인 소년병 학교는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기숙사와 시설물을 지원하면서 탄력을 받습니다. 헤이스팅스 대학 도서관, 약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인 만큼 수장고에는 오래된 사료들로 가득합니다. 소장 사료들을 아주 날잡고 꼼꼼히 분석해 봤습니다.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매년 여름 운영되는 조선인 청년 군사학교는 조선 본토 밖에서 유일한 조선인 여름 학교이다. 현재 28명의 소년들이 이곳에 있으며 대학 캠퍼스 내 남학생 기숙사인 링랜드홀에 완전히 조직되어 미국 사관학교에 승인된 방식을 따라 수업과 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업과 노동 시간을, 오후에는 수업과 군사 훈련을 갖는다. 생도들의 일과는 고되고 벅찼습니다. 농장일, 군사 훈련으로 파김치가 된 몸으로 학업까지 했어야 했죠. 14세의 유일한은 역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대원이었습니다. 아직 앳되죠? 고된 일상이었지만 이 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외로움을 잠시 잊고 외세의 침략 없는 평화로운 고향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 이것이 유일한의 인생 첫 군생활이었습니다.

노을지는 네브라스카의 옥수수밭. 저 노을을 바라보는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년 유일한이 120년 전에 바라봤을 이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유일한이 평생 제일 좋아했던 노래도 함께 띄워드립니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게 평화로웠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식민지로 만든 일본 제국은 아득히 먼 태평양 건너 유일한 같은 유학생들의 활동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0: 불령 선인 유일영. 이 블랙리스트에 새겨진 유일한의 어린 시절 이름과 네브라스카의 주소는 그가 인생에서 아주 일찌감치 일제 식민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알려줍니다. 생애 첫 군 복무 그리고 첫 독립운동이 준 훈장입니다. 소년병이었던 유일한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유일한의 고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유일한의 모교 헤이스팅스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1884년에 개교한 헤이스팅스 시니어 고등학교. 미식축구와 토론부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일한의 기록을 찾아오셨습니다.
1: Just looking over overall grades, looks like he was a pretty good student. I find that his manual training grades were pretty good, really high, to where it just shows that he was a creative person. They say he was, you know, he was a really good football player and a good debater. So sometimes that's not always true. Not all football players are good debaters and not all debaters are good football players, but he was both. They actually were the state championship football team in the state of Nebraska that year. And one thing they talked about, he came from Kearney and he had quite a football rep. And then he lived up to it. He was a dangerous man at all times. So that was something that it kind of made me chuckle. So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do all that probably led to his success as an adult.
0: 1915년 미시간 주립 사범대학에 입학해 2년의 학위 과정을 마치고 교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먼 훗날 교육자로서의 출발점이 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토론 구원으로 활약했었네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종합대학 미시간대에 입학합니다. 1817년에 개교한 유서 깊은 대학교. 이 미시간대에서 유일한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2: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유일한 박사님 전에 이제 확인되는 한국인 학생은 없어서 유일한 박사님이 여기 미시간의 첫 한국 졸업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hinese Student Association에 가담했던 이제 학생들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박사님하고 유일한 박사님과 결혼하신 Mary Wu 선생님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초창기 멤버로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시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이어졌던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So when you think about what his educational experience was here at the business school back in 1919, it was a time when business education was just evolving. At that time, that was where the departments of economics and the fields that would then become business were brought together. If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he was the first graduate at University of Michigan from Korea, that shows his entrepreneurial spirit and pioneering spirit.
0: 미시간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캠퍼스의 평온과 낭만이 유일한에게 드디어 찾아온 걸까요? 앞서 유일한이 태어나던 해 청일전쟁 중이었고 미국에 건너오던 해엔 러일전쟁 중이었다고 했죠. 유일한이 이 학교에 들어왔던 해엔 놀라지 마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어쩜 가는 데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네요.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21살에서 31살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징병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0: 유일한 역시 징병 등록 카드를 작성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시기지만 그 전에 대한제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건너온 유일한의 국적은 여전히 코리아로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훗날 50세가 된 유일한의 세 번째 군 복무 때 작성된 OSS 기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일한은 미시간대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약칭 ROTC로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의 인생 두 번째 군 생활 관련 기록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 학교의 ROTC 기록은 1920년부터만 남아있어 그 전에 졸업한 유일한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학적부의 유일한이 군인이 아닌 일반 학생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생인 유일한은 ROTC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1: 그 징병 카드에 보면 그 면제 대상에 본인이 스스로 쓴 것에 외국인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즉 그 말은 본인이 당시에 징병 대상이나 미군에 참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1917년도부터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ROTC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군사학 과목으로서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징병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0: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일한이 졸업을 눈앞에 둔 1919년 봄, 고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 시위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습니다. 바로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3.1운동입니다. 독립 만세를 외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일제는 유례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제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위의 여파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2: 3.1운동은 뭐냐면 민족 자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시에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안창호 선생님이 접해서 이걸 미주 전체로 확산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시작하는 게 The First Korean Congress를 조직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인물들, 서재필, 이승만, 정환경 이런 분들이 이 모임을 주도합니다. 유일한 선생은 이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졸업반이어서 활동적이고 실무적인 역할, 성명서 직접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무렵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약소민족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기회를 포착했구나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0: 아직도 필라델피아에는 이 극장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새긴 동판도 반겨줍니다. 극장 안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자, 130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유일하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미주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일한이 학창시절에 뛰어난 토론가였다고 했었죠. 독립한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외 결의안을 기초하고 직접 발표까지 합니다. 독립운동가 거물들 앞에서 말이죠. 청년 유일한이 그리던 새 나라의 지도자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우선 주목할 점은 재산, 신분, 학력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의 도입이었어요. 1919년 당시 여전히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0: 관습이 남아 있었고 문맹률도 꽤 높았습니다. 따라서 보통 선거제의 도입은 당시로서는 꽤나 급진적인 선언이었어요. 비록 여성 참정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지만 미국조차 1920년이 되어서야 수정헌법을 통해서 이를 부여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단계 간선제 도입도 큰 특징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지방의원과 도의원까지만 직접 선출하고 이들 의원들이 중앙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입니다. 19세기 말 향회 등을 통한 풀뿌리 자치제의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제의 식민통치와 함께 그 싹이 꺾인 상황에서 전면적인 직선제 도입은 여전히 시기상조였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의 향상에 발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을 확대한다는 점증주의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원 내각제 요소가 결합된 절충형 대통령제,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군주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한 공화주의의 구현 등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1919년에 이 결의안이 30년 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이날 결의문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 분립, 국민 기본권 보장 같은 현대 국가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독립운동사에 남을 결의문이 되었고 이 대회는 유일하니 미주 한인 사회에서 젊은 지도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흥분을 뒤로하고 미시간대를 졸업한 유인하는 디트로이트에서 사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직도 모터시티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이 디트로이트 지역은 헨리 포드가 이끄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인구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유인하는 투자를 유치해서 지인들과 식품회사를 창업합니다. 유일한의 첫 창업 흔적은 미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랑스의 정관사 라와 중국어로 채소를 의미하는 초이를 조합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주력 아이템은 숙주나물과 간장이었습니다.
2: Ilhan knew, saw the bean sprouts and said, "Hey, I know this ingredient. I can make this here." And he ended up just sort of experimenting and making his bathtub in Detroit. They had initially sold the bean sprouts fresh, but it had a limited shelf life. So they decided to try the next available option, which was using metal tins, and that seemed to work out really well. Yeah, I have no doubt that he really just focused, anything he focused on really turned to gold, it seems.
1: 유인한이 창업한 이 브랜드는 100년이 넘은 지금도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열대 바로 옆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K-푸드 수출의 원조가 바로 유인한이었음을 알려주는 100년 전 신문 기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전에 미국으로부터 명사 류일영 씨가 세계 시장의 조선 상품을 소개했죠. 데트로이트시에서 조선 간장과 숙주나물을 팔기 시작하여 마침내 큰 리익을 얻어 온 아메리카 식료품계에 많은 환영을 받아오던 터인데 간장 같은 조선 식료품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게 되면 씨가 처음이라더라.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 1924년 성공한 사업가가 된 유인하는 약 2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버지 유기현의 사업은 이미 유일한이 미국으로 떠나자마자 크게 악화됐고 그의 가족은 만주로 건너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 있습니다. 동포들의 열악한 보건 상황은 유난의 마음에 큰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유난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합니다. 1925년 3월 미국으로 돌아온 유일한은 미시간대 같은 동아리 친구였던 호미리에게 청혼 하고 7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소아과 전문 의학박사였던 호미리는 식민 지배를 받는 이국 땅에서 남편과 함께 가시밭길을 걷기로 맹세합니다. 미국에서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1: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선 및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합니다.
0: 1926년 6월 20일 유일한은 고국에서 창업합니다. 큰 바다를 오간다는 양행이라는 이름처럼 시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숙주나물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천으로 서양의 상품들을 수입하고 또 동양의 물건을 서양으로 수출했습니다. 주력 품목으로 서양의 의약품들을 대량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1933년엔 드디어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날로 번창해서 조선 회사로서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일본의 회사들과 자웅을 겨뤘습니다. 마땅히 유일한은 식민지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옥 2층에 개업한 부인 호미리의 소학과 의원도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1929년엔 딸 제라가, 1935년엔 아들 일선이 태어났습니다.
2: 바깥주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늦게 난 아이라 갓난 아이를 서로 돌려 안어가며 법속입니다. 이런 듯 태어난 아이는 참 고강이죠. 부인은 오마 베비, 오마 베비, 오라잇, 오라잇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0: 기자들은 수시로 이들의 집을 찾아 식모, 보모의 말까지 기사화할 정도였죠. 요즘으로 치자면 누가 봐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셀럽 가족인 게 틀림없었죠. 유일한이 회사를 창업한 지 12년째 되던 1938년 4월, 한반도의 각 일간지에 기사가 실립니다. 무역회의 참석차 유일한 씨의 도우미, 무역계 희소식. 라초이스 회사에서 동양 무역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여 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런 일은 조선에 처음 있는 것인 만큼 활약이 자못 기대되는 바이다. 유일한의 예전에 미국에서 창업했던 숙주나물 회사에서 초청장을 보내와서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저 기업 사장의 출장일 뿐인데 유일한의 활약에 강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은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당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유일한은 1938년 5월 14일에 미국에 도착하고 아내 호미리와 아이들은 약 두 달의 시차를 두고 7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조선 최고의 셀럽 가족. 물론 유일한의 미국행에는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그의 모교 미시건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시건대 도서관에 소장된 한 서류 박스. 이 안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지는 유일한의 미국행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을 떠난 유일한은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90년 전 서류에서 만난 그는 일본이 지배하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류 뭉치에는 명망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3: 이 서류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일한의 망명 증인인데 은행 구행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이 1934년에 미국에 와서 자기네 은행 신탁에 가입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0: 반란 뭐 내지는 폭동을 일으켜서 내 삶에 상당한 위협을 느껴왔다. 신탁 안에 아내에게 지정된 거액의 생명보험이 포함됐네요. 이서를 보면 유일한이 꽤 오래전부터 일제의 지배에 환멸을 느끼고 망명을 준비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는 일본을 위한 한국 점령을 온 힘을 다해 분개했고 한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인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 등을 돕는 것이 그의 평생 염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 망명 심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서둘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유일한의 입국은 현재는 만료된 일본 통상법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언제든지 그를 한국으로 강제 귀환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별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던 어느 날, 팽창하던 일본 제국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립니다. 일제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양대축인 태평양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망명 신청을 해놓은 유일한의 신부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가엾은 민족에서 하루아침에 미국의 적인 일본인으로 오인될 처지에 놓입니다. 힘없는 민족은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가해자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게 식민지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류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0: 하와이.
1: 망명 승인이 원활하지 않자 다급해진 유일한의 친구들은 평양 출신인 유일한이 원래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증언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유일한의 인적사항 서류에 이따금씩 하와이 호놀룰루 태생이라는 서류들이 등장합니다. 1942년 2월 5일자 편지에서 미 하원이 청원자 유일한의 영국 거주를 허용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식민지 민의 신분은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지만 이제 미국 땅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한의 미국 망명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가족들과의 안락한 삶을 위한 도피였을까요?
2: 망명을 하신 후에 그 행보를 갖다가 저희가 살펴보면 그 유일한 박사님의 진짜 의중이 뭐였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위에 이제 그 가족이라든가 아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독립활동을 뜻대로 이어나가시려면 불안 요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갖다가 아무래도 좀 줄이는 게 당신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그 조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고국을 떠나 조용히 독립운동 자금을 대던 유일한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자신을 드러낸 것은 영주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인 1942년 6월입니다. 이번 운동은 우리 민족의 최후 운동이니 무릇 대한민족은 당연히 가진 생명 재산을 다 들어바쳐 이 운동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고 내가 미국에 돌아온 후 매년 국민회를 위하여 약 50원을 내어놓으며 내 이름을 쓰지 못하고 남의 이름을 쓴 것이 한 약점이라고 하겠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이름을 내어놓으면 국내에 있는 영업이 적의 침탈을 입는 동시에 400일인의 생활이 끊어질 것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고 유한 회사의 명의를 보존하여 한인들에게 그만한 이익을 주는 것이 해로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던 유일한의 거액 기부를 알린 신한민보 기사. 자, 지금부터 유일한의 목숨을 건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 DJ 오상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4: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3: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4: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3: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4: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4: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아침에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중년이잖아요. 네. 이제 시야가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와. 라이트 노안이죠.
1: 노안 이슈.
2: 동지요. 얼마 전에 합류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얼마 안 됐어요.
3: 너무 충격적인 게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0: 아,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3: 근데 이 느낌을 알았어요.
4: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아직 30대고 이제 곧 40대가 되는데 40대 다 오시더라고요.
0: 100%.
4: 안 오신 분을 못 보니까 약간은 두근두근 번지점프 기다리는 사람처럼
0: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5: 언니 이제 시력 교정을 했잖아요.
0: 안경 쓴 분 빼고는 다 안경 썼네. 그러니까.
5: 네, 그때 시력 교정해서 검사 받을 때도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할 때 그걸 보정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죠. 노안이 왔구나.
0: 그래서 이 시야, 네, 이 눈, 이 눈 건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진화생물학자한테 묻습니다. 인간에게 눈이란?
4: 인간에게 눈이란 네. 모든 것이다.
0: 왜 이 말이 맞냐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네. 우리의 정말 이 중요한 시각, 이 시각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또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나와주시죠.

0: 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시각을 얘기했으면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 오셔야 되는데, 뇌인지과학이요?
1: 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0: 아니, 저는... 실망은 아닙니다. 네. 실망은 아닙니다. 아니, 궁금해가지고요.
1: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네. 주로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그리고 어떤 얼굴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 뇌기관이기 때문에, 시각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커밍아웃 드릴 거는 제가 초파리의 시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우리 시각 연구를 초파리로 하세요?
1: 저희 할머니가
0: 할머니? 예. 지금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의 소원인데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해야지.
1: 저희 할머니가 똑같은 코멘트를
0: 아 그러세요? 아,
1: 하셨습니다. 그렇죠. 초파리가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것들이 뇌로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원리는 초파리와 사람이 유사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 연구의 의미에서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미적분 하기 전에 쉬운 방정식부터 우리가 풀어보자.
1: 네.
0: 그래도 이제 인간보다는 초파리 뇌가 작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의 뇌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시각도 알 수 있다. 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초파리하고 인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눈부터 사실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혼눈으로 렌즈 하나가 있는 형태로 각각의 네, 눈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초파리는 겹눈 구조로 800개씩의 렌즈가 양쪽에
0: 800개요?
1: 네네, 800개 정도가
0: 다 달려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SF영화 같은 데 보면 곤충 시점으로 이제 딱 보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각져가지고 약간 폴리곤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 그 시야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 영화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초파리의 시각은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세상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800개의 렌즈가 각각의 다른 영역을 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빛을 모아서 뒤에 있는 망막에 조그만 화소에다가 하나하나씩 건네주는 거고요. 그래서 렌즈의 숫자는 화소 수를 결정해주는 거고
0: 화소수. 그럼 화소가 800화소, 800개니까.
1: 네. 지금 여기 하늘과 숲과 땅이 있는데 이 정도 해상도로 초파리가 평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초파리의 시야가.
2: 격자처럼 그냥 하나의 세상을 보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 보고 오해 풀 것 같은데요.
0: 아, 풀죠.
2: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네. 저도라니요? 지금 초파리 전문가분이?
2: 네? 전 초파리 냄새를 저게 좀.
0: 아, 시각은 이쪽이고,
3: 제가. 그 조그만 초파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대단하네. 네.
1: 초파리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2: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보는 것처럼 눈이 몇백 개 있어도 결국은 그렇겠네. 하나의 파노라믹한 뷰를 보는 그렇겠어요. 거는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둘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겹눈 하나가 5도 정도를 바라보고 겹눈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공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봅니다. 그래서 330도 정도 뒤에 목 쪽에 30도 정도 빼고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시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330도면 다 보는 거네요.
2: 그래서 잡기가 힘들구나.
0: 근데 시야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2: 픽셀 수가.
0: 네. 그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파리채가 빨리 다가오는지 알고 기가 막히게 피하는지.
1: 브레인을 열고, 초파리 시각 뉴런들이 어떤 모양에 반응하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네. 그러면은 파리채에 반응하는 녀석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피하는 뉴런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하는 속도, 그것도 엄청납니다. 예, 우리 눈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빠릅니다.
3: 그러면은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나요? 어때요?
1: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초파리 60%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초파리가 그만큼 시각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초파리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보면 세포가 한 15만 개 좀 안 되게, 뭐 보통 한 13만, 14만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0: 그래서 3분의 2가 실은 눈이랑 뇌 중간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1: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다 쏠려있네. 네,
0: 시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 3분의 2요?
3: 네, 맞습니다. 눈에서부터 날개까지, 눈에서부터 다리까지.
1: 전달이 빨리빨리 돼요.
3: 예, 예. 그 전달 거리가 짧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프콘 얼굴을 인식하는 데까지 한 10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하면은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한 6, 7단계 이 정도면 진행되고 그 녀석들이 지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 네, 이 초파리 뇌는 오로지 시각 전용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게 우리 같은 다른 생물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 아닌가요?
3: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 많은 편이겠죠.
3: 네.
1: 그럼 이 먹이 같은 것도 봐서 가는 걸까요? 뭘 잘 보는 걸까요?
3: 저희가 연구한 유런 중에 세포 중에 하나는 막대가 까만 막대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1: 까만 막대요?
3: 네, 까만 막대. 까만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초파리를 앞에 두고 나는 초파리 앞에다가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초파리 그걸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무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따라간다?
3: 네, 네. 운동적으로.
1: 아, 이렇게 지금 나무를 보내? 아. 뭐가? 그죠? 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게 이게 나무 아닙니까?
3: 네, 맞습니다.
1: 게임하면 같네요. 약간 팔백 게임 이런 느낌이에요.
3: 네,
1: 옛날 레트로 게임. 예.
3: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많이 있을 거고, 네. 나무가 있는 그런 어두운 막대, 수직 막대를 찾아가면은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1: 뭐가, 먹을 게 있다.
3: 그죠, 그죠. 아예. 과일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다 알도 나서 번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파리한테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강한 이 수직 막대에 이끌린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그 세포가 뇌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있고요.
0: 저희가 잘 못 보는 것들을 초파리가 또 잘 보는 게 있나요?
3: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도 많이 있습니다.
1: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가
4: 시각으로 보고 암컷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3: 암컷을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고만한 사이즈의 자기 동력 같은 종의 초파리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하려면은, 가로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세포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가 못 보는 빛을 보기도 하고, 아, 네. 보는 빛을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잘 못 보고요. 아. 네,
5: 네. 우리 보는 파장이 옮겨가 있네요.
0: 저희보다 또 짧은 쪽으로.
5: 짧은 쪽으로 옮겨가 있네요.
3: 네네.
5: 그러면은 파리채를 빨간색으로 만들어가지고
4: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0: 맞네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1: 이거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0: 이거 맞는 부분은 빨간색이잖아요.
1: 그래서 그런 거예요?
3: 파리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빨간색에서 반사되는 빨간색을 못 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5: 아 형체는 보이고
0: 색깔을 네. 그래서
1: 형체는 보인다. 뭐가 다가오는 걸 안다라는 그런 얘기죠.
5: 저는 자외선처럼 아예 못 보는 건 줄 알았어요.
3: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에 따라서 녀석들이 이끌린 반응이 있고 자외선은 빛이 있으면은 아주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할 때 이 곤충들 잡는 트랩 있잖아요.
0: 푸른색 막 보라색 푸른색 빛나는.
3: 맞아 맞아요. 그게 파란색인데 거기에 자외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곤충들이 꽃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꽃이 적외선을 다 많이 반사해서 섭식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가 자외선으로 오기 때문에
0: 꽃의 자외선을 많이 반사한다고요?
3: 네네. 그래서 곤충들이 전체적으로 자외선을 잘 보는 잘 그런 본다. 시각을 발달한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초파리는 800개의 겹눈을 가지고 있고 시각세포도 엄청 많고
3: 네.
1: 그리고 인간은 못 보는 자외선도 본다. 그죠?
3: 그렇죠.
1: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눈은 어떤지 이제 인간의 눈을 좀
3: 우리 시각은 이제 그 눈에서 뇌로 가는 이제 화소 수를 말씀드리면 네네. 한 100만 화소 정도
1: 100만 화소 엄청 깨끗한 거죠.
3: 네, 초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0개 이 정도 되니까 네. 초파리에 비하면 한 1000배 정도 더 높은 고해상도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인간의 눈은 왜 이렇게 해상도가 좋을까요?
3: 우리 뇌도 시각 뇌도 아까 30%니까 네. 사실은 초파리의 60%에 비하면은 사람의 30%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프로세서가 말하자면 있는 거거든요. 네. 눈 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아. 정말 정말 좋은 카메라처럼 우리 눈은 제일 끝에 눈꺼풀이라는 아주 좋은 장치가 있고 그 안에 각막이 있어서 빛을 한 군데로 모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홍채가 빛이 밝냐 어두냐에 따라서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수정체를 통해서 모아져서 동공의 뒤에 있는 망막으로 투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막의 해상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해상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0: 근데 진짜 센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게 예를 들면 우리 카메라 안에는
1: 다 있죠.
0: 빛을 받아서 결국은 전기 신호로 바꾸잖아요.
1: 그 조리개도 있고 다 있지.
0: 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뇌에서 이 말하자면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에게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건 혹은 끊임없는 라이브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러면 빛 신호가 전기 신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난 장소가 결국 이 광수용체,
1: 광수용체
0: 세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아, 광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처음 들어봐요.
0: 그래서 광수용체란 말 자체가 빛을 수용하는 곳이잖아요.
1: 아, 빛을 수용하는 곳.
0: 네.
1: 그럼 광수용체가 제일 뒤쪽에 있는 겁니까? 제일 앞에, 제일 뒤쪽에 있는 거예요?
3: 망막에 있습니다.
1: 망막에 광수용체가 따로 있어요?
3: 네네네.
0: 그래서 거기에 이 광수용체 세포가 우리 크게 보통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원추세포.
1: 들어봤어요. 원추세포. 네. 원추세포.
0: 네, 그다음에 명암, 밝고 어두운 걸 구분할 수 있는 막대세포 혹은 간상세포라고 하는 두 종류의 광수용체 세포들이 있고요. 이 광수용체 세포들에서 빛신호가 전기신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뇌로 전달이, 전기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4: 간상세포도 이게 학교에서는 보통 명암이라 배우는데 실제로는 색을 보거든요, 얘가. 초록색을 봐요.
1: 그래요? 네.
4: 그래서 어두울 때 비상 탈출 구 조명이 초록색인 이유가 인간이 그걸 어두울 때 제일 잘 봐요. 다른 색이 눈에 안 들어.
1: 근데 그러면 반대로 뭐 약간 그 특정 색깔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특이하게.
5: 생맥이나
1: 생.
3: 광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원추세포에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성점색체에 있거든요. 그런 생명이 남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XM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데 거기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남성은 XM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바로 생명으로.
1: 광수용체 이상이다.
5: 제가 알고 있는 세계학 생명분이 8명 정도 있는데 다 남성이네요, 생각해보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게 됐네요. 우와. 광수용체를 알다 보니까 이제 광수용체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또 생명이나 색약이 있을 수도 있다.
0: 막대세포들이 조금 더 그 센스티비티, 민감도가 높지 않나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약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간상세포고요. 간상세포들은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런 녀석들이 듬성듬성 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책을 읽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추세포는 밀집되어서 2 마이크론, 머리카락의 50분의 1의 조밀도로 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영역을 바로 중심화합니다.
1: 예. 예, 일단 종합해보면 초파리보다는 어쨌든 사람 눈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 사람의 눈 대신 좀 안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3: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패널들 다 한 번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이쪽은 안 보여요.
3: 네네.
1: 이쪽 우리 장 교수님 쪽은 형체만 보여요.
3: 그냥. 네네.
1: 덩어리만 보여. 덩어리.
3: 아 저보다 더
1: 덩어리가. 그러잖아요.
3: 네.
1: 그런 것처럼.
3: 그래서 중심화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좁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1: 그렇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막 무작위로.
3: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쉽지 않
3: 한번
1: 진짜.
3: 헷갈리지. 카운팅 한번 해보시죠.
4: 잘 못 쓰겠는데.
0: 16번 네. 같은데?
1: 16번. 네가 100%
5: 16번.
1: 16번.
5: 16번이야. 16번.
3: 네. 정확하시네요. 네. 네.
1: 맞죠?
3: 16번. 네, 16번 맞습니다.
1: 예.
3: 네.
1: 갑자기 고릴라가 나왔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고요? 흰색 옷이 3명이고 네. 검정이 2명이에요. 그리고 고릴라 한 명 지나갔고. 저는 그것만 봤어요. 네.

0: 근데 이거 실제 실험을 해보면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를 인지하는 분이 50%밖에 안 됩니다.
1: 50%요?
0: 네네네.
2: 저는 못 봤어요.
3: 예. 듣고 알았어요.
1: 야, 못 봤구나.

0: 그러니까 제가 관찰 이거 해가지고 더 이거를 내가 많이 아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찍어온 거를 한순간이라도 놓치 프레임 단위로 보잖아요. 난. 이게 고리를 난 방금 보잖아요.
1: 중심화가 좀 더 커진 거 아닐까요? 예?
2: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난 안 보였는데.
0: 안 보이지.
3: 이제 한 가지 더 트릭이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0: 그러니까 두 명, 검은색이 두 명밖에 없어요.
3: 아 그거 말고 예. 뒤에 커튼 색깔을 보시면은
0: 빨간색.
3: 아, 빨간색이었는데 예. 뒤에 어떤 색깔로 색깔이 검정색. 바뀌었어요. 아, 커튼 색깔이 아, 오렌지 색깔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0: 오? 그랬나?
2: 몰랐어요 이것도.
0: 오렌지는 몰랐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된 거예요?
3: 상위 1% 될 것 같습니다.
0: 상위 1% 될 수 있었는데.
3: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색깔이 바뀌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농구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면
0: 갑자기 바뀌었어. 나는 고릴라까지만 봤어. 하지만 고릴라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도 전 인류의 50%밖에 안 된다.
2: 탑 50이 되셨습니다.
0: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인간의 시야각이 확실히 좀 좁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 네네. 그죠?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것만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보여요.
0: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 그러면 초파리라면은 안 놓쳤을까요?
3: 초파리는 기본적으로 중심화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역을 다 동일하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충돌물체나 나무나 점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멀티네.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뒤에서 반응하든 앞에서 반응하든 다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초파리였다면은 이 영상을 봤으면 얘는 싹 다 구별을 했겠네요. 사람의 눈 구조랑 비슷한 동물이 또 있을까요?
4: 침팬지,
5: 보노보.
0: 네. 아, 그런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의외의 동물이에요. 의외의 동물.
3: 네, 네. 척추 동물은 다 기본적으로 혼눈 네. 가지고 있고 저희처럼 각막, 렌 수정체, 그다음에 망막이 있는 이런 구조 가지고 있고.
0: 우리 척사기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2: 척삭 동물만.
3: 아, 척삭 동물이요? 예, 예. 척삭 동물 보시죠.
0: 아,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3: 제가 생물학 전공이 아니라서 예.
0: 소리를 내는 두 개의 문과가 있어요. 문파가 있어요. 하나는 척삭, 척추가 싹 하고 서 있는. 예. 이 척추가 서 있는 척삭 동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절취 동물이라고 있어요. 절취 동물. 곤충류.
3: 곤충류.
0: 예, 매미가 쓰르쓰르 하듯이. 예. 예, 그런 거죠. 이게 다시 보기 보시면 돼요. 네,
6: 네. 예. 척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3: 혼년이고, 우리랑 눈을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고.
0: 다 갖고 있고, 척추는 다 갖고 있고.
3: 네, 척추 동물이 아닌 동물 중에서는 예. 연체 동물.
0: 연체 동물이요?
3: 예, 문어 같은 동물들이.
0: 그러네.
3: 우리랑 비슷한 카메라 형태의
0: 눈을
3: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6: 소위 두 종류라고 말하는 오징어,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의외의 제3의 우리처럼 카메라 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해파리예요.
0: 해파리가 눈이 있어요? 해파리가 눈이 있다고?
6: 해파리 중에서 상자 해파리라고 하는 해파리가
0: 상자 해파리? 네모나게
6: 몸이 진짜 박스 젤리피쉬라고 불러요. 근데 상자 해파리도 이 렌즈형의 그 카메라 눈을 진화시킨 그 제3의 생물이거든요.
3: 아, 근데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6: 네, 독립적으로요. 네. 우리 눈처럼 생긴 게 네 개가 있어요. 누가 해파리에다가 인형 눈 붙여놓은 것처럼 눈이 달려있어요.
3: 네, 그리고 재밌는 눈 구조 중에 하나가 네. 망막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네. 고양이 눈.
0: 고양이
3: 사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0: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3: 네, 네. 고양이가 야행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길고양이들 지나갈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고양이의 망막 뒤에 뭐가 있냐면은 거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를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봐야 되니까 빛의 양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반사를 시켜서 망막을 한번 반대로 통과를 시키는
0: 때리는구나.
3: 또 한 번 더 흡수되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밤에 어두운 데서 어디서 위험한 동물들이 오는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0: 아니 교수님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시각을 초파리 연구로 하시는지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굳이?
3: 유전자 자체를 처음 동물에서 확인한 게 그게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전자 연구를 포함해서 발생, 면역, 후각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초파리에서 심도 있게 되면서 노벨상이 6개 나왔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상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어느 정도까지 감지하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려면 유전자를 가지고 만지면은

0: 조작을 하면은 제일 쉽거든요. 초파리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뇌과학에서 초파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초파리랑 인간의 눈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거를 좀 몰랐을 거 아니에요.
2: 저희가 지금 김하문 교수님께서 초파리 연구의 중요한 이유가 유전자라고 하셨잖아요. 눈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중요한 유전자가 아이리스라고 아이리스? 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아이리스, 눈이 없는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초파리 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리스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들여다봤더니 아이리스랑 상동 유전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유전자
1: 비슷한 게
2: 있다가 있는데 그게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가
1: 팍스6?
2: 네. 네. 근데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생쥐에서 망가지면 계속 눈이 제대로 발달 안 해요.
3: 팍스6.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발달을 제대로 못 하니까 눈이
1: 퇴화가 돼버리는 거죠.
2: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에겐 팍스6가 있고 그다음 초파리에서 아이리스가 발견했는데 결국 뿌리가 같은 유전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예전에 우리 인간, 초파리, 꼬마선충 모두 포함한 그 옛날 조상이 이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의 그 조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물려받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파리의 다리에다가 생쥐의 팍스6 유전자를 넣어줘서 초파리 다리에서 켜준 거예요.
1: 그때
2: 눈이 생겨요. 아~ 다리에.
1: 초파리 쪽이랑 인간이랑 약간 상통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2: 무슨 눈이 달렸을까요?
4: 초파리 눈이 생긴 거예요. 생쥐 눈인데. 사람 눈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혼눈.
2: 혼눈이었을 거예요. 겹눈이었을까요?
1: 혼눈이죠. 혼눈.
2: 근데 초파리 눈이 달려요. 아~ 그러니까 팍스6나 아이리스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눈을 만들어라고 하는 어떤 지시자로서의 감독관 같은 역할이고
1: 눈이 만들어져
2: 거기서 일을 하는 유전자들은 눈을 만드는 유전자들이니까 나머지 그 유전자들은 초파리 유전자를 가지고 만드니까 초파리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3: 신기하다.
1: 신이 났네. 신이 났어.
2: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유전자가 공동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시각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시각기관으로부터 우리의 조상 계통은 이런 카메라형의 눈을 진화시켰고 초파리 같은 절지동물들은 겹눈을 발달시킨 거지만 출발점은 같기 때문에 초파리 눈을 연구한다면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1: 그러면은 그 시각에 관한 연구는 초파리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좀 있는지. 예.
0: 미국의 후벨 앤 위즐이라는 두 분 교수님이 팀을 이뤄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고양이 시각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재밌는 연구는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눈 구조는
1: 한쪽 가렸는데
0: 네네 눈 구조는 거의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중간에 시상을 거쳐서 이 뇌로 요 뒤쪽에서 들어가거든요. 이쪽을 보니까 왼쪽 눈을 가려줬더니 가린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른 눈을 튀어줘도 그 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을 찾아서 특정한 시기, 이제 저희 뭐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눈이 발달되고 그 뇌가 발달되는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 게 필수적이다.
3: 그래야 발달할 수 있다. 그게 어린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양이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예 눈이 안 보이게 가리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도?
0: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동물은 다 그렇겠죠?
0: 네네. 네.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수정체가 빛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양이 실험처럼 눈이 신경 회로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쪽 눈으로 잘 못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시죠.
1: 약시.
0: 예, 예. 그래서 담당하는 시각 신경 회로도 퇴화가 돼서 아예 한쪽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요. 이 정상적인 눈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약시를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시가 있는 눈으로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균등하게 보게 되고 약시가 보완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본다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하고 특히나 이 뇌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인간의

0: 눈이 인간을 인간답게 진화하는 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사람은 어떤 시각세포가 제일 많이 발달돼 있을까요?
2: 색 아닐까요? 아니,
0: 사람은 역시나 사람을 보는
3: 그러니까,
0: 시각.
3: 저도 네. 사회성과 관련된 네. 걸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내 스타일.
1: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얼굴 패치라고 하는데.
0: 얼굴 패치요?
1: 예. 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사람한테는 거의 10개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한테서 더 특별하게 발달한 그런 시각 구조가 얼굴 패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읽는 거 있잖아요. 문자라는 건 사실은 5천 년 전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화가 따라갈 여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뇌에 글자를 읽는 영역은 진화적으로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4: 맞네요.
1: 그래서 페이스 패치 중에 한 영역이 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인 사람들은 그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은 네. 그 순간부터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글자를 읽는 기능으로 뇌 기능을 빌려주게 됩니다.
4: 뇌도 기능끼리 서로 비슷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은 서로 이용을 하네요.
3: 아니 문자랑 얼굴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1: 얼굴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개체 수도 다양하고 우리 시각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돼서 다양한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얼굴 세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0: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와요, 빛이. 네, 뇌로는 못 갑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뇌로 가는지.
5: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이 붙으면 자극을 줬고 후각은 또 후각의 그 수용체에 뭐가 붙으면 그걸 인식했고 미각도 그렇고 똑같이 빛이 들어오면 이 광수용체라는 곳에 빛이 닿는 순간 레티날이라고 부르는 꺾여져 있는 구조의 분자가 있는데 얘가 휙 펴져요, 반듯하게. 펴지면서 이제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단백질의 구조가 연쇄적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전기 자극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도 진짜 눈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 물질이 펴졌다가 또 에너지 소모해서 다시 복구됐다가 화학 반응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소한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인식하는 모든 과정이 이거죠.
0: 어쨌든 전기 신호를 받는 거예요, 뇌가?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광수용체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뇌 안으로 전달을 하면은 네. 저희 뇌가 본격적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 게 다 전기 신호로 뇌에 들어간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눈으로 빛을 봤어요. 그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뇌에다 전달을 했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그 전기 신호를 우리 뇌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세상을 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1: 100만 개 정도의 케이블이 네. 이 조그만 점들을 감지를 해서 뇌에다 전달을 하고요. 제일 1단계로 하는 거는 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4: 선이요?
1: 예. 각각의 화소마다 거기에 어떤 선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그런 세포들이 저희 뇌의 시각 구조에 1단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모양이 삼각형, 동그라미, 움푹 들어간 것과 뾰족 나온 그런 곡면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요. 그걸 쭉 따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패치 세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0: 움직임에 반응하는
1: 세포. 네. 공이라면 공, 아니면 자전거 바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독특한 움직임 방식에 각각 반응하는 세포들이 다 발견이 되고요. 움직임과 조합돼서 점에 반응하는데 그 정보들이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공이 날아오면은 그 공이 윤곽이 이렇게 빨리 커지는 거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빠른 행동 반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0: 움직임과 운동세포까지.
4: 우리 보통 운동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구선수들 이게 공 친다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능력들 때문에 훈련하면서 키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훈련이 필요하고 얼굴을 감지하는 요 뇌 영역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단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역은 해상도도 낮게 재빠르게 아주 짧은 단계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초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움직임이라든가 뭐가 날라오면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3: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보면 눈으로는 그냥 빛 광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자들이 쫙 깔려있는 그 광수용체 타닥타닥 터뜨리면서 어떤 거는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윤곽을 통해서 윤곽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면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마 더 상위 레벨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것이고

0: 한쪽에서는 그 얼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홍재 교수님이 끄덕거리는 걸 본다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시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선면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복잡한 패턴을 감지하는 게 저희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얼굴 인식하는 그런
2: 네,
1: 거
2: 페이스.
1: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실제 얼굴 인식도 하고 외부 사물을 특히나 영상을 분석할 때는 이 합성곡 식명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2: 점선면. 근데 이런 거를 참 어떻게 알아내는지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다 조파리 연구로 나온 건가요?
1: 1958년에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눈을 못 보게 해서 실험을 하신
2: 고양이 실험으로.
1: 후벌렌 위젤이 점, 선, 면에 반응하는 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2: 결국 중요한 건 고양이로 다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초파리 연구로는 시각에 대한 어떤 걸 알아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화가 있어서 아주 좁은 영역을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눈을 움직입니다.
0: 아, 스캐닝 하는 거예요,
1: 그죠?
0: 그럼?
1: 그래서 눈을 계속 스캐닝하면서 이렇게 작은 조각 사진들을 찍어서 그것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2: 아, 눈이 계속 움직인다고요? 또 가만히
3: 안
2: 있는데.
3: 그런 것 같은데.
1: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은 고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2: 하지만
1: 근데
2: 평소에는.
1: 평소에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횟수를 측정해 보면은 1초에 2번, 3번꼴로 계속해서
2: 그렇게요?
1: 움직인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가까이 놓고요. 충분히 가까이 얼굴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2: 가까이 놓고 가까이 놓으면 얼굴 다안 들어가요.
4: 부담스러운데요.
1: 고개는 그대로 전방을 응시하시고요. 눈만 움직이면서 더 가까이 봐야 됩니다. 이 거울에 얼굴 전체가 들어오게 하면서 왼쪽 귀랑 오른쪽 귀를 왔다 갔다 하시면 혹시 눈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한번 서로 한번 해보세요. 황성님이 하시고 황성님이 하시고
2: 해봐요.
1: 장호재 교수님이
2: 해봐요. 움직였어. 오,
4: 많이 움직여.
2: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4: 해봐요. 해봐.
2: 와요.
5: 와,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 전 살짝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2: 눈동자가 이만큼씩 움직이네요.
1: 근데 이거를 움직여요. 우리 눈이 움직일 때 우리 눈에 투사되는 배경이 전체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1초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2: 뇌가요?
1: 네.
2: 편집을 한다고요?
1: 네. 그래서 지금 한 실험이 우리 눈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삭제가 된 겁니다.
2: 진짜로요?
1: 네.
2: 아, 그러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했어요.
1: 아니,
2: 저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1: 네.
2: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했는데 이거 그럼 내가 너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안심해라고 편집을 한다고요?
1: 네. 눈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그 밀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걸 10번만 하시면은 멀미가 날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2: 어지러워? 벌써?
1: 눈알을 살짝 잡고 이렇게 미시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2: 잠은 빨리 오겠네.
4: 흔들려요, 전체.
2: 아, 그래요?
1: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 뇌가 다 삭제를 하는데.
2: 이거 우리 인체가 컴퓨터네 영상 편집같이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뇌가 편집한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이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이걸 단소화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20분의 1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2: 빠르네요.
1: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각 정보를 차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게 차단을 하고 무시하는 그런 기작이 있고요.
2: 계속 이러고 있는 거를 삭제를 시키고 본다 이런 식으로.
1: 네, 정확합니다.
2: 약간 어지럽지 않게.
1: 네네.
2: 그죠?
1: 네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초파리에서 정확히 이제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찾아냈어요.
2: 아, 그래요?
1: 이 녀석들이 나는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확 틀거든요.
2: 네.
1: 그때 초파리들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때 제가 날아다니는 초파리의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세포를 찍어서 레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초파리가 회전하는 20분의 1초 그 시간 동안 그 뉴로 세포가 억제가 되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2: 이 교수님이 최초로 발견하신 거예요?
1: 그렇죠. 예.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약간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느낌인데요?
2: 손떨림 보정이죠. 진짜네. 눈떨방.
0: 눈떨방.
2: 그러니까 눈떨방이네.
5: 눈떨방이네.
2: 아,
5: 신기하네.
2: 야, 이게

0: 뇌가 매 순간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1: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맹점 실험인데요.
2: 맹점.
1: 예. 네, 여기 왼쪽에 조그만 플러스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 점이 있는데 왼쪽 눈을 가리시고 더하기 표시에다가 눈을 시선을 고정하시고
2: 했어요.
1: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했다가 뒤로 옮겼다가 하시면 어느 순간에
3: 안 보여요. 사라졌어.
1: 오른쪽에 있는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4: 오, 딱.
2: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려요.
5: 잘못된 것 같은데요?
2: 아니, 아니, 이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예요.
4: 어, 진짜 딱 그런 지점.
2: 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사라졌다.
0: 그래요, 예. 네.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5: 교수님,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없어져요.
4: 맹점이 없는 거 아니야?
0: 저 지구인 맞아요? 다른 우주에서 왔죠.
5: 깐따삐아라고.
0: 깐따삐아.
1: 재밌는 거는, 예.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서는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0: 예.
1: 배경이 빨간색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사라지고 그게 빨간색으로 채워집니다.
0: 오! 네. 아, 진짜요?
1: 그래서 포토샵을 아주 현란하게 잘 하고 있는 게 우리 뇌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맹점이 있잖아요.
0: 맹점.
1: 저희 망막에 간상세포, 온추세포들이 이렇게 깔려있고 그 녀석들이 케이블을 밖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케이블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는 원추세포나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4: 인간이랑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그 맹점이.
1: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5: 교수님, 저는 다발이 뚫려있나 봐요.
3: 문어. 문어예요.
2: 지금?
3: 문어예요?
4: 두 종류.
3: 문어는 뒤집혀 있어서 없어요.
2: 잠깐만,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4: 문어.
0: 지구인 아닌 것 같아요.
3: 오징어나 꼴뚜기나.
0: 아니, 왜 교수님이 초파리로 시각을 연구하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초파리 뇌를 지금 연구하시잖아요. 그럼 새롭게 알게 된 뭔가도 있습니까?
1: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사물을 볼 때 내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달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면은 아무래도 음식 사진이 더 맞아, 눈에 띌 거 아니에요?
3: 계속 눈에서는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찍어서 뇌한테 공급해주면 뇌는 계속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뇌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에 방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뇌나 아니면은 영장류 원숭이의 뇌에서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초파리 같은 그런 작은 모델 동물들은 그걸 훨씬 더 심도 깊게 세포 한 땀 한 땀 거쳐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깊이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게 초파리 같은 모델 동물의 장점이죠.
0: 같은 사진이나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다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이 많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 것도 각자의 뇌의 어떤 개성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해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
0: 학습의 결과.
1: 예,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심하에 어떤 영상을 찍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영역은 본능을 담당하는 이런 뇌구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막 명동 같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너만 보였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니, 뇌가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러면 이제 다 밝혀진 겁니까?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까요?
1: 초파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비슷한 동물이 원숭이 아니면은 조금 더 쳐주면은 이제 생쥐까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성까지는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면은 어떻게 그 독특한 공면이나 공률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생기는지
0: 아직은 그러니까, 좀 연구를 둬야 되는군요.
1: 네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0: 아직은 좀 밝혀지진 않았다. 아까 20년간 초파리 뇌를 보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수님 연구의 목표, 궁극적인 질문은 뭡니까?
1: 저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하면은 뇌를 기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면은 그러면 초파리처럼 보고 걷고 냄새 맡고 먹이 찾고 날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 똑똑한 기계,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1: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를 만드는

0: 피지컬 인공지능이요.
1: 네네. 네. 피지컬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초파리의 뇌 지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뇌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녀석한테 몸을 주고 그 녀석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초파리처럼 보고 듣고 감지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0: 인공지능 초파리 이렇게 약간 그럼 드론인데 초파리 네, 네. 뇌를 담은 드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1: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파리는 14만 개의 노드로 해내니까
2: 사실 효율적이고
1: 에너지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초파리 뇌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초파리가 진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은 다 프로펠러, 로터를 사용해서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 곤충들은 이 플래핑 윙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초파리가 나는 거 보면은 드론에 비해서 훨씬 이 회전각도가 짧거든요. 날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더 아크로배틱한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행 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파리가 어떻게 날개 움직임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군사 업체에서 굉장히 쫄깃할 것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요.
0: 저는 애초에 그냥 아예 초파리에다가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냥 그 초파리를 조종을 하면서 그걸 정보를 다 이렇게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면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3: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벌써요? 네. 역시. 역시 나랑 통하네. 초파리는 진짜 연구 분야에서 노다지네요.
2: 기가 막히네요.
0: 그냥 마르지 않는 선물 같아요. 계속 뭐가 나오겠네, 진짜.
3: 따로 한번 해야 됩니다, 초파리는. 네.
0: 네, 어쨌건 초파리들도 성공하시는 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안 뇌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가지고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2: 진짜로.
0: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4: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5: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6: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2: 진짜요?
0: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5: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7: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7: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도 네, 좋을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가지고 오셨어요?
0: 깜짝이야. 이게 레이저구나.
7: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위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2: 국내 최초고
7: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7: 우리께 훨씬 좋아요. 네.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0: 이야.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8: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1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1: 네?
1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2: 이거 기밀 아닌가?
11: 맞습니다.
1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12: 이거 자네가 썼나?
11: AI가 썼습니다.
12: 그럼 출처를 써야지.
1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2: 아, 이게 뭐야?
1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2: 점심 뭐 먹을까?
1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2: 아, 안 돼!
1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2: 자네인가?
0: 아니에요!

0: 어? 서장훈의 백지 수표?
1: 이 구변농가가 없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
2: 오늘은 전북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 지금 저 양쪽으로 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백만장자분은
3: 네.
2: 비닐하우스에서 보자고 하셨대요. 아~ 뭐가 얼핏얼핏 네, 보이는 것 같은데.
3: 살짝 보이는데 여기?
2: 네.
3: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2: 계세요.
3: 아, 아 수박이네요.
2: 아 여기가
3: 수박 다 수확하고 계시네요.
2: 수박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3: 누가 봐도 옷차림이
2: 네, 누가 봐도
3: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4: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 장원 씨, 혜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예. 수박 안 무거우세요?
4: 아유 무겁죠. 한번 들어가실래요?
2: 예. 제가 한번. 아유.
3: 와.
2: 아유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박이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4: 예, 백만장자 맞아요. 수박 백만장자입니다. 예. 수박 백만장자. 예, 수박을 그 40년 넘게 유통한 수박계의 좀 큰 손이라고 하는 임장섭입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5: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평일에는 뭐, 2, 3만 통, 주말에는 4, 5만 통.

0: 으쌰, 으쌰, 으쌰!
1: 우리 수박의 큰 손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그러면 이 하우스가 다 우리 회장님 건가요?
0: 이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동네,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수박이, 예. 저희 그 계약농가 수박입니다.
1: 아, 계약농가.
0: 계약농가. 네, 계약농가.

0: 재배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여기를 다 계약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수박을 매입을 하셔서
1: 예. 우리 생산농가들은 좋은 수박을 만들어주고 네. 저는 좋은 값을 받아주는 그 수박 계약자예요.
0: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박 유통업을 네. 하고 계시네요.
1: 예, 맞죠. 예, 예.
0: 지금 실내지만 연세가 어떻게?
1: 한번 맞춰보세요.
0: 글쎄, 근데 뭐 막 나이가 굉장히 있어 보이시진 않는데 한
2: 진짜로 맞추면
0: 뭐 한 중반 후반
1: 뭐 먹고 싶으세요?
0: 아, 더 많으세요? 60대 후반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
2: 패션이 젊으셔서
1: 뭐야 저 그 나이가 네. 70셋이에요
0: 아 70셋이
1: 뭐 수박을 보여도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70셋입니다
0: 아, 수박 비닐하우스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 안에 몇 통 정도가 있는 건가요?
1: 이게 수박이 길이가 이게 100m예요
0: 네.
1: 100m
0: 네.
1: 한쪽에 280개씩 들었어요
0: 네.
1: 그 두 개 합치면은 약 한 550개, 60개 들어있습니다.
2: 수확량이 엄청나겠네요.
1: 그렇죠.
0: 그냥 이렇게 보시고도 어떤 게 잘 익은 수박인지 아시나요?
1: 여기 있는 수박은 네. 다 일시에 많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염록색을 좀 띄고 있고 저거는 진한 색을 네, 좀 띄고
2: 네,
1: 있죠.
2: 네. 네.
1: 그런 놈들이 조금 더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진한 색이?
1: 진한 색이?
0: 네.
1: 아, 이거 잘 익었겠네요. 아주 잘 익었겠어요.
2: 통통통 해봐야 되는데, 통통통.
1: 예, 예.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1: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1: 잘 익었다고 소리가 아주 맑게?
0: 맑게.
1: 예, 아주 잘 나죠.
0: 맑게 나는 수박이 잘 익었을 가능성이 높다.
1: 그렇죠. 이게 수박도 속이 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네. 수박 제 소리가 안 나와요.
0: 아하. 옛날엔 뭐, 어릴 때는 수박 살 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했는데 한번 두들겨 볼래?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2: 명쾌하게.
1: 나 익었어요. 소리 나죠?
0: 네. 네.
1: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0: 골라볼까요? 네.
2: 요 부분에서 한번. 네.
0: 색깔이 진하고 소리가 좋은 것들.
2: 얘다. 이 친구다.
1: 예. 네. 네. 아주 좋아요.
2: 제가 수박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잘 고릅니다.
0: 색깔이 진하고
2: 근데 소리가 좋은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
0: 저는 이거
2: 그래요?
0: 크기도 좋고 소리가 좋습니다.
2: 괜찮은데요, 그거?
0: 모양이
2: 네.
0: 엄청 커요. 아니, 이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2: 저는 이거요.
1: 네, 아유, 그 잘 익었겠어요.
0: 그럼 제가 드릴게요.
2: 어이구.
0: 네, 네, 네.
2: 어이구.
0: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서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익었는지 네. 아니면
1: 저 예원 씨가 갖고 온 수박을 네. 한번 볼까요? 네. 먼저 한번 잘라볼까요?
0: 네.
2: 원래 이런 약간 분진 같은 거 묻어 있어야지.
0: 칼을. 칼을 거기서 갑자기.
1: 분이 있으면 좀 좋다고 그래요.
2: 네. 역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먹으로 깨시나 했는데. 칼을 꺼내. 이거를. 색이 괜찮은데?
0: 오와
2: 색깔
0: 진짜
2: 우와,
0: 잘 익었네
2: 진짜 잘 골랐다
1: 씨도 없고 수박이
2: 예, 예.
1: 수박이 서리빨이 섰다고 그래 서리빨이
0: 예,
1: 섰다고
0: 예, 예, 예.
2: 갈라지는 소리가
1: 아주 신선해가지고
2: 네
0: 밭에서 딴 거를 이렇게 직접 먹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네 이걸로 한번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0: 통다네요.
1: 오,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2: 엄청 달아요.
3: 아, 맛이 죽이네.
0: 야, 아, 진짜 엄청 달아요. 네.
3: 우리 농가들은
1: 우와.
3: 이렇게 농사 잘 써요.
0: 당도도 그렇고 너무 괜찮네요.
1: 당도 미쳤어요, 네. 진짜.
3: 예원 씨는 수박을 잘 골라서 잘 수박이 엄청 맛있죠. 네.
1: 역시
3: 우리 이제 우리 저
1: 많이 먹은 만큼. 네.
0: 제가 고른 수박은 과연 어떨지. 근데 뭐 같이 다 재배를 하셨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3: 이제 좀 그 이 수박이 예. 아, 좀 별로 좀 안 좋은 수박을 골로 갖고 오셨어요.
1: 아, 그거를 못 봤네요?
3: 수박 고를 때 바늘구멍 같은 거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수박 안 좋은 걸로 오셨네.
1: 아니, 그 많은
0: 것 아니, 뭐, 중에... 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으니까.
3: 쫙!
0: 오! 오.
3: 쫙!
0: 오! 오. 뭐, 안에는 비슷하네요.
3: 그 수박이. 비슷한데? 예. 요거는 아무 이런 신이 없잖아요.
0: 아, 요게 네. 조금 있네, 요게.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맛은 어떤지, 과연.
1: 본인이 이제.
0: 맛은 큰 차이 없어요.
1: 에?
3: 색깔 예쁘고.
1: 네. 차이 있는데? 차이 있는데?
0: 기본적으로는 예원 씨께 네. 더 이제 잘 익고 네. 좋은 수박인 건 맞는데 네. 이것도 맛있습니다.
3: 아, 누가 뭐라기도 예원 씨가 더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네. 사실이에요.
0: 여기 있는 수박들은 이제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3: 그 뭐 우리 실는 거 한번 볼까요?
0: 네네네. 어, 네. 네.

0: 조각들을. 어휴, 무거운데. 저 아까운 수박 잘못하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1: 이분들이 다 알에 오지 오래된 숙련된 선수라서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0: 야,
2: 네, 뭐 하듯이.
0: 워낙에 오래 이걸 하셔가지고.
2: 아, 이게 무게가 꽤 있거든요.
1: 예, 근데 걱정 8kg, 9kg, 10kg씩 나가요.
0: 걱정되네, 이거 보는데 깨질까봐.
2: 근데 너무 잘 쥐고 받으신다.
1: 절대 깰 일 없어요.
2: 그래요?
0: 꽤 많았는데, 수박이.
2: 어떻게 다 하나 했는데 금방 하시네요.
1: 맞아, 그 장원 씨도 한번 던져보실래요?
0: 아니, 뭐 던지는 건 좋은데.
1: 그냥 그거 그렇게.
0: 아니, 저기. 못 받을, 혹시라도 깨질까봐.
1: 아유, 한번 해봐요.
0: 아니, 뭐 던지는 거야, 제가 전문인데. 어휴!

0: 아유.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1: 아, 왜 그러는 거야?
0: 안 깨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생각보다.
1: 더 던져야 된다.
0: 아니, 나 너무 세게 던지면 못 봐야 되니까. 이게. 무거워서.
1: 아유, 그죠? 그림 나왔네.
0: 아니, 아니, 혹시 너무 세게 던지면 저거 할까봐.
1: 자연스러운데요?
0: 아니, 뭐, 이거야.
1: 네. 늘 쌍하던.
0: 제 직업이었는데. 네. 네.
1: 되게 호흡 좋다. 잘한다.
0: 아, 이거 뭐, 요 정도만.
1: 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0: 아니, 뭐, 이거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1: 이제 이 수박들이 어디로 가요?
2: 수박 공장으로 가죠.
1: 공장으로.
0: 수박 공장.
2: 예.
0: 예, 갑시다.
1: 수박 공장으로.
0: 가시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박 공장인 건가요?
3: 예, 맞아요. 이거 수박 공장이에요. 수박 공장.
0: 아. 와. 야, 저 앞에 뭐.
1: 우와.

0: 이렇게 많은 수박 처음 봐요.
1: 처음 보죠?
0: 네. 예. 아까 우리가 본 수박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2: 이 회사에 지금 있는 수박이 한 6, 7만 통 정도 돼요.
3: 6, 7만 통이요?
2: 예, 와. 6, 7만 통.
1: 어저께 밤부터 네. 작업해가지고 밤중에 계속 새벽까지 계속 돌아왔어요.

0: 아, 여기가 이제 선별장이군요.
1: 예, 여 당도 중량 네. 선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당도.
2: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그렇죠.
0: 그 저희 어릴 때는 네. 리어카에 수박 파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가위, 저 칼로
1: 세모지게?
0: 세모지게에서 먹어보고 당도 선별을 했는데 네. 안 자르고도 이 기계로 선별이 다 되는 거네.
1: 옛날에는 안 익은 수박도 많이 땄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농가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완숙이 되지 않고 맛이 없는 수박을 따지도 않고 저희들 자체가 또 이제 유통을 하지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그냥 수박이 지나가기만 해도 당도를 알 수 있는.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냥 수박을 올리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1: 네.
2: 와, 신기해요.
1: 저 보이시죠?
2: 네.
1: 불 광파.
2: 네.
1: 광파기를 수박에다가 쓰여가지고 네. 그 빛을 합산해서 당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당도가 11.7. 아.
2: 다 뜨네요.
1: 네.
0: 전부다 당도가 네. 11은 무조건 넘네요.
1: 예,
0: 네,
1: 그렇죠. 11 브릭스가 넘으면은 네. 수박이 맛있는 거예요.
0: 아...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네. 11이 안 넘고 뭐 9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파는 거예요?
1: 이거는 가공 공장이라 주스 공장이라
2: 아...
0: 12도 나오고.
1: 네.
2: 되게 높네요.
1: 이걸 지켜야지 그 많은 유통업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0: 아니 그럼 이 합격한 수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1: 예, 전부 다 이제 수박하고 지금 30년을 넘게 거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0: 포장을 또 하시는구나.
1: 이런 거 처음 봐요. 음악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네. 배송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0: 떡볶이를 다 넣어서 보내시니까 예, 안전하겠네요.
2: 이제 이렇게 저 그 수박을 오하는 풍선을 불어서 구석에 네. 넣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1: 가다가 깨지면 누구 책임?

0: 우리 책임이요?
1: 근데
0: 여기 지금 네. 우리 회사 부대장 우리 아들이에요.
2: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세요?
3: 네, 아, 저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온라인 스토어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근이라고 합니다.
2: 아 근데 나는 소개하시길래 아드님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안 닮았는데.
0: 잘생겼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아,
0: 나는 못생겼거든.
2: 아니 네. 얼굴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아, 약간 느낌이?
0: 그래도 어디 보면 다 비슷해요.
1: 좀 닮으신 것 같아요.
2: 이거 궁금한데 여기다 넣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기가 실험 한번 해볼까요?
3: 한번 던져볼까요?
2: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 얼마나 세게 던지려고.
0: 아니 이 큰 육종아 체에 힘 없어.
1: 얼마나 던질
2: 그렇게까지 안 던지죠. 누가 그렇게 던져요. 던질만 하게 던질게요.
1: 아니, 귀엽다 박스.
2: 아 요겁니까?
3: 네, 한번 제가... 던져보시죠.
2: 어우 네. 근데 이거
1: 몇 킬로예요?
2: 아니 무거운데 무거운데 약간 깨질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아니, 그러면은
1: 무서운데?
2: 배달 왔는데 바빠가지고 던졌다 에이, 던졌다
3: 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네? 진짜요?
3: 회오리 슛으로 던졌어요.
2: 아, 더 세게 던져도 돼요? 네,
3: 회오리 슛으로
2: 진짜?
1: 아, 무서운데? 네.
3: 괜찮습니다.
2: 아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아,
3: 괜찮습니다.

0: 과연 한번 볼게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1: 진짜 세게 던졌거든요.
2: 수박은? 수박은? 멀쩡한 거.
1: 금강거 아니에요?
0: 금강거 아니야, 이거.
1: 금강거 같은데? 여기 금강거 같아. 어?
0: 어? 안 갔어요. 어? 괜찮습니다. 자, 하루 4만 통의 수박이 회장님 손을 거쳐서 나간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원래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3: 아니요. 전혀 농사하고 상관없는데, 네. 네.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운수업하고.
0: 아, 운수업을 하죠.
3: 운수업 하셔가지고. 그때 형편이 괜찮으니까 학교도 서울로도 가고. 아.
1: 서울로 유학 가실 정도였으면 회장님께서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봐요.
3: 공부는 무슨 공부요. 용케도 떳떳이 합격을 했죠. 시험 며칠 안 되고 그냥 벼락 공부했더니 용케 합격해가지고 가게 되었죠.
0: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뭐 아직 어린 나이니까 굉장히 뭐 좀 다른 세상이었을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면
3: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말도 말아요. 촌 놈이 뭐 서울 올라가니까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네. 맨 놀러나 다니고 그래도 놀러... 그때. 네. 교우관계는 좋았어요. 네. 교우관계는. 대학생들이 그냥 줄줄이 서고 참으로 그때 참 그 시절. 아, 네. 네. 그렇죠. 그렇게.
1: 그러면 고향인 부안으로는 언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3: 79년도.
0: 79년도.
3: 25살 때.
0: 25살.

0: 고향에 이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는 뭘 하신 거예요?
1: 아, 그때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에 가세가 기울러가지고, 형편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 내가 이렇게 그 집안의 장남이요. 무슨 생각했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화려했던 생활을 다 좀 잊어버리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1: 뭐 그 제일 배우신 게 뭐 과일 장사, 뭐 야채 장사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뭐 과일도 팔고, 수박도 팔고, 채소도 팔고.
0: 부안의 시장에서?
1: 네, 부안의 시장에서.
0: 장사에 좀 소질이 있으셨나요?
1: 말도 말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채소장도 야채장도 하는데 남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저 자식 서울 학교 다니지만 기껏더라고 채소장도 한다고 이렇게 흉이나 보는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작업복 입고 일할 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 나이에서는 쪽팔려, 쪽팔렸어요. 쪽팔려 정말로.
3: 20대니까 아. 또.
2: 아휴, 그때 그때 말로 이제 창피한 것이 아니라 쪽팔린다. 아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어차피 한번 발 들었으니까 뭐 해야 할 일인데 하고, 그때 안 해본 것 없이 이제 다 해보는 거지 이제.
1: 어느 날 그 저희 가게에 그 배추를 팔아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발령이 나서 이 배추를 급히 처분을 하고, 네. 그 내가 발령 받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배추를 팔아달라는 거예요. 네. 배추를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도 이제 배추 한 포기 뭐 그 이렇게 분병원씩 이렇게 가는데 한 20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팔지 뭘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 배추를 사게 갔네.
0: 얼마나 사신 거예요?
1: 그때 한 2만 포기 됐지. 2만 포기.
0: 2만
3: 포기. 2만 포기?
1: 그래서 이제 배추를 사놓고 이제 어디다 팔려야지, 뭐 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아니, 그때 그 몇 년 만에 느닷없는 한파가 와가지고. 아. 전라도 위쪽에 배추를 그냥 싹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장철에 이제 난리가 났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배추가 다 얼어버려서 다른 데서 배추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 비싸게 좀 돈을 주고 회장님한테 좀 사겠다라고.
1: 네. 아, 그 20원짜리 배추를 500원에 팔으라고 하니 뭐 20원짜리 500원 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것을 어쩔 줄을 모르겠네. 야, 우선 그 좋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서 이제 실은 이제 과정을 해봤어야지. 삼촌도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추 따고 배추치기에다 싣고 해서 차에다 실었는데 차에다 배추를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반듯하게 싸야 되는데 또 해봤어야지.
3: 안 해봤잖아요.
1: 아이고, 싸다가 어그지고 무너지고 또 쏟아지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배추가 비싸니까 그렇게 싸서 갔어도 또 손을 다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막 배추 막 저기서 1,000원도 팔고 얼마도 팔고 하네. 아, 나도 500원에 못 팔겠다 더.
3: 훨씬 높네요.
1: 더 달라. 금방 장사꾼이 돼버렸네. 그래서 600원도 이제 받고 700원도 받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야, 겨울에 그 그때는 이제 고무장갑도 없고 이렇게 면장갑 이렇게 장갑을 끼는데 얼마나 손이 싫어요. 산답지가 뭐 이게 손이 화끈화끈해서 추천지도 몰라. 돈 버는 재미 이게 추천지도 모르고. 야, 내가 시집고 하면 얼마 받는데 얼마 받는데 참 이렇게 흥겨우는구나. 야, 참 재밌다.
3: 너무 좋으셨겠어요.
1: 그거 있었죠.
0: 그럼 얼마를 버신 거예요?
1: 이제 뭐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1,000만 원 다 되지만 그때 또 뭐 700이든 800만 원이든 간에 네. 엄청 큰 돈이죠. 네. 엄청 큰 돈이죠, 그때.
0: 그때 몇 년도?
1: 80년대.
0: 80년도.
1: 네. 엄청 큰 돈이죠, 이게.
3: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1: 차도 사고.
3: 차도?
1: 미천도 하고. 배짱도 좀 두둑해지고. 장사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다 팔고 나니까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한 20, 30개 남았을까? 가장 먼저 뭐라 했냐면
2: 차를다 차를
1: 3톤짜리 그 차를 샀어요. 트럭.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진짜 참 남은 돈은 이제 그때부터 장가비처를 하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박으로 전향을 하신 건가요? 부활.
1: 아니죠 이제 선배가 야 그래도 이제 너 경매 시장에서 그 경매 사람 해볼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경매를 하게 된 거예요.
0: 아니 근데 장사가 뭐 해가지고 돈도 크게 벌고 그런데 갑자기 또 경매사를
1: 그렇게 이제 그 만남이 네. 예, 이렇게 꼬이더라고 이렇게
0: TV에 뭐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3: 생각보다 재능 있네요, 그쵸?
1: 다르시네.
3: 생각보다 재능 있죠.
1: 뭐 해본 것 같아.
0: TV에서 본 거죠. 경매 하시는 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1: 내가 한번 해볼까요?
3: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1: 옛날에는 이제 그 배심으로 이제 배에서 이제 손을 내서 육성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헤이! 헤이! 헤이!

0: 딱 하면서 헤이야 양마 5천 6천 7천 8천 9천 3만 50번
1: 판소리
0: 같아요. 3만에 50번에 딱 쥐가 탁 올리더라. 헤이야 양만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쭉 있어봤는데 왠지 경매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경매사 그 참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경자가 싸울 경자, 싸울 경자. 경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우면서 파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더 달라. 나는 싸게 살란다. 야, 돈 많이 줘. 그러다 보면 이게 경매라니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로 그냥 연수를 삼는 거예요. 연수를 삼아. 그 오래 가요, 그게. 말도 못 해서 아주 어려운 직업이에요.
1: 왜냐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네. 되잖아요.
0: 좀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그때 내가 이제 그 맺은 인연이 논산, 그 강경, 그 익산, 용안 쪽으로 해가지고 두역까지 저기 공주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매집을 다 잘 가졌지.
2: 경매사를 하시다가 그럼 이제 경매사 그만두고 내가 유통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래도 이제 부안유통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96년도예요. 96년도 수박철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수박 상인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네. 전국의 수박 상인이. 그때 당시 수박을 살려면은 거의 인간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그 상인들이 많았죠. 오, 수박 많이 취급해. 라는 사람으로 이제 됐죠. 그때부터.
1: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공장으로 시작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마트 수박 협력업체한테 제가 저한테 수박을 좀 달라고 해서 수박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이오들이 좋은 수박이 어디서 나오고 마트에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2: 거기 다른 데 협력업체가 수박 좀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래서 야, 이거 수박 어디 거야? 해가지고
0: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트에서 저한테 야, 수박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려냐고 해가지고 협력업체가 된 거죠. 아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고집을 해서 당도 있는 수박으로 납품했던 거예요.
2: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때는 아까 그 봤던 기계 없었을 거 아니에요?
0: 없었죠.
2: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 쪼개볼 수도 없고 도대체.
0: 이제 그것이 이제 전문가지. 이 품질을 유지하기에는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따요.
1: 엄격하시네요.
0: 그렇죠. 안 따, 절대 안 따요. 네.
3: 착과 시기로부터 40일에도 50일이 걸려서 적산 온도를 먹고 해야 수박으로서의 그 수박이 마치 나오지 30일에 익어버렸다거나 35일에 익어버렸다고 하면은 수박이 무슨 맛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오해 지켰기 때문에 그 품질 불량에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다가 물량이 부족해지면 거래 저기 마트에 납품 못하면 어떻게 해요?
0: 절대 내가 가는 마트에는 수박이 쇼트가 나서는 안 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전남북 막 호남 쪽 막 수박을 납품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수박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2: 저 제일 궁금한 게 이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수박은 이제 여름에만 보통 팔리고 나머지 시즌에는 그러면 쉬나요?
0: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양파 농사를 지어요. 돌아가면서 밭을 바꿔가면서 연작폐를 막으면서 농사를 지어요.
1: 두 종목 하시네요?
0: 저희가 이제 토마토래요, 토마토.
2: 토마토.

0: 제일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수박.
1: 하느님이 보호하사.
2: 네. 수박 보호하사.
0: 그러니까 수박. 수박, 토마토, 양파 중에 1등은 수박.
1: 저는 네.
2: 알려주세요.
0: 저는 아니 뭐 얼마 1등. 얼마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2: 1등.
3: 저는 이제 어저께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네. 설쳤냐면은 7월달 우기철만 되면은 자나 깨나 이제 하느님 네. 나 좀 살려주시오.
0: 하여튼 수박이 1등이란 말씀이시죠?
2: 제일 예쁜 수박. 네.
1: 항상.
2: 절대 말 안 하시는
0: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2: 토마토 근데. 마음 아플까 봐.
0: 토마토가 슬퍼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2: 내가 1등이 뭐예요?
3: 근데 이제
2: 아니 말해주세요.
3: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수박이 대박이 날 수 있고 네. 양파가 대박이 날 수 있고
0: 일반적으로.
3: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는
2: 1등?
3: 예, 네, 그래. 1등이 수박.
2: 2등은?
3: 예, 네, 2등이.
0: 토마토겠지.
3: 토마토.
2: 겨우 들었다. 아,
3: 저한테 이제 그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맛있어 보이네.
4: 맛있게 드세요.
3: 당신이 이렇게 매일 건강식단 챙겨주니까 내가 힘이 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가 봐. 그럼 좋구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스럽게 잡으시오? 살찌게 살.
4: 좀 쉬어야지. 나도 해봤네. 괜찮네.
3: 왜 너 이제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힘이 좀 버뜩버뜩 나는 것 같아요.
5: 뭐야? 양파 먹었더니 되게 아주 좋아.
6: 대표 운동 매일 하세요?
3: 매일 하지.
6: 요건 무슨 운동이에요?
3: 이게 골프 근육을 푸는 운동이에요.
6: 어디가 풀리는 거예요?
3: 골프 근육.
6: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군요.

0: 벌써 끝인가요?
1: 뭐 금방.
2: 바로 앞에가 저희 회사예요.
0: 아, 저희가 언제요?
2: 바로 보이는 곳이 저 앞에 회사예요.
3: 매일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루에 3만 개씩, 4만 개씩 수박에 나가면은 100만 명이 내 수박을 먹는구나. 90년간을 그렇게 이제 품질을 지키고 농가들한테 신용을 지키고, 야,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하는 일익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죠.
4: 저희가 그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봤는데, 백지 수표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과연 우리 회장님 뭐라고 쓰셨는지. 900 농가. 900 농가. 이게 어떤 뜻이죠?
3: 우리가 그 1년에 그 생산 농가하고 접하는 농가가 900농가예요. 아, 900농가.
4: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회장님을 오늘날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3: 그렇죠. 네.
4: 다 이쪽 주변에 계신가요?
3: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국에 이제.
4: 전국에?
3: 전국에. 네. 나한테는 진짜 재산인 생산농가를 적은 거예요. 보통 1년에 만나는 농가 수가 900농가요. 몇십 년 동안에 그 농가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900명의 농가.

0: 천명, 수만 명의 농가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회사도 있을 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한테는 엄청난 그 무형의 재산이다 그거요. 재산. 아이고 철수 씨 반갑네. 농사 잘 지었어?
1: 예, 덕분에 집이 대천하고 있어.
0: 예. 아이고 잘 지었구만. 너무 커서 팔겠나요?
1: 한번 당도 한번 재볼까?
0: 아이고 칼 한번 줘봐.
1: 우와.
0: 우와. 우메.

0: 아유, 식사 보스 나온다.
1: 가격이야, 잘 나.
0: 아유, 올해도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수박 맛있네.
2: 농민이 없으면 생산농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과의 가장 약속,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3: 그래서 회장님이 선도금을 많이 주신다고?
4: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돈 없으면 절대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료도 사야지, 뭐, 종자도 사야지, 뭐 인건비도 줘야지, 농기계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지.
3: 힘들 일이 많아요. 예.
4: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또 학비도 줘야지, 또 딸아들도 시집장가 간다고 또 뭣도 줘야지.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나 선도금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게 농가하고 저하고는 아주 끈끈한 이제 이렇게 신뢰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2: 많게는 몇 억, 적어야 몇 천. 그렇게 돈을 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5: 아이고, 회장님, 8천만 원이야. 왜 이러는 거야. 예.
2: 아, 금방도 전화 오잖아요. 선도금 받아서, 아유, 올해 정말 잘 쓰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이제 서로의 사정을 저기 안 해준다면 안 되잖아요.
6: 지금 900여 곳에 농가와 거래를 하고 계신데, 회장님만의 어떤 철칙이 있으신가요?
4: 농가들은 이게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농사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농가들과의 저와의 관계는 신뢰성이 대단합니다. 약속이. 농가가 한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가져가고, 대신 농가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저한테 상품화된 농사를 지어서 저한테 줘야 되고.
6: 품질의 약속을 지키고.
4: 저는 또 농가가 이렇게 이제 정말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전에 노력을 해야 되고.
3: 근데 매번 이제 수박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으니까 회장님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4: 저한테도 손해가 많이 나죠. 손해 많이 날 때는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10억도 20억도 손해 나는 데 많아요. 수박은 비가 오면 안 먹어. 또 많이 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돈 다 줬어요.
6: 수박에 최대의 적은 사실 비죠, 비.
4: 그렇죠. 예. 네.
2: 계약해놓고 안 가져가 버리고 빚쟁이처럼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잘하는 거지. 농가가 이렇게 어떤 피해가 왔을 때도 우리가 저 유효적절하게 처리도 잘 해주고 마무리를 잘하니까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0: 그 봉사도 또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 기부를 좀 하세요?
1: 그 뭐 이제 그 지인들하고 이제 농가들을 좀 자주 만나서 모자가 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0: 최대 연매출 1천억 원의 수박 유통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1: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네. 나는 지금 그 항상 그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뭐 돈을 막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천 명의 그 농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우리 수박을 하루 많게는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그것보다 더한 그 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야, 나는 부자다. 뭐가 부자요? 돈은 아니지만 그런 무형 재산. 그 무형 재산이, 야, 나는 정말로 그 많다.
2: 으쌰, 으쌰, 으쌰!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4: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지, 이렇게. 뭐 80만 평 정도.
0: 8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4: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5: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6: 신났다!
4: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7: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4: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0: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은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젖!
0: 성교육! 오래 갑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무려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 씨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고3, 고1, 초3 키우고 있는
0: 많다, 네. 많다.
2: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다른지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2: 아, 오랜만에 해서 죄송해요.
0: 웃겨, 웃겨. 그게 옛날 그 유행이었고 나는 몰랐어, 뭐나?
3: 아, 오늘 또 몰랐었구나. 아, 그랬나 봐.
0: 맞아, 맞아. 옛날 생각나네요.
1: 저는 지금 무슨 대화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4: 아, 몰라요?
2: 아니, 우리 개콘 동료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
1: 유행어 없어서.
2: 아, 유행어
0: 없어서. 아, 질투 나서
1: 그런 거예요. 나서.
0: 지금 첫째가 고3이고, 고1이면은 이미 조금 성교육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2: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고3. 일하다가 그냥 지나갔고.
0: 오.
2: 고1. 그냥 또 지나갔고, 이러고 초상 우리 막내딸은 내가
0: 그대로.
2: 진짜 우리 부모의 첫 성교육 잘 배워가지고
0: 네네.
2: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왔습니다.
5: 아, 성교육을 해야지. 아, 조금 더 크기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6: 성교육에는 결국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2: 아, 네. 지금부터도 가능한가요?
6: 아, 그럼요.
0: 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했으니까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2: 어, 만나고 와.
7: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5: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6: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0: 딥페이크나 AI로 막 재미로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1: 있어요? 지금은 그 낯선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0: 자, 오늘은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 우리 아이 안전지대입니다. 쌤씨는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1: 저 혼자 있었을 때, 깜깜할 때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불 끄고 이렇게 자는 게 정말 못했어요.
0: 야, 진짜 의외다.
1: 그래서 주방에 불 켜고 문 살짝 열고 그렇게 잤어요.
0: 그럼
4: 귀신이 무서웠던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4: 혼자 있는 게? 귀신 안
1: 무서워요?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4: 어, 진짜로요?
1: 네.
4: 난 귀신이 무서운데?
1: 네. 내가 봤을 때 인규가 무서운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2: 아, 그렇죠.
1: 그렇죠.
2: 지금 제일 무서운 건 고1 사춘기.
0: 아,
2: 우리 둘째 제일 나도, 무서워요.
0: 그건 나도 무서워.
2: 방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8: 어릴 때 무서웠던 것보다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0: 그쵸?
8: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걱정의 레이더가 완전히 좀 달라진 느낌?
0: 달라지죠.
8: 또 그냥 길 갈 때도요. 신랑 제일 앞에 보내고 새끼 오리들처럼 첫째, 둘째 보내고 제일 맨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0: 부모가 같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같이
1: 아,
0: 알아야
1: 맞아요. 같이
0: 되거든요.
1: 알아야 됩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위험은 친절, 관심, 그리고 장난, 연애, 비밀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대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내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2: 결국엔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사랑하는 세상을 부모도 함께 이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3: 불법 촬영?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4: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어떤 사람한테 넘기고 널리 퍼뜨리고 그렇게 악용하는.
2: 제대로 알고 있어요.
5: 하루에
2: 그러니까 어른들도 뭐 하루 종일
5: 한 시간
2: 있을 수
5: 이상 할것
2: 있으니까
5: 같은데.
2: 걱정이에요.
3: 한 시간? 그 정도. 하루에 세 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곤 다 사용하는 것
2: 거의 하루
3: 같아요.
2: 종일.
3: 10시간?
2: 대부분 어른들도 다 그렇게
3: 인스타,
2: 치고
3: 틱톡,
2: 있죠.
3: 트위터 이세개 많이 쓰는 것
2: 아, 인스타 뭐 쇼츠 이런 거
3: 같아요. 그쵸?
2: 보면 몇 시간이 훌쩍
3: 맞아요.
2: 지나가요.
3: 아이들 덕질할 때.
4: 게임 아이템을 막 기부해주는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
3: 학교 오픈
2: 아, 근데
3: 채팅방도
2: 이거 오픈
3: 써봤고,
2: 채팅방.
3: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서도 써봤어요.
4: 5학년 애들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약간 친구들이랑 잘못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른 애들이 그 친구를 놀려요. 애들이랑 못 어울리냐고 이렇게 막 말해가지고 학폭위 같은 것도 열릴 뻔했고.
3: 그 단톡방에다 제일 못생긴 사람, 뭐 제일 이상한
2: 아이,
3: 사람 이런 거
2: 너무 나쁘다.
3: 투표하게
2: 이거는
3: 시키고 그
2: 말도 안
3: 단톡방에다가
2: 되지.
3: 손가락 욕 공유하면서 이게 욕이라고 가르쳐준 그런 적이 있어서 엄마가 단톡방 못하게 하세요.
2: 디지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4: 그쵸.
2: 네.
3: 막상 그 상황 닥치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그 대상이 저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5: 네.
4: 사교시
2: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4: 계속
2: 있을까요? 어른들
4: 사교시
2: 중에서도 쉽지 않죠.
4: 생각하면서.
3: 그냥 친해지자고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제 나이를 알려주고, 나 14살이야? 이래서 제가, 그래? 오빠구나? 이랬는데, 전번도 교환하자 해서 그냥
2: 위험하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3: 알려줬는데, 이게 위험한 건지는
2: 너무
3: 몰랐어요.
2: 위험한 거죠.
3: 콘서트
5: 많이
3: 티켓
5: 위험하죠.
3: 교환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콘서트장엔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가서 교환했어요. 연락을 그만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에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막,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뭐, 좀더 만나보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더 와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2: 아이고. 야,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4: 진짜요.
3: 친구가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평소에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연락해왔던 사람이 그 진짜로 찾아와가지고 자꾸 터치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일부러 여자인 척하는 남자 목소리였대요.
2: 성별도 속이는 거죠.
3: 그거 듣고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것 같아요.
6: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3: 일단 위로 먼저 해주고 그 게시물 신고하고 어른분들께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해줄 것 같아요.
2: 아, 근데 생각보다 정말
4: 진짜요.
2: 충격이었어. 아니, 뭐 DM 받고 오픈 채팅하고 모르는 사람과 뭐 대화도 하고 이게
7: 저는 지금 너무 놀랐어요.
2: 네.
7: 왜냐면 우리 막내딸 채윤이가 포토카드 준대.

0: 어떤 분이
1: 뭐?
0: 그런
2: 맞아요.
0: 아이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2: 네네네.
0: 너무 좋아가지고 막그 흥분했던 얘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노출이 쉽게
3: 그럴 수
0: 그때는
3: 있죠.
0: 몰랐어요. 그게 큰또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2: 그렇죠. 우리도 인지해야 돼요. 부모님
0: 네.
2: 대신 인지해야 됩니다.
0: 어떻게 해야 돼요?
2: 진짜 영상 보면서 뭔가 남일이 아니다라고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이렇게만 좀 했다면
0: 맞아.
2: 이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지 마.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3: 그러니까.
2: 것 같은 세상이 진짜 변한 것
0: 그러네.
2: 같아요.
1: 애들은 게임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생기고 채팅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모르니까
4: 미치겠어.
1: 10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알았는데 40살 어릴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4: 뉴스에 나왔었어요. 나이를 속이고 10대인 척 또래인 척 하는데 정말 뭐 마흔 넘은 아저씨가 그루밍을 했다고.
5: 여자인 척하는 경우도 많고.
6: 네. 요즘 정말 정말 흔하고요. 아이들한테 게임 채팅, 뭐 오픈 채팅방, 뭐 인스타 DM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요즘 거의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둘만 따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거나 메신저도 더 비밀스러운 메신저들로 이제 옮겨 타자고 하거나 그래서 뭐 보통 그래도 뭐 오픈 채팅방은 사람들이 있기라도 하죠. 사적인 그런 둘만의 이제 메신저 앱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정말 온라인 그루밍이 정말 시작되기가 아주 쉬운 경우가 많아요.
2: 네, 인터뷰 보니까 애들도 위험하다는 걸 진짜 잘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거랑 실제로 안전한 거랑이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는 알죠. 이제 많이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 좀 낙관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 시기의 아이들이 좀 그 착하게 해야 된다.
4: 맞아.
5: 어른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경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4: 자,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 안전온도를 몇 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 저는 24도, 5도 정도로 지중해성 기후로 좀 온화하고
4: 괜찮다고
2: 잔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30도 정도로 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하루에 딱 30분 TV를 보고 그것도 딱 제가 틀어주고 아직 키고 끄고 이런 것도 못해가지고 딱 그 정도라서 좀 내가 안전하게 좀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키는 거 끄는 거 모른다고 했죠?
2: 네. 알아요?
1: 아니, 어느 순간엔 그냥 알아서 다 해요.
2: 진짜?
1: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거 비밀번호 있어도
5: 다 풀고 들어가요.
2: 정말.
1: 알아서 다 파악해요. 네.
4: 아니, 저도 진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딸은 핸드폰을 잘 안 봤는데 요즘에 쥐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검색도 다 하고 이게 진짜 불과 한두 달, 뭐 세 달 차이에 아이들이 확확 변하니까 저도 이제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2: 진짜.
4: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지금 보니까 40도는 가는 것 같아요.
5: 그럴 것 같아요.
0: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0: 저는 우리 딸이 포토카드 누가 준다 이럴 때, 와, 넌 행운하다.
4: 행운하라.
0: 공짜로 얻는 거니까.
4: 어서 가, 이렇게.
0: 빨리 가서 받아와. 내가 사줘야 되는데, 공짜로.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있었는데.
4: 아빠도 경각심 아예 갖고 계시진 않았네요.
0: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게임 막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 컴퓨터 봤는데, 옆에 성인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게임하면 중간에 광고 막 뜨잖아요.
4: 맞아요.
0: 이거 애들 게임인데도 이런 게 뜬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당황만 하고 또 당황하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바로 안 돼서.
1: 저는 한 미열 상태 정도? 37, 38도 정도?
4: 미열?
1: 아니 뭐 위험은 누구나에게 뭐 언제나 올 수도 있겠지만 뺀치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되게 좋아해요.
4: 남자들 되게 그렇죠.
1: 아니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온라인 게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하고 하다가 약간 그 사람은 조금 선 넘은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좀 무서워가지고 난 자주러 왔는데 그냥 자 이럴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차단 버튼 뭔지 알려줬어요. 바로 여기 들어가서 차단 그리고 좀 마음 안 들었으면 신고까지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예 그 게임기가 마루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누구나 볼 수 있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이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들하고 하는 게

0: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어떤 내용 하는지 이렇게 네,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헤드셋 끼는 순간부터 한쪽만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셋 없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부모님들이 시끄러우니까 헤드셋 쓰고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구랑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 헤드셋 하지 말고 틀어놓고 하라고. 그래서 왜 이상한 얘기, 뭐 여성혐오 얘기, 욕하는 사람들 이러면 저 아이디 쓰는 사람 들어오면 너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2: 그러니까.
1: 네.
3: 완전 꿀팁 주셔가지고 저도 만약에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좀 같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언니 저는 오픈 채팅은 절대 용납 못할 것 같아요.
2: 나도 무서워.
3: 지금 아직도 걱정돼. 마음이 너무 불편해.
2: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오픈 채팅인 게 아이들이 막 쉽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할 것 같거든요.
4: 네, 맞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호기심이나 뭐 보상 이런 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담당하는 어떤 전전두엽 기능 같은 거는 아직 한참 더 발달하려면 남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인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면서 충동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확 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너 야 이런 것도 했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우와 이러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게 한순간에 이렇게 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착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방심은 금물입니다. 게다가 착한 아이들일수록 부모한테 걱정을 끼칠까 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되게 문제가 아주 커졌을 때 그때서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좀 이렇게 안테나를 켜고 계시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잠깐 아주 작은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이제 하나씩 올라갈 텐데 평범한 대화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5: 네.
2: 네. 자, 우리 아이에게 이런 DM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3: 그냥 인사 아닌가요?
2: 인사.
0: 네. 별 생각 안 들던데요?
2: 네. 이건 어때요?
6: 그냥 게임하면 무조건 나오는 말 아닌가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0: 이거 좋은 얘기인데요?
6: 네.
2: 몇 살이야?
3: 이거 아니죠.
2: 몇 살이야? 아니죠.
4: 몇 살이야? 몇
0: 살이야?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국에서.
4: 네, 맞아요. 한국에서.
0: 서열 정리하기 위해서.
2: 맞아. 왜 친구. 저기까지 오케이.
3: 네. 오케이, 오케이.
2: 우리 둘만 얘기할래?
6: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2: 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5: 어?
2: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도 이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이제 딱스톱 시킬 것 같아요.
3: 아, 저 바로 데이터 끊을 거예요.
2: 이거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왜? 영상통화 하지 않을래? 얼굴 보고 싶어.
7: 이거 좀 아니다. 이거
4: 이런 것들 뭐.
2: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비밀 친구 하자.
6: 이거 바로 차단해야 되는 게 애들이 비밀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 또 호기심 많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2: 처음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이게 위험 신호가 시작이 된 걸까요?
1: 저는 처음부터 좀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2: 네.
1: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탁 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그렇게 안녕 그러면 긴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럼 나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어린이가 얘기했듯이 나이를 물어보더니 뭐 금방 내가 오빠네? 뭐 이러면서 이제
3: 14살이라고
1: 네.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 남자들인 경우에는요 나이 물어보고 나이가 이제 어린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께 비밀이야, 뭐 나이, 학교, 집 이렇게 사적인 정보를 계속 묻는 게 위험 신호죠. 그래서 일단 게임 잘하는데 요게 이제 일단 낚시 같은 난 너 특별히 보고 있어? 뭐 이런 뜻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4: 실제로 저렇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 그냥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막 뭐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 철석같이 믿거든요. 아, 근데 오빠 남자 아니야. 나랑 나이 똑같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나간다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1: 네. 보통 이제 고민 많이 들어주고요. 네. 학교에서 힘든 일 같은 거 부모랑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자기가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루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 그런데 나를 엄마한테 혼나면 엄마 힘든 거 엄마가 힘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텐데.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밀로

0: 점점 되는 거죠.
1: 큰일 났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황에 딱 대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본능적으로 예, 버저를 누르셔야 돼요. 3초 안에 해야 할 행동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이 말합니다. 또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3, 2, 1.
2: 아니,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3: 근데 친한 사람인데요. 네. 사진은 서로.
1: 괜찮아요?
3: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친한 사람이면.
1: 친한 사람이면. 네. 친한 사람이에요. 이거 괜찮습니까,
4: 선생님?
1: 당황스럽게 단단히 화가 나겠죠.
3: 절대
1: 안 단단히 화가 나겠다. 자, 일단 다음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야, 단톡방에 올리자.
3: 몰래 찍은 건 안 돼. 몰래 찍은 건 안 돼.
1: 단톡방 올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4: 아, 네.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저거 좀 캡처를 해놓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3: 아, 그 방법이 있구나. 왜냐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4: 맞아요.
5: 그래서 아이한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디지털 경계에서는 불편하면 즉시 멈춘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한다. 캡처하고 차단한다. 나온다. 대화창에서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싫어요, 도망쳐, 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계속 반복 교육을 싫어요, 도망쳐, 말해.
4: 그거를 네. 근데 직접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아이한테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개미만한 목소리로 얘기해.
1: 잘 못하더라고. 네,
3: 그렇죠.
4: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한 10번씩은 정말 시켜봐야지 이게 싫어요! 하고 뛰어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켜보거나 롤플레잉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 저희 둘째 딸은 친구가 이제 때리니까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친구한테 너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연습할 때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6: 그 박자
1: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6: 박자가 약간 이렇게 돼서.
1: 엄마가 그랬어.
6: 박자가 좀 친구가 볼 때는 위압감이 없어 보지 않을까. 걱정이
5: 그렇게라도
1: 네, 그래도 연습시키기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알아봤고 네. 자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님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은규 씨 고1 아들이 네.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저 나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3: 어 만나고 와.
1: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닌가? 아니, 나 지금 홍익규 씨한테 오늘 너무 걱정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6: 아니, 우리 신랑이 아니라 정말 네. 다행이고.
3: 다음에 얘기 안 해줄까봐. 그럼 제가 어디 가는 거라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릴까봐. 저는, 그래서, 갔다 와. 근데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7: 안 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안 돼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숨기려고요.
1: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7: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거 다른 거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4: 아, 맞아요. 쌤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통제를 강화하면 아이가 숨고 부모가 정작 어떤 상황에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의 일탈 행동이나 성적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느냐. 그게 그거를 방지해주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온라인상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하면 대화를 하면서 어디 놀러 가니,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니, 어디, 뭐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가장 안전장치. 너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되면 위치 확인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테니, 데려다 주고 네.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 이런 식으로 개입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고 보내는 게 저는 안전한 것 같아요.
3: 아이의 핸드폰을 몇 살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5: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때 뭐 문제가 만약 생긴다면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럼 성인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5: 그런 게 좋다고 맞아. 생각해요.
3: 네. 원래 패턴이 네. 요랬는데 네. 이렇게 바뀌면 이걸 네. 풀어야 되나요?
5: 근데 아, 패턴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모가 자꾸 열어본다든지 아, 네. 그러니까 점점 꽁꽁꽁꽁 숨기는 거죠.
1: 허를 찌르는 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6: 근데 우리는 뭐 성경을 언제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디지털 성교육은 뭐 언제부터 할까 이런 생각 우리 아예 못했잖아요.
7: 솔직히 저도 예전에 온라인은 현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무섭기만 이야기하면 애들은 또 위축되잖아요.
3: 맞아 맞아.
7: 이 연량 맞게 이거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 디지털을 우리가 성하고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사실 그 목적

0: 말고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디지털만큼의 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는 공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온라인 그루밍이 명백한데도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요새는 왜 카톡으로 막 커피도 보내주고 초콜릿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1: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백한 범죄다라고 경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0: 알려주신
1: 것 같습니다.
0: 얘기해줘야죠.
1: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과연 그들만의 장난이 정말 가벼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몰래 찍네요.
2: 진짜? 어머머, 완전 내 이상형.
1: 몰래 찍으면 안 될 텐데.
2: 않게 간직해야지. 연구 박제.

0: 점점 사악해지고 있어요.
1: 그럼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이거 선생님들 진짜
0: 저거 많이 하죠.
1: 저거 진짜 범죄지.
3: 근데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라 그냥 뭐 좋아하니까 올리겠지, 허락 없이 그냥 막 올려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4: 그 외국에서 사진 찍기 전에 대부분 Can I 하고 먼저 물어보는 문화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괜찮은지 묻지 않고 이렇게 찍는 게 정말 안 되죠. 예, 우리 집도 예, 이제 사진 찍을 때 찍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한테 보여주지만 아이들은 먼저 확인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으면
1: 안 된다고
4: 이거 삭제.
2: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4: 얘기하더라고요.
5: 저도 이제 아이 사진 정말 많이 찍고 하는데 뭐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이런 것들로는 쓰는데 뭔가 제 개인 계정에 프로필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못생겼어? 이런 거 지워주고 지워요. 하거든요.
4: 근데 솔직히 그거 되게 힘든 게 내가 봤을 때 정말 귀엽고
5: 엄청 귀여워.
4: 그리고 그냥 내가 개인으로 보내고 남고 싶은데 애들이 아니야 삭제해 삭제해.
2: 맞아. 우리가 볼 때 이게 넙죽하고 귀여운 게 있잖아요. 다 삭제이더라고. 왜? 근데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아 장난이야, 아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3: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면은 괴롭히고 형들이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따라하고 그게 나쁜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면 큰일 나는.
2: 큰일 나. 범죄.
3: 범죄죠.
4: 아니 호주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뭐 밀고도 별명도 부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대방 그거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고.
0: 기준이 이제 나는 장땡이었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미로 개구리 보면 돌 던지고 이러지만 걔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불쾌하거나 두려웠다고 하면 그건 장난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2: 사실 저도 걱정됐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첫째 딸한테 막 남자가 틀을 괴롭히니까 남자애들 원래 좋아하면 그렇게 표현해라고 아이한테 말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가 참고 표현하지 못하고 해서
6: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으로 인해서 서서히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사과하는 걸 아이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 그치.
6: 졌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너의 의도는 그렇지만 상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번 연습을 시켜야 점점점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2: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끼리 막 웃으면서 장난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웃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웃었잖아. 근데 나중에 약간 뒤늦게 기분이 나쁘실 때 웃었으니까 말 못하는 것도 있는.
0: 생각해보면 우리가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도 어색하게 웃어버리기도 해요.
2: 우리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3: 근데 이걸 또 부모 걱정할까 봐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가 또 일이 더 커지고 네. 저는 또 그걸 또 해결 못 해주니까 저도 속이 상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걱정입니다.
4: 뭐 저도 처음에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 대부분 그렇죠.
4: 네. 하지만 혼내기보다 먼저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왜 또 딱 내 입장이 되면 덮고 싶은 거예요. 그치. 아이고 그냥 좀...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거는 약간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2: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3: 맞아, 맞아. 네.
0: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맞아, 이러고 맞아. 덮어버리면 이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3: 요즘 애들은 또 얼굴 막 합성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근데 그게 어플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나오고 저희도 많이 하고 또 컨텐츠에서도 그게 놀이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그냥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밌고 깔깔대고 웃는 게 좋은 건지 항상 헷갈려요.
6: 보통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어서 친구들도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뭐 AI 합성 이렇게 말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에 다 얼굴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어플들이 다 있잖아요.
3: 그렇죠.
6: 사실은 그거 그거가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수준이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너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책임감까지도 좀 알려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 자,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미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이것 봐, 재밌잖아.
3: 이러면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요?
2: 너도 이것 봐서 다른 곳에도 올려.
5: 이거 완전 부추기는 거잖아, 지금.
2: 그치.
4: 이거 안 나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때문에.
0: 맞아요.
2: 괜찮아.
3: 괜찮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괜찮아. 에이, 다 하는 거야.
2: 너만 예민해. 싫으면 나가든지. 자, 이 단톡방에 있는 아이라면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4: 못 나가지, 잘.
0: 못 나가지.
6: 굉장히 어렵죠.
3: 아니, 근데 저희 막내딸도 나만 안 하면 이상해. 나 친구들이랑 왕따 당할까봐 좀 겁내. 겁내하고 꼭. 그 뭐 이렇게 누르는 거 만지는 거 이거 다 유행 따라가려고 하고
0: 맞아
3: 왜냐면 왕따 당할까 봐
2: 아이들의 군중 심리가 진짜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4: 윌리엄도 유행 되게 예민해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6: 아이들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런 단톡방이나 실제 친구 관계에서 이 주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주도를 하는 사람이면 혹은 친구 관계가 독립적이면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빠지면 집단에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탈락되는 거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나오는 게 혹은 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2: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는 대체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될까요? 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모의 첫마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1: 거기 있어요.
0: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 저럴 때 무서워, 전화 올 때.
0: 네? 네?
3: 말 못하고 있구나.
4: 아유, 초조합니다, 아이들. 저런 상황되면.
5: 야, 지금 네 얼굴 합성한 영상 돌아다닌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혼냈지? 줘봐. 빨리 풀어.
6: 아, 아니야, 다 지웠어.
5: 그치? 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3: 지우면 안 되지.
5: 걔 봤지? 맨날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언니 있잖아.
6: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그냥 재미로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럼.
5: 재미? 진짜 망신이다, 망신, 진짜. 아빠 맨날 뭐라고 했어? 여자면 맨날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6: 이게 왜 내 잘못인데?
2: 아이고,
3: 일이 벌어졌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자꾸.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해요, 부모의 마음도. 그 전부터 네. 분명히 잔소리 했을 텐데.
0: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모, 과연 괜찮은 걸까요?
3: 안 괜찮습니다.
0: 만약 내가 아이라면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7: 아빠가 오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6: 사실은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닌대.
7: 많이 놀랬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6: 애들이 나만 보면 수근거리길래 아유, 물어봤어.
3: 아이가 정말 힘들 거예요.
6: 그러다가 사람. 선생님도 알게 된 거고.
7: 누가 그런 건지 알고?
6: 아빠도 아마 봤을걸? 나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던 애 있잖아.
7: 아.
6: 아빠, 나 불안해. 애들이 벌써 다 본 거면 어떡하지?
7: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단 아빠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애들 못 보게 할게. 왜냐면 그거 보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일단 그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들은 잘 저장을 해두래. 그리고 경찰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4: 정말 힘듭니다.
7: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6: 아빠, 미안해. 일찍 말 못했어.
7: 아니야, 뭘 미안해. 이건 네 탓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어?
2: 나도 잘 해주고 싶다.
3: 짐을 시켜라.
8: 근데 부모도 놀라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0: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에게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만약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 가해자라면 이거 어렵네요.
9: 이게 더 잘한데.
3: 이거 어렵네요.

0: 뭐가 그렇게 재밌대, 우리 아들?
1: 엄마 이거 봐봐.
2: 이게 뭐야?
1: 아니, 이거 완전 이쁘잖아. 애들이 합성해서 준 건데 이거 완전 진짜 같지?
2: 정규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영상 싹다 지우고 너 단톡방에서 나와.
3: 뭔 소리야? 아이, 왜 그래?
2: 엄마 말 들어.
4: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셨어요,
5: 숨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의 가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인데 애들이 합성해서 줬어. 완전 재밌지?
2: 엄마는 네가 그냥 재미로 봤다는 말에 믿어. 근데 모르고 있거나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1: 엄마 이거 그냥 놀이야 놀이. 유행하는 놀이라고.
2: 정규야,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 반성을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 것부터가 책임지는 자세의 시작 아닐까? 엄마가 믿어도 되겠지?
5: 부모를 위한, 그리고 아이를 위한 성교육.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4: 아우, 정규 씨 연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예, 한 건을 또 하고 오셨습니다.
6: 예.
4: 자, 여러분, 진짜 만약에 저렇게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 속 주인공이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진짜로 막, 너무 몰입이 돼서, 막, 심장 내려앉고, 막, 눈물 날것 같아서, 좀 보기 어려웠어요.
6: 저도 약간 울컥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우선 올린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내려달라고 해야죠. 그 색출이 제일 중요할 것
4: 그렇죠. 유포자를 찾는 거.
6: 같습니다. 예.
3: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이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 먼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
4: 그러니까.
3: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픈
4: 미안해, 왜 미안해.
3: 그러니까 미안할 일이 아닌데.
7: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두 번째 사례처럼 그냥 우리 애가 가해자였을 때 그거를 제가 진짜 딱 알게 된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진짜 좀 화는 나는데 설마 약간 믿기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4: 피해자면 심각하게 대처하는데 가해자 부모였을 때는 아니 뭐 이게 그냥 뭐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까 봐 그것도
8: 맞아요.
4: 걱정입니다.
8: 맞습니다. 대체로는 저 단계에서 아이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학폭이나 경찰에 신고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단계에서도 부정을 했다가 배신감이 들었다가 화도 내 때가 내 탓인 것 같다가 정말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에 대한 골든 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9: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거는 감정적인.

0: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낫다고 하죠. 출연자 휴대폰에 제작진이 이제 가상의 자녀가 되어서 톡을 보낼 겁니다. 자, 부모로서 첫 답장 한 줄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수정이나 삭제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지 화면으로 한번 띄워봅니다. 자, 인규 씨, 뭐라고 쓰셨나요?
2: 누가 그랬어? 아니, 이거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1: 안 돼, 안 돼.
2: 아, 수정 안 돼요?
1: 순간적으로 그거 안 돼요. 네.
2: 아, 이거
1: 끝이라 그랬죠.
2: 급하니까.
1: 수정이 안 돼요. 삭제 금지.
2: 아, 막상 이게 욱 하고 올라오니까 화부터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더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답변할 걸 아쉽네요.
0: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묻는데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사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할 수가 있어서요. 이때는 아이한테 좀 필요한 건 내가 네 편이고 너네 편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라는 그런 그 안정감을 좀 주는 게 좋죠.
1: 자, 은지 씨는 뭐라고 쓰셨어요?
3: 저는 정말 엄마가 볼게 URL 한번 보내줘봐.
1: 링크를
3: 네, 링크
1: 보내달라고.
3: 보내달라고.
1: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못 썼어요. 약간
3: 아니,
1: 당황해가지고.
3: 울고 있다, 지금.
1: 약간
3: 화면에
1: 화면에
3: 눈물이
1: 심장이
3: 지금
1: 막 두근두근해. 왜냐면 제가 감정이 순간적으로 하면 저 약간 머리가 하얘져서 답을 당장 못할 것 같긴 하고.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답 어떻게 해야 돼요?
4: 저였다면 그 영상 더 이상 보지 말고 나름만 먹지 말고 아빠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자녀의 안전인 것
1: 마음이
4: 같습니다.
1: 아플까 봐.
4: 예,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자녀들은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불안정해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일단 괜찮아. 그다음에 나한테 다 얘기해줘.
1: 네.
5: 일단 애가 입장은 괜찮은 건지 그거 우선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이 마음이 제일
5: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죠.
0: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엄마랑 같이 문제 풀어보자. 걱정하지 마.
1: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가 부모인데, 왜 아이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한테 가장 먼저 말을 못할까요?
4: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의 충격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예요.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되게 통증이 많이 오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그 당시에는 무덤덤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에요. 이게 내가 물론 잘못을 가해자가 한 거지만 아이들 생각에 내가 물렁하게 거부를 했다.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다. 거기를 나간 게 잘못이다. 처음부터 채팅을 하는 게 아니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주변 사람의 비난, 특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조금씩 말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부모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안 되는 거네요.
0: 이거는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 일단 올라가면 그거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내가 찾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도 그거를 다 내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URL이라든지 해당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 해갖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순서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1: 절대 안 됩니다.
0: 네.
1: 아,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안전지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인규 씨부터.
2: 언제나 네 편이야. 아빠한테 와.
3: 엄만 네 편이야.
1: 웃음이 많이 진짜 내편 같아요. 쌤 씨. 네.
5: 같이 해결하자.
4: 우리 딸 말해줘서 고마워.
1: 따뜻해, 교수님.
0: 네 잘못이 아니야. 성교육이 아이한테 뭐 세상은 너무 위험해, 뭐 이런 그 사고 치지 말라는 혹은 안전교육이라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따뜻한 관심과 또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다. 내 편이 먼저라는 인식을 줄수 있는 부모가 굉장히

0: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정말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가 사소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작되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둔 카드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 부모, 안전, 지대.
1: 아이들은 계속 자랍니다. 세상도 계속 변하죠. 하지만 아이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은 언제나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 안전 지대 파이팅!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3: 한국은 약간 미국은 약간
4: 왜? 뭐가?
5: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4: 볼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6: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0: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7: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8: 엄마, 너무 힘들었어.
9: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1: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사랑해.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저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학자이자 경영학자로 기업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비즈니스 히스토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흥망성쇠와 산업의 변화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늘 거대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낮은 국가 인지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실력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한국 제품들은 주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격으로 승부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먼저 찾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까지 그 대전환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같은 대격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매번 위기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며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극적인 성공을 몇몇 천재적인 창업주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영웅 서사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도전의 이면에는 국가의 정교한 산업자원 전략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비전을 현실로 빚어낸 무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후발 주자를 넘어 당당히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 산업사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꾸며 걸어온 대한민국 산업의 치열한 생존과 성장의 역사. 그 첫 번째 강의는 K조선, 그 50년의 항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5척 중 한 척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배냐겠죠.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그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 운반하는 LNG 운반선. 한 척 가격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의 세계 발주량 60%, 그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값싼 배는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는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세웁니다. HD 현대가 1974년 첫 배를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누적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일본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미국도 조선업 되살리기에 한국의 손을 내밉니다. 일명 마시가 프로젝트.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 하나 없던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가 먼저 찾는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먹고 살 길은 수출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보존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원유도 다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팔아야 했죠. 나라 경제 전체가 바닷길에 실려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는데 비싼 값을 사오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수입도 줄이고 수출 상품도 되고 일자리까지 생깁니다.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조선업에 주목한 건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큰 벽은 돈이었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서 국내 어느 대기업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조차 한 차례 거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엔 선뜻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구도 쉽게 짊어지기 어려운 위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그 사람이 다시 나서게 되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때 한국 조선에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집회이라는 신화처럼 회자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1971년 정주영 회장은 차관을 얻으려 여러 곳을 돌았지만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엔 조선소도 도크도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영국의 선박 중개사 AMP 애플도어의 찰스 롱버튼 회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500원 지폐의 거북선과 울산 미포맛 백사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가진 것 없는 나라의 기업가가 무엇으로든 신뢰를 만들어놔야 했던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차관 보증 기관은 또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려면 배를 사겠다는 선주부터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팔아야 하는 상황. 정주영은 백사장 사진과 지도, 빌려온 도면을 들고 그리스 선주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계약을 따내죠. 국제 시세보다 16% 싼 값에 2년 6개월 만에 인도한다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전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엔 조선 전문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덴마크 조선소의 기술 이사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하고 조선소 안에 훈련원부터 세웠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 보낸 연수생들은 도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견제 속에서 어렵게 익힌 것을 메모해와 다시 그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74년 6월 28일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그 배의 명명식이 같은 날 열립니다. 1호선의 이름은 애틀랙틱 베른. 길이 344m.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선주 리바노스는 완성된 배에 만족했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9척을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무대에 처음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쉬운 길은 절대 없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고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자 유조선 수요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와 홍콩 선주들은 이미 발주한 초대형 유조선의 인수를 거부했고요. 완성된 배들은 울산 앞바다에 묶였습니다. 남들은 실패한 배라고 봤지만 정주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었죠. 1976년 인수가 거부된 유조선 세 척을 바탕으로 아세아 상선을 설립했고요. 이 배들은 곧 원유 운송에 투입됩니다. 이게 훗날 HMM으로 이어지는 해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를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더 큰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경쟁시켜서

조선소는 원래 대한조선공사가 1973년부터 짓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우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1981년 대우조선공업이 출범합니다. 이렇게 현대, 삼성, 대우, 이른바 조선 빅3 체제가 갖춰집니다. 1983년 현대중공업은 창립 10년 만에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건조량을 기록하며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다만 이때는 현대 한 회사의 기록이었고요. 국가 전체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역전은 1993년에 이뤄집니다. 한국은 수주량 기준 세계 점유율 37.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먼저 앞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설계 능력과 엔진 기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은 그 이후에 하나씩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싸고 빠르게 배를 건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공정 혁신입니다. 배는 블록 공법으로 만들죠. 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만든 뒤 합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한국이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법입니다. 한국이 잘한 건 이걸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정밀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블록을 최대한 키워 조립 횟수를 줄였고요. 여러 곳에서 따로 만든 블록을 합쳐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관과 전선도 좁은 선체 안이 아니라 블록 단위에서 미리 끼워 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울산, 거제, 전남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조선 클러스터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도 같은 배를 더 싸고 빠르게 만들어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세 회사는 또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엔진을 국산화해서 2001년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배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기술은 이후 발전 설비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던 쿠바 전역에 공급돼 쿠바 10회소 집회의 뒤편에는 이 발전 설비가 실려있을 정도입니다. 대우조선은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배를 택했습니다. 첫 국산 잠수함, 최초의 전투용 잠수함, 그리고 첫 독자 개발 구축함 광개토함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가스를 곧바로 기화해 보내는 운반선, 쇄빙 LNG선까지 세계 최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하나오션의 방산, 특수선 경쟁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해양설비에 집중했습니다. 첨단 LNG선 기술을 축적한 데 이어서 2013년에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하는 이 부유식 설비 FLNG를 세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웬만한 상선 100척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고가 선박입니다. 이 FLNG는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확실한 간판 제품입니다. 세 기업은 같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를 파고들면서 경쟁을 했고요. 그 결과 한국 조선업의 전체 역량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HD 현대가 상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초로 누적 5천 척 인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11척 가운데 7척을 삼성이 수주해서 점유율 60%를 웃도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시장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제조업에 직접 진출한 것입니다. 이 거점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의 전초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이 지키는 건 어렵고 비싼 배, 즉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조선업은 흔히 사양산업이라 불립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후발국의 추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 일본은 모두 세계 조선업의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사람의 결단이나 한 시기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K조선의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의 투자,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기술 개발,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 수많은 협력업체의 역량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출발점은 추격자의 불만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 만드는가? 이 질문은 배우고 축적하고 결국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하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국식 전진력, 뭐 K-forward mindse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고 축적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기업 두 곳이 탑15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이 순위를 지켜봐왔는데요. 한국 기업이 첫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울컥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제품을 확보하려고 전 세계 고객들이 줄을 섰고요. 오늘날 반도체는 석유와 철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죠.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반도체 강국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부품을 받아 조립하는 하청기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AI 시대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 6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시작은 1965년 미국 기업 고미가 한국에 합작회사를 세워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면서였습니다.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의 세제 혜택까지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은 그저 부품을 보내면 조립해 되돌려받는 조립 공장이었죠. 하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던 그때 한국에겐 이 낮은 단계의 투자마저 절실하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의 도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기업은 삼성도 SK도 아닌 바로 안암산업이었습니다. 1968년 김향수 창업주는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세웠지만 2년 넘게 주문이 없었습니다. 부도 위기의 순간 장남 김주진이 미국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현지에 판매 회사를 세워 직접 수주를 따옵니다. 그 결과 직원 7명으로 시작한 안암은 1972년 종업원 1,000명이 넘는 기업으로 급성장합니다. 그렇게 안암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섭니다. 이때부터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을 만들고요. 1970년대에는 전자공업 육성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전자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TV와 라디오 생산은 빠르게 늘었지만 핵심 부품 상당수를 일본에서 수입하던 시절, 반도체를 국산화하지 못하면 전자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산업정책의 지원 속에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금성, 지금의 LG는 1970년 미국 슈프림사와 손잡고 반도체 조립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강기동 박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 반도체. 이 회사는 한국 최초로 웨이퍼 가공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만드는 전 과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기업이었습니다. 비록 오일 쇼크의 자금난을 끝내 넘지 못했지만 이 회사가 훗날 삼성의 손에 넘어가면서 한국 반도체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83년 2월 8일, 한국 반도체 역사를 바꾼 날이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도쿄 선언입니다.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암 창업주 김향수 회장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사업을 벌여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회사 업계에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최첨단이냐. 정부 관리조차 차라리 신발 산업을 밀어주는 게 낫다라고 했고요. 일본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도체는 인구 1억, 국민소득 1만 달러는 되어야 가능하다는데 당시 한국은 그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곧바로 64K D램 개발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1, 4, 16K 같은 앞단계를 다 건너뛰고 곧바로 64K로 직행하겠다는 겁니다. 리프로깅. 한국이 선진국이 이미 지나간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는 대신 다음 세대의 기술로 곧바로 뛰어드는 추격형 산업화 전략을 택했다는 점이죠. 삼성은 미국의 벤처기업 마이크론의 칩을 받아와서 그걸 뜯어보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연구원들은 64K DRAM을 잊지 말자고 64

4km 행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요. 그만큼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개발 착수 6개월 만인 1983년 말 64K D램 개발에 진짜로 성공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10년 넘게 벌어졌던 선진 국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4년 안팎으로 좁힌 겁니다. 공장 건설도 보통 1년 반 걸리는데요.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그 공장이 자리한 경기도 기흥이 한국 반도체의 메카가 되었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뛰어들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반대에도 특유의 기업가 정신으로 독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을 밀어붙였죠. 1983년 현대는 현대전자산업을 설립하고 경기도 이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D램이 아니라 SRAM에 먼저 집중을 했고요. 1984년 16K SRAM 시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어려웠고요. 판로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D램으로 눈을 돌려서 1986년 256KB D램 양산에 성공합니다. 삼성과 현대, LG, 안암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몸담은 여러 기업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경쟁이 한국 반도체의 토대를 닦았고요. 연구 개발의 역량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성공은 분명 창업자들의 미래를 내다본 식견과 과감한 결정에 큰 빚을 지고 있지만 결코 한 기업과 한 기업의 영웅 서사만은 아닙니다. 결정적 도약의 순간에는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1986년 그때 시작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당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다음 세대 D램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 후발 주자인 한국이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 반도체 통신, 현대전자산업, 금성 반도체와 정부 출연 연구소인 애트리,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모았습니다. 총 879억 원의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당시로서는 국가적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경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현대, 금성은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만큼은 함께 참여했습니다. 경쟁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의 기반 기술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랐습니다. 4메가 D램, 16메가 D램 개발에 이어 1992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기술 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먼저 다음 세대 반도체를 개발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삼성은 1993년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랐고요. 1994년 256메가 D램, 1996년에는 1기가 D램을 연속해서 세계 최초 개발을 이어나가면서 세계 메모리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도약에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주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자란 산업 생태계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핵심 장비와 소재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장비 한 대가 늦게 들어오면 라인 전체가 멈추는 취약한 구조였죠. 이 약점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국산화를 밀어붙였고요. 정부도 공동 개발과 기술 축적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1980년대부터 한미 반도체 같은 토종 장비 기업이 자리를 잡았고요. 동진 세미켐과 솔브레인 등 소재 기업, 리노 공업과 하나 마이크론 등 후공정 기업들이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메모리 공장이 커질수록 그것을 떠받치는 장비 소재 후공정 생태계도 한 몸처럼 함께 커진 겁니다. 한국 반도체는
완성품 경쟁력과 공급망을 동시에 키워내 세계에서도 드문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잘 나가던 한국 반도체,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죠.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기업 사이 중복된 투자 산업에서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정부는 빅딜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2001년 이름을 바꿔다는 것이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는 출발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고 있었고요. 2001년 세계 반도체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에 팔아넘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요. 매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닉스의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서 신규 투자금이 끊기자 새 장비를 살 돈이 없었던 하이닉스는 기존 라인을 뜯어고쳐 쓰는 블루칩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기존에 0.18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직접 개조를 해서 0.15 마이크로미터 미세 회로를 구현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로 하이닉스는 생산성을 약 1.7배 끌어올리고요. 투자비 9,500억 원을 아끼면서 적자 2년 만에 2003년 3분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D램 세계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끈질긴 생존과 성장의 DNA가 나중에 SK 하이닉스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7년부터 반도체 업계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치킨 게임입니다. 너도 나도 공장을 늘려서 물량을 쏟아내고 가격이 원가 밑으로 떨어져도 버티는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살벌한 출혈 경쟁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약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요. 2012년에는 세계 3위였던 일본의 엘피다마저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메모리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 지독한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였습니다. 2012년 SK텔레콤이 빚더미에서 막 일어선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그렇게 SK하이닉스가 탄생했고 세계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이 세 회사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호황, 불황이 거세게 오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 격렬한 사이클을 견디면서 불황에도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무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핵심은 HBM,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회로를 더 작게 그리는 평면 미세화 경쟁은 비용과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고 보고 옆으로 못 넓히면 위로 쌓차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시장 수요도 없던 2000년대 중반부터 이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해서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내놓습니다. 앞서 자금난 속에서 단련한 그 공정으로 승부한다는 DNA가 여기서 결정적 차별화로 이어진 겁니다. 세대를 거듭한 HBM은 AI 칩의 절대강자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이 되었고요.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4 시장을 선점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HBM 초기 대응이 한 발 늦어서 고전을 했지만 마침내 6세대 HBM4 초기 양산에 성공을 하며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요. 차세대 제품인 7세대 HBM4E 시제품까지 세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속적 파트너나 계약 상대자로 볼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글로벌 AI 반도체의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60년이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기술을 산다고 곧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역량,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이 한국형 전진력, 한국 산업을 움직여온 그 힘이 반도체에서도 다시 나타난 것이죠.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결혼식장 컨셉이라 저도 약간 결혼하는 컨셉으로
1: 마녀처럼 하고 왔습니다.
2: 웨스턴적인 무드랄까요?
3: 좀 신사인데 조금 타락한 신사를 봤어요.

홀로루키를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소문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으로 나 있는 뮤지션들이 이번 달에 많이 모여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치기 소년단.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하고 제가 장기하 씨 회식 갔다가 만났어요.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는 마임을 계속 하더라고. 이거를 모든 노래마다 이거를 계속해요.

0: 엘키님 가보겠습니다.
1: 전자가방 뮤지션 기나이직 이 추천을 해줬었고요. 세계 멸망, 세계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20대 시절이 담긴 음악이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생각이 조금 변하셨나 봐요. 마음이 가득했던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예. 아, 저는 이제 약간 100%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이연 형이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전자음악이 약간 이제 MBTI로 치면 굳이 한 T의 성향을 가진 음악인데 거기에 F의 정서를 조금씩 넣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 형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주변 뮤지션들이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럽대요. 라이브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 지금 눈과 귀가 부럽대요, 저한테. 여기 파이프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파이프, 아이리시 그 파이프. 그분 SNS 들어가서 그 파이프로 온갖 노래를 다 커버를 하세요. 심상치 않은 분들이 들려주실 노래 제가 한번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봤어요, 노래도.

0: 빌로도 킹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호저 군단 뵙겠습니다.
1: 어우, 카리스마가 있어요. 솔직히 루키라고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방송 고등학교 뭐 32회 뭐 동창회 뭐 이제 친구들아 오랜만이다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루키죠. 네. 미안합니다. 키워드로는 멋, 사랑, 돈, 키드밀리 같은 소리죠. 하지만 포저 군단이 하니까 멋있네요.

0: 아, 뜨겁네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2: 안녕하세요. 2026년 최고의 신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오늘도 역시 다양한 장르의 멋진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팀 보러 가세요?
3: 네, 사랑한다 내 친구들.

0: 너무 심심했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1: 네.
0: 몇 등 할 것 같아요?
2: 저쪽으로.
0: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이준님, 안녕하세요.
2: 평화잖아요. 안 열심히 못하게 해보.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고 일 잘하는 밴드 호재 온단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야, 헬로 루키잖아. 루키야, 누군지 보여주자. 멋진 게 좋아서 밴드를 했고, 멋진 게 좋아서 옷을 입고, 멋진 게 좋아서 머리를 감고, 멋진 게 좋아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저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멋이거든요.
2: 사실 21세기에서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1: VS 공감 안에서 조회수 제일 많이 나와야겠다.
0: 제일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좋은데. 오늘 컨셉이 신사라고.
4: 어떻게 제일 어리지만 제일 신사다운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3: 약간 신사의 조건이 좀 뭐가 있을까요?
4: 신사, 품격, 자세.
3: 짜세?
4: 네.
3: 아, 짜세 좋다.
4: 멋진 모습 보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세 개. 심장을 관통하는 멜로디랑 압도적인 그 카리스마. 그 다음에 배꼽이 빠지는 재치.
1: 지금 약간 창피하신 것 같은데.
0: 아니, 진심으로 하면 진심.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빠!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뭔가 좀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요. 여러분도 좀 산뜻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희 배경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새단장한 어떤 모습으로 또 힘차게 저희 또 출발해 보니까 매일 10분 영어 저희 정면 돌파 스피킹과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좋은

0: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이나 아니면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지난 1년간 있었죠. 실제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환자 수가 막 많아지거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낮으면, 그리고 학교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등교 수업을 좀 중단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은 상당 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또 2학기 이상 수업을 들으신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 온라인 수업 전반에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 진행 과정,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도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 온라인 그 수업이라는 게, 이러닝이라는 게 원격 화상 수업을 해도 얼마든지 수업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못지않게 디지털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수업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자, 첫 번째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연수도 받아야 되죠. 그 실제 툴 쓰는 연습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고 적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뭐, 외국 유력 그 뉴스 매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학교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얘기하면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거리두기 학습,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우리도 배워서 쓰자 이거죠. 등교 수업은 학교적 school, in을 붙이세요. In school classes. 이게 뭡니까? 우리말의 약간 등교 수업 느낌입니다. person을 붙이잖아요. in person classes. 이게 우리말의 약간 대면 수업 느낌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수업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접할 일이 없었던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워낙 대면 수업, 등교 수업,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필요한 단어들이죠? 들어보세요.
1: In school classes, in school classes, in person classes, in person classes.
0: 그렇죠? 수업은 classes, 그냥 S 붙여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교 대면 수업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은 그냥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말 그대로 비대면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 같은 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온라인 클래스 하면 수업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학습 자체는 그냥 learn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의미로 쓰듯이 온라인 수업이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냥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learning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online learning.
0: 이것도 종종 외국 매체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CNN이나 BBC나 CNBC 이런 방송들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보는데요. 이거 보면 socially distance learning 이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social distancing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socially distance 하면 사회적으로 거리가 두어진 학습, 즉 비대면 학습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걸 많이 접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Socially distanced learning 들어보세요.
1: Socially distanced learning. Socially distanced learning.
0: 자, 그러면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넣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등교 수업은 아까 in-person classes or in-school classes로 하면 될것 같고, 중단은 그냥 stopped, 중단되었다.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이 부분을 영작해야겠네요. 자, 일단 등교 수업부터 갑시다.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had to be stopped. 중단되어야 했다. 언제요? when coronavirus cases, 확진자 사례가 spiked. 급증, spiked. 느낌 오세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등교 수업이 중단돼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할 때. 자, 다시 한번.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들어보세요.
1: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In-school ca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0: 자, 원격은 일단 원격이란 단어, remote. 화상은 뭐라고 그래요? video classes. 여러분하고 저도 지금 remote한 거죠.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고, 여러분은 어딘가, 댁에서 혹은 뭐 어디선가 보고 계시죠. remote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0: 영상이니까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훈련 연수 받다. 훈련 연수를 그냥 training이라고 합니다. Training. 훈련이든 연수든.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Teachers had to receive training. 우리 선생님들도 일선 학교에서 원격 화상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툴들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수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receive training. 들어보세요.
1: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0: 그 다음에 교수 자료 그냥 teaching material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교실 수업에서 준비 안 하던 뭐 그런 자료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북이라든가 뭐 PPT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teaching material, 그렇죠? 뭔가 가르칠 때 써야 되는 자료. 들어보세요.
1: Teaching material. Teaching material.
0: 선생님들은 원격 화상 수업 연수를 받았다. Receive training. 뭐에 대해서 remote video class를 하기 위한 연수도 받고 모의 수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거든요. 일선 학교에서도. Teachers receive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Receive training 뭘 위해서? For remote video classes.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0: 자, 그러면 모의 수업 자체를 영어로 부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모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mock입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mock session. mock session. 물론 이제 session은 수업에만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mock class 할 수도 있어요. mock class. 그러면 모의 수업입니다. 근데 session이란 건 웬만한 뭐 한 회차 모를 session이라고 하니까 mock session.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시험 이제 한번 보는 거. 예비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mock test라고 해요. mock test.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모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오케이? 모의 수업. 이런 경우는 모의 수업을 해봤다. 공개 수업은 그냥 open classroom이라고 그래요. open classroom. 이건 교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 have an open classroom session today. 그럼 또 오늘 공개 수업이 있다. 즉, 뭐 학부모님들 오시고. 근데 원격 화상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지만 집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약간 공개 수업하는 느낌이죠.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들어보세요.
1: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0: 적응하다는 그냥 쉬운 단어 쓸게요. 오늘 단어들 많이 나왔으니까. Get used to. 다 아시는 단어? Get used to. 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Get used to.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들어볼게요.
1: Get used to. Get used to.
0: 여기 힘 살짝 들어가죠? 자, 모의 수업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게 도와줬다. 그럼 이제 아까 mock session을 주어로 잡아보고, 온라인 수업. 그거에 익숙해지다. Get used to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mock session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helps teachers. 또 일반화. Get used to. 적응하다. Online classes. 또 S 붙여서 일반화. 자, 모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게 됐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0: 오케이. 자, 온라인 수업 주제 첫 번째, 준비 과정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첫째, 등교 수업과 대면 수업,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들어보세요.
1: In-school classes,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in-person classes.
0: 원격 화상 수업, remote video classes. 강세 잘 주시고,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마지막으로 모의 수업, mock session. mock session or mock class 하셔도 돼요. 모의 수업을 그냥 하려면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 수업 관련된 장단점 이런 이야기 계속 해갈 겁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예전 방송 복습하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Place versus location. Place versus location.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place 그리고 location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는 장소를 뜻하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where식으로 이제 place 뭐 이렇게 나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들 place 연결해서 이름절 place. 그리고 마지막에 으 소리를 안 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스 소리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place. place가 아니고요. pla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방, 건물, 도시 등의 특정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특정 위치, 지점, 그리고 구역을 뜻합니다. So place not only refers to a particular location, but it can also refer to a building, it can refer to a city, it can refer to a home or a house or a room in a house, or even a spot inside a room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I can't find a place to sit.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플레이스, 장소. place, 장소인데 지점하고 공간도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그래서 place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빌딩일 수도 있고 어떤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카페일 수도 있어요. Oka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find a place to sit.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를 뜻합니다. 자리 같은 경우도 pla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앉을 자리를 못 찾겠어. I can't find a place to sit.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네, 여기 같은 경우는 place가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라고 하면 my place라고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표현해요. 당신의 집, your place, his place, her place, their place. Okay? 그래서 나는 내 새로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다음 단어 locat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location은 장소라는 뜻을 잊지만 좀 더 위치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Okay, 같이 해볼게요. Location. Shun. 마지막 T-I-O-N 발음은 S-H-U-N으로 한번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Okay, location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Okay, 그래서 location 같은 경우는 뭔가 건물

아니고 사람의 위치도 locatio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유되었거나 점유가 가능한 위치 또는 부지를 location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place하고 다르게 좀 더 위치를 뜻하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로케이션, 장소, 위치, 로케이션.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그 식당은 새로운 지점을 열었어.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위치의 지점을 열었으니까 location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Oka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여기서 place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야.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라는 뜻을 강한 어감이 있으니까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마지막으로 What's the exact location?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달라고 하면 정확한 뭐 주소 달라는 얘기죠. What's the exact location? 그래서 이거는 뭐 건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What's your exact location?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What's your exact location?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s the exac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네, 정리해 드릴게요. Place는 장소, 보통 지점하고 공간. 공간은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집도 되고 방도 되고 방에 있는 어떤 공간이 되겠죠. Place. 그리고 location은 조금 더 딱딱한 단어죠. 어떤 장소인데 위치의 뜻에 더 강합니다. Loc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Great job,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All 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않는 사람들이에요. And just go along with, go along with 아니면 go with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 가는 걸 말해요. Go along with.
1: Yeah, you just kind of go with the flow.
0: Yeah, go with the
1: whatever
0: flow.
1: Whatever happens, happens.
0: Yeah, whatever happens를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Mm-hmm. 사실 life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만 마치 제3의 존재인 것처럼 가끔 영어에서는 묘사가 돼요.
1: Yeah.
0: Whatever life does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제3의 뭔가 개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life throws at them. Mm-hmm. 그들에게 life가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도전 하나. Here's a challenge. Here's a crisis.
1: Oh, look,
0: 위기.
1: Here's that. Yeah. Do that.
0: Here's some trouble. Here's a 뭐 그런 거. 그래서
1: Here's a good opportunity.
0: 네, 기회 하나 있다.
1: Positive.
0: 네.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번역하자면 그냥 일어나는 일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계획 없이.
1: And the third type of person.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0: 두 가지 아주 다른 유형을 이야기한 다음에 계획 다 짜는 사람, 전혀 안 짜는 사람.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Which is where I think I am. 바로 그곳이 제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 And next she says,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0: 중간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계획을 짜고 어떤 건 계획을 안 짜겠죠. 그 어떤 거는 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읽을 때 마가리타 씨는 그 some things, some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발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I certainly, 물론 분명히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1: Some things.
0: 네, 이렇게 했습니다. Some things. 그냥 plan some things가 아니고
1: no.
0: some things.
1: Some things, 네. you know, a few things.
0: 네,
1: yeah.
0: 어떤 것들은 분명히 계획 짜는 걸 좋아해요. Like vacations and holidays. 여기서 보통 vacation하고 holiday는 둘 다 휴가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1: yes.
0: 굳이 구분하자면 여행이나 휴가라고 해봤는데요. 아무튼 휴가를 계획하는 건 좋아한대요.
1: And she s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0: 보통 저는 비행기표를 6 months in advance, 6개월 전에 삽니다. 이렇게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인데요. 뭐 6개월 미리. 뭐 3개월 전에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기간을 붙여주시면 돼요. 3년 미리, 3년 먼저.
1: Three years in advance.
0: 아니면 5분 미리.
1: 5 minutes in advance.
0: 네, 10 minutes in advance, 6 months in advance.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1: Yeah.
0: And then?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0: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that way라고 했어요. That way,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죠.
1: Yeah.
0: 이 방법이 이미 언급이 되고 because that way,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1: If I do it that way, then I get this.
0: 그렇죠. 원래는 이제 더 굳이 풀어 설명하자면 if I do it that way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면 if we do it that way, if we do it like that 인데 that way 그냥 하나로 쓰고요. That way I get to 하고 있습니다. Get to. Get to는 이제 어디에 가는 거 도착하는 것도 get to지만 when I get to the station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get to 동사 같이 쓰여서 할 기회가 있다.
1: Yes, whe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0: 네,
1: right? Or you can.
0: 네,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반년 동안 이미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디 간다 신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Yeah.
0: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임박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지죠.
1: True that. So next she says, so it's a win-win.
0: 네, 그래서

쟤는 as if, as if 하면 마치 뭐뭐 한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go along with whatever 뭐뭐뭐 하면은 뭐가 됐든 어디에 맞춰서 대응하다, 행동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오시죠.

0: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Some things I like planning,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1: 다시 한번 볼게요.
0: Martin says,
1: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여기서 put them, 이것은 put the plans into action.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것들을 항상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0: And Mari says,
1: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ome things I like planning. 어떤 것들은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Wing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날개라는 명사지만 이런 경우에 wing it 하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0: When you wing it, you just do it spontaneously,
1: 네.
0: right?
1: 그래서 네, 어떤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네요.
0: Just see what happens.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0: Everyon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Oh, you want to continue reading about Pirate Party? 네, Pirate Party 대해서 계속 궁금하죠? 어떻게 되는지. 네, 우리 유리사가 뭔가 이제 우리 그 캡틴, Pirate Captain을 생일을 위해서 뭔가 만들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네, 곤충도 넣으면은 괜찮아, 훨씬 더 맛있을 거야. 네, 이런 말을 하고. Very interesting. 맛있을까요? 네, I don't know. Anyway,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one, all these words are connected to cooking. 자, 요리할 때 쓰는 단어들인데요. The first one is to stir. To stir. 젓다. Okay. 자, 요리하면 많이 젓죠? Alright. The second word is to grate. To grate. 강판에 갈아요. 갈다. Okay. 네. And the third word is to shred. To shred. 채를 썰다. To shred. Okay? So these are our three words for today. Let's go ahead and start reading. 자, Pirate Pie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let's see how they continue to cook the pie. All right, let's begin reading. Pirate Owl scooped the butter out of a barrel.
1: No, there are beetles in the butter, he cried.
0: They will make the pie nice and crunchy, said Cook. Cook added the water and gave the stuff a good stir. She scooped up some of the mixture on her spoon and tasted it.
1: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0: Okay. 자, 곤충들이 계속 나오네요. Alright, 여기에서 보면은 Pirate Owl, 다른 해적이 또 이제 버터를 꺼내는데 버터 안에 뭐가 있어요? There are beetles in the butter. Okay, 딱정벌레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요리사가 그러죠. They will make the pie nice and crunchy. 아, 더 맛있을 거야. 그리고 crunchy 할 거야. 네, crunchy는 좀 바삭바삭하다. 네, 딱정벌레들이 좀 이렇게 딱딱하니까. 네, okay. 그래서 Cook added the water and gave the stuff a good stir. 친구들, this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To stir, 아까 네, verb로 동사로 젓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to give a good stir,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scooped up some of the mixture on her spoon and tasted it. 자, 한번 맛을 봐야 되지, 돼야 되겠죠? 한번 이제 맛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해요.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친구들, 여기에서 봤을 때 Pirate가 뭐지? Pirate는 해적인데 왜 거기 Y가 붙이지? 네, 이 원어민들이요, 가끔가다 Y를 그냥 새로 단어를 만들어요. Pirate라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는 좀 뭔가 부족하다. Pirate Pie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Pirate Pie답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So,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뭔가 더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Go and catch me some fish, she ordered. Bring me some cannonballs. Bring me some rope. Bring me a skull and crossbones. Bring me an old pair of pirate socks. The pirates ran to fetch the things.
0: 네, 친구들, 아까 그랬죠?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뭔가 부족해.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좀 황당해요. 여기에서 네, 자, fish는 네, 물고기죠. 네, 물고기를 좀 좀 잡아와.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cannonballs. 자, 포탄을 갖고 와. 그리고 rope, 밧줄을 갖고 와. 그리고 skull and crossbones 이 말을 하는데 skull는 해골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여기 12페이지 보면은 이 요리사 요 팔에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죠. 네, 그게 바로 a skull and crossbones.

0: 그래서 해골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뼈가 두 개 이렇게 있죠. 그게 a skull and crossbones이에요. 네, 그것도 갖고래요. Okay. And bring me an old pair of socks. 아주 오래된 양말 한 컬래 갖고 와. 너무 이상해요. 이게 파이에 들어갈까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y threw the fish into the bowl. They grated the cannonballs. They shredded the socks. They chopped up the rope. The cook mixed it all together with a big bone. 자, 물고기, 네, 그거는 생선은 들어가는 거는 맛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they grated the cannonballs. 포탄을 grate를 했다. 네, grate는 갈다예요. 뭐 어쩔 때는 강판에도 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감자나 뭐 당근이나 보통 grate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포탄은 갈아서 넣고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더 황당한 거. They shredded the socks. 네, our third word for today. To shred, 채를 썰다. 네, 네, 채를 썰는데, 네, 양말을 채를 쓰는 거예요. 네,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chopped up the rope. 네, 밧줄을 여기서 그림 보면 어떻게 해요? 가위를 탁탁탁 자르고 있죠. 썰고 있죠. 네, 가위를 쓸든 아니면 뭐 칼을 쓸든 뭐 아무튼 네,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요리사가 이제 뼈를 갖고 이렇게 이제 다 섞었어요. 이 재료를. 네, 아주 맛이 있을까요, 친구들? Alright, 저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pirates looked at the mixture in the bowl and shook their heads. You didn't follow the recipe, Cook.
1: I don't think the captain will like your pie, Cook. It will be fine, said Cook. She poured the mixture into a dish and put it in the oven. The pie cooked all night. Okay. 자,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The pirates looked at the mixture and shook their heads. 다들 해적들이 다들 다, 이게 뭐지? 이 요리법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한 해적은 아마 이 파이를 우리 캡틴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말을 하는데, 우리 요리사는 여전히 it will be fine. 네, 아주 뭐 괜찮아. 좋아할 거야.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어븐에다 넣고 밤새도록 이 파이를 이제 요리를, 이제 익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이 파이가 되게 특이한 아주 스페셜한 파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어들, 네, 뭐 to stir, to grate, to shred 이런 요리에 쓰는 단어들을 많이 배웠죠? Alright, 친구들, I hope you enjoy today's reading and come back next time. We'll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가끔 영상 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예,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1: 자,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1: 그림?
0: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1: 아니면
0: 그렇죠?
1: 뭐 피아노를 쳤는데
0: Right.
1: 아이가 음감이
0: 맞습니다.
1: 뛰어나다거나.
0: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1: 천재예요.
0: 되거든요. 그렇죠?
1: 천재예요.
0: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1: 그럼요.
0: 무조건 또 해줘야
1: 얼마나
0: 됩니다.
1: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0: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0: Excuse me, I don't speak your
1: 예.
0: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0: Yes, he's young.
1: he is good. Good,
0: Oh,
1: good. Yeah,
0: yes, he's good for his
1: yeah, yeah, yeah.
0: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Sorry.
1: You proud of your 그 저기 son, 그 grandson.
0: Oh, proud? Yes,
1: Yeah.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Bob Ross.
1: Bob Ross.
0: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0: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1: 그렇게
0: proud.
1: 되라. 오, yeah.
0: Yeah, I hope good stuff.
2: 아이고, 반응을 잘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1: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0: 들었어요.
1: 중요한데 말이죠.
0: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4: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딱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너무 자랑하고 싶죠.
0: 그렇죠.
1: 에이.
0: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중요하지 않아요.
1: 네네.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이거는
0: 그렇죠.
1: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0: 그렸다.
1: 그러면은,
0: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rew 아닌가요?
0: 저도 아시는군요. 아주
1: 그럼요.
0: 좋아요. 알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지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1: 네.
0: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Very, very nice. 오케이.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Draw.
0: draw가 되겠습니다. draw. 오케이.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죠?
1: 그쵸.
0: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drew.
1: Drew.
0: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0: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네네네. 아유,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오케이.
1: 드라운
0: 오.
1: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들렸습니다. 네.
1: 너무
0: 자, 네,
1: 당당했네요.
0: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자, DRAWN, drawn.
1: 에이군요.
0: 그래서 draw, drew, drawn.
1: John.
0: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1: 네.
0: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1: 그쵸.
0: 아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1: 네.
0: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1: 예.
0: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So
1: 오.
0: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1: 할
0: 할수
1: 수 있어?
0: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뭐할수 있니? 이런 느낌.
1: 어허.
0: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1: 그렇죠.
0: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1: 네.
0: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1: 오, 오.
0: 아,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Oh,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1: 네.
0: 할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1: 풀다.
0: 네.
1: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0: 아, 다릅니다.
1: 그러면 solute
0: 비슷한데요.
1: 해결하는 거잖아요. solution.
0: 걔는 명사예요.
1: 그쵸? solve.
0: solve. 네. Right.
1: 아.
0: solve. 그러면
1: solve.
0: 너이 퀴즈 풀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1: Can you solve this quiz?
0: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나저나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1: Quiz.
0: 퀴즈. 그 대신에
1: 아.
0: 빠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1: 우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Hey, can you solve this quiz?
1: Can you solve this quiz?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아시겠죠?
1: Okay.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0: 아주
1: 중요합니다.
0: 아주 중요하거든요.
1: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같이
0: 그렇죠.
1: 가져가세요. 일석이조예요.
0: 리액션
1: 예,
0: 클래스입니다.
1: 그렇죠.
0: 자, 나이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아이가
1: 그렇죠.
0: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1: 오, 너무 좋았어요.
0: 거기다,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1: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0: For his age.
1: For his age.
0: Yes.
1: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치고는 정말 재능 있다.
0: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1: 재능이.
0: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1: 그렇죠. 근데 his면은 비동사인데요?
0: 오, 오. 여기 he is가
1: 예,
0: 나왔죠.
1: he is인데요?
0: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1: 그러니까요.
0: 상태.
1: 재능이 있다.
0: 재능이 있는 이라는 게 나오죠.
1: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0: 네.
1: 그외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게그그갓 탤런티드 이런 거
0: 오, 오.
1: 있잖아요.
0: Got talent?
1: 예.
0: Okay.
1: 그러면은 갓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0: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1: 그래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1: 말했죠?
0: yes.
1: 그러면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0: 알겠습니다.
1: 탤런티드.
0: 오케이.
1: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우리가
0: 네.
1: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에.
0: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제
1: 맞아요.
0: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1: 콩글리시화된 것도 있고요.
0: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 쓴데 s를 뺀다던가 이런 케이스
1: 맞아요.
0: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1: 와.
0: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1: 네.
0: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0: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그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바로 네.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네.
0: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1: 기프트요? 기프트?
0: 한번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어?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잖아요.
1: 기프티드?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기프트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효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1: 우와.
0: 쓸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0: 맞아요.
1: 이런 의미예요.
0: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1: 아.
0: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gifted.
1: 와,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있죠. Talented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0: 있다가 네.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1: 날아다녀요?
0: Gifted 쓰는 경우도
1: gifted.
0: 굉장히 많아요.
1: Yes.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1: 뭐요?
0: He's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1: 네.
0: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1: yes.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그게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1: 네.
0: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tall.
0: She's very tall, right?
1: Yeah.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0: Mm-hmm.
1: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 Mature.
0: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이라고 쓰면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왜 같아? 그러면서
1: 네.
0: immature 하다.
1: 예. 네. He didn't.
0: Hold on.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1: 아.
0: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 하다.
1: 아, 그러네요.
0: Uh-huh.
1: He is immature.
0: 오케이. 그의 나이 치고.
1: For his age.
0: For his ag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엔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1: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So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이거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1: 이 말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0: 많이 쓰죠. 그렇죠.
1: 우와.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1: 아,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프라우드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1: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proud.
0: 아, proud입니다.
1: Yes,
0: road 아니라 road.
1: proud.
0: You must be proud of him. 정답 맞습니다.
1: 예.
0: 오케이.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 하냐? 아, 그가 proud 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be proud
1: 맞아요.
0: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아, 이런 attitude 좋아요. 어떻게
1: 네.
0: 할까요? 나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I'm proud of myself.
0: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1: Yeah.
0: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1: 네.
0: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1: You must be proud of your
0: Your
1: son.
0: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1: I'm proud of myself.
0: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이 명작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1: 네.
0: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1: 완전 올라가죠.
0: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1: Yes.
0: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So you
1: Yes.
0: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이 명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뭐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재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1: 네.
0: 그렇지.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밥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나시고
1: 알죠.
0: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 아이들이
0: 많은
1: 정말
0: 사람들이
1: 좋아하잖아요.
0: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진짜
1: 맞아요.
0: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이런 하셨던 기억이
1: 아,
0: 납니다.
1: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on like bomb rose.
0: Right.
1: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 그쵸?
0: 일단은 보세요. I am 하고
1: 네.
0: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일단 이거 뭐예요?
1: 그의 꿈은
0: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1: 화가가 되는 거.
0: 그렇죠.
1: 그러면,
0: 뭐가 필요해요?
1: 화가.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0: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1: 언이네.
0: 그렇죠.
1: artist.
0: 이유가 있겠죠?
1: 네. an artist like
0: Like
1: Bob
0: who?
1: Ross.
0: Bob Ross.
1: Yeah.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That's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1: 네.
0: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오케이,
1: 네.
0: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1: artist, artist.
0: 오, 발음
1: 네.
0: 좋아요. 오케이,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예를 잠깐 걷어낼게요. I am,
1: I am.
0: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1: I am proud of my son.
0: Oh, go ahead,
1: Yeah.
0: please. 이거는
1: 그쵸. I
0: 여러분
1: am
0: 필기 한번 하는
1: proud.
0: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1: Yeah, my
0: Of my
1: son.
0: son, right? Because 전에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아, 나, 아,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

0: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라고.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1: 네.
0: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Okay? So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0: Oh, like my
1: you.
0: you.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1: 네.
0: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is
1: Yes.
0: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자,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1: 네.
0: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죠? 자,
1: 예.
0: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플레이어를 드릴게요. 축구 플레이어.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0: 당신
1: player
0: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스타를 만났을
1: 네.
0: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0: 아,
1: 좋으시겠어요.
0: 그럼요. 그렇습니다. Right?
1: 네.
0: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자,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0: for
1: age.
0: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0: There
1: age.
0: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 is

0: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her.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Oh,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M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Whoa, really?
4: Yeah.
1: Whoa.
4: What do you think? Yeah?
1: Yes, yeah. Good. Yeah. Yes.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아,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네.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유.
0: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1: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0: 와,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

0: 아, 그럼요.
1: 만약에
0: 나빠도,
1: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 조치.
1: 아, 환불 조치.
0: 네, 환불 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아,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아하. 사는 건 괜찮아요. 아하.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1: 맞아요.
0: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아하.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1: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절대 안 됩니다.
1: Alright, alright. 네.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글만
1: 오.
0: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이게 떨리네.
1: 그렇죠.
0: 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바로
1: 네.
0: 튕겨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이 최후가 어떨지. 어우, 이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계실 것
1: 예,
0: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0: What did you say, honey?
1: You buy 게임 플레이어.
0: Game player?
1: Yes.
0: What's that?
1: 아니, 게임 머신.
0: 아,
1: Play.
0: game
1: Yes.
0: console?
1: Yeah. You bought it.
0: Me?
1: Yeah, but without asking me.
0: Oh!
1: Yeah.
0: Oh, it wasn't me!
1: 응?
0: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또 핑계. 마유
0: It wasn't
1: 핑계.
0: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1: 마.
0: please, daddy!
1: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마유.
0: Yeah.
1: 마유 doesn't 마유 don't like video game.
0: No!
1: 마.
0: No, trust me.
1: 어?
0: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No. No.
0: Trust me,
1: You are a
0: man.
1: liar.
0: He is like a pro gamer, Mayu.
1: I don't believe. I
0: Really?
1: can't believe.
0: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It wasn't me.
1: 마유?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마유?
0: 아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얼른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1: 네.
0: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1: 아, 정말
0: 하겠습니다.
1: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앞에서.
1: 아유, 게임기가 또 이게 핸드폰
0: 그러니까요.
1: 아니거든요.
0: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래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어?
0: 지금 떨리고 있는 상황인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0: 거예요.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0: 아,
1: 느낌이죠.
0: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0: 이런 경우
1: 받더라고요.
0: 있죠? 네.
1: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 봐요.
0: 오케이. 그러면 did you buy a 뭐가 돼야
1: 게임기가
0: 될까요?
1: 들어가야
0: 게임기를
1: 되겠네요. 그죠?
0: 샀냐?
1: 그럼 게임기니까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0: Yes.
1: 그쵸?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0: 네.
1: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럼요.

0: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렇죠?
1: 그러게요. 게임 두 개 중에 고민이에요. 네.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머신.
0: 오.
1: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0: 오.
1: 그렇죠.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기계니까. 머신. 이게 맞나요? 머신.
2: Okay. 예.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1: Mm-hmm.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Game console.
1: 아, 콘솔?
0: Yes.
1: 이거는 완전 콘솔. 방송국 용어인데요.
0: 어,
1: 콘솔.
0: 네.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1: 지금 저희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0: right,
1: 거거든요.
0: Right, right. 예. 이게 원래 사실은요. 콘솔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1: 아.
0: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큰
1: 네.
0: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이게
0: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숫자 들어가고 뭐 이런
1: 그쵸.
0: 게임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1: 네.
0: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1: 음흠.
0: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1: 네.
0: 네, 여기서 더 이게 산 것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1: 묻지도 않았어.
0: 물어보지도 않았다.
1: 아이고야.
0: 그냥 확 그랬다.
1: 아.
0: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무조건
1: 못 싸게
0: no.
1: 하니까요.
0: 네, 그러니까.
1: 예.
0: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1: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1: 그죠.
0: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먹다 없이, 뭐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eat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1: 네.
0: 멈추지 않은 채, 뭐 멈추지 않고 그러면
1: without stopping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먹지도 않고 일했잖아.
1: I worked without eating.
0: 그렇죠. I worked without eating.
1: Oh.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달렸대요.
1: 예.
0: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렸대요.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Without stopping.
1: Oh.
0: You got it.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라고 좀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고라고 애당초에 해석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1: 네.
0: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1: 그러게 완전 네. 넥스트 같아요.
0: 사실은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좀 직역으로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 그거 먹지 마. 너 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 너.
1: 아.
0: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네네네.
0: 자,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1: Don't eat it,
0: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1: Without washing your hands.
0: 그렇죠.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1: 그럼 애 이름이군요.
0: 그러니까 마유가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치사하네요.
1: 그러게요. 그렇죠?
0: 네.
1: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0: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러고 있는데.
1: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아,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 네.
1: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0: 빌었어요.
1: 너무.

0: 마유 위시다. 아니 아니야, 호프. 마유 호프트. 그쵸?
1: 그걸 희망했어요.
0: 예.
1: 아, 그게 뭐 호흡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0: 예.
1: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왕초보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e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예. 뭐를 얻고 싶어서 비는 것.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 썼을까요 제가?
0: For.
1: 다는 아닌데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오잖아요.
0: 네.
1: 보통 그 명사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요.
0: 네네네.
1: Okay? So beg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 Yes.
1: 그렇죠?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Brian이라는 아이가
0: 네.
1: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빈 거예요. 아, 저 갖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과거형으로. 그러면 일단 Brian은 빌었다. 어떻게 해요?
0: Brian begged.
1: Begged. 그렇죠? 근데 토이를 얻으려고.
0: For toys.
1: For a toy.
0: Or
1: 여러 개면 toys 좋아요.
0: 네.
1: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0: 그쵸.
1: right?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렇죠?
0: 네네네.
1: So 그녀는 빌었다.
0: She begged.
1: Be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0: 그렇죠.
1: 명사는 뭘까요?
0: 명사가 있어요?
1: 아하. Uh-huh.
0: 용서가요?
1: Forgiveness. yes.
0: 아.
1: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Exactly.
0: Oh.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She did something wrong and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근데 여기 만약에 for forgiving 하면요?
1: For forgiving, I mean, forgiving도 용서함이 될 수는 있지만
0: 예, 예.
1: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0: 아, okay?
1: Forgiving.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0: Brian begged for a toy.
1: Uh-huh.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0: 어?
1: Alright,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이것도
0: I'm
1: 같이 알아두시면
0: yes.
1: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It was me. Mayu begged for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0: 네.
1: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0: 엄마가 네. 너무 잘 알아요.
1: 아, 그러니까.
0: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디다 대고.
1: 아, 이거는 안 되죠.
0: 예. 그치, 안 통하죠?
1: 네.
0: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1: 아하.
0: 아.
1: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그거, 읽어보세요. 쭉.
0: 그거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1: Go ahead.
0: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0: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1: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0: 에, 에, 에.
1: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0: 예.
1: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0: 아.
1: 심지어.
0: 그,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1: 오케이.
0: 예.
1: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0: 저는 just나 only를 쓰려고 그랬어요.
1: Only?
0: 예.
1: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네요. 그렇죠?
0: 그는 오직 좋아하지 않았어.
1: 오직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0: 이상하네요.
1: So, 네.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쓸 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0: 네.
1: 이거죠.

0: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좋아해. 아,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1: I like
0: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1: learning
0: learning, 새로운 것들.
1: new thing.
0: New things.
1: Z.
0: Right. So I like learning new things. How about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아웃이었죠?
1: workout.
0: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안 좋아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수
1: 아,
0: 있겠네요.
1: 그럼.
0: 자, 그는 워크아웃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1: He doesn't like
0: 아하.
1: working out.
0: 그렇죠. ing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So he doesn't like working out. 아, 좋아해야 되는데요. 자, so 요렇게 like ing. Like ing.
1: 근데 워크아웃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0: Workout?
1: 예.
0: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Right.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띄고 out.
1: 아웃이군요.
0: Yes.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자,
1: 오.
0: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1: 네.
0: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1: Do you like reading books?
0: 그렇죠.
1: 오.
0: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Right? So do you
1: 그러네요.
0: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1: 왜요?
0: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1: 그쵸. 이 마지막 대사
0: 아,
1: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합니다.
1: 예.
0: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1: 예.
0: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1: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0: 아, 알고 보니까
1: 예.
0: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몰랐죠?
1: 아,
0: 그러면서 아이도
1: 그쵸.
0: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1: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마유도 좋아하는 게 맞군요.
0: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될 수도 있죠.
1: 그러게요.
0: 이건
1: 약간 냄새가
0: 어차피,
1: 좋진 않아요.
0: 학교에서
1: 예.
0: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1: 그쵸,
0: 텐데, 참.
1: 그쵸.
0: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Gamer? 맞습니다.
1: Yes.
0: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1: 너무
0: 잡았잖아요.
1: 사랑받죠. 뭐
0: 그렇죠.
1: 올림픽 종목에도
0: That's
1: 있으니까요.
0: right.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게이머, right?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게이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예요?
1: 아니요. 몸 같다고.
0: 같다.
1: 예,
0: 그러니까 진짜
1: 맞습니다.
0: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1: 그쵸?
0: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1: Like.
0: Like,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명사 하면 명사 같은 뭐
1: 같은.
0: 명사처럼 뭐요 정도로 해석이
1: 오.
0: 가능하겠죠.
1: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1: 그래요?
0: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1: 벽을 잘 탄다고?
0: 아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1: He is like a
0: Alright, he's like Spider-Man. 이렇게 쓰면
1: Spider-Man. 와.
0: 되겠고요. How about this? 그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 같은 거.
1: 아.
0: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1: 그쵸. 뭔가 웅장한 느낌의.
0: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1: 에.
0: 그래서 그건 마치 성 같다.
1: 오.
0: C로 시작하는 성.
1: 그쵸. It is like a castle.
0: 오, it's
1: 오.
0: like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아
1: 아니고.
0: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Yes. Okay. So 읽어보겠습니다. He is like Spider-Man.
1: He's like Spider-Man.
0: It's like a castle.
1: It's like a castle.
0: Al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1: 아,
0: 해볼게요.
1: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앞에는 관사 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0: Spider-Ma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1: 에.
0: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스파이더맨 같다라고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취급을
1: 그쵸.
0: 하게 됩니다.
1: 이름이니까.
0: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1: 네.
0: 이런 말 많이 쓰죠. 와, 너딱 너희 아버지 같다. 이런 거 있죠.
1: 너무 많이 쓰죠?
0: 말투, 뭐 생김새, right? 근데 like 말고 여기서 느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뭐 같다가 아니라 딱 뭐뭐 같다 그러면
1: 그래요?
0: 무슨 like라고 할까요?
1: just like.
0: Yes, yes, yes. 자,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너는 진짜 딱 너의 아버지 같아.
0: You
1: You
0: are
1: are.
0: just like your father.
1: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right?
0: 오.
1: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0: 어, 그죠.
1: 너는 누구 닮았니? 막
0: 넌네
1: 이러면서.
0: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1: 그렇죠.
0: 너는 하여튼간 그래.
1: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0: 그러니까 가만히
1: 이러면서 그렇죠.
0: 있었는데.
1: 네.
0: 그럼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1: 오,
0: 다른 느낌이죠.
1: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0: 아.
1: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0: 그쵸.
1: 좀 성향이나 이런 거
0: 하는 행동.
1: 맞아요. 뭐
0: 아, 맞아,
1: 말투 조금
0: 맞아.
1: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0: 네.
1: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고마워.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잘 빠져나가시네요. 이
1: 그러니까요.
0: 아빠가 잘
1: 그래서
0: 빠져나가셨어.
1: that's right.
0: 예.
1: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0: 네.
1: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요소를 넣은
0: 여기서
1: 것뿐입니다.
0: 벌써 뭔가
1: 네.
0: 사죄를 하는 듯한
1: 맞습니다.
0: 느낌.
1: Okay.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Alright.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See ya.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여러분들. 나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는 일했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0: I worked without eating.
1: I worked without eating.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0: She ran without stopping.
1: 그렇죠. Like that.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1: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0: without asking me?
1: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Like ing. 뭐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Like.
0: I like learning new
1: New
0: things.
1: things. 그는 운동하는 걸안 좋아해.
0: He doesn't like
1: 이라는 거,
0: working
1: 운동하는 거,
0: out.
1: 운동하는 거, yes.
0: Yes.
1: 자, 그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0: He doesn't

0: like video, playing video,
1: video
0: games.
1: games. Okay, wow, that's a long
0: yes,
1: sentence right
0: wow.
1: there. Okay,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eally? He loves games.
1: Yes. 수고하셨습니다.
0: 어, 자랑스럽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Uh-huh. Could you bring me a fork?
1: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uh-huh. 정답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Uh-huh. Without ing.
0: Oh.
1: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웬디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0: 네.
1: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0: 오.
1: 손을 씻지 않은 채 먹었다.
0: 저런.
1: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자, 우리는 같이 출근을 할 겁니다. And while we're there, we're also going to speak some English. 네, 영어로 한번 해봐요. So, 자, 오늘은 이렇게 뭔가 그 뭐 팀장님 윗분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 지금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Okay, I don't know what to do. Is it a good time? 네. 그런 내용입니다. So, why don't we first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so 물어볼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I don't know. Okay, so here we go.

자,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Alright, so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네. 이 good time,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이 시간이 is this a good time? 좋은 시간 to talk to the boss? 네, 다 이해하시죠? Right.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은 a good time, a bad time. 이 표현이 사실 business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그냥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지금 좀 잠깐 시간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바빠? 막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So, is this a good time? 뭐 보통 우리는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on the trip.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 이게 좀 적절한 시간인가?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so is this a good time? 지금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 때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Alright,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자,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So, very important word, and maybe you know this word, interrupt. 네, interrupt는 정말 business에서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바쁘게 일하니까, 방해하면은 안 되겠죠. So, interrupt means 방해하다. So,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Sorry to interrupt. Sorry, 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니까 항상, I don't want to interrupt, 뭐, sorry to interrupt, I don't want to interrupt you,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무실에서.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Oh,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good time. 자, good time. 좋은 시간. 네,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뭐,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you know, 뭐, in 제주도.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business에서는 이게 적절한 시간인지, 이 때가 좋은지 그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강하죠?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뭐랄까 조금 strong해요. 네,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바빠요. 그래서 보통 이제 boss가 이렇게 윗분이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안 돼, 시간 안 돼. 이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Let's talk later. 이렇게 나오죠. 자,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자, 승진에 대해 얘기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승진 대해서 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때, right now i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So, this is a good time in terms of not just the time, 근데 때죠. Like the circumstances, the situation, the environment is all included in this expression.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nterrupt or interrupt. 이렇게 되죠. Interrupt or interrupt. 자, 방해하다. 그래서 특히 이게 왜냐하면은 business 상황에서는 굉장히 방해를 하면은 안 되겠죠.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must not do. Am I interrupting? Am I interrupting? 제가 방해하고 됐나요? 근데 꼭 방해를 하는 것보다 지금 좀 좋은 시간이 아닌가요? 딱 문을 열어서 Am I interrupting?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Am I interrupting?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나요? 네, 그거 그런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Alright,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자,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Hey, don't interrupt the meeting. No one.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자, we have an important meeting.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우리 중요한 회의를 있으니까 누구라도 지금 방해 못하게 해. 이렇게 이제 윗분이 그래 말할 수 있죠. Okay? So, interrupt, interrupt. Am I interrupting? Sorry, am I interrupting? Sorry to interrupt.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n the office. All right, I think now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l right, I want you to practice out loud. 크게, 크게도 하지만 뭐 꼭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면 됩니다. Let's take a look.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kay. 거의 이거는 막 아주 잘 흐르는 거예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이렇게 됩니다. Let's do that one more tim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h, it sounds like one long word. Okay, let's go ahead and take that little quiz.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 미드를 보면은 뭐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지금 말할 너무 바빠. 지금 좀 시간 있어? 네.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좋은 시간. Yes, 좋은 시간이지만 바쁘지 않고 좀 잠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시간을 좀 줄 수 있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And of course, interrupt or interrupt, 방해하다. So, 그냥 당연히 interrupt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죄송한데 좀 잠깐 이렇게 sorry to interrupt, but 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Alright, very good.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I'll be back for some more great 출근 영어. So until then, take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Pattern English에서는요, 앞으로 영어 단어는 좀 아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매일 10분 영어, 레슨의 Pattern English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볼 첫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 할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요,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문장 구조부터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보내 보도록 할게요. 뭐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시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동사 자리에 원하시나요? 라는 want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원하는 것을 넣어 주시면은 그렇죠. 그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원하는 것을요,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쵸,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혹은 상대방에게 그거 하고 싶으세요? 할래요? 라는 질문들을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to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Do you want to 동사?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할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저녁 먹고 싶으세요? 혹은 저녁 먹을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저녁을 먹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녁 먹다. 바로 eat dinner 혹은 have dinne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요,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바로 저녁을 먹고 싶으신가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어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을래요? 저녁 먹고 싶으세요? 라는 표현. Do you want to have dinne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 드실래요?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다라는 이 drink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Drink coffee 혹은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커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바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살을 빼고 싶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다 라고 얘기를 할때 동사를 lose를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을 빼다라는 표현을 lose weight라고 쓰고요. 살을 찌우는 거는 gain weigh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살 빼고 싶으세요? 살 뺄래요? 이런 얘기들 할 때,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lose weight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lose weight? 살 빼고 싶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 빼고 싶어요? Do you want to lose weight?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뉴스를 볼래요? 혹은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전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쵸? 브라운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시청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atch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라는 표현을요, 바로 watch the news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뉴스 볼래요?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뉴스 보고 싶으세요? 뉴스 볼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얘기를 해서 뉴스 보고 싶으세요? 혹은 뉴스 볼래요? 라는 질문.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Do you want to 동사를 통해서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

0: 질문을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좀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배웠었어요. 저녁 먹을래요? 혹은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하고 나선 have dinner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는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저녁 먹을래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장소를 물어보는 거는 그쵸, 바로 where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where 넣어서 장소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볼래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뭐를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뭘 넣어서 물어보면 될까요? 그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떠올리는 그 what을 넣어서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어떤 것을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그쵸? 바로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응용의 문장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에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이게 모든 행복의 출발점은 persuading yourself, self-persuasion, 자기 설득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100%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뭐 24시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짧은 순간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영어 배우기에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행복해야 그렇죠. 즐거운 에너지로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강박관념이나 힘들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할 수 없잖아요. It's the same thing, right? So, persuading yourself. Okay,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상황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자만을 보시면 자꾸만 영작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밤, 때가 바로 지난밤이죠. 근데 우리 주인공 제니가 기차를 놓쳤어요. 이거는 100% 사실인 거죠.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고 놓쳤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가능성이 꽤 높은 90% 정도 되는 거죠. 뭐뭐함에 틀림없어. 뭐뭐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거니까. 자, 영어로는 must have 했습니다. must have 다음에 동작 지나간 걸 쓰시면 돼요. 자, 요걸 달랑 외워봐야 의미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지나간 일을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럼에 틀림없어가 아니고요. 했었음에 혹은 했음에 뭐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놓쳤음에 틀림없어. 알고 있었음에, 사랑이었음에, 피곤했음에 여러 가지만 있지만 뒤에는 다 틀림없어가 됐죠. 자,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럼 아까 제니 대신에 she를 쓰셔도 돼요. She must have missed. M-I-S-S-E-D. M-I-S-S-E-D에서 must have 이렇게 뒤에 ed가 붙어줘야 느낌이 얘네가 우리말에 했었음에, 놓쳤었음에, 놓쳤음에 must, 틀림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게 뭔지 모르겠죠. 뭐 must have missed her chance,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opportunity,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train,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알다가 뭐예요? know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음에가 아니고 있었음에니까 known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He must have known.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He must have known이 중요한 거고 to about it은 붙이시면 되는 거죠. 발음도 must have known about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about it 하고 붙이시고요. must have known은 must have known. must have kn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란 얘기죠. It must have been. 그렇죠? It must have been love.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렇죠? 됐죠?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must have been love.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너는 피곤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면 똑같이 비동사 쓰시면 돼요. 느낌이. 비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느낌이 뭐냐면 이다란 뜻이에요. 이다. 그래서 예, 바로 you must have been 그 다음에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빨리 하면, hey, you must have been tired. 이렇게 들립니다. 자, 네 가지예요. 보고 읽지 마시고 장면 떠올리면서 놓쳤으면 틀림없어. Your turn. 네, she must have missed it. 네, 그것을 놓쳤으면 틀림없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다니까. 100%는 아니지만 90% 넘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he must have 네, he must have known about it. He must have known about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었으면 틀림없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알겠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your turn. 네, it must have been love. It must have been love. 됐죠? It must have been love.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네, 뭐였어요? 피곤함에 틀림없구나. 지금이 아니고 피곤했었음에. 그러면 your turn. 네,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지금 피곤함에 틀림없구나 그러면 you must be tired예요.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했었음에 이라는 식의 느낌이니까 넌 피곤했음에 틀림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했었음에 틀림없다. 됐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타야 할 기차 이거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발상전환을 해보세요. 자기가 타야 될 기차니까 her train이라고 쓰시면 돼요. She must have missed. Jenny must have missed.

몰려. Her train. 언제요? Last night. 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연습이 돼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모르게 나왔을 때도 추려하실 수 있습니다.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음에 틀림없어. 예,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he must have known. 뭘 알았을까요? He must have known. 뭐라는 사실을 뒤에 it was a lie. 두 부분이 붙은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얘는 사실인 거고 알았음에 틀림없다가 must have known.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뭐 어찌하겠어. 지나간 일이란 얘기했죠.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죠? It must have been love. 하지만 but it's over now. 그래서 but it's over now. 실제 노래입니다.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그런 노래니까 나중에 Roxette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출신의 Roxette.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제니가 지난밤에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죠. 그 근거는 뭐라 합니까? B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겠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바로 바꿔볼게요.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or she would be here by now. By now는 지금에는, 지금쯤은 She would be here. 여기 있을 would가 텐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놓쳤으면 틀림없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니면 무한 반복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Visit our website here. 됐죠, 여러분? 자,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즐거운 에너지 가득 채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Have a beautiful and wonderful d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good energy. Bye!

안녕.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on almost fell.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안녕.
1: 난 제니.
2: 난 민준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0: 뚝뚝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뚝뚝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의견, 의견이에요. 혹시 의견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느낌을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3: 민준이는?
2: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같아요.
3: 아, 그렇구나. 의견은 어떤 것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말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생각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이죠. 나는 가족 소풍을 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친구의 고민을 듣고 내 의견을 말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의견을